Black, white, gray.

to make dark gray. Gray and white. Mix to make light gray.

0: 10이 빨리 돌아오면 좋겠다. 달까지 날아가고 싶어.
1: 10이 태워주는 로켓은 한마디로 제대로지.
2: 우리는 하늘이 온통 무지개인 7번 행성으로 멋지게 날아갔었어. 고마워, 10.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난 정말 럭키해.
3: 천만의 7. 그래서 다음은 누구 차례야?
4: 나야.
5: 심, 네가 피곤하지만 않다면
4: 우리가 다 같이 가면 어때? 그러면 한 번만 가면 되잖아.
3: 그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오, 발사. 미안해, 좀 쉬어야겠어. 당분간 로켓 체험은 힘들 것 같아. 지금이 바로 계단 팀의 심이 나설 차례인가? 별까지 갈 수 있는 4단계 계획이 있지.
6: 1단계, 10이 편하게 앉아있게 해주기.
7: 2단계, 로켓 타워 더 만들기.
6: 3단계, 로켓 더 만들기.
8: 4단계, 별까지 발사하기.
9: 만세!
10: 훌륭한 계획이야. 타워는 나한테 맡겨. 옥토블록 만들자. 1, 2, 3, 4, 5, 6, 7, 8 만들자.
2: 저기 친구야, 그 정도면 충분한데.
6: 이제 로켓을 만들자. 1
7: 더하기 2
6: 더하기 3
10: 더하기 4는
3: 바로 10. 5, 다음은 네 차례야.
0: 5 더하기 6 블록 하나를 옆으로 보낼게. 미끄러져 내려가면
6: 다시 시작하자. 1
2: 이제 나야. 1 더하기 7은 바로
10: 8에 8을 더하면 바로 너무 높잖아.
1: 위로 블록 6개가 남으니까 그걸 다음 발사대로 내려보내.
0: 6
1: 더하기 9는 바로
3: 10 더하기 5. 내 차례야. 쉬었더니 몸이 훨씬 가볍다. 5 더하기 10은 바로 10 더하기 5. 저것 좀 봐. 로켓이 5개고 5가 남았어. 우리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10
1: 20
6: 30
10: 40
6: 50
2: 55 바로 우주 탐사선. 내 10단계 미션은 어떤 넘버블록도 가지 못한 곳에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지. 우와! 정말 럭키하잖아. 우리가 모두 계단 모양으로 더해지게 되는 거네.
7: 뭐 사실
6: 생각해보면
10: 1부터 시작해서
0: 한 줄로 쭉 더하면 매번 계단 모양을 만들 수 있지.
2: 다음 숫자가 다음 계단이 되고
10: 모양을 잘 보면 알게 되지.
1: 각 계단이 앞 계단보다 일씩 크다는 걸
3: 세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2: 잘했어, 친구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고.
6: 1에
7: 1을 더하면
6: 바로 3, 3을 또 더하면
0: 바로 6,
10: 4를 더하면
3: 바로 10, 5를 더하면 바로 15,
0: 6을 더하면
3: 바로 21,
2: 7을 더하면
3: 바로 28,
10: 8을 더하면
7: 바로 36,
1: 9를 더하면
3: 바로 45, 10을 더하면
2: 바로 55. 친구들, 다음 투다운 준비하자.
3: 10,
1: 9,
10: 8,
2: 7,
0: 6,
3: 5,
10: 4,
6: 3,
7: 2,
6: 1,
9: 발사!
2: 친구들, 우주 유영을 시작하자.
3: 10,
1: 9,
10: 8,
2: 7,
0: 6,
3: 5,
10: 4,
6: 3,
7: 2,
6: 1, 0, 중력이 0. 숫자들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2: 숫자 군단에게는 아주 커다란 도약이지. 돌파!

0: Alpha Box, 18! Actually, I could do with a nap. Room for one more.
1: Zap!
2: What fun! My turn!
3: 한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넘버블럭스 친구들
7: 모여라.
6: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7: 20까지 합해.
8: 우리 같이 놀자.
6: 5월 3일 만나면
8: 8이야.
6: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8: 함께 놀아요.
6: 넘버블럭스 4대 가족.
9: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수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덕분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실내 먼저 정하자. 그럼 가위 바위 보.
1: 우와, 내미가 술래. 빨리 숨자.
2: 꾹꾹 숨어라, 꾹꾹 숨어라. 모두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0: 이제부터 숨어!
1: 다시 술래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숨어야지.
2: 모두 숨었으면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0: 하나, 둘, 셋. 찾았다! 다시 어딨니?
1: 아침이야. 어?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0: 재미도 두 배.
1: 야, 하하, 못 맞췄지.
0: 오. 오. 오. 오.

0: 피겨 스케이팅! 둘이 함께 피겨 스케이팅! 16이 두 개면?
1: 하이 네 개! 옥토블록 회전 기술! 1, 2, 3, 4, 5, 6, 7, 8! 회전 기술! 하이 네 개면? 사과 8개!

0: 차가 8개면
1: 이가 16개. 춤 한번 추실까요? 이가 16개.
2: 1이 31개.
1: 이가 16개.
0: 화가 8개. 발이 4개.
3: 16이 2개.
4: 32가 하나. 우후! 32.
3: 우후! 16.
0: 8. 4.
4: 나는 둘 사람 만들지 않을래.
2: 좋아.

잠깐 기다려.

0: 드러내는 날은 재미도 두 배.
1: Was fun. I need to do that again.

0: Now slither with the rhythm, that's the way you've got to move it. And we thud, thud, thud! I think we should stop!
1: That way! Time for a nice cup of tea.
2: Don't know. Shimmy, shimmy, shake.
3: Shh.
2: P-sh.
3: Oh.
2: P-shop.
3: Oh. Oh. Oh.
2: Cha, cha, cha.
3: Ch.
2: Ch.
3: I.
2: P.
3: Chip.
2: Eh. What's that? I didn't say a word.
3: Sh-ip.
2: Ship.
3: Oh. Arr!
2: Ooh.
3: Ho there, shipmates. Arr to the rescue.
1: Anyone for tea?
4: Hooray!
1: All aboard?
4: Now that's what I call a workout.
5: 자신만의 기술이나 재주는 뭐든지 사용할 수 있어.
6: 오, 재미있겠는데? 나라면 문제없지. 나는 36이고 나는 재주 부리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5: 그러면 가지 말고 구경해. 이 대회에서는 안 되는 건 없거든. 출발을 외치기 전에 시작하는 것도 가능해.
7: 우리가 한 발 앞설 것 같은데?
8: 정서가 흉대 가자. 쫓아가야지.
7: 저기있다 다음 트로피 조각. 나에게는 완벽한 7기단 계획이 있지.
5: 1단계, 헬리콥터를 불러서 철창이로 오게 하자.
6: 2단계, 철창을 향해 밧줄을 내리고.
5: 3단계, 거대한 트로피 조각을 먹는다.
9: 방치받아가 끊고 다치지.
7: 잡아라!
10: 계란 모양 감지 이상무.
11: 와, 저기 있어. 들키지 않고 어떻게 가져오지?
9: 계란 모양이 아니라 아쉽다.
11: 숨어, 빨리 바닥에 누워.
9: 아이고, 막 쑤셔.
10: 경고. 계단 모양이 아닌 도형 감지.
7: 완벽한 위장술이야.
10: 계단 모양 감지. 이상무.
8: 이것 봐. 정사각형은 양쪽으로 계단을 만들 수 있어.
11: 우리도 할 수 있네. 진짜 감쪽 같다.
10: 빛. 오.
11: 오.
10: 오.
8: 찾았어. 들키기 전에 어서.
10: 침입자 감지 경고. 삐리삐리 삐리삐리 삐리삐리.
11: 도망쳐!
5: 이건 불공평해. 정사각형들은 힘이 세서 여름들을 부술 수 있는데.
8: 너랑 나랑 합쳐지니까 어떻게 됐는지 봐.
7: 계단이 두 개 있으면 정사각형이 돼. 그럼 정사각형들을 이길 수 있어. 오.
5: 맞아! 계단 분대가 최고야.
7: 아니야, 정사각형이 최고지. 짜잔.

0: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1: 다들 다시 모였네. 트로피 조각을 세어보고 누가 이겼는지 보자.
2: 에이, 난 아무것도 몰라.
0: 내가 찾은 건 누구한테 줬더라? 잠깐, 내가 누구한테 줬지?
3: 물어봐줘서 정말 고마워. 28이 나한테 첫 번째 트로피 조각을 줬어. 내가 계단 모양이었을 때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조각은 16이 줬지. 내가 정사각형 모양일 때.
4: 잠깐만, 그럼 너는 계단 팀이야 아니면 정사각형 팀이야?
3: 그래, 좋은 질문이야. 난 둘 다야. 정사각형 팀이기도 하고 계단 팀이기도 하지. 난 재주 부리는 걸 좋아한다니까. 나는 퍼즐 천재 36이야.
2: 근데 누가 이긴 거야? 계단 팀이야, 정사각형 팀이야?
1: 간단해. 공동 우승이야. 왜냐하면 36은 두 팀에 모두 속하니까. 잘 사용하면 아주 멋진 재주인걸.
5: 아, here I am. But I don't know who I am. Let's take a look. I know. I'm brown. No, I say a hat. Oh, it'd look better if it was brown too. Boom! What a discovery! I can turn things brown. Oh, the earth beneath my feet. That should be brown too. Lovely bit of earth. Now, exploring time! Let's see what else is brown! What have we here?

0: 좋아.
1: Welcome, sports fans, to the Alpha Olympics.
2: Yeah!
1: Three teams will battle it out to see who will be going home with the Alpha Cup. You all know the rules. Make as many words as you can before your captain falls over. Team one, on your marks. Get set. Go!
3: Eat.
4: Seat.
3: At.
4: Sat.
3: E.
1: T.
3: Set.
4: Set.
3: Eat.
4: Eat.
1: Extraordinary. Six words. That's going to be extremely hard to beat. Team two. On your marks. Get set. Go!
5: Wuzz.
3: Wuzz.
5: Wuzz.
6: Oh, so embarrassing.
1: You scored nothing but an excellent effort. So to our final team. The score to beat is six. On your marks. Get set. Go! One more to win it. We have our winners.
7: Yay!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눈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12: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3: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대가족.

0: 옥스퍼드 팡.
1: 어, 해보고.
0: 주유소 사고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3: 얼굴엔
5: 순한 킹킹.
3: 중물한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주물엔
9: 덤덤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숨속에 가자. 뽀로로 숲속놀이터 우리들만의 긴장소
12: 친입니다.
11: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놀이터.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0: 그 맘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꼬마 버스들이 미국에 갔어요. 1.
2: 화창한 아침이에요. 타요와 친구들이 미국에 왔어요.
1: 드디어 도착했어.
3: 우리가 미국에 오다니.
1: 정말 멋져.
4: 그러게.
5: 얘들아. 안녕. 너희가 타요와 친구들이구나. 난 하나의 이모야.
6: 우와. 안녕하세요.
5: 미국에 온 걸 환영해.
1: 해외여행은 처음이라 정말 기대돼요.
3: 저도요.
5: 그래. 오늘 오후에 영화 촬영장을 견학한다고 했지?
1: 네, 맞아요.
5: 그럼 그 전에 시내 관광지를 구경하는 건 어때?
1: 우와, 정말요?
5: 응, 가서 놀다가 촬영장으로 가면 되지.
1: 아, 재밌겠다.
4: 가고 싶은 곳이 정말 많아요.
5: 그럼 우와. 재밌게 놀고 저녁 때 보자.
6: 네,
7: 어서 가자.
1: 여기 같이 가. 그럼 저희 다녀올게요.
5: 그래, 잘 다녀와.
8: 안녕, 꼬마 버스들.
6: 안녕하세요.
4: 자들도 모두 친절하다.
1: 그러니까.
4: 이젠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할 것 같아.
1: 어디가 좋을까?
9: 바다는 어때? 여기 바다는 경치도 엄청 멋지고 관람차도 있다던데.
1: 정말? 와. 재밌겠다.
4: 그럼 빨리 가자.
1: 너희들 미국에 어떻게 왔는지 잊었어?
10: 퀴즈쇼!
1: 우와! 아, 시작한다!
10: 자, 오늘의 퀴즈 정답자 추첨. 이번에는 어떤 차가 할리우드 촬영장 견학을 가게 될까요?
11: 여깄습니다.
10: 감사합니다.
1: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4: 신청하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데.
7: 맞아, 될 리가 없잖아. 그냥 만화용 하나 보죠.
1: 와우.
10: 자, 어디? 주인공은 바로 꼬마버스 타요.
1: 우와, 내가 뽑혔어. 내가 뽑혔다고.
7: 뭐야, 그럼 정말 미국에 가는 거야?
1: 거봐, 내가 됐지.
4: 타요, 우리도 달려갈 거지? 다요, 같이 가자.
3: 미국에 데려가 주면 뭐든지 할게.
1: 어? 뭐든지 한다고? 내가 뽑혀서 미국에 왔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먼저 가야지.
4: 뭐?
7: 그런 게 어딨어?
1: 싫어? 그럼 견학은 나 혼자 가지 마. 견학권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 촬영장 전화기라니 정말 재밌겠다.
9: 그럼 타요가 가고 싶은 곳으로 먼저 가자.
4: 그래, 바다는 나중에 가면 되지.
1: 그럼 출발.
2: 꼬마 버스들은 결국 타요가 보고 싶어하던 할리우드 사인에 왔어요.
1: 정말 멋지다. 역시 오길 잘했어. 그렇지.
4: 그래, 맞아.
1: 어? 얘들아, 저기 좀 봐.
12: 자, 하나, 둘, 셋.
1: 우리도 사진 찍자. 여기까지 왔는데 다 같이 찍어야지.
7: 그럴까?
4: 그래.
12: 좋아. 하나, 둘, 셋.
1: 이번엔 링크 해볼까? 이렇게. 행운의 차 타요.
7: 이제 그만 바다로 가자.
4: 그래.
1: 아, 벌써? 아직 구경도 못했는데.

0: 사진도 많이 찍었잖아.
1: 저기에도 직접 올라가 봐야지.
2: 우와! 저기 언제 올라가?
0: 맞아. 견학 전에 바다에도 가야 하는데 그러다 못 가면 어떡해.
1: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바다로 가자.
3: 응? 그래.
2: 좋았어.
1: 대신 너 견학은 나 혼자 가야겠다.
3: 뭐? 타요, 너?
4: 정말 너무해.
3: 다 같이 놀러 왔는데 자기 마음대로만 하고.
2: 됐어. 우린 우리끼리 바다로 놀러 갈 거야.
0: 그래, 맞아. 넌 혼자 견학이나 가.
1: 뭐? 그럼 진짜 혼자 간다.
2: 마음대로 해.
1: 너희 후회할걸.
3: 꼬마버스 타요.
5: 타요는 친구들과 헤어지고 혼자 영화 촬영장을 견학하러 왔어요.
1: 나 혼자서도 재밌게 구경하면 되지 뭐.
3: 우와,
1: 여기가 촬영장 입구인가 봐.
6: 이봐, 바람버스. 여기는 어떤 일로 온 거야?
1: 안녕하세요. 저는 촬영장 견학권에 당첨된 행운의 차 타요예요.
6: 견학권? 아무것도 없는데.
1: 잘 보세요, 여기.
3: 뭐야? 견학권이 어디 갔지?
6: 여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만 거기에서 비켜주겠니?
3: 오다가 떨어뜨렸나 봐. 어떡하지?
6: 이봐, 파란 버스. 왜 이제 온 거야?
3: 저요?
6: 아, 그래, 늦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빨리 따라와. 뭐야, 촬영하러 온 거였어? 어서 들어가.
3: 네.
7: 안녕하세요. 오늘 출연하러 온 파란버스예요.
6: 네? 오늘 출연할 파란버스라면 아까 들어갔는데.
7: 네? 그럴 리가 없는데.
6: 아, 글쎄, 이미 들어갔다니까.
7: 들여보내 주세요. 이러다 촬영에 늦는다고요.
6: 안 돼.
3: 우와, 여기가 다 촬영장이에요?
8: 내부는 전부 다른 장소들로 꾸며져 있어.
3: 정말 많다.
9: 피디님, 잠깐 이쪽으로 와주세요.
8: 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3: 네.
1: 빨리 구경하고 싶은데.
3: 어? 저건 뭐지?
1: 잠깐만 들어갔다 와볼까?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3: 다 같이 놀러 왔는데 자기 마음대로만 하고.
2: 됐어. 우린 우리끼리 바다로 놀러 갈 거야.
0: 그래, 맞아. 넌 혼자 견학이나 가.
1: 됐어. 나 혼자 구경하면 되지 뭐.
3: 저기.
1: 안녕, 반가워. 난 타요라고 해. 너는?
3: 일단 문부터 열어줘, 빨리.
1: 알겠어.
6: 마일리! 어디 가는 거야?
3: 빨리 출발해.
1: 알겠어.
6: 거기서 멈추라니까.
3: 더 빨리 달려.
1: 이게 무슨 일이야?
3: 여긴 장난감 나라 세트장이잖아. 저쪽이야. 빨리 가자.
6: 놓치면 안 돼.
3: 어떡해.
6: 거기서.
3: 조심해. 막 잡아.

0: 이제 어디로 가지? 아! 일단 건물들 사이에 숨어 있어야겠어. 여긴 못 찾겠지? 너 괜찮은 거야?
1: 응, 네 덕분에 살았어.
0: 나온다.
2: 마일리!
3: 어? 어디 간 거야? 멀리는 못 갔을 텐데.
2: 어? 저기 있다.
4: 겨우 들어왔네.
2: 멈춰. 마일리, 그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4: 누구세요?
2: 어서 나와 마일리.
4: 안에 아무도 안 탔는데.
3: 이 차가 아니잖아.
5: 파란 버스.
3: 어?
5: 대체 어디 갔던 거야? 한참 찾았잖아. 얼른 와.
0: 저는 파란 버스가 아니에요.
2: 마일리!
0: 안돼!
6: 할리우드 영화 촬영장 견학권을 받게 된 타연은 친구들과 함께 미국에 왔어요. 하지만 타연은 친구들과 다투고 홀로 촬영장 견학을 오게 됐어요. 촬영장에서 만난 친구와 의문의 차들에게 쫓기게 된 타요.
2: 거기서 마일리!
6: 앞으로 타요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0: 꼬마 버스들이 미국에 갔어요. 이. 와. 너무 멋있다. 모래사장에서 굽놀이 할까?
7: 좋아.
8: 타요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9: 됐어. 자기 혼자 잘 놀고 있겠지.
0: 맞아.
8: 그래도.
10: 슈퍼스타 마일리의 실종 소식입니다. 촬영 도중 촬영장에 있던 한 버스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8: 뭐? 마일리가?
10: 경찰은 당시 마일리가 타고 간 차량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8: 어떡해. 어? 저건 타요잖아.
9: 뭐?
0: 네, 아니야. 가자.
10: 다음은 날씨 소식입니다.
8: 분명히 타요랑 똑같이 생겼는데.
9: 에이, 그런 얘긴 그만하고 가서 재밌게 놀자.
8: 얘들아, 같이 가!
6: 그런데 타요와 마일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2: 마일리, 어서 나와.
0: 어쩌지?
11: 잠시만요. 길 좀 비켜줄래요?
2: 네.
11: 고마워요.
2: 마일리! 절대 놓치지 마!
3: 어디로 간 거야?
0: 고마워, 타요.
8: 봐! 그런데 넌 누구길래 저 차들이 쫓아오는 거야?
0: 놀라지 마. 사실 난... 마일리야.
8: 어? 마일리?
0: 만나서 반가워, 마일리.
8: 어? 너 설마 날 모르는 거야?
0: 나 영화배우 마일리라니까.
8: 영화배우? 멋지다.
0: 배우라고? 처음 보는데.
8: 저 차들은 내 매니저들인데 내가 촬영장을 몰래 빠져나와서 쫓아온 거야. 촬영장은 왜 빠져나온 건데?
0: 촬영이 너무 바빠서 친구들을 못 본 지 오래됐거든. 오늘은 꼭 보러 갈 거야.
8: 그랬구나.
0: 그럼 내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데려다 줄게.
8: 정말?
0: 응. 정말 고마워, 타요.
8: 로기 받아.
9: 이야.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8: 나도 타요가 없어서 그런가? 넷이서 공놀이 할 땐 정말 재밌었는데.
0: 타요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9: 그러게, 타요 보고 싶다.
8: 나도.
6: 친구들이 타요를 생각하던 그때 타요는 마일리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닷가로 왔어요.
0: 우와, 여기 정말 멋있다. 이곳은 나한테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곳이야. 친구들이랑 이곳에서 매일 놀았거든.
8: 와, 마일리 예쁘게 만들었다.
0: 예쁘다.
4: 정말.
0: 너희들이 내 친구여서 정말 좋아.

0: 얼른 보고 싶다.
1: 아, 그랬구나. 다 왔어, 마일리.
0: 고마워.
1: 마일리.
0: 저기 내 친구들이 있어.
1: 어서 가봐. 마일리, 왜 그래?
0: 혹시 친구들이 나한테 화가 났으면 어떡하지? 내가 자주 보러 오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거든.
1: 하지만 걱정되는 마음보다 친구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아?
0: 응.
1: 그럼 용기를 내봐. 친구들도 분명 반가워할 거야.
0: 정말 그럴까?
1: 당연하지.
0: 알겠어. 넌 정말 좋은 친구야.
2: 좋은 친구?
0: 얘들아!
3: 어?
0: 얘들아!
3: 마일리!
0: 정말 오랜만이야!
2: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0: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2: 얘들은 뭐하고 있을까?
1: 꼬마 버스 타요!
4: 여기 있다!
2: 어? 마일리의 매니저들이잖아?
1: 마일리! 어서 도망가!
0: 타요!
1: 어서 도망가라니까!
0: 괜찮아. 내가 여기로 와달라고 했어.
2: 뭐? 하지만...
4: 마일리!
0: 블랙!
4: 마일리, 혼자 가버리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0: 미안해. 나 때문에 촬영도 망치고.
4: 마일리, 그런 건 괜찮아. 앞으로 친구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데려다 줄게.
0: 블랙.
5: 그래.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고.
0: 다들 고마워.
1: 휴, 다행이다.
4: 자, 그럼 너희들이 자주 가던 놀이터에 가볼까? 어서 타.
0: 정말?
6: 고맙습니다.
0: 모두 타요 덕분이야.
1: 에이, 내가 뭘.
6: 마일리, 얼른 타.
0: 응, 잠깐만. 타요. 혹시 내일 나한테 잠깐 시간 내줄 수 있어?
2: 어쩌지? 난 내일 우리나라로 돌아가거든.
0: 그렇구나. 할 수 없지. 그럼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타요, 안녕.
1: 응, 마일리 잘 가.
7: 마일리와 헤어지고 혼자가 된 타요는 친구들이 더욱 보고 싶어졌어요.
2: 친구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1: 이번에 잘해.
2: 친구들이잖아. 나한테 화가 많이 나 있을 텐데 어쩌지?
1: 그래, 나도 용기를 내보는 거야. 얘들아. 타요.
8: 타요,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9: 치, 우리가 바다에 가자고 할 때는 안 간다더니.
1: 로기,
2: 얘들아 미안해. 내가 너무 내 멋대로만 했어.
8: 우리도 미안해.
2: 그래, 널 그렇게 두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1: 얘들아.
8: 우리 아직 시간도 있는데 재미있는 곳에 놀러 갈까?
1: 좋아.
6: 빨리 가자.
1: 얘들아, 같이 가.
7: 다음 날 꼬마 버스들은 하나 이모와 함께 공항으로 왔어요.
1: 너무 아쉬워요.
10: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내가 꼭 초대할게.
1: 우와, 정말이죠? 신난다.
4: 타요, 안녕.
1: 블랙.
9: 이 차는 누구야?
1: 아, 어제 만난 친구야.
2: 블랙, 그런데 여기 무슨 일을 왔어요?
4: 그건 내가 아니라 마일리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2: 마일리요?
1: 타요, 안녕.
8: 와, 영화 배우 마일리잖아.
6: 마일리 팬이야.
8: 나도.
2: 다들 마일리를 어떻게 아는 거야?
10: 마일리가 얼마나 유명한데. 만나서 반가워.
2: 마일리가 그렇게 유명한 배우였어?
6: 그럼, TV에서도 많이 봤다고.
8: 그런데 마일리, 타요랑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0: 어제 타요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0: 보답으로 너희를 재밌는 곳에 데려가주고 싶은데 어때?
1: 우와! 정말!
2: 하지만 우리 곧 비행기 탈 시간이잖아.
3: 아, 맞다.
0: 가고 싶은데.
4: 그건 걱정하지 마. 다음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두었거든.
0: 우와! 그럼 저희 놀다 와도 돼요?
5: 네! 마일리랑 놀 기회가 자주 오진 않겠지? 재밌게 놀고 와.
1: 우와! 신난다!
6: 꼬마 버스들은 마일리를 따라 극장 앞에 도착했어요.
3: 우와! 사람들 정말 많이 모였다.
7: 다 마일리의 팬인가 봐.
2: 그런데 타연은 아직 안 왔나?
7: 아유, 정말 멋지다!
0: 타연, 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4: 함께 온 버스는 누구인가요?
0: 이름은 타요라고 해요. 제가 힘들 때 도와준 고마운 친구죠. 그래서 제 손자국을 남기는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고 싶었어요.
7: 마일리!
0: 자. 자, 이제 타요 차례야.
7: 너 차례라고? 이건 유명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0: 타요도 버스에 나와서 유명한걸? 어서!
7: 그럼... 자...
0: 우와, 잘했는데? 타요 정말 잘해!
7: 맞아!
6: 꼬마 버스들의 첫 타요 여행이 무사히 끝났어요. 마일리, 우리나라에도 꼭 놀러오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8: 얼굴엔?
10: 순하게!
8: 진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9: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주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그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옥스퍼드 탕!
7: 아, 해보고!
6: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하게
1: 진물엔
2: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우.

0: 다들 모여있네. 얘들아!
1: 어? 하트!
2: 어떡해!
1: 하트!
0: 난 괜찮아.
2: 괜찮기는 무슨. 내 소중한 장난감이 망가졌잖아. 내 보물.
3: 뭐? 로기, 네 물건 때문에 하트가 다쳤잖아.
2: 그래? 그러게 잘 보고 다니지 그랬어.
0: 뭐라고? 로기 너? 하트, 어서 정비소에 가봐야겠다.
3: 알았어. 자, 다 됐다.
0: 고마워요, 하나 언니.
3: 자. 하트, 이제 괜찮아?
4: 그런데 어쩌다 타이어에 구멍이 난 거야?
0: 이게 다 로기 때문이에요. 응? 로기가 또 쓸모없는 물건들을 잔뜩 늘어놓는 바람에 받고 말았어요.
4: 로기, 친구들이 다니는 곳에 물건들을 늘어놓으면 위험해. 깨끗이 치워놓도록 해. 알았지?
0: 네.
5: 얼른 치우고 은행 나가자.
2: 알았어.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5: 물건을 치우지도 않고 갑자기 어딜 가는 거야? 로기. 아직도 안 온 거야? 이제 은행 나가야 하는데.
2: 라니. 나왔어.
5: 로기 왜 이제야 온 거야?
2: 자. 이것들 구해오느라 좀 늦었어.
5: 뭐? 하나 언니가 치우라고 한 물건들도 아직 안 치웠잖아.
2: 이건 꼭 필요한 물건들이거든. 은행 갔다 와서 치울게. 그럼 어서 가자.
5: 같이 가.
6: 라니와 로비가 은행을 나간 사이 하트가 차고지로 찾아왔어요.
0: 얘들아. 다들 어디 갔지?
5: 뭐야? 또 고무를 주워왔잖아. 로기 정말 너무해.
0: 자. 수레에서 뭐가 떨어졌나 보네. 와, 정말 멋지다.
4: 하트.
0: 하나 언니.
4: 여기에 있었구나.
0: 네.
4: 자, 하트, 이건 네 거야? 정말 멋지다.
0: 그건
4: 내가 달아줄게.
0: 네? 아니에요.
4: 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5: 로기가 오기 전에 다시 갖다 놓으면 괜찮겠지?
0: 네, 좋아요.
4: 멋진데.
0: 정말요?
4: 응, 꼭 레이싱카 같아.
7: 자. 하나.
4: 루키, 무슨 일이야?
7: 응급 상황이야. 지금 바로 출동해 줄 수 있겠어?
4: 알겠어. 바로 갈게. 어서 가자, 하트.
0: 네.
4: 자.
0: 안녕하세요.
8: 하트 왔구나.
4: 어떻게 된 거야?
9: 아무래도 고장이 난 것 같아.
4: 하트, 수리하려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먼저 정비소에 가 있을래?
0: 네, 알겠어요. 그럼 먼저 가볼게요.
4: 고마워.
9: 잘 가.
6: 하트는 하나를 내려주고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3: 하트, 안녕.
0: 안녕.
3: 날개 멋지다. 정말 잘 어울리는걸.
0: 날개?
3: 응, 여기 뒤에 달린 거.
0: 날개 떼는 걸 깜빡했잖아. 얼른 가서 떼어야겠어.
3: 잘 가, 하트.
0: 안녕. 로기가 오기 전에 얼른 날개를 떼야 하는데.
2: 없어졌어. 내 날개가 없어졌다고.
3: 갖고

0: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
1: 어떡해. 로기가 날개를 찾고 있잖아.
0: 대체 어디 간 거야?
1: 어서 날개를 떼야겠어. 꿈쩍도 안 하잖아. 로기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돌려줄까? 하지만...
0: 뭐야, 하트? 쓸모없는 물건이라며? 내 물건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
1: 안 돼!
2: 하트! 로기가 날개를 잃어버렸다는데 혹시 못 봤어?
1: 날개? 난 본 적 없는데.
2: 그래? 그럼 같이 찾아보자.
1: 난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2: 하트!
3: 왜 저러지?
1: 이걸 어떻게 다시 돌려놓지?
3: 요요요요요요.
4: 뭐? 하트잖아. 하트.
1: 가니? 어쩌지? 가니가 날개를 보면 안 되는데 어떡해. 어?
5: 안녕 하트.
1: 안녕하세요. 아 그래?
4: 분명히 하트가 있었는데.
1: 아, 다행이다. 이제 어쩌지?
0: 잠깐만요. 어? 혹시 제 날개 못 보셨어요?
1: 우기잖아.
0: 엄청 멋지게 생긴 날개예요.
6: 못 봤는데.
0: 아, 저기 혹시 날개?
4: 나도 못 봤는데.
0: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1: 로기. 어쩌지? 저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데. 뭐지? 그래, 바로 이거야.
7: 하트는 울퉁불퉁한 시골길에 도착했어요.
1: 여기를 힘껏 달리고 나면 날개가 빠지겠지. 자, 간다. 야, 떨어졌나? 조금만 더 빨리 달리면 되겠어. 이젠 떨어졌겠지?
7: 하트는 결국 날개를 떼지 못하고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1: 아무도 없겠지? 하트!
3: 어? 왜 그렇게 놀라?
1: 아니에요. 하나 언니, 수리는 끝난 거예요?
8: 다친 차들이 많아서 하루 종일 걸렸지 뭐야.
1: 그렇구나.
8: 그런데 뭘 했길래 이렇게 더러워진 거야? 빨리 세차해야겠다.
1: 저 그 전에 날개 좀 떼주실 수 있어요?
8: 어? 잘 어울리는데 왜?
1: 어서요. 네?
8: 알았어. 그럼 정비소로 가자.
1: 이제 됐다.
9: 여기서 뭐해?
1: 그게...
0: 어? 이건 내 날개잖아. 네가 찾아준 거야? 정말 고마워.
1: 로기가 오해한 것 같은데 어쩌지? 그래, 사실대로 말해야겠어. 로기, 사실은... 이 날개 내가 가져갔었어!
0: 뭐?
1: 너무 멋있어서 너 몰래 한번 달아봤었거든. 금방 돌려놓으려 했는데 안 빠지는 바람에 그만... 정말 미안해.
0: 아, 그런 거였구나. 내 선물이 마음에 들었다니 정말 다행이야.
1: 선물?
0: 실은 내 보물들 때문에 네가 다쳐서 정말 미안했거든. 그래서 사과하려고 널 위해 준비한 거야. 아플 거지?
1: 로기, 정말 고마워. 내 마음에 쏙 들어.
0: 다행이다. 앞으로는 네가 다치지 않게 잘 정리해 놓을게.
1: 약속하는 거다.
0: 그럼 이 로기님은 약속은 꼭 지킨다고.
1: 나가는데
0: 얘들아!

0: 이게 다 뭐야?
1: 또 이렇게 잔뜩 가져오면 어떡해?
2: 얘들아, 안녕.
1: 하트.
3: 너까지 고무를 주워온 거야?
1: 응?
4: 로기를 따라가 보니까 멋진 물건이 정말 많더라고.
1: 뭐?
0: 이러다 차고지가 쓰레기장이 되겠어.
4: 걱정 마, 우리가 잘 치울게.
5: 맞아, 맞아.
1: 정말 못 말려.
6: 이렇게 하트와 로기는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0: 조이의 마술 공연.
6: 화창한 오후, 꼬마 버스들이 조이의 마술 공연을 보러 왔어요.
0: 조이 마술 공연 정말 오랜만에 본다.
1: 기대돼.
0: 어? 어? 그런데 왜 우리만 있지?
3: 그러게.
7: 오늘 공연 안 하는 거 아니야?
3: 뭐? 말도 안 돼.
0: 이상하다.
1: 어?
0: 우와, 시작하나 봐.
1: 재밌겠다.
8: 조이의 마술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어? 우와.
8: 지금부터 마술쇼를 시작하겠습니다.
3: 관객들이 없어서 조이가 실망했나 봐.
1: 어떡하지?
4: 대신 우리가 더 크게 환호하자.
1: 그래.

0: 자.
1: 어? 로기, 자면 어떡해?
2: 졸리단 말이야.
3: 자, 분명히 안에 아무것도 없죠?
2: 이제 모자에서 비둘기 나올 차례네.
3: 자!
1: 끝났다.
2: 오늘 조이 공연 어땠어?
3: 어?
2: 살짝 지루하지 않았어?
1: 어떤 마술을 할지 다 아니까 지루하더라고.
4: 맞아.
1: 어? 아! 어? 조이! 조이! 그게 아니라요.
5: 오랜만에 왔는데 미안해 얘들아.
1: 아니에요. 조이 마술이 너무 재미있어서 많이 보는 바람에 그랬나 봐요.
2: 맞아요.
5: 안 그래도 요즘 관객이 많이 줄어서 고민이었거든.
4: 조이.
6: 그럼 이제껏 보지 못한 새로운 마술을 하는 건 어때요?
5: 새로운 마술?
6: 네, 그럼 관객들도 예전처럼 자주 보러 올 거예요.
5: 하지만 난 관객들이 어떤 마술을 좋아할지 모르겠는걸.
1: 저희랑 같이 알아보면 되죠.
5: 정말? 그래줄 수 있니?
2: 물론이죠. 저희만 믿으세요.
5: 정말 고마워.
4: 뭐냐.
7: 꼬마 버스들과 조이는 지미와 제니의 공연을 보러 왔어요.
1: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참
4: 조이 다 왔어요.
3: 고마워.
8: 빛만봐도 뚱하는 우리 사이 신비한 마법사 세상에서 가장
1: 지미와 제니 노래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3: 아, 정말 좋은데?
1: 조이, 공연은 어땠어요?
3: 정말 즐거웠어. 그래서 말인데, 나도 공연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
1: 우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4: 노래에 맞춰서 마술을 선보이면 관객들이 더 즐거워할 거예요.
3: 우와, 정말 재밌겠는데? 고마워, 얘들아.
7: 다음으로 꼬마 버스들과 조이는 자동차 놀이동산에 왔어요.
5: 여긴 왜 온 거야?
1: 친구들이 제일 신나하는 곳은 놀이동산이거든요.
4: 우와, 재밌다.
2: 신난다. 어서 타러 가자.
4: 오기, 같이 가.
1: 정말 못 말린다니까.
3: 와, 정말 재밌겠는데?
1: 보는 것도 재밌지만 직접 타면 훨씬 더 재밌어요.

0: 직접 타면 더 재밌다고? 아! 얘들아!
1: 네?
0: 놀이기구를 직접 타듯이 마술도 직접 체험해보면 어떨까?
1: 그럼 조이랑 같이 마술을 하는 거예요?
0: 관객들이 공연에 직접 참여하면 마술을 더 즐겁게 관람할 수 있을 거야.
1: 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2: 조이는 꼬마 버스들과 함께 차고지로 왔어요.
0: 얘들아,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재밌는 마술이 많이 떠올랐어. 그런데 친구들 말고 너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3: 그게 당연히 가디언 X죠!
0: 가디언 X?
2: 조이는 꼬마 버스들과 함께 가디언 X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0: 로기, 저 사람이 가디언 X야?
4: 이제 시작해요.
1: 내려줘! 내려달란 말이야!
5: 넌 이제 내 포로다!
6: 멈춰!
5: 에? 아니, 넌... 가디언 X!
6: 가더라! 레이저 전! 안 돼!
3: 가디언 X가 아이를 구했어!
1: 조이, 어때요?
0: 이야! 가디언 X 정말 멋있는데? 덕분에 좋은 아이디어도 떠올랐어.
1: 와, 그게 뭔데요?
0: 가디언 X처럼 멋지게 인지를 구하는 마술을 하는 거야. 어때?
1: 와, 재밌겠다.
0: 고마워, 얘들아. 나 열심히 준비해볼게.
3: 저희도 도울게요.
2: 꼬마 버스들은 친구들에게 조이의 새로운 마술 공연을 알렸어요.
7: 스피드, 샤인! 우리가 정말 재밌는 곳 알려줄까?
8: 그게 어딘데?
1: 누리야!
9: 안녕, 얘들아.
1: 우리 같이 조이의 마술 공연 보러 갈래?
3: 가자, 가자! 조이가 이번 공연에서 엄청난 마술을 보여준대!
1: 재밌겠다!
9: 우리 다 같이 보러 가자!
2: 드디어 조이가 새롭게 준비한 마술을 선보이는 날이 되었어요.
3: 와, 기대된다!
7: 빨리 보고 싶어!
10: 나도!
3: 신사숙녀 여러분! 조이의 마술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특별 진행을 맡은 다요예요!
7: 우와, 다요잖아!
3: 오늘은 조이와 함께 직접 마술을 체험해볼 수 있어요! 혹시 공연에 참여하고 싶은 분 있나요?
1: 뽕뽕이야!
9: 와, 저도 할래요!
3: 그럼 뽕뽕과 하트는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1: 재밌겠다! 살려주세요!
9: 후후, 널 구하러 올 자는 없다! 하하하!
7: 저게 뭐야! 하트가 악당인가 봐!
1: 도와줘요, 조이!
0: 당장 봉봉을 풀어줘!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지옥!
9: 어떻게 된 거지?
7: 무대가 하나도 안 보여.
9: 내가 왜 여기 있지?
1: 내가 나왔잖아. 너무 신기해요.
7: 조이 마술 공연 너무 재밌다.
10: 저 매일 보고 싶어.
11: 축하하긴 없게 무슨 일 있니? 그럴 때 나를 한번 따라해봐.

0: 시간 정말 재밌었어요.
1: 최고예요, 조이.
2: 모두 너희가 도와준 덕분이야. 고마워, 얘들아.
3: 뭘요?
2: 내가 너희들을 위해 멋진 선물을 준비했어.
0: 선물이요?
2: 응, 선물. 환상의 불꽃이 피어나라!

0: 친구들 덕분에 조이가 멋진 마술쇼를 선보일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모두들.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6: 어서오세요 공주님.
5: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7: 클릭소!
8: 클릭소! 얼마세가?
5: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7: 클릭소!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7: 재밌다.
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7: 클릭소!
0: 놀이가 교육이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 가족.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덕덕한 말.
2: 순하게
8: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5: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붕어빵 맛있겠다.
1: 간식으로 붕어빵이나 먹을까?
0: 네.
2: 어서 오세요. 몇 개 드릴까요?
1: 10개 주세요.
2: 자,

0: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1: 감사합니다.
2: 빨리 먹어보자.

0: 도토리!
1: 제 오지가...
0: 따라가 보자!
2: 규리야, 어딨니?
0: 규리야!
3: 얘들아, 저기...
4: 진짜 뭐 하는 거지?
0: 규리!
4: 뭐 하는 거야?
3: 붕어빵한테 물을 먹은 거지? 맞지?
0: 규리! 여기서 뭐해?
3: 친구랑 놀고 있었다고?
4: 그럼 그 붕어빵이 내 친구라는 거야?
1: 먹는 걸로 장난치지.
0: 잠깐만 얘들아. 사실대로 말하면 효리가 슬퍼할 거야.
4: 붕어빵을 친구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1: 맞아.
0: 그래도 지금은 효리가 행복해 보이잖아.
4: 맞아. 어쩔 수 없지 뭐. 알겠어.
3: 괜찮아, 큐리. 방법이 있을 거야.
0: 좋은 생각이 있어.
5: 어머, 콩순아.
0: 엄마, 큰일 났어요. 큐리 친구가.
3: 이렇게 됐어요.
5: 이게 뭐야? 큐리야, 왜 붕어빵을 바로 안 먹고 이렇게 썩혔어?
0: 큐리는 이 붕어빵을 자기 친구라고 생각한다고요.
3: 맞아요. 친구들 어떻게 먹어요?
5: 뭐? 아니, 이건 붕어빵이잖아. 붕어빵. 음식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 큐리야, 이 붕어빵은 음식이야. 빵을 안 먹고 썩히니까 산에서 이렇게 파란 곰팡이가 생긴 거라고.
0: 엄마!
5: 왜? 큐리도 알 건 알아야지. 그치? 여기 아까 사놓은 붕어빵이 있지. 큐리야, 잘 봐. 이 붕어빵 안에 달달한 팥이 들어있어. 응? 맛있다. 자, 큐리야, 너도 먹어봐.

0: 아니야. 방금 뭐라고 한 거니?
1: 붕어빵이 맛있대요.
2: 붕어빵이 그렇게 맛있었어?
3: 콩순이니?
2: 네.
3: 짜잔.
2: 아빠요? 이게 뭐예요?
3: 아빠가 만든 솜사탕이지.
2: 아니야, 큐리.

0: 자, 여기 맞지?
1: 미용, 미용.
2: 큐리야.
0: 너희들이 큐리 친구들이니? 넌 팀이고?
3: 네, 맞아요.
0: 길을 잃은 큐리를 만났는데 팀이네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 다음부터는 모르는 길로 다니면 안 돼. 알았지? 그럼 나는 해결해야 할 사건이 많아서 이만.
2: 왜? 진짜 멋있다.
1: 나도 경찰하고 싶어.
3: 큐리, 왜 그래?
1: 뭐? 비행기가 사라져버렸다고? 좋았어! 사건 접수! 이 공순이 경찰이 도와줄게!
3: 그렇지만 경찰은 멋진 경찰 모자랑 빛나는 배지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엄청 빠른 경찰차도 있어야 하는데.
4: 내가 모자를 배신해줄게. 나도 경찰 놀이 하고 싶어.
1: 고마워 포미. 모자는 입고. 잠깐만. 공순이 경찰이 번개보다 빨리 찾아줄게.
4: 출동! 빔뽕 빔뽕 빔뽕.
1: 찾았다. 휴리, 자 여기. 잃어버린 비행기 맞지?
4: 공순이 경찰, 이 비행기가 아니라는데?
1: 이게 아니야?
4: 비행기가 동글동글하고 재밌는 소리도 난다고.
1: 그런 비행기도 있었나? 아무튼 걱정하지 마. 이 콩순이 경찰이 꼭 찾아줄 테니까. 다시 출동. 비행기가 어디에 있을까?
4: 저기 에이, 탬버린이잖아.
1: 동글동글하고 네? 재밌는 소리도 나네. 큐리는 엉뚱하니까 아마도 찾았다. 큐리 비행기. 그렇지만 동글동글하고 소리도 나는걸.
4: 맞다. 탬버린은 날지 못하지.
1: 저게 큐리의 비행기라고? 아무튼 큐리의 비행기를 훔쳐간 범이 공순이 경찰이 가만두지 않겠다.
3: 같이 가.
1: 범이 잡아라!
4: 공순이 경찰, 조금만 더 빼지.
1: 놓칠 수 없지.
4: 비바
1: 공순이 경찰이 경고한다. 범인은 당장
4: 멈춰.
1: 괜찮아 얘들아.
5: 참. 뭐? 범인? 비행기를 가져가? 내가?
1: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린데?
5: 나 범인 아니거든.
6: 나 코디거든.
1: 코디?
3: 진짜네.
1: 아니, 소리가 저 풍선이 자기 비행기라고 해서 나는 코디 네가 풍선을 가져간 범인인 줄 알고.
6: 뭐라고? 저 풍선은 말이지 내가 가져간 게 아니고 새로 발명한 헬멧을 시험해보려고 나왔다가 우연히 큐리의 풍선을 발견했었어. 풍선에 큐리랑 똑같이 생긴 스티커가 붙어있어.

0: 붙어 있길래 줄일 것 같아서 가져다 주려는 길이었다고.
1: 아하, 그랬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홍순이 경찰이 사과할게. 어디?
2: 줄이, 그런데 풍선이 동글동글하긴 하지만 재밌는 소리가 나진 않잖아. 진짜 재밌는 소리가 나는 비행기 맞네.
1: 홍순이 경찰 잠깐 해결.
3: 홍순아, 이를 어쩌지?
1: 왜요?
3: 엄마가 오늘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오늘은 콩순이랑 소풍 못 갈 것 같은데.
1: 네? 뭐라고요?
4: 대신 아빠랑 콩콩이랑 신나게 놀자. 어때?
1: 오늘은 꼭 간다고 했잖아요.
3: 엄마가 정말 미안해. 공순아, 공순이 기분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 어쩌지?
5: 아, 우리 병원 놀이 할까? 공순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1: 됐어? 난 이제 세상에서 병원 놀이가 제일 싫어. 진짜 싫어.
3: 근데 왜 쉬는 날에도 병원에 가시는 거야?
1: 그건 병원 일이 나랑 노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아니야?
3: 에이, 설마. 그건 아닐 거야.
1: 그럼 왜 가는 건데?
5: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하시는지 보고 오면 되지.
1: 하지만 아빠가 엄마 일할 때 찾아가면 안 된다고 하셨어.
5: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지. 이건 몸이 투명해지는 숨바꼭질 망토야. 자, 어때?
1: 우와, 멋쩍하니. 나도 써봐야지.
3: 그게 뭐야?
5: 제대로 입어야 다 가려진다고.
1: 좋았어. 병원으로 출동. 여기가 엄마가 일하는 병원이구나. 지금이야. 엄마다.
6: 자, 우리 예쁜 민지가 씩씩하게 진료 잘 받아서 주는 선물이야.
1: 고맙습니다.
6: 조심히 가.
1: 나는 오늘 안아주지도 않았으면서.
3: 공순이가 보이잖아. 안 돼.
2: 우리 공순이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5: 아마터면 들킬 뻔했어.
1: 엄마가 나 없이 얼마나 재미있게 노는지 봐야겠어.
3: 잠깐만.
5: 괜찮을까? 선생님, 오늘 점심도 못 드셨죠? 이거라도 드세요.
6: 고마워요. 오늘도 환자가 많아 바쁘네요.
7: 안녕하세요, 선생님.
6: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1: 엄마 배고프겠다.
6: 주사 한 번만 맞으면 안 아파질 거야.
1: 싫어요. 선생님 미워. 선생님 나빠. 우리 엄마한테.
8: 어머머,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돼.
6: 괜찮아요.
1: 선생님 괴물이야. 저리 가. 야!
3: 콩순이?
1: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괴물이라니.
3: 콩순이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니?
1: 그게 엄마가 나 빼고 재미있게 노는 줄 알고. 아,
3: 그랬구나. 콩순이 속상하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 앞으로는 콩순이랑 시간 더 많이 보낼게. 약속?
1: 좋아요. 약속.
3: 얼른 사과드려야지.
1: 선생님 죄송합니다.
3: 그래, 아프지 말고. 아프면 무서운 괴물 선생님 또 만나야 해.
1: 얘들아, 우리 엄마 진짜 멋지지?
2: 최고로 멋지셔.
9: 대단해.
3: 콩순이 자니?
1: 엄마, 또 병원 가요?
3: 아니, 오늘 콩순이랑 소풍 가기로 했잖아. 얼른 일어나서 준비해야지.
1: 야, 정말요? 우와, 신난다. 어?
3: 저렇게 좋을까?
1: 안녕, 얘들아.
9: 안녕.
10: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본다고 그러던데. 이따 이쪽으로 올 거야.
1: 그럼 우리 먼저 놀자.
9: 좋아.
1: 보미, 우리 누가 더 높이 타나 시합할래?
11: 좋아. 그럼 티미가 심판 봐줘.
3: 알았어. 준비 시작.
1: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11: 나 좀 밀어줘.
12: 숨바꼭질이어야 돼.
1: 하나, 둘, 셋.
12: 이번에야말로 내 실력을 보여주지. 잠깐, 누가 날 먹으면 어쩌지? 이게 좋겠다. 졸리냐?

0: 얘가 어디야? 애들은 다 어딨지? 얘들아! 얘들아! 숨바꼭질하다 준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뭐야? 왜 나 혼자 이런 데 떨어진 거야? 내가 잘못했어.
1: 호미.
0: 이 목소리?
2: 호미 어딨어? 호미
0: 얘들아.
1: 여기 있었구나. 다행이야.
2: 영영 못 찾는 줄 알았어.
0: 무서웠다고. 그나저나 어떻게 찾아온 거야?
2: 큐리가 놀이터에서 코코넛 모자를 주웠다고 하던걸.
3: 모자가 날아갔다는 방향으로 쭉 걸어왔지. 그러다 널 찾게 된 거야.
0: 그랬구나. 미안해. 잠이 들어버릴 줄은 몰랐어.
2: 그치만 이렇게 어려운 숨바꼭질은 처음이었어.
3: 맞아.
0: 정말? 그럼 어쨌든 숨바꼭질은 내가 이긴 거네. 그치?
2: 뭐야? 호미도 참.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질문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4: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질문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킬링.
4: 식물엔
5: 달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옛날 노래를 또 불렀으니 당연하지. 그래, 기타도 상태가 안 좋아. 다시 또 봐도 여전히 불쌍해. 어이구,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멀리서

어서 맘만 먹고 무럭무럭 쑥쑥 가야지. 아, 그래 귀여운 우리 아기. 그래, 우리 아기 배가 좀 부른 것 같아? 우리 귀염둥이 아기 키가 좀 큰 것 같아? 그럼 키를 한번 재볼까? 곰마! 어서 키 좀 재보자! 곰마! 곰마? 곰마! 대체 곰은 어디 간 거야? 곰마? 어서 우리 아기 키 좀 재보자.

언제 줄 거야? 설마 하나도 안 자랐단 거야?

감사합니다.

나빴어. 혼내줄 거야.

완전 커져버렸네.

내가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럼 우리 키를 한번 재볼까? 그래, 난 이 키가 딱 맞다니까.

생긴 이건 뭐지? 내 모습이 정말 재미있게 나왔네. 좋아, 어디다 걸어둘까? 좋았어. 우후. 아, 그래, 곰을 찍어보는 거야. 곰아, 여기 보고 김치? 다른 걸 찍어보는 게 좋겠다.

우리 아기 수영에 서만이 피곤하지? 혹시 감기라도 걸린 건 아니지 우리 아기? 걱정하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1: 답답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5: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6: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7: 내일 떠나자.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진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저희도 조배.
1: 또. 하하. 못 맞췄지.
0: 오. 오.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0: 피겨 스케이팅! 둘이 함께 피겨 스케이팅! 16이 두 개면?
1: 팔이 네 개! 옥토블록 회전 기술! 1, 2, 3, 4, 5, 6, 7, 8! 회전 기술! 팔이 네 개면? 사가 여덟 개! 8개.

0: 차가 8개면
1: 이가 16개. 춤 한번 추실까요? 이가 16개.
2: 1이 31개.
1: 이가 16개.
0: 차가 8개. 다리 4개.
3: 16이 2개.
4: 32가 하나. 우후! 32.
3: 우후! 16.
0: 8. 4.
4: 나랑 놀 사람 만들지 않을래?

잠깐 기다려. 누가 빠졌는데? 나를 점프해봐.

0: didn't say a word. Ship. Ship. Oh.
1: Arr.
0: Ooh. Ho there, shipmates. Arr to the rescue.
2: Anyone for tea?
3: Hooray.
2: All aboard.
3: Now that's what I call a workout.
4: Yay!
3: 올해 계단팀 때 정상합격팀의 봄을 찾기 다들 준비됐어?
4: 예!
3: 가장 많은 트로피 조각을 가져오는 팀이 이기는 거야. 자신만의 기술이나 재주는 뭐든지 사용할 수 있어.
5: 오, 재미있겠는데? 나라면 문제 없지. 나는 36이고 나는 재주 부리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3: 그러면 가지 말고 구경해. 이 대회에서는 안 되는 건 없거든. 출발을 외치기 전에 시작하는 것도 가능해.
6: 우리가 한 발 앞설 것 같은데?
7: 정수각형대 가자. 쫓아가야지.
6: 저기 있다. 다음 트로피 조각. 나에게는 완벽한 7계단 계획이 있지.
3: 1단계. 헬리콥터를 불러서 철창이로 오게 하자.
5: 2단계. 철창을 향해 밧줄을 내리고.
3: 3단계. 거대한 트로피 조각을 먹는다.
8: 방치바다가 끊고 다치지.
6: 잡아라.
9: 계란 모양 감지 이상무.
10: 봐. 저기 있어! 들키지 않고 어떻게 가져오지?
8: 계단 모양이 아니라 아쉽다.
10: 숨어! 빨리! 바닥에 누워!
8: 아이고, 막 쑤셔!
9: 경고! 계단 모양이 아닌 도형 감지!
6: 완벽한 위장술이야.
9: 계단 모양 감지 이상무.
7: 이것 봐, 정사각형은 양쪽으로 계단을 만들 수 있어.
10: 응? 우리도 할 수 있네. 진짜 감쪽 같다.
9: 빛. 어.
10: 오.
9: 아.
7: 들키기 전에 어서.
9: 침입자 감지 경고. 삐리삐리 삐리삐리 삐리삐리.
10: 도망쳐.
3: 이건 불공평해. 정사각형들은 힘이 세서 여름들을 부술 수 있는데.
11: 너랑 나랑 합쳐지니까 어떻게 됐는지 봐.
7: 계단이 두 개 있으면 정사각형이 돼. 그럼 정사각형들을 이길 수 있어. 오.
3: 만세! 계단 분대가 최고야!
7: 아니야, 정사각형이 최고지. 짜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3: 다들 다시 모였네. 트로피 조각을 세어보고 누가 이겼는지 보자.
12: 난 아무것도 몰라.
6: 내가 찾은 건 누구한테 줬더라? 잠깐, 내가 누구한테 줬지?
5: 물어봐줘서 정말 고마워. 28이 나한테 첫 번째 트로피 조각을 줬어. 내가 계단 모양이었을 때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조각은 16이 줬지. 내가 정사각형 모양일 때?
10: 잠깐만, 그럼 너는 계단 팀이야? 아니면 정사각형 팀이야?
5: 그래, 좋은 질문이야. 난... 둘 다야. 정사각형 팀이기도 하고 계단 팀이기도 하지. 난 재주 부리는 걸 좋아한다니까. 나는 퍼즐 천재 36이야.
12: 근데 누가 이긴 거야? 계단 팀이야? 정사각형 팀이야?
3: 간단해. 공동 우승이야. 왜냐하면 36은 두 팀에 모두 속하니까.

0: Eat. Seat. At. Sat. E. T. Set. Set. Eat. Eat.
1: Words. That's going to be extremely hard to beat. Team 2. On your marks, get set, go!
2: Wuh-jus! Wuh-jus!
3: Wuh-jus!
4: Oh, so embarrassing!
1: You scored... nothing, but an excellent effort. So to our final team. The score to beat is 6. On your marks, get set, go! That's 6. One more to win it. We have our winners!
5: Yay!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4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4키젤 하세요.
5: 옥스포드 탕!
6: 어, 해보고!
5: 주유소 45배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항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줄무랑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Thank you.

0: 쌤이, 넌 무슨 바다 동물이야?
1: 나는 해파리지롱. 해파리.
2: 저게 뭐지? 저게.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코비는 아프대요.
5: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8: 언제나 신나는
5: 뽀로로 유치원.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우와, 여기구나. 진짜 있네. 로큰롤 타워다. 아,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11: 응, 물론이지.
10: 응?
11: 넌 재능도 있고 추진력도 있어.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지. 5의 베스트들이 원래 그래.
10: 5의 베스트들?
12: 우리는 5의 베스트들. 하이파이브.
11: 신나게 놀아볼까?

15. 나를 따라 계속해. 5, 4는 20. 5, 5는 25. 5, 6은 30. 이렇게 계속해. 5, 7은 35. 5, 8은 40. 5, 9는 45.

0: Hello. Gray.
1: Oh.
0: Black. White. Gray.

to make dark gray. Gray and white mix to make light gray.

0: Did somebody say X? Leave this to me!
1: Pirate sings, a pirate swings, a pirate laughs, ha-ha! This letter is a pirate, this pirate's name is R!
2: 10이 빨리 돌아오면 좋겠다. 달까지 날아가고 싶어.
3: 10이 태워주는 로켓은 한마디로 제대로지.
4: 우리는 하늘이 온통 무지개인 7번 행성으로 멋지게 날아갔었어. 고마워 10.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난 정말 럭키해.
5: 천만에 7. 그래서 다음은 누구 차례야?
6: 나야.
7: 심, 네가 피곤하지만 않다면
6: 우리가 다 같이 가면 어때? 그러면 한 번만 가면 되잖아.
5: 그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오, 발사. 미안해, 좀 쉬어야겠어. 당분간 로켓 체험은 힘들 것 같아. 지금이 바로 계단팀의 신이 나설 차례인가? 별까지 갈 수 있는 4단계 계획이 있지.
8: 1단계. 10이 편하게 앉아있게 해주기.
9: 2단계. 로켓 타워 더 만들기.
8: 3단계. 로켓 더 만들기.
10: 4단계. 별까지 발사하기.
11: 만세!
12: 훌륭한 계획이야. 타워는 나한테 맡겨. 옥토블록 만들자. 1, 2, 3, 4, 5, 6, 7, 8. 만들자.
4: 저기 친구야, 그 정도면 충분한데.
8: 이제 로켓을 만들자. 1
9: 더하기 2
8: 더하기 3
12: 더하기 4는
5: 바로 10. 5, 다음은 네 차례야.
2: 5 더하기 6. 블록 하나를 옆으로 보낼게. 미끄러져 내려가면
8: 다시 시작하자. 1
4: 이제 나야. 1 더하기 7은 바로
12: 8에 8을 더하면 바로 너무 높잖아.
3: 위로 블록 6개가 남으니까 그걸 다음 발사대로 내려보내.
2: 6
3: 더하기 9는 바로
5: 10 더하기 5. 내 차례야. 쉬었더니 몸이 훨씬 가볍다. 5 더하기 10은 바로 10 더하기 5.
2: 저것 좀 봐. 로켓이 5개고 5가 남았어.
13: 우리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5: 10
3: 20
8: 30
12: 40
13: 50
4: 55 바로 우주탐사선. 내 10단계 미션은 어떤 넘버블록도 가지 못한 곳에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지. 우와! 정말 럭키하잖아. 우리가 모두 계단 모양으로 더해지게 되는 거네.
9: 뭐 사실
8: 생각해보면
12: 1부터 시작해서
2: 한 줄로 쭉 더하면 매번 계단 모양을 만들 수 있지.
4: 다음 숫자가 다음 계단이 되고
12: 모양을 잘 보면 알게 되지.
3: 각 계단이 앞 계단보다 일씩 크다는 걸
5: 세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4: 잘했어 친구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고.
8: 1에
9: 1을 더하면
8: 바로 3. 3을 또 더하면
2: 바로 6.
12: 4를 더하면
5: 바로 10. 5를 더하면 바로 15.
2: 6을 더하면
5: 바로 21.
4: 7을 더하면
5: 바로 28.
12: 8을 더하면
9: 바로 36.
3: 9를 더하면
14: 바로 45.
5: 10을 더하면
4: 바로 55. 친구들, 다음 투 다운 준비하자.
5: 10
3: 9
12: 8
4: 7
5: 6
2: 5
12: 4
5: 3
9: 2
8: 1
11: 발사!
4: 친구들, 우주 유영을 시작하자.
5: 10
3: 9
12: 8
4: 7
5: 6
2: 5
12: 4
8: 3
9: 2
8: 1 0 중력이 0. 숫자들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4: 숫자 군단에게는 아주 커다란 도약이지. 돌파!

0: Alpha Blocks, attention!
1: Nap!
0: There's no time to nap!
1: Ooh!
2: Zoo!

0: 줌바 줌바
1: 브리리언트 바바바 오 바바 빠 우
0: 붐 스톱 슬리핑 스타트 마칭

0: Alpha Box. 18! Actually, I could do with a nap. Room for one more.
1: Zap!
2: What fun! My turn!
3: 한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랜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꺾이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꾸룩꾸룩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하게
5: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화창한 아침이에요. 타요와 친구들이 미국에 왔어요.
10: 아~ 드디어 도착했어.
11: 우리가 미국에 오다니.
10: 와~ 정말 멋져.
12: 그러게.
13: 얘들아. 안녕. 너희가 타요와 친구들이구나. 난 하나의 이모야.
10: 우와. 안녕하세요.
13: 미국에 온 걸 환영해.
10: 해외여행은 처음이라 정말 기대돼요.
11: 저도요.
13: 그래. 오늘 오후에 영화 촬영장을 견학한다고 했지?
10: 네, 맞아요.
13: 그럼 그 전에 시내 관광지를 구경하는 건 어때?
10: 우와, 정말요?
13: 응, 가서 놀다가 촬영장으로 가면 되지.
10: 재밌겠다.
12: 가고 싶은 곳이 정말 많아요.
13: 그럼 재밌게 놀고 저녁 때 보자.
11: 네, 어서 가자.
10: 여기 같이 가. 그럼 저희 다녀올게요.
13: 그래, 잘 다녀와.
11: 우와, 저기 좀 봐.
10: 처음 보는 나무들이 정말 많다.
14: 안녕, 꼬마 버스들.
10: 안녕하세요.
12: 자들도 모두 친절하다.
10: 그러니까.
12: 이제는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할 것 같아.
10: 어디가 좋을까?
15: 바다는 어때? 여기 바다는 경치도 엄청 멋지고 관람차도 있다던데.
10: 정말? 재밌겠다.
12: 그럼 빨리 가자.
10: 너희들 미국에 어떻게 왔는지 잊었어?
16: 퀴즈쇼!
10: 우와, 시작한다.
16: 자, 오늘의 퀴즈 정답자 추첨. 이번에는 어떤 차가 할리우드 촬영장 견학을 가게 될까요?
17: 여기 있습니다.
16: 감사합니다.
10: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12: 할리우드 참. 신청하는 차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15: 차가 맞아. 될 리가 없잖아. 그냥 만화 영화나 보죠.
10: 와우.
16: 자, 어디? 주인공은 바로 꼬마버스 타요.
10: 우와, 내가 뽑혔다.
15: 그럼 정말 미국에 가는 거야?
10: 거봐, 내가 됐지.
12: 타요, 우리도 데려갈 거지?
15: 글쎄.
12: 타요, 같이 가자.
15: 미국에 데려가주면 뭐든지 할게.
12: 어?
10: 뭐든지 한다고? 내가 뽑혀서 미국에 왔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먼저 가야지.
12: 와,
15: 그런 게 어딨어?
10: 싫어? 그럼 견학은 나 혼자 가지 뭐. 견학권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 자, 운전 견학이라니 정말 재밌겠다.
15: 그럼 타요가 가고 싶은 곳으로 먼저 가자.
12: 그래, 바다는 나중에 가면 되지.
10: 그럼 출발!
1: 꼬마 버스들은 결국 타요가 보고 싶어하던 할리우드 사인에 왔어요.
10: 우와, 정말 멋지다. 역시 오길 잘했어. 그렇지?
12: 그래, 맞아.
10: 어? 얘들아, 저기 좀 봐.
0: 자, 하나, 둘, 셋.
10: 우리도 사진 찍자. 여기까지 왔는데 다 같이 찍어야지.
15: 그럴까?
12: 그래.
0: 좋아. 하나, 둘, 셋.
10: 이번엔 링크 해볼까? 이렇게. 행운의 차 타요.
15: 이제 그만 바다로 가자.
12: 그래.
10: 아, 벌써? 아직 구경도 못했는데.
12: 뭘? 사진도 많이 찍었잖아.
10: 저기에도 직접 올라가 봐야지.
15: 우와! 저기 언제 올라가?
12: 맞아, 견학 전에 바다에도 가야 하는데 그러다 못 가면 어떡해.
10: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바다로 가자.
12: 응? 그래.
15: 좋았어.
10: 대신 너 견학은 나 혼자 가야겠다.
12: 뭐? 타요, 너?
7: 정말 너무해.
12: 다 같이 놀러 왔는데 자기 마음대로만 하고.
15: 됐어, 우린 우리끼리 바다로 놀러 갈 거야.
12: 그래, 맞아. 넌 혼자 견학이나 가.
10: 뭐? 그럼 진짜 혼자 간다.
15: 마음대로 해.
10: 너희 후회할걸. 꼬마 버스 타요.
1: 타요는 친구들과 헤어지고 혼자 영화 촬영장을 견학하러 왔어요.
10: 나 혼자서도 재밌게 구경하면 되지 뭐.
12: 우와,
10: 여기가 촬영장 입구인가 봐.
17: 이봐, 파란 버스. 어? 여기는 어떤 일로 온 거야?
10: 안녕하세요, 저는 촬영장 견학권에 당첨된 행운의 차 타요예요.
17: 견학권? 아무것도 없는데.
10: 잘 보세요, 여기.
12: 뭐야? 견학권이 어디 갔지?
17: 여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만 거기에서 비켜주겠니?
10: 오다가 떨어뜨렸나봐. 어떡하지?
0: 이봐, 파란 버스.
10: 어?
0: 왜 이제 온 거야?

0: 저요?
1: 아, 그래. 늦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빨리 따라와.
2: 뭐야, 촬영하러 온 거였어? 어서 들어가.
0: 네.
3: 안녕하세요. 오늘 출연하러 온 파란버스예요.
2: 네? 오늘 출연할 파란버스라면 아까 들어갔는데.
4: 네? 그럴 리가 없는데.
1: 아, 글쎄, 이미 들어갔다니까.
4: 들여보내주세요. 이러다 촬영이 늦는다고요.
2: 안 돼.
0: 여기가 또 촬영장이에요?
1: 내부는 전부 다른 장소들로 꾸며져 있어.
0: 정말 많다.
5: 피디님, 잠깐 이쪽으로 와주세요.
1: 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0: 네. 빨리 구경하고 싶은데. 어? 저건 뭐지? 잠깐만 들어갔다 와볼까?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6: 다 같이 놀러 왔는데 자기 마음대로만 하고.
7: 됐어. 우린 우리끼리 바다로 놀러 갈 거야.
8: 그래 맞아. 넌 혼자 견학이나 가.
0: 됐어. 나 혼자 구경하면 되지 뭐.
9: 저기.
0: 안녕, 반가워. 난 타요라고 해. 너는? 일단 문부터 열어줘, 빨리!
9: 알겠어.
10: 마일리! 어디 가는 거야?
9: 빨리 출발해!
0: 알겠어.
10: 거기 서! 멈추라니까!
9: 더 빨리 달려!
0: 여긴 장난감 나라 세트장이잖아.
9: 저쪽이야. 빨리 가자.
10: 놓치면 안 돼.
0: 어떡해.
10: 거기 서.
0: 조심해. 꽉 잡아. 여긴 못 찾겠지? 너 괜찮은 거야?
9: 응, 네 덕분에 살았어. 나 온다.
10: 마일리!
1: 어디 간 거야? 멀리는 못 갔을 텐데.
10: 저기 있다!
11: 겨우 들어왔네.
10: 멈춰! 마일리! 그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11: 누구세요?
10: 어서 나와, 마일리!
11: 안에 아무도 안 탔는데.
1: 이 차가 아니잖아.
12: 파란버스!
1: 대체 어딜 갔던 거야? 한참 찾았잖아. 얼른 와.
9: 저는 파란버스가 아니에요!
10: 마일리!
13: 할리우드 영화 촬영장 견학권을 받게 된 타요는 친구들과 함께 미국에 왔어요. 하지만 타요는 친구들과 다투고 홀로 촬영장 견학을 오게 됐어요. 촬영장에서 만난 친구와 의문의 차들에게 쫓기게 된 타요.
10: 거기서 마일리!
13: 앞으로 타요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0: 꼬마 버스들이 미국에 갔어요. 이! 모래사장에서 국놀이 할까?

0: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1: 됐어. 자기 혼자 잘 놀고 있겠지.
0: 맞아. 그래도...
2: 슈퍼스타 마일리의 실종 소식입니다.
0: 어?
2: 촬영 도중 촬영장에 있던 한 버스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0: 뭐? 마일리가?
2: 경찰은 당시 마일리가 타고 간 차량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0: 어떡해. 어? 저건 나유잖아.
1: 뭐?
3: 에 아니야.
0: 가자.
2: 다음은 날씨 소식입니다.
0: 분명히 타유랑 똑같이 생겼는데.
1: 에이, 그런 얘긴 그만하고 가서 재밌게 놀자.
0: 얘들아, 같이 가!
4: 그런데 타유와 마일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5: 마일리, 어서 나와!
0: 어쩌지?
6: 잠시만요. 길 좀 비켜줄래요?
5: 네.
6: 고마워요.
5: 마일리! 절대 놓치지 마!
7: 어디로 간 거야?
8: 고마워, 타요.
0: 말. 그런데 넌 누구길래 저 차들이 쫓아오는 거야?
8: 놀라지 마. 사실 난 마일리야.
0: 어? 마일리? 만나서 반가워, 마일리.
8: 어? 너 설마 날 모르는 거야? 나 영화배우 마일리라니까.
0: 영화배우? 아, 멋지다. 배우라고? 처음 보는데.
8: 저 차들은 내 매니저들인데 내가 촬영장을 몰래 빠져나와서 쫓아온 거야.
0: 촬영장은 왜 빠져나온 건데?
8: 촬영이 너무 바빠서 친구들을 못 본 지 오래됐거든. 오늘은 꼭 보러 갈 거야.
0: 그랬구나. 그럼 내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데려다 줄게.
8: 정말?
0: 응.
8: 정말 고마워, 타요.
0: 로기 받아.
1: 이야.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0: 나도 타요가 없어서 그런가?
9: 넷이서 공놀이 할 땐 정말 재밌었는데.
0: 타요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1: 그러게, 타요 보고 싶다.
9: 나도.
4: 친구들이 타요를 생각하던 그때, 타요는 마일리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닷가로 왔어요.
0: 우와, 여기 정말 멋있다.
8: 이곳은 나한테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곳이야. 친구들이랑 이곳에서 매일 놀았거든.
0: 와, 마일리 예쁘게 만들었다.
8: 예쁘다.
10: 정말.
8: 너희들이 내 친구여서 정말 좋아.
10: 나도.
8: 얼른 보고 싶다.
0: 아, 그랬구나. 다 왔어, 마일리.
8: 고마워.
0: 빠이.
8: 저기 내 친구들이 있어.
0: 어서 가봐.
8: 응?
0: 마일리, 왜 그래?
8: 혹시 친구들이 나한테 화가 났으면 어떡하지? 내가 자주 보러 오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거든.
0: 하지만 걱정되는 마음보다 친구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아?
8: 응.
0: 그럼 용기를 내봐.
8: 친구들도 분명 반가워할 거야.
0: 정말 그럴까? 당연하지.
8: 알겠어. 넌 정말 좋은 친구야.
0: 좋은 친구?
8: 얘들아!
10: 어?
8: 얘들아!
10: 마일리!
8: 정말 오랜만이야.
0: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8: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0: 얘들은 뭐하고 있을까?
8: 꼬마 버스 타요!
5: 여기 있다.
0: 어? 마일리의 매니저들이잖아.
8: 마일리! 어서 도망가.
0: 타요, 어서 도망가라니까.
8: 괜찮아. 내가 여기로 와달라고 했어.
0: 뭐? 하지만
5: 마일리.
8: 블랙.
5: 마일리 혼자 가버리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8: 미안해. 나 때문에 촬영도 망치고.
5: 마일리, 그런 건 괜찮아. 앞으로 친구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데려다 줄게.
0: 블레.
3: 그래,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고.
0: 다들 고마워. 휴, 다행이다.
5: 자, 그럼 너희들이 자주 가던 놀이터에 가볼까? 어서 타.
0: 정말?
7: 고맙습니다.
0: 모두 타요 덕분이야.
9: 에이, 내가 뭘.
7: 마일리, 얼른 타.
0: 응, 잠깐만. 타요. 혹시 내일 나한테 잠깐 시간 내줄 수 있어?
11: 어쩌지? 난 내일 우리나라로 돌아가거든.
0: 그렇구나. 할 수 없지. 그럼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다유, 안녕.
9: 응, 마일리 잘 가. 안녕.
4: 마일리와 헤어지고 혼자가 된 다유는 친구들이 더욱 보고 싶어졌어요.
11: 친구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0: 친구들이잖아?
11: 나한테 화가 많이 나 있을 텐데 어쩌지?
9: 그래, 나도 용기를 내보는 거야. 얘들아!
0: 타유! 타유,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1: 치, 우리가 바다에 가자고 할 때는 안 간다더니.
9: 로기!
11: 얘들아, 미안해. 내가 너무 내 멋대로만 했어.
0: 우리도 미안해.
11: 그래, 널 그렇게 두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9: 얘들아. 우리 아직 시간도 있는데 재미있는 곳에 놀러 갈까?
12: 좋아.
7: 빨리 가자.
9: 얘들아, 같이 가.
4: 다음 날 꼬마 버스들은 하나 이모와 함께 공항으로 왔어요.
9: 너무 아쉬워요.
13: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내가 꼭 초대할게.
9: 우와, 정말이죠? 신난다.
5: 타요, 안녕.
9: 블랙.
1: 이 차는 누구야?
9: 어제 만난 친구야.
11: 블랙, 그런데 여긴 무슨 일로 왔어요?
5: 그건 내가 아니라 마일리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11: 마일리요?
9: 타요, 안녕.
0: 영화배우 마일리잖아.
7: 마일리 팬이야.
0: 나도.
11: 다들 마일리를 어떻게 아는 거야?
13: 마일리가 얼마나 유명한데. 만나서 반가워.
11: 마일리가 그렇게 유명한 배우였어?
1: 그럼, TV에서도 많이 봤다고.
0: 그런데 마일리, 타요랑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13: 어제 타요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오늘은 그 보답으로 너희를 재밌는 곳에 데려가주고 싶은데 어때?
12: 우와, 정말!
11: 하지만 우리 곧 비행기 탈 시간이잖아.
1: 맞다.
0: 가고 싶은데.
5: 그건 걱정하지 마. 다음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두었거든.
0: 그럼 저희 놀다 와도 돼요?
13: 네! 마일리랑 놀 기회가 자주 오진 않겠지? 재밌게 놀고 와.
12: 우와! 신난다!
4: 꼬마 버스들은 마일리를 따라 극장 앞에 도착했어요.
7: 우와, 사람들 정말 많이 모였다.
0: 다 마일리의 팬인가 봐.
11: 그런데 타요는 아직 안 왔나?
0: 아유, 정말 멋지다.
9: 타요, 갈까?
0: 응.
13: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4: 함께 온 버스는 누구인가요?
13: 이름은 타요라고 해요. 제가 힘들 때 도와줄 고마운 친구죠. 그래서 제 손자국을 남기는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고 싶었어요.
9: 마일리!
13: 자. 자, 이제 타요 차례야.
11: 너 차례라고? 이건 유명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난...
13: 타요도 뉴스에 나와서 너무 유명한 걸?

0: 우아 버스들의 첫 해외 여행이 무사히 끝났어요. 많이 우리나라에도 꼭 놀러 오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눈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제?
5: 네.
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집중!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날!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리얼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여러분, 안녕!
1: 안녕!
0: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2: 하늘이 하리!
3: 생일 파티 하는 날! 우와!
0: 우리 하늘이랑 하리가 쌍둥이니까 우리가 축하도 두 배로 해줘야겠지?
1: 좋아요, 좋아요.
2: 댕기는 생일 축하도 해주고 케이크도 앙냥냥냥냥 맛있게 먹을 거예요.
0: 그래, 알았어.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불러볼까요? 자, 하나, 둘, 셋.
4: 생일 축하합니다.
5: 고맙습니다.
0: 잠깐 그런데 왜 하리 혼자인 거지? 하늘이는?
5: 하늘이 아직 안 왔어요? 아까 아빠랑 출발한댔는데?

0: 이렇게 기다리는데. 참.
1: 맞아. 커다란 초코 케이크도 있단 말이야.
0: 초코 케이크? 나 얼른 갈 테니까 먼저 먹으면 안 돼. 어? 꼭 기다려야 돼. 알았지? 에이, 꼭 갈게. 알았으니까 빨리 와. 얼른 와.
1: 빨리 빨리.
0: 이런 날 꼭 늦어.
2: 에이, 기다리다 보면 곧 오겠지.
1: 아, 정말 갱고는 초코케이크 빨리 먹고 싶은데. 그러면 하리가 대표로 초를 후 하고 먹는 건 어때? 하늘이 케이크는 딱 한 조각만 남겨두면 되잖아.
0: 맞아. 좋은 생각 같은데.
2: 아니 얘들아, 그건 아니지. 그랬다간 하늘이가 섭섭해하지 않을까?
0: 아하, 맞아요. 하늘이라면 분명.
3: 아이고, 백살 생일 축하해요, 영감.
4: 아유, 축하는 무슨. 난 생일 때마다 아주 아픈 기억이 떠올라요. 내가 7살 때 말이지요. 친구라는 녀석들이 내가 오기도 전에 먼저 내 초코케이크를 먹어버렸다고요. 내 초코케이크를!
3: 아이고, 또. 벌써 90년도 넘은 일을 가지고.
4: 절대 잊지 못해! 댕구, 샤샤, 그리고 누구보다 믿었던 생 하리. 너만 줘! 다들 너무 미워. 미워.
3: 아유, 영감.
0: 안 돼. 내가 하늘이라도 섭섭하긴 할 거야.
5: 그래. 케이크 때문에 친구를 잃을 순 없지.
2: 그럼.
1: 그래. 우리 하늘이가 올 때까지 꾹 한번 참아보자고.
2: 그래. 얘들아, 그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0: 네.

0: 더 이상은 못 참겠다.
1: 나도.
2: 나도.
1: 딩동쌤, 어. 우리 어떻게 기다리면 좋아요? 네?
3: 어떡해.
4: 얘들아, 침착해. 아,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러자. 친구들도 이렇게 기다리기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나요?
5: 나는 내 생일날 우리 아빠가 퇴근할 때 선물 사갖고 오신 데서 앉아고 기다렸거든? 근데 밥 먹고 씻고 한참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막 따라 불렀다? 그랬더니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아빠가 짠! 하고 오셨어.
6: 난 저번에 할머니 댁을 놀러 갔는데 갈비랑 만두랑 맛있는 게재현들 있는 거야. 와 하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9번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 그런데 마침 내가 좋아하는 퍼즐이 있어서 다 같이 신나게 맞추고 있었더니 9번에 식구들이 왔어. 그래서 다 같이 맛있게 먹었어.
7: 나는 식구들이랑 놀이동산 가서 동풍카를 타려고 했는데 줄이 엄청 긴 거야. 막 100명도 넘게 그랬는데 갑자기 끝말잇기가 생각난 거야. 내가 끝말잇기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서 동생이랑 계속 했더니 금방 우리 차례가 돼서 신나기를 했어.

0: 노래도 부르고 친구들은 좋아하는 걸 하면서 기다렸구나.
1: 그럼 댕구는 춤추면서 기다릴래요. 댕구는 춤추는 거 좋아하거든요.
2: 그럼 샤샤는 노래하면서 기다려야지. 샤샤샤. 그럼 우리 춤추고 노래하면서 기다리자. 단장님 아시죠?

0: 여기다 여기다.
1: 어, 하늘이니?
2: 어, 하늘이.
3: 아, 저기 아직 제 케이크 멀쩡하죠?
1: 아우, 안 먹었어, 안 먹었어.
4: 하늘아, 어디야? 너 이제 다 왔지, 그치? 어?
3: 아니, 그게 아빠가 너무 배고프다고 밥 좀 먹고 가자고 하셔서 이제 다시 출발했어. 그래도 나 좀만 더 기다려줘야 돼. 알았지? 믿는다.
4: 하늘이 진짜.
2: 아휴, 그럼 하늘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고.
5: 난 너무 힘들어서 춤출 기운도 없어.
6: 조금만 더 힘내봐.
4: 누구야? 뭐야?
7: 뭐죠?
6: 안녕 안녕. 나비야, 기다리는 거 어렵지. 그럼 나도 잘 알아. 내가 바로 이 분야 최고 전문가거든. 날 봐, 이 멋지고 멋진 날개.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줄 알았니? 이게 다 기나긴 기다림의 결과라고. 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사실 나는 작은 애벌레였어.
2: 우와, 진짜 작다.
6: 매일매일 먹기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 그러던 어느 날 두꺼운 옷을 벗었더니,
4: 우와, 드디어 나비가 됐구나.
6: 아니, 더 큰 애벌레가 되더라고. 난 당황하지 않고 더 많이 먹으면서 아주 차분하게 기다렸지. 그리고 마침내
4: 이제 나비가 된 거야?
6: 아니, 번데기가 되었지.
2: 어휴, 그럼 나비는 언제 되는 건데?
4: 아, 기다리기 너무 힘들었겠다.
6: 하늘을 훨훨 나는 나비가 되려면 이 정도는 기다릴 줄 알아야지.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어느 날 이렇게 멋진 날개를 갖게 된단다.

0: 근데 이 기다림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1: 그래, 우리도 기다린 만큼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 거야.
2: 네, 우리가 잘 기다리면 하늘이가 와서 좋아할 거고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 있을 것 같아요.

0: 방금 왔지.
1: 어딨어? 응? 내 초코 케이크. 설마 다 먹은 거야?
0: 아이, 내가 꼭 먹고 싶었는데.
2: 짜잔, 여기 있지. 하늘이랑 하리
3: 생일 축하해.
0: 감사합니다.
4: 우리 기다리느라 정말 힘들었다고.
0: 안 오는 줄 알았잖아. 그래도 왔으니까 됐어.
5: 자, 얘들아, 우리 이제 다 모였으니까 진짜로 시작해볼까? 우리 하리와 하늘이의 생일 파티.
4: 얼른 후 하고 케이크 먹자.
0: 좋아 좋아.
5: 친구들도 이렇게 기다리기 힘들 때가 있었죠. 그럴 때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좋은 방법 찾길 바래요. 네, 안녕.
3: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똑똑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순한 킹킹.
2: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지설 마데카.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0: 아이들을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뉴키플레이, 두다나쿤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2: 산행안전사고.
1: 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산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용영 용영 용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2: 어? 그게냐?
0: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0: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1: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0: 신난다냐?
1: 좋아요, 이번엔 생지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풀이 된다. 특구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주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오늘의 주제는 종이접기. 뭘 접는 걸까? 오늘의 이야기는 별. 별은 그렇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 모양. 다섯 개의 끝이 뾰족뾰족한 이런 모양을 별 모양이라 부른다.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별을 왜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할까? 바닷속 불가사리는 영어로 starfish. 이름에 별을 뜻하는 star가 있고, 별 모양을 닮은 이 열대 과일의 이름에도 star가 있다.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별은 이런 모양,

세계 지도를 펼쳐보자. 그런데 여기도 저기도 세계 국기에 별이 이렇게나 많았나? 지구촌 별 볼 일 참 많다.

흔하디 흔한 별 모양. 눈을 크게 뜨고 봐야겠다. 별은 정말로 다섯 개의 뾰족한 모서리를 가지고 있을까? 진짜 별을 보러 날아가 보자.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 보이는 수많은 별들. 실제 관측된 별의 모양은 타원형에 가깝지만 사람들은 공기에 흔들려 삐죽삐죽하게 보인 별빛의 모양을 보고 별 모양을 만들었다. 우주의 별을 직접 관측할 수 없었던 고대 그리스인들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지금과 비슷한 다섯 갈래의 별을 그렸다고 한다. 이집트인들도 별을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생각해서인지 다섯 갈래로 갈라진 불가사리 모양으로 별을 그렸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별이 빛나는 모양을 다섯 갈래로 생각한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가 아는 별 모양은 사실 길이가 같은 다섯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정오각형에서 유래됐다. 정오각형의 내부에 차례차례 대각선을 그어보면 별 모양이 나타난다. 이 별 모양을 처음으로 썼던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 그는 이 별 모양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정오각형의 각 꼭지점을 연결한 별 모양에서 두 개의 대각선이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하여 대각선이 5대 8의 비율로 나눠진다는 점을 발견한 것. 5대 8이면 1대 1.6. 갑자기 웬 수학? 하지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다시 한번. 별 모양 속 대각선은 1대 1.6 비율로 나눠진다. 잠깐. 이 선과 이 선의 길이도 1대 1.6. 오각형의 한 변과 별의 대각선 길이도 1대 1.6? 1.6이라는 이 숫자, 뭔가 비밀이 있다. 별 모양의 대각선 길이가 나타내는 정확한 비율은 이론적으로 1.618에 가깝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숫자, 찬란한 황금과도 같은 아름다움의 기준, 이름하여 황금비다. 피타고라스가 별 속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황금비였다.

약간 균형적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비율. 사람들은 그것을 황금 비율이라 부른다. 날아가는 나비의 날개에서조차 발견되는 황금 비율. 나비의 날개짓이 아름다워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꿀벌도 가슴과 배의 길이가 황금 비율을 이루는 곤충. 어쩌면 인간은 이렇게 자연에서 찾은 균형과 조화를 저절로 아름답게 느꼈던 것이 아닐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별의 모양. 그 속에 담겨있던 수학과 과학의 언어를. 별 모양을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한 황금비. 쉽고 자연스럽게 그려왔던 별들 속에서도 오묘한 수학 그리고 과학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잠깐 별 이야기 아직 끝이 아니다. 오각형 속에 숨어 있었던 별 모양. 그렇다면 겉면에 오각형이 있는 축구공에는 별이 몇 개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축구공에는 12개의 정오각형이 있다. 따라서 축구공에 있는 별도 12개.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찾아볼 차례다.

오늘의 이야기는 버섯. 오늘 저녁 반찬은 버섯 볶음인가? 잠시 먹지 말고 버섯을 관찰해보자. 버섯, 보통 이렇게 생겼다. 종류가 달라 서로 조금씩 다르게 생겼지만 왠지 닮아 보이는 버섯의 모양. 기둥 위에 넓은 갓이 달린 버섯의 모양을 보니 홀로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 같기도 하고 넓은 삿갓을 쓰고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를 닮기도 했다. 보면 볼수록 궁금해지는 버섯. 정체가 뭘까?

버섯으로 과학해볼 시간. 건드려보고 매달려보자. 야생 버섯들도 즐겨 쓰는 갓. 버섯의 갓과 자루를 분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갓만 따로 모아 안쪽을 보니 비슷한 모양이 눈에 들어온다. 수많은 주름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자. 주름 속엔 무엇이 있을까? 다닥다닥 붙은 알갱이들. 버섯의 포자다. 포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필요한 것은 자루를 자른 버섯과 종이 한 장. 버섯 위에 살포시 휴지를 얹고 촉촉하게 물을 뿌려주자. 버섯은 습기를 좋아한다. 이제 기다려보자. 하루가 지나고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개봉 박둑. 어? 저게 뭐지? 버섯의 주름살 무늬가 종이에 그대로 복사됐다? 버섯의 포자가 남기는 이 무늬는 버섯마다 다양하다고 한다.

버섯의 윗부분에 우산처럼 펼쳐져 있는 갓은 포자가 만들어지는 주름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주름 속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는 포자를 지키기 위해 버섯이 갓을 쓰고 있었던 것. 포자가 날린다. 생명이 퍼져나간다.

버섯의 세계는 울창한 숲속에서 펼쳐진다. 신비하고 은밀한 모습으로 마치 새싹처럼 땅에서 하늘을 향해 피어오른다. 습기 차고 그늘진 곳에 호련히 나타나는 버섯. 식물과 닮은 듯 다른 듯 알쏭달쏭한데 버섯도 식물일까? 햇살을 받으며 자라는 식물들. 지금 나무는 식사 중이다. 햇빛을 양분으로 바꿔주는 엽록체가 있어 식물은 초록색이다. 그런데 버섯은 초록색이 아니다. 엽록체가 없어서 햇빛으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는 버섯. 어쩔 수 없이 다른 동물이나 식물로부터 양분을 얻어 자란다. 그렇다면 버섯은 식물이 아닌 건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점은 식물과 닮았지만 다른 생명체에서 에너지를 얻는 점은 동물과 비슷하다. 식물 같지만 동물 같고 동물 같지만 식물 같은 이상한 존재. 버섯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동물보다는 식물에 가까워 보이는데 혹시 뿌리도 있지 않을까? 뿌리라기보단 톱밥 사이사이에 그물 같은 것이 얽혀있는 것처럼 생겼다. 우리가 몰랐던 버섯 아래 세상은 사실 가늘고 긴 실타래와도 같다. 땅속이나 썩은 나무 속에 뭉쳐진 균사덩어리가 버섯의 본체. 이 거대한 본체의 아주 작은 일부가 바로 버섯이다. 일생 중 잠시 포자를 퍼뜨리기 위해 버섯을 피운 것. 동물도 식물도 아니지만 버섯도 똑같이 경이로운 자연의 신비를 조용히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생명이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연에는 독을 가진 생물들이 있다. 잘 모르고 함부로 다가갔다가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법. 버섯 중에도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독버섯을 잘못 먹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자, 여기에 하얀색 버섯, 화려한 색의 빨간 버섯,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은 버섯이 있다. 이 중 독버섯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이 버섯의 이름은 달걀버섯. 화려한 빨간색 버섯 중에는 독버섯이 많아 조심해야 하지만 달걀버섯에는 독이 없어 식용으로 쓰인다. 빨갛다고 전부 독버섯은 아니지만 반드시 확인한 뒤 조리할 것. 의외로 수수한 모습의 하얀 이 버섯이 독버섯이다. 벌레가 먹고 있다 해도 안심은 금물. 자연의 상식은 이렇게 수시로 뒤집힌다. 자,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 볼 차례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순하게,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복스보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는 있어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길길.
2: 눈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0: 친구들, 안녕.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니니키즈들이 오늘은 놀이터에서 다 함께 놀고 있네요.
1: 소니, 소니.
0: 지니와 소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네요.
2: 꼬니! 꼬니! 꼬니!
3: 떠니!
4: 써미!
0: 꼬니와 떠니, 써미는 동물 맞추기 놀이를 하나 봐요.
2: 꼬니! 꼬니! 꼬니!
4: 써미!
0: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니니키즈들이 깜짝 놀랐나 봐요.
2: 꼬니?
3: 써니?
2: 꼬니! 꼬니! 꼬니!
3: 써니?
0: 어? 꼬니가 무슨 생각이 났나 봐요. 친구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네요.
2: 꼬니! 꼬니!
1: 써니, 써니,
3: 써니, 써니.

0: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까요?
1: 꺼니, 꺼니, 꺼니. 꺼니, 꺼니, 꺼니.
0: 아하! 꺼니는 바람이 가볍게 불어오는 느낌을 표현했네요.
2: 써니, 써니.
0: 다음은 손이네요. 손이는 바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2: 써니, 써니.
0: 써니는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2: 응, 써니, 써니.
0: 이번에는 찐이 차례네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우와! 찐이는 부드러운 바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찐이!
1: 떠니, 떠니!
0: 다음은 떠니의 차례네요. 어떻게 바람을 표현할까요?
1: 떠니, 떠니.
0: 오, 떠니는 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을 표현하고 싶었나 보네요.
1: 떠니, 써미, 써미.
0: 마지막으로 써미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1: 써미.
0: 아하, 써미는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1: 써미, 써미.
2: 써미, 써미. 써미, 써미.
0: 미니키즈, 모두 보이지 않는 바람의 느낌을 몸으로 잘 표현해냈어요. 오늘도 다들 정말 잘했어요, 미니키즈. 미니키즈! 오늘도 즐겁게 놀았나요?
4: 예!
0: 미니키즈! 아쉽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내일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내일 다시 만나요.
4: 응!
0: 안녕!

Yellow. Red. Blue.

0: Banana.
1: Ooh.

orange. Grapes. Ooh.

Purple. Yellow. Yeah.

0: 됩니다.
1: 핑크 green blue

Yellow. Purple.

pink. Brown.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옥스포드 탕
5: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준모란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뿌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6: 안녕, 나는 카프리성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성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성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보이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행사!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제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네.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0: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Mm-hmm.

0: You! Huh? That was you!
1: I'm sorry, I'm sorry. Oh, help! I need to take my shoes off. What is this?
2: This is glue. Ha-ha! Very, very strong glue.
1: Help! Help!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선생님, 죄송해요.
1: 저도 죄송해요. 공을 못 받았어요.
2: 괜찮아요. 용기 내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1: 네, 네.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돌라주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맛있는 전통 한국 음식 만들어 볼 거예요. 하지만 트위스트 있어요. We're doing something a little different. 오늘은 몸 위에서 밥 대신 두부. 네, today we're making tofu noodle 김밥. 네, 두부면 김밥.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We have tofu noodles.
1: 네, 우리 두부면 쓸 거예요.
0: Next, we have honey mustard dressing.
1: 한국어로 honey mustard dressing입니다.
0: And we have vegetables. 채소도 있어요. We have perilla leaves.
1: 우리 캐닙 있고.
0: And we have carrot. 당근도 있고. We have pickled radish.
1: 네, 김밥 좋아하는 친구들 이거 잘 알아요. 단무지예요.
0: We have burdock.
1: 한국은 우엉이요.
0: Then we have seaweed, dried seaweed.
1: 네, 우리 김 있어요.
0: That's all we need to make tofu noodle kimbap.
1: Where do we start?
0: We start with the tofu.
1: 네, 우리 두부 먼저 시작할 거예요. 두부면 혼자서 만들 수 있지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벌써 만든 두부면 쓸 거예요.
0: So let's open the noodles.
1: 우리 조심하게 열고.
0: And now let's pour them in here.
1: Okay, there we go. 와, 면 벌써 맛있겠다. 하지만 좀 젖었어요.
0: And we're gonna dry the noodles.
1: 그 남은 물이 좀 빼야 해요. 이렇게 살짝 키친 타올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김밥 만들었을 때 물이 조심해야 해요. 왜냐면 물이 너무 많이 있을 때 김밥은 다 엉망진창 될 거예요.
0: Our noodles are ready.
1: 우리 두부면 다 됐어요. 가끔 우리 캐닙 필요해요. 하지만 싱싱한 캐닙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씻어야 돼요.
0: We have to wash our perilla leaves.
1: It's simple. We just wash the leaves. 그냥 이렇게 씻어도 돼요. I think they're clean. It's ready.
0: And now we need carrot.
1: 네, 우리 또 다른 채소 당근 잘라야 돼요. 우리 김밥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얇게 얇게 잘라요.
0: So let's cut here.
1: 우리 다 안 써도 돼요. 우리 이 정도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잘라요.
0: We're gonna cut like this.
1: 우리 이렇게 like this. 손 항상 조심하세요.
0: And now we cut this way.
1: 계속 이렇게 cut like this.
0: And last ones
1: 조금 더 자르고. 아이고 한 번 더.
0: All done. Now we're ready.
1: 당근 때문에 우리 프라이팬 쓸 거예요.
0: We're going to fry the carrots to make them soft.
1: 우리 당근 부드럽게 만들 거예요.
0: Some olive oil, olive oil. So we'll let the pan heat up.
1: 네.
0: And we put the carrots in.
1: 우리 당근 넣는 거예요. Sizzle, sizzle, sizzle. 굴 소리 항상 좋습니다.
0: I like the sound of sizzling carrots.
1: 오늘은 당근들이 골든 브라운 안에 들어요.
0: Can you see? They're changing.
1: 조금 더 부드럽게, 부드럽게. 어? 소금 조금 필요해요. 왜냐면 소금 넣었을 때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소금 조금만 이렇게 불어요. 하지만 소금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왜냐면 단무지도 소금 들어가요.
0: I think it will be very delicious.
1: 이제 두부면 김밥 만들어 드려요?
0: Can we make tofu noodle kimbap now?
1: No, not yet. 왜냐하면 중요한 거 하나 필요해요. 바로 김밥.
0: We need a rolling mat.
1: 이거 봤어요? 혹시 엄마? 엄마 쓰는 거 봤어요? 아니면 김밥 가게 갔을 때 요리하는 사람이 이거 쓰는 거 봤어요?
0: We take one piece of seaweed. And half.
1: 우리 반으로 잘라요. 왜냐하면 혹시 우리 재료들이 너무 쳐졌을 때 김이 말랑말랑 될 거예요. 그래서 김 조금만 더 쓸 거예요.
0: We use a little more seaweed.
1: Like this.
0: 여기 넣을 거예요.
1: Yeah.
0: That will protect our seaweed.
1: Next, perilla leaves. 우리 다음에 개잎 쓸 거예요. 개잎은 그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은 자르고 we put them one like this and one here. 혹시 개잎 싫어하는 사람은 개잎 대신 상추 써도 돼? 아니면 다른 잎 써도 돼요? 아니면 안 써도 돼요? Next, the noodles. 네, 우리 두부면. 네, 우리 콩기밥은 안 들어가고 그래서 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면은 칼로리 별로 없어요. 단백질도 많고 그래서 몸이 좋고. Next, dressing. Honey mustard dressing. 네, 우리 honey mustard dressing 여기 그 센터 한 줄 이렇게 할 거예요. Next, radish. 네, pickled radish. 우리 단무지 하나만 쓸 거예요. 이렇게. And we need a burdock. 우리 우엉이. 우엉 하나, 단무지 하나. Next, carrots. 당근이지. 당근 필요해요. So we put the carrots here. Fantastic. Now we're ready to roll. 이제 우리 김밥 말아도 돼요? We're going to roll very slowly and very carefully. 천천히 말아요. We roll slowly. That's it. 여기까지. 아, 지금 stop 하세요. Now we stop. 우리 물 살짝 붓으로 찌들 거예요. 그래서 스티키하게 잘 붙이는 거 만들 수 있어요. And then we roll again. It will stick together if we use water like this. Now let's open it up. Slowly. Slowly. Slowly. Ha! I did it! Ha ha! 성공했습니다! Are you ready to cut the kimbap? Let's go! So, we cut like this. You cut the kimbap like you cut bread.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김밥 생각하면서 사이즈 맞춰서 잘랐어요. My tofu noodle kimbap is finished. 네, 저의 두부면 김밥 완성됐습니다.

It's tasting time. 맛보기. 오, yeah. 밥 필요 없어요. 밥 없는 김밥, 제일 맛있는 김밥입니다. The tofu noodles are really chewy. The carrot is soft. The pickles are sharp. 와, 다 섞여서 진짜 맛있어요. It's delicious. Today, we cooked the impossible. 진짜 impossible 요리했습니다. 밥 없는 김밥. Yes, we made tofu noodle 김밥. 두부면 김밥 만들었습니다. Next time, maybe a different 김밥, or maybe a different curry, or maybe a different dish.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 해드릴게요. See you next time. Bye-bye.

0: Thank you. I'm ready to go.
1: Bye. Bye.
0: Oh, yes, it's my turn. I am...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길게
0: 준모란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클릭소
2: 클릭소 얼마세가
5: 도와주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클릭소.

누르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가족.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순한 킬킬,
5: 눈물엔
6: 덤덤한
7: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와, 와, 와. 와, 진짜 조선 빨리 가고 싶다. 와, 진짜 조선에 언제 갈 수 있는 거야?
9: 조선에 갈 수 있을지 오늘의 운세로 확인해 볼까요?
8: 그 좋은 운세 나와서 오늘 꼭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운세 봐줘.
10: 박희님, 오늘의 운세. 빨간 불빛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8: 빨간 불빛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빨간 불빛.
9: 빨간 불빛?
8: 빨간 불빛이 없는데 난 그럼 조선을 못 가는 거야?
10: 빨간 불빛을 검색합니다.
8: 빨간 불빛 검색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선을 돌아갈 수 있냐고.
10: 검색 중.
8: 검색하지 말라니까 검색 중. 진짜.
10: 빨간 불빛이 검색됩니다.
8: 검색된다고? 빨간 불빛이 어딨어? 불빛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다. 빨간 불빛에 나는 조선을 갈 수 있어요. 빨간 불빛. 안녕하세요. 저를 조선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11: 조선이요? 이건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는 소방차인데요.
8: 어?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는 소방차?
9: 소방차는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는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춘 자동차입니다. 출동할 때는 사이렌 소리와 경광등 불빛으로 빨리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리죠.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는 소방차. 함께 알아볼까요?
8: 아, 불을 끄고 위험한 사람을 구출해주는 소방차!
12: 내가 최고야!
13: 무슨 소리입니까? 최고의 소방차는 접니다!
14: 싸워라. 어차피 최고는 너니까.
12: 아니라고. 최고는 나지.
8: 죄송한데 이거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겁니까? 이게. 아,
11: 소방차들이 자꾸만 자기들이 최고라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8: 왜?
13: 최고의 소방차는 저 펌프차지 말입니다.
12: 아니, 최고는 저 사다리 차죠?
8: 아니, 그러니까 처음 듣는다니까 잘 모르겠다니까.
11: 아, 그러면 여기 계신 박희님이랑 타방님이 소방차들의 멋진 장기를 보고 최고의 소방차를 뽑아주시겠어요?

0: 좋아요.
1: 오, 뭐, 저도 조선에서 최고의 과학자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잘 부탁드립니다.
1: 자, 그럼 시작해 주세요.
2: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참가자를 소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펌프차입니다.
1: 우와, 펌프차다 펌프차. 책에서 보던 바로 그 소방차예요.
0: 맞습니다. 소방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저 펌프차일 겁니다. 저는 긴 호스로 물과 소화약제를 뿜어서 불을 끕니다. 불이 난 곳이라면 빠지지 않고 출동합니다. 불을 끌 때 필요한 다양한 장비도 싣고 다닙니다. 불을 내뿜어 불을 끄는 저 펌프차. 제가 최고의 소방차입니다.
2: 자, 그럼 펌프차의 장기인 불을 끄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오, 불길! 오, 불길! 오, 저 진짜 빨리 꺼야 될 것 같은데.
1: 오, 그러게요. 불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오,
3: 열기가 엄청나. 지금 여기까지도.
1: 뜨겁다.
0: 펌프차 출동하겠습니다. 출동.
3: 나무신다. 안에서 뭐가 이렇게 막 나온다.
1: 소방 호스예요. 불이 엄청 커요.
3: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이.
1: 우와, 아래까지 불이 붙었어요.
3: 그러니까 지금 불이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0: 펌프차 준비 완료. 물대포 쏴.
3: 어떻게 하려고 지금 자꾸.
4: 날라오고 지금. 어떻게 해가.
1: 불이 나오고 있어요.
3: 불길 점점.
1: 우와, 순식간에 불이 꺼졌네요.
3: 우와,
1: 불이 다 꺼졌는지 확인하시고 있네요.
2: 보이지 않는 불씨들이 남아서 다시 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압을 하는 장면입니다.
3: 와, 그러면 이제 완벽히 진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2: 네, 맞습니다.
5: 우와, 대단하네요.
3: 대단하다, 펌프차.
0: 버키님, 타방님, 제 불끄기 실력 어떠셨습니까?
3: 펌프차,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떻게 물이 저렇게 힘차게 나올 수 있는 거지?
0: 펌프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펌프차입니다.
3: 펌프?
5: 펌프는 압력을 통해 액체나 기체를 빨아올리거나 이동시키는 기계랍니다.
3: 아, 압력?
5: 압력은 누르는 힘이에요.
3: 아이, 그거 알지. 그 누르는 힘, 압력.
5: 압력을 이용한 펌프의 원리 제가 알려드릴게요. 펌프의 작동 방법을 설명해줄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어요.
6: 오호! 이것으로 펌프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 수 있다?
5: 네. 여기에 물통, 빨대, 고무 호스로 연결된 주사기가 있어요. 먼저 이 주사기의 피스톤을 누르면
6: 긴 빨대에서 물이 나왔다!
5: 신기하죠? 주사기 안에 있는 공기가 물을 밀어냈기 때문이에요.
6: 뭐? 공기가 물을 밀어냈다고?
5: 네, 맞아요. 주사기 안이 텅 비어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로 가득 차 있답니다. 그래서 빈 주사기 입구를 손으로 막고 피스톤을 누르면

0: 오호라! 정말 공기 때문에 피스톤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구나.
1: 맞아요. 주사기 속 공기에 미는 힘이 물통 속 물을 밀어내서 연결된 빨대를 통해 물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바로 펌프의 원리랍니다.
0: 펌프차 덕분에 펌프의 원리도 알고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2: 감사합니다. 펌프차 꼭 기억해 주십시오.
3: 네, 물을 쏘는 펌프차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쏙 든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다음 참가자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제가 키가 참 크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가 큰 차돌이차예요.
1: 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키가 안 큰 것 같은데.
2: 그러네요.
1: 지금은 저랑 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네, 비슷해요.
3: 별로 안 커 보이나요? 그러면 사다리차 키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0: 깜짝 놀라실까요?
1: 그 키, 오! 그 키, 오!
4: 우와!
1: 이게 좀 팔이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네.
3: 아웃리거라는 다리를 꺼내주는 장면입니다. 받침대가 완전히 받쳐줘야 사다리차가 높이 올라갔을 때 위험하지 않게 작업할 수 있거든요.
1: 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받침대라는 말씀이시죠?
3: 네, 맞습니다.
1: 오.
0: 자, 그럼 지지대가 잘 받쳐주고 있으니 사다리를 꺼내볼까요?
3: 받침대가 안전하게 지지된 후에 사다리의 다리가 높게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이야, 저거, 와, 저거 올라가면 진짜 무섭고, 와. 와. 온다, 이쪽으로. 타방아, 그치? 어, 온다, 온다, 와, 이것도.
4: 우와,
1: 와, 무섭다, 와. 이거, 이거 또 굴착기랑 또 다른 게 무서워, 이거. 뭐야, 와.
4: 진짜 엄청 크네요.
1: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와, 와. 가!
0: 높은 곳에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저를 타고 올라가 불을 끕니다. 사다리를 높이 올리면 키가 정말 커지죠? 제 사다리는 36m, 아파트 12층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답니다. 저는 사다리차 중에서도 굴절 사다리차여서 사다리가 구부러지죠. 높은 곳에 난 불을 끄는 바로 저 사다리차. 최고의 소방차 맞죠?
1: 높은 곳에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사다리차.
2: 오. 굴절 사다리차라서 사다리가 구부러진다니. 와, 신기하네요.
1: 오, 굴절 사다리차 최고.
0: 감사합니다, 선비님. 지금까지 크다 크다 참 크다 사다리차였습니다.
3: 자, 그러면 다음 소방차를 만나볼 텐데요. 다음 소방차는 바로 이 소방차입니다.
2: 어떤 차길래?
1: 아니, 뭐 점점 큰 소방차만 와. 진짜 이쪽 온다, 진짜. 지금 사방이 지금 물로 뒤덮였어, 저 아래가 지금. 주변의 소방차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예?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6: 순한
5: 킬킬. 줄무랑.

0: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자동차 경주할래?
1: 와, 재밌겠다!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누가 1등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

0: 해보자.
1: 그래. 그럼 어디에서 할까? 어?
0: 저기 어때?
2: 자동차 경주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 준비해. 부릉부릉 붕붕붕 부릉 슝슝슝.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누구보다 더 빨리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누가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도도.
1: 우와, 이번엔 도도가 1등이야.
3: 얘들아, 어? 여기 봐.
4: 여기에서도 하자.
1: 좋아.
2: 자동차 경주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 준비해. 부릉부릉 붕붕붕 부릉 슝슝슝. 누가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도레미 프렌즈.
1: 도착!
4: 우리 이번엔 다른 곳에서 해볼까?
1: 좋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이것도 재미없어. 뭐 재밌는 거 없나?
1: 개순아, 할미 왔다.
2: 어? 할머니?
1: 개순아. 아유, 아유, 개순이 어디 갔나? 아유, 이런 것 아주 좋네.
3: 놀랐지요?

0: 어? 누구지?
1: 응? 요정들 안녕! 나야나 개신이! 개고이!
2: 개신이 개순아!
3: 말썽쟁이 개순이야.
0: 설마 같이 놀자고 연락한 건 아니겠지?
1: 너희들 뭐해? 안 바쁘면 나랑 놀자! 굴개굴!
3: 우리 좀 바빠!
4: 많이 바빠, 많이!
1: 그래? 왜 바쁜데? 굴개굴!
4: 왜 바쁘지? 아까 전까지 분명 바빴는데?
3: 큰일 났던 것 같기도 하고.

요정들! 너희도 숨바꼭질 좋아하는구나! 나도 온대! 나 방금 좀 전에 집에서 숨어 있다가 우리 할머니, 와! 하고 놀라게 했거든? 그래서 우리 할머니, 아이!

0: 하고 떠버지셨다. 개구!
1: 뭐? 개수이 너 진짜?
2: 안 되겠어. 여기서 바로 문자.
3: 꼭 풀고 갈 거야. 아자.
0: 그게.
2: 다음 장난 중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장난은 보기가 있어. 1번 숨어 있다가 할머니를 깜짝 놀라게 한다.
4: 이 구슬 꼭 사탕처럼 생겼다.
2: 2번 장난감을 입에 떠본다. 3번
4: 이 구멍에 이 가위를 쏙 떠오면
2: 전기 콘센트 구멍에 뾰족한 걸 집어넣는다. 이 중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장난은 뭘까?
0: 정답!
1: 깜짝이야.
0: 절대 하면 안 되는 장난은 뭔지 모르겠고 1, 2, 3번 다 재밌겠는데? 다 해봐야지. 그게
1: 개순아. 정답 1, 2, 3번 다 하면 안 되는 장난이야.
3: 맞아.
2: 동동이가 정답. 예! 할머니를 깜짝 놀라게 하면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치시거나 놀라 쓰러지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장난은 정말 위험해.
0: 무슨 맛이려?
2: 구슬을 입에 넣었다가 꿀꺽 삼키게 되면 정말 큰일 나. 구슬이 목구멍에 걸리면 숨이 막힐 수도 있고, 구슬이 뱃속에 들어가면 배가 많이 많이 아플 수 있어. 그러니 장난감은 절대 입에 넣으면 안 돼. 전기 콘센트 구멍에 뾰족한 걸 넣었다간 전기에 감전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러니 전기 콘센트 구멍에 뾰족한 걸 넣으면 절대 안 돼. 잘 알았지, 개순아?
0: 알았어. 그런 장난이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
1: 아휴, 그니까 개순이 네가 온다고 하면 우리가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걱정이 되는 거야. 또 심한 장난하면서 놀자고 할까 봐.
3: 맞아. 아니, 오죽했으면 네가 아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바쁘다고 했을까?
0: 허야? 뭐? 그런 거야? 그럼 아까 꾹꾹 숨은 것도 나랑 놀기 싫어서?
3: 아니, 그런 건 아니고.
0: 아니야. 미안. 내가 눈치가 없었다. 나 이만 갈게. 안녕.
2: 잠깐! 개순아. 조심해서 가.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또 심한 장난치지 말고.
0: 골개.
1: 안녕.
5: 안녕.
1: 아, 근데 개순이 좀 슬퍼 보이네.
3: 아하, 우리가 너무 뭐라고 했나?
2: 에이, 그래도 위험한 장난치는 건 뭐라고 해야지.
3: 그건 그래.
1: 맞아.
2: 아, 좀 심했나?
5: 제 운다.
2: 아, 그래도 괜찮아. 뭐라고 해야지.

앞으로 누구랑 뭐하면서 놀지? 굴개굴. 어? 산꼭대기에 구름? 어? 꼭 산이 구름모자를 쓴 것 같네? 아, 나한테 아주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

0: 사다라버지 구름보다 벗겨졌다. 돌개돌.
1: 에이, 버릇없는 녀석. 이 산 할아버지가 혼내줄 테다. 구름아.

0: 준이 개구쟁이 녀석 어디로 도망갔어?
1: 어?
0: 산 할아버지다. 내가 너 혼내줘야 하는데 이 녀석 어딨어?
2: 오, 산 할아버지 화 많이 나셨나 봐.
1: 덜덜덜덜덜 그런가? 안 되겠다. 우리가 가보자. 오호리딩딩.
0: 개순이 녀석 찾아내야 하는데 대체 어디로 도망친 거야?
2: 산 할아버지 확 푸세요. 개순이가 심심해서 그랬을 거예요.
0: 예, 저희가 장난이 너무 심하다고 좀 뭐라고 했더니 개순이가 속상해서 가버렸거든요.
1: 원래 외롭고 심심하면 막 짓궂은 장난도 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0: 아유, 그런 거라면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 그 외롭고 심심한 마음 내가 아주 잘 알거든. 이 산 할아버지도 맨날 여기 혼자 있어서 너무 외로워.
1: 산 할아버지, 저희가 재밌는 퀴즈 내러 자주 올게요. 너무 외로워 마세요.
0: 뚝! 그럼 꼭 다시 와야 한다. 안 오면 나 삐침.
3: 네, 산 할아버지.

0: 여보세요?
1: 개순아, 괜찮아?
2: 딘딘? 전화 왜 했냐?
3: 비 맞은 거 다 말랐으면 우리랑 같이 놀자.
4: 우리도 너랑 놀고 싶어. 대신 위험한 장난만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2: 나 그런 위험한 장난은 앞으로 절대 절대 안 할 거거든. 딱 기다려, 개순이가.

0: 놀까?
1: 뭐 하고 놀지는 대순이 네가 정해봐.
0: 그래 그래.
2: 우리 네가 하자는 놀이 할게.
0: 뭐야? 나는 그것만 하면 돼. 소리잡기 잡기놀이 보드게임 엄마아빠놀이 그 다음에 무궁화 지피였습니다 딱지치기 윷놀이 경찰놀이 도둑놀이 검사놀이 판사놀이 그 다음에 탈출놀이 뭐야 오 요정들 응? 아 또 숨바꼭질 하는구나 알았어 꼭꼭 숨어라
1: 저 놀이를 어떻게 다 해
3: 난 개순이가 무서워.
4: 살려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덕분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0: 원칙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정음아 뭐해? 유치원 가야지.
1: 잠깐만, 내가 좋아하는 옷 입고.
0: 옷?
1: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옷들이 걸려있지.
0: 정음이가 좋아하는 옷은 뭘까?
1: 짜란!
0: 우와, 예쁜 옷이 많이 있네. 그럼 정음아, 옷 다 입고 나와. 나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2: 무슨 옷을 입을까? 나는 단추가 달린 옷을 좋아해. 나는 모자가 달린 옷을 좋아해.
3: 모자, 모자.
2: 나는
1: 주머니가 있는 옷을 좋아해.
2: 자, 주머니.
1: 나는 지퍼가 달린 옷을 좋아해.
2: 자, 지퍼, 지퍼, 지퍼, 지퍼, 찌찌찌.
1: 이제 유치원 가야지.
0: 정음아, 너무 많이 입었어. 벗어.
4: 안 벗을 거야. 모두 내가 좋아하는 옷이라고.
0: 어떡하지? 정음이가 좋아하는 게 다 들어있는 옷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 뭐든지 자판기에 옷 한글 카드를 넣어봐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4: 아이야.
5: 어. 이
6: 야!
5: 후민 정음, 안녕?
7: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옷! 옷이 궁금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0: 응?
7: 한글의
5: 문!
7: 옷을 쓰려면 이응이 필요해.

0: 왜? 이응의 문을 찾자. 여기야.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1: 아이야가 간다.

0: 이응을 찾아야 해. 이응, 보이지 않아.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1: 위에서 보니 이응이 보여. 울타리에 이응.

0: 온온온온온온온 옷.
1: 여기야.
2: 받침 시옷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1: 아야가 한다.

0: 받침 시옷을 찾자.
1: 여시오, 여싸매요.
0: 어? 찾았어. 여세, 받침, 시옷.

0: 받침 시옷.
1: 오.
0: 받침 시옷.
1: 옷
2: 합체.
3: 저장 완료.
2: 옷
3: 훈민이의 손으로.
4: 옷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옷 한글 카드를 넣으면.

0: 단추, 모자, 주머니, 지퍼. 우와, 정말 정음이가 좋아하는 게 다 있네.
1: 우와,
0: 정음이가 옷을 벗어요. 정음이가 옷을 입어요.

0: 모자도 이끌어줘.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옷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옷. 오. 오. 오. 읏. 오. 읏. 오. 읏. 옷. 옷. 옷. 할아버지는 안에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잘 보세요. 아이야 옷을 입었어요. 하, 오이, 오, 오, 오. 받침 시옷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오, 읏, 읏, 읏, 읏, 읏, 읏, 읏, 읏, 옷, 옷, 옷, 옷, 모, 비, 옷, 모, 비, 읏, 못, 못, 못, 읏, 빛, 빛, 못, 옷, 옷.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옷. 친구들, 따라해봐요. 옷. 끝.
2: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비옷, 시옷, 기온.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비옷, 시옷, 기온.
1: 옷. 정음이는 단추와 주머니, 모자와 지퍼가 있는 옷을 좋아해요. 울타리의 이응이 오를 만나 오. 오가 여새 받침 시옷을 만나 옷. 한글 카드를 넣으니 정음이가 좋아하는 옷이 나왔어요. 정음이는 옷을 입어요. 정음이는 옷을 입어요. 정음이는 옷을 입어요.

야, 훈민아, 축구하자. 그래? 자, 여기를 골대라고 하자. 난 골키퍼, 난 공격수. 이제 공 가지고 오자.

0: 이걸 공이라고 할까?
1: 그래.
0: 자, 털실공을 차요. 자, 오, 공이 굴러가요.
2: 털실이 풀렸네.
0: 이번엔 풍선을 공이라고 하자.
1: 그래, 공 차봐. 응.

0: 진짜 공이 있으면 좋겠다.
1: 뭐든지 자판기에 공 한 개 카드를 넣으면 진짜 공이 나오지 않을까?
2: 그래, 공 써보자.
0: 응. 그런데 공 어떻게 쓰더라?
2: 아이야를 불러보자.
3: 응. 한글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공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4: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6: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3: 공! 공이 궁금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한글의
3: 문!
5: 공을 쓰려면 기억이 필요해. 기억의 문을 찾자.

0: 여기야! 기억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1: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기억을 찾아야 해. 오늘은 공원에서 찾아보겠어. 찾았어.
1: 가로등의 기억.
2: 소소소.

기억이 오를 만나 고! 고! 공의 고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이응을 찾자. 받침의 문!

0: 곰, 곰, 곰, 곰. 곱, 곱, 곱, 곱, 곱.
1: 공, 공, 공, 공, 공, 공.
2: 여기야!
3: 받침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받침 이응을 찾자.
1: 징, 징. 응?
0: 이 소리는 뭐지? 찾았어. 징의 받침 이응.
2: 나라 한들.
0: 하차. 받침 이응. 받침 이응.

0: 고! 받침 이응 공
1: 받침
2: 저장 완료
1: 공
2: 훈민정음의 손으로
3: 공 한글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와! 뭐든지 자판기에 공 한글 카드를 넣으면
4: 우와! 우와! 진짜 공이 나왔네.

0: 공을 차요. 자, 와!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공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공! 고! 고! 고! 응! 응! 고! 응! 고! 응! 고! 응! 공! 공! 할아버지도 공놀이를 해요. 오! 오! 오! 오! 오!
2: 냠냠 꿀꺽. 받침이 응 맛있다.
1: 고? 고. 받침이 응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고. 응. 응. 응. 응. 응. 공. 공. 코. 조. 공.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공.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공. 친구들 따라해봐요. 공. 끝.
3: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야구공, 북극곰, 농구공.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야구공, 북극곰, 농구공.
1: 공. 훈민정음은 공놀이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공이 없어요. 공을 차고 싶어. 공을 굴리고 싶어. 공을 잡고 싶어. 가로등의 기억이 오를 만나 고. 고가 징의 받침 이응을 만나 공. 한글 카드를 넣으니 공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공을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공을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공을 좋아해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칠성.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덕분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0: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0: 차이점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하게.
0: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 시원해.
1: 역시 여름엔 빙수야.
2: 더워. 서유, 나도 팥빙수 하나만 부탁해.
3: 알았어.
2: 어머, 생금아, 그거 내려놔.
4: 생금, 생금.
5: 저게 뭐야?
2: 아직 개발 중인데 어디든 상상한 곳으로 데려다주는 엘리베이터야.
5: 그럼 시원한 곳으로도 갈 수 있겠다. 우와. 핑핑,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리 줘봐. 치치, 내가 먼저 하고 있었잖아.
4: 생금 있고, 생금 있고.
5: 내가 해볼 거라고.
1: 할 줄도 모르잖아.
2: 그만, 아직 개발 중이라 장난치면 안 돼.

0: 그럼 시원한 나라로 출발.
1: 독태 같이 가.
2: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1: 미션이야.
0: 가자.
3: 여러분 안녕.
1: 세계 탐험대회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럼 미션을 공개해 볼까요?
3: 세계 탐험대회 오늘의 미션은
1: 뿌뿌.
3: 전선에 뿡뿡 얼음을 지켜라! 더운 여름에는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1: 먹기만 해도 금방 시원해지니까요.
3: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1: 그럼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까요.
3: 친구들도 덥다고 차가운 음식 너무 많이 먹지 말고
1: 이번 미션도 잘 해내길 바랄게요.
3: 안녕!
1: 뿡뿡!
4: 뿡뿡 얼음? 더워. 무슨 얼음이든 당장 구하러 가자.
5: 로빈, 꽁꽁 얼음을 검색해줘.

0: 길이 위치검색 완료. 꽁꽁얼음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의 얼음으로 펭귄나라와 곰나라를 유지해온 중요한 유물입니다. 최근 두 나라의 영향에 의해서 서서히 녹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사라지기 전에 꽁꽁얼음을 되돌려야 합니다.
1: 좋아, 바로 출발하자.

0: 진짜 시원한 곳으로 왔잖아.
1: 그런데 여기 레이싱 트랙 같지 않아?
2: 여기 사람들은 치즈처럼 자동차 경주를 좋아하나 봐.
3: 뿌릉 뿌릉 뿌릉.
0: 그런데 펭귄 나라를 먼저 가는 게 나을까, 곰 나라를 먼저 가는 게 나을까?
2: 여기선

0: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1: 페어!
2: 페어, 어? 괜찮으십니까?
3: 페어?
4: 페어라니?
5: 무엄하다! 펭귄 나라 황제 페어께 무슨 짓이냐?
2: 페어, 당장 저들을 잡아 감옥에 넣겠습니다.
6: 잠깐 물러서 있어. 보아하니 우리 백성들은 아닌 것 같고, 여긴 무슨 일로 왔느냐?
1: 우린 꽁꽁 얼음을 살리기 위해 펭귄왕을 만나러 왔다.
6: 어허, 날?
7: 꽁꽁 얼음이 녹고 있다고 해서 해결하러 온 거야.
6: 너희들이?
5: 곰나라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폐하.
6: 그렇지 않아도 대결 상대가 필요했는데 잘 됐어. 너희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나와 레이싱 경주를 해서 이긴다면 꽁꽁 얼음이 있는 것을 알려줄게.
7: 우와, 정말?
6: 하지만 진다면 감옥에 갇히게 될 거야. 물론 지금까지 나를 이긴 자는 아무도 없었지만 말이야.
0: 헤, 자동차 경주라면 치치도 만만치 않거든.
6: 헤, 그래? 우와, 이겨라! 이겨라!
0: 좋아, 한번 붙어보자고.
6: 어허, 좋아.
8: 지치! 파이팅!
2: 몸 조심하십시오, 페아.
0: 실력을 보여주지. 간다.
9: 앞으로 갈 수

0: 요즘엔 왜 이렇게 물고기가 없지? 오늘은 그만 돌아가야겠어. 에? 비가 오려는 건가? 매연이잖아. 펭귄 녀석들 또 레이싱을 하나 보군. 에? 뭐야? 빙하가 녹고 있다!
1: 치치가 이기고 있어!
0: 우와, 힘내, 치치!
2: 승리는 내 거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이건 몰랐을 거다! 캬! 처음부터 정해진 승부였어. 자, 그럼
3: 너 반칙이라고.
2: 응? 승부를 인정 못한다는 거야?
3: 내가 못

0: 잡았을 줄 알고? 뒤에서 이상한 얼음 덩어리를 날렸잖아!
1: 무엄하다! 신성한 경기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반칙을 썼다니! 이건 황제 폐하에 대한 모독이다! 이 자들을 잡아라!
2: 이거 놔!
0: 진짜 비겁해! 분명히 내가 앞서고 있었다고!
3: 맞아! 반칙만 안 했으면 치치의 승리가 확실한 건데!
2: 괜찮아, 치치! 넌 최선을 다했잖아!
4: 그래, 치치! 너무 실망하지 마!
5: 생크미는 어디 있는 거야?
0: 생크미만 있었으면 이런 벽도 뻥 뚫어버릴 텐데 말이지!
3: 어? 벽? 맞아! 우리에겐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잖아!
0: 오호! 핑핑! 어서 꺼내봐!
5: 내 핑크펜! 어디에서 없어진 거지?
3: 우린 절대 여기를 못 빠져나갈 거야.
1: 우와! 생큼! 생큼!
4: 생큼아! 너 어디 갔었어?
1: 생큼! 생큼!
4: 뭐? 생큼이 너만 어떻게 빠져나간 거야?
0: 아무렴 어때? 생큼이가 우리 구해줄 텐데!
3: 생큼아! 우리 지금 갇힌 거 보이지?
1: 생큼!
3: 여기서 나가려면 핑크백이 필요해. 찾을 수 있겠어?
1: 생큼?
0: 아으, 그거 있잖아! 요렇게 생긴 거! 아니, 이렇게 생겼던가?
1: 생큼!
4: 생큼이가 알아들었나 봐.
0: 좋았어!
1: 요렇게
0: 생큼아! 분홍색을 찾아야 돼!
1: 생큼?
3: 딸기우유! 딸기우유 알지? 그런 색깔을 찾는 거야.

0: 생큼.
1: 생큼아, 내가 매일 메고 다녔잖아.
0: 생큼.
2: 에휴.
3: 얘들아, 우리 한 번만 더 믿어보자.
2: 우린 아마 꽁꽁 얼어서 펭귄들의 먹이가 되고 말 거야.
0: 생큼.
1: 폭탄이잖아.
3: 생큼아, 그거 다시 가져다 놔.
0: 생큼? 생큼.
4: 어, 저기 생큼이가 핑크백을 메고 있어.
2: 드디어 해냈구나.
1: 생큼아, 이거 말고 메고 있는 걸 줄래?
0: 생큼?
1: 미완성인데 괜찮을까?
2: 적어도 여기보단 낫겠지.
1: 자, 돌려줘. 어서.
2: 그냥 해보자니까.
1: 안돼, 위험하다고. 돌려줘.
2: 도켓, 여기야.

0: 으아!
1: 저 하얀 괴물을 잡아라!
0: 당장 거기 서라!
2: 어떡해!
3: 잠깐만, 무서워! 생크미도 같이 가!
1: 거기 서라! 오호, 바람 쐬기 좋은 날이구나.
4: 아유, 머리를 만지기에도 참 좋은 날입니다.
5: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1: 어서 가자. 어서 가.
4: 아이고, 같이 가시지요.
2: 잡힐 뻔했어. 왜 충수가 없는 거야?
6: 그러니까 내가 완성된 게 아니라고 했잖아.
3: 쟁크.

0: 아니야?
1: 거미다!
2: 어서 문을 닫아! 닫으라고! 가다 보면 꽁꽁 얼음이 있는 곳도 나오겠지 뭐.
3: 안녕하세요.
4: 여기도 아닌 것 같지?
5: 탱크! 탱크! 탱크! 탱크!
0: 탱크!
2: 제발 그만해.
0: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겠어.
6: 순식간에 나라가 녹아내리다니.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됐단 말이냐.
7: 고정하십시오. 머리가 망가집니다.
6: 그래.
4: 이렇게 좁은 곳에서 어떻게 지내라는 거야?
7: 얼음이 많이 녹았습니다. 여기서라도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4: 고기가 왜... 아니, 넌 여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었단 말이냐?
1: 감히 우리 폐하를 도저히 참을 수 없다!
7: 받아라!
4: 못 참아!
0: 여기가 어디지?
4: 당장 비키지 못해!
0: 아니, 넌!
4: 여기서 마주치다니! 아직도 패배를 인정 못하는 거야?
0: 뭐?
7: 얼음 동굴까지 녹기 시작했습니다!
1: 어떡해!
4: 이게 다 너희가 뿜어대는 두려운 가스 때문이잖아!
8: 무슨 소리야? 너희가 매일 내...
1: 꽁꽁 얼음이
0: 다시 돌아왔어.

0: 우와, 정말 다행이야.
1: 우리 다시 얻었다! 야호! 이번 미션도 성공!
2: 그럼 다시 레이싱을 즐겨볼까?
3: 뭐?
2: 걱정 마. 매연이 나오지 않는 특별 레이싱 카를 만들었으니까.
3: 오, 그럼 나도?
2: 좋지. 그럼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해볼까?
4: 뭐야? 나랑도 다시 해!
2: 넌 날 이길 수 없어. 저기 하얀 아이면 모를까.
3: 에헤, 부릉 부릉!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5: 얼굴엔
7: 순한 킹킹
5: 진물엔
7: 덤덤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6: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탕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콕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진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전면 버스 배치면 놀이터.
13: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4: 내일 떠나자.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6: 마데카 솔메이트
17: 진동.
15: 얼굴엔
18: 순한 킹킹.
15: 진물엔
19: 덥덥한
20: 순하게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2: 마법의 열쇠를 찾아라.
23: 가위바위보.
22: 네가 솔레야.
23: 왜 맨날 나만 걸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2: 또 제자리잖아.
23: 일곱, 여덟, 아홉, 열. 디디야, 다시 뭐지?
22: 뚜뚜, 무슨 짓을 한 거야? 속임수 쓰는 거 반칙이라고!
23: 야, 여기 있어.
15: 키키, 뚜뚜.
22: 스피커 여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15: 그렇게 소란 떨 것 없어.

0: 있어 제자리 나비의 마법일 뿐이니까 아내 같은 사람은 계속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지. 혹시 마법을 깨는 열쇠를 찾는다면 모르지만.
1: 굉장한 마법이네요.
2: 역시 스피카 여왕님이세요. 뚝.
0: 자, 제자리 나비로 바랄라 페어리즈를 가둬버려 스타스톤 조각은 이 스피카 여왕의 것이다.
1: 어? 레나야? 좋은 아침?
3: 와, 안녕.
1: 아이, 깜짝이야. 너 왜 그래?
3: 너무 졸려. 잠깐만 좀 기대고 있을게.
4: 시아, 너 혹시 어제 밤 새운 거야?
3: 내가 밤을 새긴. 그냥 학교만 오면 잠이 쏟아지네.
4: 그러게, 병이 심각한 것 같네. 빨리 병원에 가봐.
5: 울지 마. 진정해. 운다고 열쇠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
4: 뭐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3: 어떡해, 사물함 열쇠가 없어졌어. 숙제한 거 제출해야 하는데 사물함에 넣어놨단 말이야.
5: 또 시작이네.
4: 야, 무슨 말에 그렇게 해? 열쇠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
5: 도와주러 왔는데 왜 나한테 난리야.
1: 저기, 지금 다툴 때가 아니잖아.
6: 맞는 말이야.
4: 지금 중요한 건 열쇠를 찾는 거야.
1: 그래,
6: 우리가 열쇠 찾는 걸 도와줄게. 내 생각에 열쇠는 사물함 근처에 있을 거야. 정답은 가까이에 있는 법? 나 시야만 믿으라고.
5: 나 참, 어? 너 지금 무슨 탐정 놀이 아냐? 뭐야, 시야 말이 맞았네?
6: 거봐, 역시 난 천재라니까.
1: 시야 너 대단하다. 이게...
6: 여기 있어.
1: 고마워.
3: 어떡해, 이게 다 뭐야? 노트가 없어.
6: 괜찮아,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천재 탐정 시아가 네 숙제 노트를 찾아줄게.
1: 정말이야?
3: 당연하지.
1: 그럼 부탁할게.
6: 그럼 시아 너만 믿을게. 꼭 찾아줘.
5: 내가 안 가져갔어.
6: 어? 아, 어디가? 나연은 쟤 의심스럽지 않아?
1: 아무래도 일이 좀 꼬인 것 같은데. 네가 사물함을 뒤지는 바람에
2: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이제 어떡하지 뚜?
1: 어쩔 수 없지. 이걸 사용하는 수밖에.
2: 어? 제자리 나비로 먹을 걸 찾을 수 있어?
1: 시아야, 지금 뭐 하는 거야?
6: 나나의 노트를 찾고 있어. 우리 반 애들 중에 누군가가 가져갔을 거라고. 현우가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봐.
4: 어? 시아야, 그만해.
6: 현우! 너 거기서!
1: 같이 가!
5: 시아, 쟤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6: 나 현우! 꼼짝 마!
5: 따라오지 마! 너 나한테 왜 그래!
6: 아까부터 아주 수상했어. 네가 범인이지? 얼른 나나의 노트를 내놔.
4: 시아야.
6: 레나야, 웬디야, 봐봐, 내가 범인을 잡았어. 거기서!
4: 일단 좀 진정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6: 그럴 시간이 어딨어. 범인이 도망가잖아.
1: 시아야, 레나가 알아봤는데 현우는 아니야.
7: 응? 맞아. 현우는 어제 나랑 같이 숙제했어. 나나의 노트를 가져갈 이유가 없지.
1: 네가 오해했어.
3: 그럴 리가.
6: 내 추측이 틀렸을 리 없어.
4: 그만해. 억지 좀 부리지 마.
7: 맞아.
1: 시아야, 일단 진정.
6: 나나의 숙제 노트를 찾아주려고 한 게 잘못이야?
1: 시아야, 어디 가?
6: 신경 쓰지 마.
1: 화가 많이 났나 봐.
4: 저 녀석들이네.

0: 먹을 것도 아닌데 이건 왜 가져왔어?
1: 파렐라 페어리즈를 위한 선물이지.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괜찮아.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면 뭐가 해결되겠어? 어? 단서인가?
2: 꼬미잖아! 시아야, 사물함에 있던 노트에 발자국이 찍혔어. 이상하네. 노트에 왜 발자국이 있지?

0: 이건 범인의 발자국이 분명해. 찾아보면 단서가 나올 거야. 어? 찾았다! 이제 남았는다.
1: 뭐지? 뭔가 찜찜한데?
0: 드디어 두고발레나 담정씨와의 실력을! 이상하네. 발자국이 사라졌잖아. 스피커의 나비야!
2: 이 멍청하기는! 우리가 반해온 함정에 갈려들었구나!
0: 너희들 짓이었어?
3: 스타스톤 조각을 내놓지 않으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다, 뚜!
0: 거기구나! 큰 소리 치기는 너희 안 무섭거든?
2: 그래! 스피커 여기는 제살이 나비야!
1: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어? 아? 이건 또 뭐야?
0: 이상하네.
1: 어? 아, 다시 돌아왔잖아. 어떻게 된 거지? 너희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3: 페어리즈, 스타스톤 조각을 내놔!
2: 시간 끌지 말고 항복해. 어차피 네 친구들은 못 오거든. 스톤 조각을 주며 보내줄게.
3: 이 친구들은 돌아올 수 없다고.
1: 아니야, 싸울 때도 있지만 우린 친한 친구야. 반드시 날 찾으러 올 거라고.
4: 나 아까부터 여기 있었는데.
2: 나도 있어. 어떻게 된 거지?
1: 얘들아!
0: 왔어?
2: 레나가 못된 요정들이 온 걸 발견했고 나나한테도 발자국 이야기를 들었거든. 보아하니 스피커가 이를 꾸민 일인 것 같아서 얼른 쫓아왔지.
0: 도망가자.
2: 레나 덕분에 날 구하러 올 수 있었어.
4: 단서만 잘 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0: 쉿! 그래서 내가 생각이 없다는 거야?
3: 그래봤자 소용없어. 제자리 나비에 당하면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뚜!
2: 얌전히 스톤 조각을 내놓으면 부러질 수도 있어, 키!
4: 무슨 속임수를 썼는지 알겠는걸?
2: 역시 레나는 똑똑하다니까! 거짓말! 스피커 여왕님의 마법은 아무도 못 풀어!
4: 강당문은 항상 열려있었는데 지금은 이상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어딘가 열쇠가 있겠지. 열쇠만 찾으면 우린 나갈 수 있어.
3: 잠깐, 저기... 하지만 우리가 열쇠를 변신시켜 꼭꼭 잘 숨겨놨다고...
2: 그걸 말하면 어떡해, 멍청아!
4: 난 매일 여기서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낯선 물건은 바로 알 수 있지.
2: 열쇠다!
4: 시아야, 받아.
0: 나한테 맡겨.
3: 마법이 깨졌어. 어떡하면 좋아.
2: 어서 도망가자.
0: 거기 안 서.
2: 시아야, 같이 가.
5: 시아야, 흥분하지 마.
2: 서라고. 지금이야.
6: 힘을 모아 열려라 전의 문.
2: 시아야, 어서 가자.
4: 잠깐, 별빛섬으로 갔을 거야. 누르린과 뉴미링을 찾자.
0: 아이고, 머리야.
1: 어? 뭐야? 왜 내 방으로 온 거지? 또 마법이야?
2: 저 찌롱! 이 멍청한 파렐라 페어리즈야!
3: 얼른 스톤 조각을 내놨지!

0: 보낸 친구도 없고 너 같은 덜렁이는 절대로 열쇠를 못 찾을 거야. 키 누구 보고 덜렁이래.
1: 시아야 일단 진정하고.
2: 일단 좀 진정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3: 시아야 흥분하지 마.
0: 레나 말이 맞아. 난 너무 성급해. 생각해보자. 레나가 어떻게 열쇠를 찾았지?
4: 잠깐 저기, 하지만 우리가 열쇠를 변신시켜 꼭꼭 잘 숨겨놨다.
0: 원래 이게 없었던 물건이겠네?
1: 아, 알았어.
0: 그야 간단하지. 열쇠야 어서 나와라.
1: 랄랄라.
0: 숨을 거 없어. 내가 금방 찾을 테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방법을 알면 뭐해. 원래 무슨 물건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레나가 대단한 거였네. 왜 하필 지금 배고프고 난리야. 어? 일단 배부터 채우고 열쇠를 찾자. 아, 과자 모양이 좀 이상한데?
1: 어? 드디어 찾았다!
0: 원래 이 과자 무늬는 동그란데 이건 하트잖아. 역시 난 똑똑하다니까. 어?
1: 열쇠다!
0: 인정하긴 싫지만 역시 레나 말이 맞았어.
1: 나왔다!
0: 어?
1: 으아!
0: 어? 어? 왜 달콤 정원에 온 거지? 서두르지 않으니 이런 방법이 보이네.
1: 어?
0: 저기 있군. 너희들!
4: 여기 있어! 괜찮아, 얼른 일어나. 아랄라, 페어리즈가 왔어.
3: 아주 잘했다.
0: 또 너야? 있습니까요, 언니?
3: 키키, 뚜뚜, 당장 바랄라 페어리즈를 잡아!
4: 알겠습니다, 스피카 여왕님.
0: 저리 가! 그렇게 쉽게 당할 줄 알고? 우리한테 제자리 나비가 있단 걸 잊지 마, 키! 엄청 빠르네. 가라! 이번에는 절대 안 갇힐 거야. 저리 가! 나는 겁 하나도 안 난다고!
1: 어? 설마 제자리 나비가 달콤한 걸 좋아하나?
0: 스피카의 마법에도 약점이 있었네?
3: 감히 날 비웃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마. 스피카 어둠의 마법이여. 묶어라! 이 스피카 여왕의 마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똑똑히 봤겠지? 어서 스타스톤 조각을 내놔. 이곳에 영원히 갇히고 싶어?
1: 스피카! 시야를 풀어줘!
0: 얘들아, 왔구나!

0: 뚜루링 루나 하트
1: 루루링 룰루랄라 루
0: 도레미파

풀렸어.

0: 싶었다고.
1: 무슨 사고를 이렇게 많이 치고 다녀.
2: 다 모였구나.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지. 한꺼번에 상대해주마.
0: 내가 맡을게. 이 나비들을 상대하는 법을 알거든.
1: 잠깐 기다려.
3: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
0: 침착하게 방법을 생각한 거야. 날 믿어봐.
1: 응. 다녀올게.
0: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퍼플이 스윗 하트. 퍼플이 반반이 퍼. 야미야미 바랄라 페어리즈.

0: 스피카! 네 제자리 나비가 그렇게 대단해? 좋았어, 걸려들었네. 어서와! 여기 달콤한 마시멜로가 엄청 많다! 우! 아, 성공이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이 틈을 노려 반격해야지. 웬디야, 바로 지금이야!
1: 어, 하지만...
2: 시야를 믿어보자.
3: 제자리 나비가 용서할 수 없어.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요. 춤춰라. 나비가!
0: 어? 노트를 못 찾았어. 하지만 내가 숙제 다시 하는 거 도와줄게.
4: 뭐?
0: 저기... 어? 현우야, 저번엔 어? 내가 미안.
5: 어, 난 마음이 넓으니까 이해해 지금.
1: 시아가 침착해진 것 같아.
0: 더 지켜봐야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6: 얼굴엔?
1: 순한 킹킹!
6: 줄무랜?
1: 덥덥한 말!
7: 순하게?
1: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솔!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신 딥클린.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탕.
6: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8: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9: 또 졌네.
1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11: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3: 마데카 솔메이트
14: 출동.
12: 얼굴엔
14: 순한 긴긴.
12: 중물엔
14: 덥덥한.
15: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준모란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5: 언제나 신나는
6: 뽀로로 유치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준모란
2: 순하게
6: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다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행운의 목걸이,

0: 최고야. 내일 예선 대회도 문제 없을 거야, 루.
1: 이거 덕분이야.
0: 루? 그게 뭔데?
1: 아빠가 주신 행운 목걸이야.
0: 우와, 정말 예쁘다.
1: 대회 때마다 항상 하고 가는데 운이 따라주는 것 같아. 뭐든 더 잘할 것 같아.

0: 네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를 버려라.
1: 여왕님의 명에 따르겠습니다. 버렸어요.
2: 스피커 여왕님 뚜뚜가 이상한데요?
0: 이상할 것 없어. 다 꼭두가 시나비 때문이야.
1: 내 케이크 어딨지도.
0: 꼭두각 시나비에게 당하면 자기 자신을 잃고 내 명령에 따르게 되지.
2: 으악!
0: 꼭두각 시나비를 파랄라 페어리즈에게 가져가. 그 애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내 꼭두각 시로 만들 거야.
2: 스피커 여왕님, 맡겨만 주세요.
1: 지금이야 뚜.
2: 나라키.
3: 이론, 진짜 미안해. 너 괜찮아? 정말 미안해.
4: 내 악력기, 망가졌네.
5: 그거 알아? 사람마다 행운을 가져다주는 아이템이 있대.
4: 정말이야? 그 행운의 아이템을 잃어버리면 운도 사라진대.
6: 거짓말.
7: 곧 대회 시작인데 연습이나 해야겠다.
5: 오늘 레나의 피아노 공연 기대돼.
6: 그럼, 이번에 연습 많이 했잖아.
5: 곧 대회 시작하겠다. 어서 가보자.
6: 그래.
1: 파랄라 페어리즈의 냄새야.
2: 뭔가 이상해. 왠지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이번에는 꼭 성공하는 거야.
5: 레나 멋있다. 긴장하지 말고 잘해.
8: 레나 파이팅.
6: 끝나고 케이크 사서 축하 파티 하자.
9: 다음 참가자는 별빛 중학교 1학년 5반 레나입니다.
4: 내 행운의 목걸이가
5: 레나 괜찮은 건가?
6: 걱정 마. 피아노 연주하는 게 레나한테는 완전 식은 죽먹기야.
5: 하지만
8: 곧 공연 시작하겠다.
9: 연주 곡명은 가을의 전주곡입니다.
4: 어떡해. 모차르트 제3악장이잖아. 악보까지 잘못 가져오다니. 레나야, 긴장하지 마.

0: 1등이지? 레나야, 아까 연주 정말 멋있었어.
1: 아니야. 완전

0: 괜찮아?
1: 어떡하지? 내 행운의 목걸이가 없어졌어. 어?
0: 목걸이?
2: 지난번 공연할 때 차고 있었던 그 목걸이? 많이 아끼는 목걸이야?
1: 내 행운의 목걸이야. 목걸이를 잃어버렸더니 오늘 악보도 잘못 가져갔고 연주할 때 계속 실수했어.
2: 레나야, 울지 마. 내가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0: 대단하다.
3: 선생님, 시아가 교실에서 과자 먹어요.
0: 이런. 레나야, 재밌는 거 보여줄게. 야!
2: 공연 실패. 네가 실패했다는 게 아니야. 넌 실패하지 않았어.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잖아.
1: 미안해.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2: 입이 방정이라니까.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0: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가 레나가 잃어버린 행운 목걸이를 대신한 물건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2: 좋아.
1: 집에서 떨어뜨렸나? 있을만한 곳은 다 찾아봤는데 어쩌지?
0: 레이나야, 한번 실수한 건 괜찮아. 내일 본대회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루. 저기 있다키. 루.
4: 지금이야, 루.
0: 가라키.
5: 레나야, 왜 그래?
1: 행운의 목걸이를 찾아야겠어.
0: 하지만. 그럼 이따 연습 끝나고 나랑 같이 찾으러 가자.
1: 아직 모르겠어? 오늘 연주할 때 실수한 건 행운의 목걸이를 잃어버려서야. 목걸이를 찾지 않으면 내일 대회도 잘할 자신이 없어.
2: 와, 이거 어때? 이게 더 잘 어울리려나?
0: 정말 잘 어울릴 거야.
2: 우정 팔찌 완성.
0: 레나가 분명히 좋아하겠지?
1: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0: 레나야, 나랑 시아가 만든 팔찌야. 너한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이걸 차면 내일 대회에서 1등 할 수 있어.
1: 고마워. 책상에 놔줘.
2: 이 우정 팔찌 한번 차보지 않을래?
1: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야.
2: 바로 내일이 대회인데 얼른 기운 차려야지.
1: 행운의 목걸이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아까 연주할 때 계속 실수한 거야. 목걸이가 없으면 안 돼.
2: 레나야, 연주를 망친 건 목걸이 때문이 아니야. 네가 피아노를 잘 치는 건 운이 아니라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이야. 왜 스스로를 안 믿고 목걸이에 집착하는 거야?
0: 시아야, 같이 가!
1: 시아야, 웬디야. 고마워. 너희 말이 맞아.
4: 목표물 발견!
0: 가라, 꼭두가 시답이야!
6: 파랄라 페어리즈, 스타스톤 조각을 가지고 오너라.
1: 알겠습니다, 스피커 여왕님.
4: 꼭두각시 나비가 더겠어.
0: 드디어 성공했어.
7: 힘을 부어 열려라 저원의 문.
0: 무슨 일이 생겼나? 레나야, 너 어디가? 레나야, 레나야, 가면 안 돼. 가지마.
1: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어.
0: 같이 가! 레나야. 곧 연주의 시작인데 레나가 조금 늦네.
2: 이젠 신경 안 쓸 거야. 참나, 항상 이성적이던 레나가 목걸이 하나 때문에 저럴 줄이야.
0: 그건 그냥 목걸이가 아니야. 요루링한테 들었는데 레나 아빠가 주신 목걸이라서 중요한 날에는 항상 차고 다녔대.
2: 구조 신호야.

0: 레나가 위험해.
1: 뭐?
0: 뭐라고? 얼른 찾으러 가자. 힘을 모아. 열려라 자원을.
2: 대체 레나는 어디로 간 거지? 어? 아니 저게 뭐지? 이럴 때가 아니지. 일단 레나부터 찾자. 레나야! 레나야!
3: 꼭대가 10페어 리즈, 네가 왜 이곳으로 온 줄 알겠지?
4: 흩어진 모든 스톤 조각을 찾아서 여왕님께 바치겠습니다. 스톤 조각이 반응하고 있어.
3: 그래, 그럼 기다리고 있으마.
0: 에이스피카 여왕님, 왜 지금 당장 스톤 조각을 빼앗지 않는 거죠?
5: 네, 맞아요.
3: 급하긴. 페어리즈가 스타스톤 조각을 다 찾으면 그때 한 번에 가져오면 우와. 돼.
4: 이 멜로디는...
3: 뭘 꿈을 가려? 넌 내 꼭두각시야. 어서 스톤 조각을 찾아.
4: 네, 스피카 여왕님.
0: 역시 스피카 여왕님은 대단하세요. 바랄라 페어리즈가 꼼짝도 못하네요.
4: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5: 살려줘.
3: 와. 스톤 조각을 찾았어? 이게 뭐야? 내가 필요한 건 스타스톤 조각이라고.
4: 어떡할까요?
0: 잠든 스타스톤 조각을 깨우려면 춤을 춰보는 게 어떨까?
5: 노래를 불러도 되고 아름다운 노래로 스톤 조각을 깨우면 되잖아.
0: 춤이야?
5: 노래야!
0: 춤이야!
5: 노래야!
0: 춤이야!
5: 노래라니까!
4: 아...
0: 지금 뭐 하는 거야? 스톤 조각을 깨울 수 있는 건 이런 게 아니라 진심을 담은 노래야.
6: 방금 레나가 부른 노래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어. 그런 노래는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을 거야.
0: 바랄라 페어리즈가 또 일을 망치고 있잖아, 거기.
3: 마침 잘했어. 저 애들의 스톤 조각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어. 꼭두각시 페어리즈, 저 아이들의 스톤 조각까지 모두 가져와.
4: 저 애들의 스톤 조각을 모두 빼앗는다. 별빛 마법.
7: 바랄라 페어리즈 결핏 마법 루루리 루나 하트.
6: 루루리.

0: 왜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1: 공격해라.
0: 네, 스피커 여왕님.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발사!
2: 어서 가자! 레나야, 그만해! 레나를 구해! 어서 변신해! 바랄라 페어리즘! 별빛 마법! 눈물이! 플로라 하트! 으잇! 유미리!

プリン、スイートハッチ、

0: 헐, 우릴 못 알아봐? 레나야, 정신 차려!
1: 어서 스타스톤 조각을 내놔!
0: 레나야,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해!
1: 바랄란 마법, 루나 멜로디, 발사!
0: 시아야, 조심해! 바랄란 마법, 플라워 하트, 방어!
2: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장면이네.
3: 공격해! 공격해!
0: 레나야! 바랄란 마법, 달콤 별빛, 발사! 스피카,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
2: 건방진 녀석, 스피카 어둠의 마법, 발사!
0: 레나야, 어서 피해!
2: 쓸모없는 페어리즈 같으니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못 가라!
0: 일어나! 레나야, 어서 정신 차려!
2: 꿈 깨시지!
4: 레나야, 나랑 시아가 만든 팔찌야! 너한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1: 친구들은 날 계속 지켜줬어.
2: 이제 그만 스톤 조각을 내놓으시지!
1: 네 말에 따르지 않을 거야!
2: 감히 나한테 반항하다니! 내 말대로 해! 꼭두각시 페어리즈!
0: 레나야!
1: 왜 머릿속에서 두 가지 소리가 들리는 거지? 이건 뭐야?
4: 레나야, 나랑 시아가 만든 팔찌야! 너한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1: 누구 말을 들어야 하지?
0: 레나야, 정신을 빼앗기면 안 돼!
4: 맞아! 네 마음속 소리에 귀 기울여!
1: 그래, 나 자신을 리더로 해.
2: 바랄란 마법, 루나 멜로디, 발사!
4: 잘했어, 레나야. 드디어 돌아왔구나.
0: 너랑 싸우기 싫었단 말이야.
1: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았어. 행운은 항상 곁에 있었는데 그걸 알지 못했어.
0: 바로 그거야. 우리를 만난 게 바로 행운이지. 어?
1: 어?
0: 대단하네.
2: 용서할 수 없다. 쓸모없는 꼭두각시, 결국 내가 손을 쓰게 하다니.
1: 난 바랄라 페어리즈이지 네 꼭두각시가 아니야.
2: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춤춰라, 흑나비들아.
1: 별빛의 힘이여, 어둠을 물리쳐라. 바랄란 마법, 루나 멜로디, 별빛 소환!
2: 두고 보자.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0: 잘 가.
4: 어떡해. 공연이 바로 시작인데 너 연습 못했잖아.
0: 그러네?
1: 걱정 마. 연습은 다 했어. 내가 케이크 준비할 테니까 공연 끝나고 같이 파티하자.
4: 신난다! 레나 파이팅! 자신있게!
0: 케이크 산다는 약속 지켜?
1: 걱정 마.
0: 왜 그러세요, 선생님?
5: 레나의 목걸이를 찾았어. 열심히 찾는 것 같던데.
6: 다음 참가자는 별빛중학교 1학년 5반의 레나입니다.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옥스퍼드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플렉소!
4: 플렉소! 몰라제가!
1: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4: 클릭서!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4: 재밌다!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클릭서!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1: 마데카 솔메이트
12: 진동.
10: 얼굴엔
13: 순한 길길.
10: 식물엔
14: 순하게
15: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6: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7: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컵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상상의 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2: 얼굴엔
1: 순한 킹킹.
2: 순물엔
1: 덥덥한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어? 아, 또 탈출했어. 헤더, 조심해. 미안, 헤더.
1: 멍청한 잡종 같으니. 입마개를 해야겠네. 혈통서도 없지? 우리 랜슬롯은 안 그래. 동물보호 패쇼에서 두 번이나 우승했거든.
0: 그게 무슨 패쇼야. 이 지역 동물단체를 위한 기금 마련 행사였는데.
1: 그럼 왜 나한테 트로피가 있는데?
0: 그야, 네가 트로피를 가져와서 경연대회를 열라고 부추겼잖아.
2: 뭐가 사실이든 세 번째 우승은 어려울 거야. 올해는 봉봉이가 우승할 테니까. 응? 우린 봉봉이의 특별한 재능만 찾아내면 돼. 그게 뭐가 어렵겠어. 물어와! 아니, 씹지 말고! 봉봉아, 물어와! 아, 어쩌지? 너무 어렵잖아. 하긴, 나도 길고양이일 때 그랬어. 난 고양이들 사이에선 잡종이었거든. 뭐, 봉봉이가 잡종일지는 몰라도 잡종한테도 전성기는 있잖아.
0: 혹시 재능이 먹는 건가?
2: 아니면 타고난 천재 가수인가?
0: 이상하네. 한 번도 저런 적은 없었는데.
3: 어제 내가 찍은 거야. 어때?
0: 잠깐. 저기. 어? 저 벤. 확대해봐.
4: 썬데이랑 캐시잖아.
2: 쟤네가 노래하게 만들었나?
3: 맞네. 무슨 일종의 음파 장치 같아. 저 음파 보여? 오직 개들만 들을 수 있는 음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2: 근데 왜 개들을 노래하게 하는데? 악당의 계획치곤 좀...
5: 이상하군.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를 더 멍청하게 만들었군. 가디언즈의 텔리즈먼을 빼앗는 거랑 뭔 상관이지?
1: 이번 실험은 테스트에 불과합니다. 이 장치가 다른 타깃에게도 먹히게 개조했거든요. 가디언즈한테도요.
5: 그러니까 가디언즈한테 노래시키겠다.
1: 또 다른 일도 하고요.
5: 보여다오.
1: 아직 다 완성된 게...
5: 당장! 어서 빨리 이 장치를 써봐.
1: 아직 버그가 좀 있긴 한데 우리가 모금 행사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가디언즈가 나타날 테고 그런 택과제가 바로...
5: 너희 난돼. 난 아직 그 사건을 기억한다. 그 이후로 난 초콜릿 쿠키가 좀 이상하게 보인단 말이야.
1: 쟤들은 장치 쓸 줄도 몰라요. 또 시몬은 걔를 무서워하고요.
6: 에? 아, 난 무서운 게 없거든. 있다고 해도 절대 개 따윈 무서워하지 않아.
5: 베라와 시몬을 보내겠다. 개들의 난장판이 되면 가디언즈가 오겠지. 그러면 놈들을 조종하는 거야.

0: 이게 정말 봉봉이의 재능이 맞을까?
1: 아, 당연하지. 봐, 얼굴부터 조각 같잖아. 또 악당들이 못된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여기로 올 거야. 봉봉이를 핑계로 완벽하게 조사할 수 있어.
2: 나만큼 참신한데? 난 음향 데스크를 맡을게. 소리로 난장판을 만들 테니까. 어? 로미오? 네가 여기서 뭐해?
3: 그냥 도와줄까 했어. 내가 좀 하거든. 내가 말 안 했나? 전에 음향 기술자로 일했다고? 그것도 세계의 유명 밴드에서. 그것도 하룻밤에. 난 사운드의 왕이야!
4: 사운드의 왕이라고? 쟤를 이용하면 되겠어. 이 장치를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거든.
5: 썬데이가 아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장치를 트로피에 붙여서 음향 데스크에서 스피커를 켜라고.
4: 좋아. 네가 이 장치를 트로피에 붙여. 난 더 중요한 걸 맡을게. 음향 데스크 말이야.
5: 왜 내가 음향 데스크를 맡으면 안 되는데? 네가 이걸 맡아도 되잖아.
4: 그야 넌 투명 인간이 될 수 있으니까. 왜? 문제 있어?

0: 이거면 패슈가 난장판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 랜슬롯이 이길 거고 이번에도 우승은 우리 해도?
1: 거기서 뭐해?
0: 뭐 다른 개들을 방해하려고 간식을 숨기는 짓 같은 건 안 하거든?

0: 분명히 썬데이의 장치였어.
1: 꼭 부숴버려야 해.
0: 트로피 근처엔 어? 얼씬도 못하겠어. 개가 있거든. 엄청 큰 경비견이 있어. 하지만 응? 봉봉이가 이기면 돼.
2: 샤샤, 그런 긍정적인 자세는 좋지만 봉봉이는 좀 힘들 것 같은데.
0: 혼자 힘으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 고양이가 있다면, 봉봉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갈 고양이라면.
3: 네가 바로 사운드의 왕이라고?
4: 응? 네, 전데요.
3: 그럼 네가 만약 이 음향장치를 연결해야 한다 치면 이 커다란 스피커랑 어떻게 할래?
4: 그럼 그냥 이 슬라이더라, 맞죠? 그리고는 여기 다이얼이랑 저거를 돌리고 당연히 버튼도 좀 눌러줘야겠죠? 뭐 그러니까 너무 쉽죠?
3: 딱 내가 알고 싶던 거였어.
4: 난 여기 있을게. 혹시나 사운드의 왕이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3: 설마 지금 개가 무서워서 이러는 건 아니지?
4: 절대 아니거든.
3: 다행이네.
5: 그러니까 개가 무서워요? 난 유명한 개 훈련사였어요.
4: 아깐 사운드의 왕이라더니 이젠 개들의 왕이라고?
5: 내가 재능이 많죠.
6: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샤샤와 봉봉이 그리고 스타일로.
0: 가자 봉봉아.
6: 장애물을 뛰어넘는 개와 고양이라니 정말 귀엽지 않나요?

0: 친하는군요.
1: 이 로미오 내 말 들어. 네 프리스타일이 그때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한테 맡겨.
2: 사운드의 왕은 나거든.
1: 음향 담당은 나니까 대장은 나야.
2: 난 대장 같은 거 안 키우거든.
0: 팀입니다. 물론 이 대회를 만들자고 우겨서 우승했지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헤더와 헤더의 살루키 하운드 랜슬롯입니다.
3: 문제가 생겼어.
1: 로미오가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4: 뭐?
3: 이건 내

0: 노숙자다운 멋진 동작이군요.
1: 로미오가 이상해. 그것도 아주 많이 나한테 못되게 굴었어.
2: 베라잖아.
3: 로미오를 잘 감시해. 아니 베라인가? 너무 가까이 가진 마. 베라가 저 장치를 켤 줄 몰라서 다행이야. 알아내기 전에 서두르자.
2: 그럼 봉봉이는? 저 장치에 영향을 받으면 어쩌지?
3: 이 강아지 귀마개를 씌우고 펫시터랑 있게 하는 거야.
2: 여기 있어. 금방 올게. 마일로, 주의를 끌어야 하는데 이건 어때? 고양이들이 무대를 장악해서 난리가 나게 하는 거야.
3: 좋아.

감기 빠

0: 난 개들이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넌 개들의 왕이니까 누군가 개를 무서워한다면 참고로 난 아니야? 어떻게 해야 할까?
1: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난 두렵지 않다.
0: 난 안 두려워.
1: 바로 그런 자세예요. 끝까지 서기는 가죠.
2: 이건 너무 불공평해. 랜스, 뭐 하는 거야?
0: 이만 가봐야 해. 널 납치할 수 있어서 반가웠다.
1: 나 같은 인질은 없었죠? 그쵸?
0: 그래, 넌 인질의 왕이야.
1: 어?

0: 안 들리나 봐.
1: 이제 하이브리드 타임이야.
2: 필라인 필전.

넌 봉봉이를 구해.

0: 잘했어. 이젠 무사해. 기다려.
1: 빨리 그 장치를 찾아야 해.
2: 어? 찾는 게 이거야?
0: 베라, 빨리 꺼!
1: 그래!
2: 어우, 그래, 그러지.

0: 쉽게 끝났는데?
1: 너무 쉬웠어.
2: 이제 그 트로피 내놔!
3: 한번 와서 뺏어가 보시든가. 어, 어디가 아파?
0: 이게 뭐람?
3: 루카님이 겨우 개들만 다스리길 원하셨을 것 같아? 가디언즈를 조종할 완벽한 신호를 찾고 계셨는데 마침내 찾으셨군, 안 그래?
2: 못 버텨! 신호를 못 버티게 했어!
0: 버텨, 버텨! 신호를 버텨!

그 탈리즈먼은 내가 가져가지.

0: 자, 멍멍이들아, 누가 간식 먹을래?
1: 나, 난 두렵지 않다. 난 무섭지 않다. 난 두렵지. 끝까지 못 속이겠어.
2: 포기해봐라. 빨리 포기해.
3: 누가 날 포기시킬 건데?

0: 와?
1: 어?
0: 트로피도 없고 탤리즈만도 없고 심지어 짝꿍도 없네.
2: 어디 갔지?
0: 그럼 이쯤에서 그만. 어? 그거 알아? 이번에도 우리가
3: 크로썸!
0: 뭐, 이번 승리는 모든 잡종들의 승리라 할 수 있겠지.
4: 최신 뉴스가 올라왔어.
0: 마일로랑 봉봉이가 장애물 넘는 사진도 있어?
2: 여전히 안 웃기거든. 아, 거의 다 이길 뻔했는데.
5: 뭔가 깜빡한 것 같은데?
6: 저기요, 제가 인질의 왕이긴 하지만 빨리 집에 가서 저녁 먹어야 해요. 저기요. 난 탈출의 왕이다.

0: 냥해. 해. 냥해. 해는 물건을 잘 물어와 동물 중에 가장 잘해. 고양이 멋지고 발톱이 뾰족해 네 발 동물 중에 당연 최고.
1: 해. 냥해.
2: 둘 다는?
0: 둘 다?
2: 개는 재밌고 냥이는 멋져. 하나를 고르는 건 어리석은 짓.
0: 하지만 개는?
2: 짖고 고양인 갸르릉. 내가 뭘 더 좋아하는지 알아?
0: 뭔데?
2: 둘 다!
0: 둘 다?
2: 둘 다!
0: 고양이는?
2: 나무 타고 개는 땅을 파. 둘 다 동그란 밥그릇을 쓰고. 때론 벼룩도 생기고.
0: 개? 고양이?
1: 개! 냥이!
2: 넓고 넓은 세상에서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면 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준모란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래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제?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하게.
10: 눈물엔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신 딥클린.
1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팡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옥스포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아소비가
7: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우리가 사는 크레센트 섬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네 개도 아니며 다섯 개도 아닌 자그마치 여섯 개의 층에
9: 안 들었어요.
8: 뭐 위에 있죠? 크리스탈 지층 위에 있죠.
9: 진짜 재밌지 않아?
10: 어? 너무 재미있네.
9: 조용히 좀 해줄래? 낮잠 좀 자자.
10: 어? 지금 몇 시인지 알아? 5
9: 4
10: 3 2
9: 1
10: 점심시간이다! 예!
8: 일부러 틀리게 가르쳐줘도 모른다니까. 크레센트 섬은 7개의 크리스탈 층 위에 있는데.
9: 7개요? 네? 우와!
11: 기대하시라! 역대 최고의 샌드위치 등장! 땅콩버터랑 잼은 최고라니까 좋아.
10: 난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식단을 준비했어.
9: 풀이랑 풀? 자, 이건 내가 처음 만들어본 도시락이야. 오랫동안 시장을 돌아다닌 끝에 단골 생선 가게에서 최고의 재료를 얻었어. 그것도 공짜로. 이게 말이 돼? 이런 걸 더 어리다니.
12: 그냥 오늘은 매점에서 다른 걸 사 먹는 게 어떨까?
9: 왜? 너도 먹고 싶어서? 그럼 같이 먹자.
10: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너랑 입맛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
9: 사람 음식은 너무 따분해. 고양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냄새거든. 먹어봐. 꿀맛일걸?
10: 다들 어디로 갔나 가서 보고 올게.
9: 괜찮아. 뭐 그냥 혼자 먹으면 돼. 고양이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13: 준비됐어. 다 준비됐다고.
14: 그래서 가디언즈를 해치울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를 가져왔다고.
13: 공개합니다. 무시무시한 프랑켄캣 머리카락이다.
14: 내 눈엔 별로 무시무시하지 않은데. 뭐 그래도 크네.
15: 또 쓸모없는 발명품이 하나 더 생겼군요.
14: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이 생겼는데 뭐라고 딱히 꼬집어 말할 수가 없군.
16: 지문 얘긴 무시해. 로카님도 감동하신 것 같아.
13: 정말? 하긴 감동 안 할 이유가 없지. 따끔한 맛을 보여줄 때다.
14: 따끔한 맛을 보여줄 차례란 말은 나만 알 수 있어.
13: 죄송합니다.
14: 이제 따끔한 맛을 보여줄 차례가 됐다. 어서 빨리 들까. 따끔한 맛을 보여주라고.

0: 공포스러운 음악이 꼭 필요해.
1: 프랑켄캣 출동!
2: 내 말이 그치? 차라리 고양이랑 있는 게 나아. 인간들은 눈치를 너무 봐. 맞아, 진짜 짜증난다니까. 내 생각도 그래.
3: 너 혹시 지금 후추랑 소금이랑 얘기해?
2: 글쎄,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왔어? 사과할 타이밍이긴 해.
3: 아, 그건 아니긴 한데. 응?
0: 가디언즈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생겼어.
3: 혹시 도시락 냄새를 맡은 거 아니야? 미안.
4: 블라인 퓨전!
5: 대체 저게 뭐지?
3: 이제 소라는 그만 피우는 게 좋을걸? 크레센트 섬의 가디언즈로서 명령한다!
6: 명? 옷이 정말 멋지다. 야, 그 시계는 어디서 구했어?
2: 고마워. 평생 차고 다니던 건데.
3: 속지 마! 일부러 우릴 속이려고 저러는 거야.
2: 원래 착한 애일 수도 있잖아.
3: 악당이 어떻게 착하냐?

0: 우와, 바지가 진짜 마음에 드는데 더 큰 사이즈도 있어.
1: 캥캥캥, 집중해. 가디언즈를 부셔버려.
0: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0: 또 돌아오마. 빨리 출발해!
1: 사나운 몬스터도 물리치고 악당들도 쫓아버리고 오우수업도 안 늦고 갈 수 있겠어.
2: 좋았어!
0: 그건 그런데 저 몬스터의 반응이 좀... 이상하지? 프랑켄캣이 북쪽 숲으로 가고 있어. 따라가! 프랑켄캣은 가디언즈 파괴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
3: 맞는 말이다.
0: 맨날 저렇게 들어?
3: 그래, 듣고 있다. 이제 너인 빠즈, 시몬과 베라를 보내 잡아오라고 시켰다. 내가 직접 다시 교육시켜서 프랑켄캣을 진정한 몬스터로 만들겠다.
0: 시몬과 베라가 우쭐대는 꼴은 못 봐줘. 우리가 먼저 프랑켄캣을 찾아서 고치는 거야. 더버모드! 장피에서 못 살겠네.
4: 난 학교 특종을 취재하러 갈게. 몬스터가 소방차를 부쉈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소방차를 타고 달리며 빵빵 하고 싶었더나? 그 후엔 숲에서 발견됐대.
0: 전혀 무시무시한 악당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아. 그치? 내가 조사해봐야겠어.
1: 조사단이 뭘? 아, 샤샤! 뭘 조사할 건데? 아, 같이 가! 저기 있다. 자, 2라운드 준비할까?
0: 저 몬스터 울고 있는 거야? 괜찮아?
5: 야옹아, 난 야옹이가 좋아.
1: 샤샤를 괴롭히지 마! 후회할 줄 알아?
5: 괴롭히는 거 아니야. 쓰다듬는 거지.
0: 얜 그냥 좋아서 그래, 마일로. 내 생각엔 몬스터는 아닌 것 같아.
5: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0: 프랑켄캣!
5: 야옹이들이 어디 갔지?
0: 네가 걱정할 고양이는 딱 하나, 나야!
5: 넌 나빠. 나한테 때려 부수게 시키고.
0: 다 때려 부수는 게 우리 일이야. 넌 그러라고 만들었어.
6: 썬데이는 널 만들어줬어. 은혜에 보답해야지.
5: 그렇지만 난 몬스터는 될 수 없어.
0: 왜 없어? 빨리 배우면 돼. 시몬과 베라가 나타나기 전에.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자. 무시무시한 울음소리부터 해봐.
5: 아이고, 이런.

0: 선대
1: 기회는 충분했어.
2: 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해. 밖에선 쓰다듬지 마.
3: 차라리 이게 잘 된 거잖아, 안 그래? 프랑켄캣은 자기 가족한테 돌아갔으니까 거기가 있어야 할 자리잖아.
4: 네가 몰라서 그래. 프랑켄캣은 우리가 필요해. 내가 프랑켄캣을 구해줄 거야.
3: 가디언즈는 절대로 커다란 사고 뭉친 몬스터를 구해주지 않아.
4: 이번엔 아니야. 또 네가 돕기 싫으면 나 혼자 할게.
5: 얘들아!
3: 어?
5: 몬스터는 사라졌어?
3: 샤샤가 그러는데 몬스터가 아니래. 구출하겠다고 갔어. 이상해.
5: 뭐가 이상한데? 무리에 끼지 못하는 게 자기 같았나 보지. 샤샤한테 상관없다는 걸 보여줘봐.
3: 어?
5: 샤샤는 다르다고. 프랑켄캣도 다르고. 둘 다 속상할 거야. 가서 달래줘.
3: 진작에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0: 한번 노력해볼 게 좋은 거 아니 나쁜 몬스터. 언젠가 자랑스럽게 해주고 싶어.
1: 아, 난 이미 네가 자랑스러워, 프랭키. 네가 몬스터가 되고 싶지 않으면 몬스터 안 해도 돼.
2: 제안만 해.
1: 솔직히 루카님 명령을 따르다 보면 짜증날 때가 많거든.
0: 내가 만약 영웅이 되고 싶다면 가디언즈처럼 그리고 멋진 바지도 입고.
2: 영웅이 되고 싶으시다.
3: 썬데이, 네가 만든 최악의 발명품이겠는데? 어?
0: 썬데이를 괴롭혔다가 날아서 해.
2: 괴롭히면 어쩔 건데, 히어로 애송이.
0: 글로썸!
3: 제발 입조심 좀 하랬지.
4: 여기 있었네. 괜찮아?
1: 놓쳐버렸어.
4: 내가 도왔어야 했는데. 물론 우린 생각이 다를 때도 있지. 예를 들면 아까 네 도시락은 진짜 끔찍했거든. 그래도 우린 뗄 수 없는 한 쌍이야. 가자! 구출할 악당이 있잖아.
1: 괜찮겠어?
4: 당연히 안 괜찮지. 근데 네가 볼 때 좋은 생각 같다면 할게. 가디언즈 포에버?
1: 가디언즈 포에버!
5: 어떻게 됐어?
6: 빌라인 퓨전!

0: 대체 누굴 구해줘야 되지?
1: 이제 큰일 났다. 루카님이 가만히 계실 줄 알아?
2: 뭐, 이 정도 구경거리라면 혼나도 돼.
3: 어디 갔지?
2: 썬데이랑도 싸울 건 아니지?
4: 응? 쟤는 안 싸워도 우린 싸우지!
0: 우리가 좀 도와줄까, 프랑켄캣?
3: 그럼 나연 야옹벽하지.
1: 가디언즈 구호를 쓰잖아? 사태가 심각한데? 슉슉슉!
0: 있지는 보면 좋아할 텐데.

우와, 두 벌을 사면 하나를 더 준다고? 선데, 이걸 사면...

0: 됐어? 마침 잘 왔어. 프랑켄캣은 발레복을 입었고 기차도 운전했고 이젠 기차를 모는 댄서가 됐어.
1: 멋진데?
2: 이건 말도 안 돼.
3: 지원군이 필요해. 크리스탈 워리어 소환.
4: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기지?
0: 다 함께!
4: 좋은 생각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없어?
0: 좋은 생각이 있어. 쇼핑하러 가볼까?

0: 빨리 여기서 나가자. 어서.
1: 프랭켄캣, 넌 우리랑 같이 가야 해.
2: 썬데이, 어떻게 하지?
3: 넌 이제 발레복을 입고 기차를 모는 히어로야, 프랭키.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2: 난 세상을 탐험해보고 싶어. 모든 걸 보고, 모든 게 되면서, 또 멋진 바지도 사고 싶어.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3: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잘 지낼 수 있지.
2: 걱정 마. 난 프랑켄캣이잖아. 난 천하무적이야. 네가 잘 만들어줬잖아.
1: 우는 거야?
3: 아니 무슨... 그냥 크리스털 워리어 먼지가 눈에 들어가서 그래.
4: 아, 그럼 난 이만 버스 타러 가볼게.
2: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하루였어.
5: 넌 하루밖에 안 살아보지 않았어. 근데 엄청나긴 했어.
2: 너희 서로가 있으니까 행운아야.
5: 알아?
2: 나도 너희처럼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0: 있잖아, 우리.
2: 마일로, 샤샤. 너희 정말 최고야.
5: 잠깐, 방금 우리 진짜 이름을 불렀어?
0: 어떻게 알았어?
2: 왜 다들 너희를 못 알아보는 거지? 다들 진짜 바본가 봐. 계속 연습해볼게.
3: 아, 프랭키랑 우리가 함께한 모든 모험이 그리울 거야.
1: 난 그 몇 시간이 진짜 악몽 같았는데.
3: 뭐?
1: 나도 그리울 거야. 넌 기분 전환할 게 필요하겠어. 이건 어때? 새로운 걸 만드는 거야.
3: 진짜 멋진 생각이야. 더 멋지고 무시무시한 프랑켄캣을 만들 거야. 이번엔 발은 4개에 다리는 6개로, 또 머리에는 거대한 뿔을 달면 어떨까?
5: 혹시 안 먹을 거야? 그거?
0: 배가 안 고파. 프랑켄캣이 보고 싶어.
6: 먹어보고 싶구나.
5: 아니야.
6: 아주 눈꽃만큼만 먹어봐. 또 알아? 막상 먹어보면 마음에 들지.
5: 꼭 먹어야 해.
6: 아니. 어?
5: 있지, 이거 한번 먹어봐. 생각보다 맛있는데?
4: 고맙지만 난 내 샌드위치면 돼. 너 많이 먹어?

0: 슈퍼히어로란 뭘까요? 특별한 능력? 멋진 의상?
1: 오, 이 바지 진짜 마음에 드는데.
0: 능력과 바지 말고 다른 걸 수도 있죠. 빌런 없이 히어로가 될 수 있나요?
2: 가디언즈 에탈리즘 머니 나한테 가져와 당장.

아, 힘 조절을 잘하면 모두를 지키는 능력 아닐까요?

0: 워워워. 슈퍼히어로가 되는 건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휴.
1: 있지? 어? 뭐 하고 있어?
0: 얘기 중이야.
2: 있지. 네가 필요해. 악당들이 또 난리야.
0: 그렇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게 진정한 슈퍼히어로 아닐까요?
2: 있지?
0: 지금 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클릭소!
4: 클릭소! 얼마세가?
5: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클릭소!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6: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클릭소!
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밥에 가죠.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진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진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트윈트럭.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긴긴.
0: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엄마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와와와 와, 진짜 조선 빨리 가고 싶다. 와, 진짜 조선에 언제 갈 수 있는 거야?
4: 조선에 갈 수 있을지 오늘의 운세로 확인해 볼까요?
3: 그 좋은 운세 나와서 오늘 꼭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운세 봐줘.
5: 박희님, 오늘의 운세. 빨간 불빛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3: 빨간 불빛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4: 빨간 불빛?
3: 빨간 불빛이 없는데 난 그럼 조선을 못 가는 거야?
5: 빨간 불빛을 검색합니다.
3: 빨간 불빛 검색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선을 돌아갈 수 있냐고.
5: 검색 중.
3: 검색하지 말라니까 검색 중. 진짜.
5: 빨간 불빛이 검색됩니다.
3: 검색된다고?

0: 빨간 불빛이 어딨어? 어?
1: 어? 빨간 불빛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다. 빨간 불빛에 나는 조선을 갈 수 있어!
0: 저를 조선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2: 조선이요? 이건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는 소방차인데요.
0: 어?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는 소방차?
3: 소방차는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는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춘 자동차입니다. 출동할 때는 사이렌 소리와 경광등 불빛으로 빨리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리죠.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는 소방차. 함께 알아볼까요?
0: 아, 불을 끄고 위험한 사람을 구출해주는 소방차!
4: 내가 최고야!
5: 무슨 소리입니까? 최고의 소방차는 접니다!
6: 싸워라. 어차피 최고는 너니까.
4: 아니라고. 최고는 나지.
0: 죄송한데 이거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겁니까? 이게. 아,
2: 소방차들이 자꾸만 자기들이 최고라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0: 왜?
5: 최고의 소방차는 저 펌프차지 말입니다.
4: 아니 아니. 최고는 저 사다리 차죠?
0: 아니 그러니까 처음 듣는다니까 잘 모르겠다니까.
2: 아 그러면 여기 계신 박희님이랑 타방님이 소방차들의 멋진 장기를 보고 최고의 소방차를 뽑아주시겠어요?
3: 좋아요.
0: 오, 뭐 저도 조선에서 최고의 과학자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잘 부탁드립니다.
0: 자 그럼 시작해주세요.
2: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참가자를 소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펌프차입니다.
1: 우와, 펌프차다 펌프차. 책에서 보던 바로 그 소방차예요.
0: 맞습니다. 소방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저 펌프차일 겁니다. 저는 긴 호스로 물과 소화약제를 뿜어서 불을 끕니다. 불이 난 곳이라면 빠지지 않고 출동합니다. 불을 끌 때 필요한 다양한 장비도 싣고 다닙니다. 불을 내뿜어 불을 끄는 저 펌프차. 제가 최고의 소방차입니다.
2: 자, 그럼 펌프차의 장기인 불을 끄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오, 불길! 오, 불길! 오, 저거 진짜 빨리 꺼야 될 것 같은데.
1: 오, 그러게요. 불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3: 열기가 엄청나. 지금 여기까지도.
1: 뜨겁다.
0: 펌프차 출동하겠습니다. 출동!
3: 나오신다. 안에서 뭐가 이렇게 막 나온다.
1: 소방호스예요. 불이 엄청 커요.
3: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이.
1: 우와, 아래까지 불이 붙었어요.
3: 그러니까 지금 불이 진짜 위험한 상황.
0: 펌프차 준비 완료. 물대포 쏴.
3: 어떻게 하려고 지금 자꾸.
4: 날라오고 지금. 어떻게 해 이거.
1: 불이 나오고 있어요.
3: 불길 점점.
1: 우와, 순식간에 불이 꺼졌네요.
3: 우와,
1: 불이 다 꺼졌는지 확인하시고 있네요.
2: 보이지 않는 불씨들이 남아서 다시 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압을 하는 장면입니다.
3: 와, 그러면 이제 완벽히 진압을 한다는.

0: 말씀이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2: 와, 우와, 대단하네요.
0: 대단하다, 펌프차.
3: 버키님, 타방님, 제 불구기 실력 어떠셨습니까?
0: 펌프차,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떻게 물이 저렇게 힘차게 나올 수 있는 거지?
3: 펌프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펌프차입니다.
0: 펌프?
2: 펌프는 압력을 통해 액체나 기체를 빨아올리거나 이동시키는 기계랍니다.
0: 아, 압력?
2: 압력은 누르는 힘이에요.
0: 아이, 그거 알지? 누르는 힘, 압력.
2: 압력을 이용한 펌프의 원리 제가 알려드릴게요. 펌프의 작동 방법을 설명해줄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어요.
4: 오호! 이것으로 펌프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 수 있다?
2: 네. 여기에 물통, 빨대, 고무 호스로 연결된 주사기가 있어요. 먼저 이 주사기의 피스톤을 누르면
4: 긴 빨대에서 물이 나왔다!
2: 신기하죠? 주사기 안에 있는 공기가 물을 밀어냈기 때문이에요.
4: 뭐? 공기가 물을 밀어냈다고?
2: 네, 맞아요. 주사기 안이 텅 비어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로 가득 차 있답니다. 그래서 빈 주사기 입구를 손으로 막고 피스톤을 누르면
4: 오호라! 정말 공기 때문에 피스톤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구나!
2: 맞아요! 주사기 속 공기에 미는 힘이 물통 속 물을 밀어내서 연결된 빨대를 통해 물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바로 펌프의 원리랍니다.
0: 덕분에 펌프의 원리도 알고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3: 감사합니다. 펌프차 꼭 기억해 주십시오.
5: 네, 물을 쏘는 펌프차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쏙 든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다음 참가자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키가 큰 사다리차예요.
1: 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키가 안 큰 것 같은데.
2: 그러네요.
1: 지금은 저랑 비슷해요, 그냥 이렇게. 네, 비슷해.
3: 별로 안 커 보이나요? 그러면 사다리차 키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0: 깜짝 놀라실까요?
1: 이렇게 오. 이렇게 오.
2: 우와.
1: 이게 좀 팔이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네.
3: 아웃리거라는 다리를 꺼내주는 장면입니다. 받침대가 완전히 받쳐줘야 사다리차가 높이 올라갔을 때 위험하지 않게 작업할 수 있거든요.
1: 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받침대라는 말씀이시죠?
3: 네, 맞습니다.
1: 오.
0: 자, 그럼 지지대가 잘 받쳐주고 있으니 사다리를 꺼내볼까요?
3: 받침대가 안전하게 지지된 후에 사다리의 다리가 높게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이야, 저거, 와, 저거 올라가면 진짜 무섭고, 와. 와. 온다, 이쪽으로. 타방아, 그치? 어, 온다, 와, 이거 또.
2: 우와,
1: 와, 무섭다, 와. 이거, 이거 또 굴착기랑 또 다른 게 무서워, 이거. 뭐야? 와.
2: 진짜 엄청 크네요.
1: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와, 오지 마. 가!
0: 높은 곳에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저를 타고 올라가 불을 끕니다.

0: 사다리를 높이 올리면 키가 정말 커지죠. 제 사다리는 36m, 아파트 12층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답니다. 저는 사다리차 중에서도 굴절 사다리차여서 사다리가 구부러지죠. 높은 곳에 난 불을 끄는 바로 저 사다리차! 최고의 소방차 맞죠?
1: 높은 곳에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사다리차!
2: 굴절 사다리차라서 사다리가 구부러진다니, 와 신기하네요.
1: 굴절 사다리차 최고!
0: 감사합니다 선비님. 지금까지 크다 참 크다 사다리차였습니다.
3: 자, 그러면 다음 소방차를 만나볼 텐데요. 다음 소방차는 바로 이 소방차입니다.
2: 어떤 차길래?
1: 아니 뭐 점점 소방차만 와. 진짜 이쪽 온다 진짜. 지금 사방이 지금 물로 뒤덮였어. 저 아래가 지금 주변에 소방차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예,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눈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콩으로도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부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이것도 재미없어. 뭐 재밌는 거 없나?
1: 개순아, 할미 왔다.
2: 어? 할머니?
1: 개순아.
3: 아유, 아유, 개순이 어디 갔나? 이런 거 다
1: 무서워. 개굴! 놀랐지, 할머니? 아유, 개순이 이 녀석아. 할머니 심장 뛴다고 이런 장난 하지 말랬잖아, 이놈아. 너,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0: 할머니!
1: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0: 누구지? 어? 응?
1: 요정들 안녕! 나야나 개신이! 개고이!
2: 개신아!
3: 말썽쟁이 개순이야.
0: 설마 같이 놀자고 연락한 건 아니겠지?
1: 너희들 뭐해? 안 바쁘면 나랑 놀아!

0: 많이.
1: 그래? 왜 바쁜데? 불개구이. 나랑 통화하느라 바쁜 거였구나. 자, 이제 안 바쁘지?

0: 너희도 숨바꼭질 좋아하는구나. 나도 인데. 나 방금 좀 전에 집에서 숨어 있다가 우리 할머니 와 하고 놀라게 했거든. 그래서 우리 할머니 아이쿠 하고 넘어지셨다. 개구.
1: 뭐? 개수이 너 진짜?
2: 안 되겠어. 여기서 바로 문자.
3: 꼭 풀고 갈 거야. 아자.
0: 그게.
2: 다음 장난 중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장난은 보기가 있어. 1번 숨어 있다가 할머니를 깜짝 놀라게 한다.
0: 이 구슬 꼭 사탕처럼 생겼다.
2: 2번 장난감을 입에 떠본다. 3번
0: 이 구멍에 이 가위를 쏙 넣으면
2: 전기 콘센트 구멍에 뾰족한 걸 집어넣는다. 이 중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장난은 뭘까?
0: 정답!
1: 깜짝이야.
0: 절대 하면 안 되는 장난은 뭔지 모르겠고 1, 2, 3번 다 재밌겠는데? 다 해봐야지. 그게
1: 개순아. 정답 1, 2, 3번 다 하면 안 되는 장난이야.
4: 맞아
2: 동동이가 정답. 예! 할머니를 깜짝 놀라게 하면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치시거나 놀라 쓰러지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장난은 정말 위험해.
0: 무슨 맛이려?
2: 구슬을 입에 넣었다가 꿀꺽 삼키게 되면 정말 큰일 나. 구슬이 목구멍에 걸리면 숨이 막힐 수도 있고, 구슬이 뱃속에 들어가면 배가 많이 많이 아플 수 있어. 그러니 장난감은 절대 입에 넣으면 안 돼. 전기 콘센트 구멍에 뾰족한 걸 넣었다간 전기에 감전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러니 전기 콘센트 구멍에 뾰족한 걸 넣으면 절대 안 돼. 잘 알았지, 개순아?
0: 알았어. 그런 장난이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
1: 아휴, 그니까 개순이 네가 온다고 하면 우리가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걱정이 되는 거야. 또 심한 장난하면서 놀자고 할까 봐.
4: 맞아. 아니, 오죽했으면

0: 네가 아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바쁘다고 했을까?
1: 허야?
2: 뭐? 그런 거야? 그럼 아까 꾹꾹 숨은 것도 나랑 놀기 싫어서?
0: 아니, 그런 건 아니고.
2: 미안, 내가 눈치가 없었다. 나 이만 갈게. 안녕.
1: 잠깐! 배순아! 조심해서 가.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또 심한 장난치지 말고.
2: 돌게, 골게. 안녕.
3: 안녕.
4: 아, 근데 개순이 좀 슬퍼 보이네.
0: 아하, 우리가 너무 뭐라고 했나?
1: 에이, 그래도 위험한 장난치는 건 뭐라고 해야지.
0: 그건 그래.
4: 맞아.
1: 아, 좀 심했나?
3: 제 운동.
1: 아, 그래도 뭐라고 해야지.

앞으로 누구랑 뭐하면서 놀지? 굴개굴. 어? 산 꼭대기에 구름? 어? 꼭 산이 구름모자를 쓴 것 같네? 아, 나한테 아주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 굴개.

0: 사다 할아버지 구름보다 벗겨졌다. 돌개굴.
1: 에이, 버릇없는 녀석. 이 산 할아버지가 손 내줄 테다. 구름.

0: 개순이 개구쟁이 녀석 어디로 도망갔어?
1: 어?
0: 산 할아버지다. 내가 더 혼내줘야 하는데 이 녀석 어딨어?
2: 오, 산 할아버지 화 많이 나셨나 봐.
1: 덜덜덜덜덜 그럴까? 안 되겠다. 우리가 가보자.

0: 개순이 녀석 찾아내야 하는데 대체 어디로 도망친 거야?
1: 산 할아버지! 화 푸세요! 개순이가 심심해서 그랬을 거예요.
2: 예, 저희가 장난이 너무 심하다고 좀 뭐라고 했더니 개순이가 속상해서 가버렸거든요.
3: 원래 외롭고 심심하면 막 짓궂은 장난도 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0: 아유, 그런 거라면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 그 외롭고 심심한 마음 내가 아주 잘 알거든. 이 산 할아버지도 맨날 여기 혼자 있어서 너무 외로워.
3: 산 할아버지, 저희가 재밌는 퀴즈 내러 자주 올게요. 너무 외로워 마세요.
0: 뚝! 그럼 꼭 다시 와야 한다. 안 오면 나 삐침.
4: 네, 산 할아버지.
5: 괜히 장난쳐서 이게 뭐야? 누구지? 여보세요?
3: 개순아, 괜찮아?
6: 딘딘? 전화 왜 했냐?
1: 비 맞은 거 다 말랐으면 우리랑 같이 놀자.
2: 우리도 너랑 놀고 싶어. 대신 위험한 장난만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6: 나 그런 위험한 장난은 앞으로 절대 절대 안 할 거거든. 딱 기다려, 개순이가

0: 하고 자요.
1: 얘들아 얘들아 이제 뭐하고 놀까?
2: 뭐하고 놀지는 개순이 네가 정해봐.
1: 그래
3: 우리 네가 하자는 놀이 할게.
1: 뭐야. 나는 그것만 하면 돼. 소리 잡기 잡기 놀이 보드게임 엄마 아빠 놀이 그 다음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지치기 윷놀이 경찰놀이 도둑놀이 검사놀이 판사놀이 그 다음에 탈출놀이. 뭐야 오 요정들. 응? 아 또 숨바꼭질 하겠구나. 알았어 꼭꼭 숨어라.
2: 저 놀이를 어떻게 다 해.
4: 난 개순이가 무서워.
5: 살려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야, 시원해.
1: 역시 여름엔 빙수야.
2: 더워. 사유, 나도 팥빙수 하나만 부탁해.
3: 알았어.
2: 어머, 생큼아, 그거 내려놔.
4: 생큼, 생큼.
3: 저게 뭐야?
2: 아직 개발 중인데 어디든 상상한 곳으로 데려다주는 엘리베이터야.
3: 그럼 시원한 곳으로도 갈 수 있겠다. 우와.
1: 핑핑, 어떻게 하는 거야?
3: 이렇게? 이리 줘봐.
1: 치치, 내가 먼저 하고 있었잖아.
4: 생금 있고, 생금 있고.
3: 내가 해볼 거라고.
1: 갈 줄도 모르잖아.
2: 그만, 아직 개발 중이라 장난치면 안 돼.

0: 그럼 시원한 나라로 출발.
1: 독태 같이 가.
2: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1: 미션이야?

0: 경험대회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럼 미션을 공개해볼까요?
1: 세계 탐험대회 오늘의 미션은 뿌뿌. 전설의 뿡뿡 얼음을 지켜라. 더운 여름에는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0: 먹기만 해도 금방 시원해지니까요.
2: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0: 그럼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까요.
2: 친구들도 덥다고 차가운 음식 너무 많이 먹지 말고
0: 이번 미션도 잘 해내길 바랄게요.
1: 안녕. 뿡뿡.
3: 뿡뿡 얼음? 더워. 무슨 얼음이든 당장 구하러 가자.
4: 로빈, 꽁꽁 얼음을 검색해줘.

0: 아리필이 위치 검색 완료. 꽁꽁 얼음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의 얼음으로 펭귄 나라와 곰 나라를 유지해온 중요한 유물입니다. 최근 두 나라의 영향에 의해서 서서히 녹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사라지기 전에 꽁꽁 얼음을 되돌려야 합니다.
1: 좋아, 바로 출발하자. 으악!

0: 진짜 시원한 곳으로 왔잖아.
1: 그런데 여기 레이싱 트랙 같지 않아?
2: 여기 사람들은 치치처럼 자동차 경주를 좋아하나 봐.
3: 뿌릉 뿌릉 뿌릉.
0: 그런데 펭귄 나라를 먼저 가는 게 나을까? 곰 나라를 먼저 가는 게 나을까?
2: 여기선 펭귄 나라가 더 가까워.
0: 그렇구나.
3: 뿌릉 뿌릉 뿌릉. 탱크미 자동차.
4: 우와, 저거 봐. 어때? 우와. 꽤 멋지지 않아?
5: 오, 멋진데.
4: 한번 타볼까? 자. 어라, 뭐야?
3: 달려라, 달려! 우와, 생금! 생금!
6: 거기, 너희 누구야?
2: 생금아, 괜찮아?
3: 왜? 생금이 달려라, 달려!
1: 아, 다행이다.
4: 너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큰일 날 뻔했잖아.
6: 여긴 레이싱장이야. 위험하게 돌아다니는 너희들 잘못이지.
5: 뭐라고? 레이싱 트랙이든 어디든 간에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7: 페어!
8: 페어, 괜찮으십니까?
0: 페어?
1: 페어라니?
7: 무엄하다! 펭귄 나라 황제 페어께 무슨 짓이냐?
8: 페어, 당장 저들을 잡아 감옥에 넣겠습니다.
6: 잠깐 물러서 있어. 보아하니 우리 백성들은 아닌 것 같고, 여긴 무슨 일로 왔느냐?
4: 우린 꽁꽁 얼음을 살리기 위해 펭귄왕을 만나러 왔다.
6: 어허, 날?
2: 꽁꽁 얼음이 녹고 있다고 해서 해결하러 온 거야.
6: 너희들이?
7: 곰나라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폐하.
6: 그렇지 않아도 대결 상대가 필요했는데 잘 됐어. 너희들에게 특별히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나와 레이싱 경주를 해서 이긴다면 꽁꽁 얼음이 있는 것을 알려줄게.

0: 않았다면 감옥에 갇히게 될 거야. 물론 지금까지 나를 이긴 자는 아무도 없었지만 말이야.
1: 헤, 자동차 경주라면 치치도 만만치 않거든.
0: 헤, 그래?
2: 우와, 이겨라, 이겨라.
1: 좋아, 한번 붙어보자고.
0: 어허, 좋아.
3: 치치 파이팅!
4: 몸 조심하십시오, 폐야.
1: 자, 좋았어. 진짜 내 실력을 보여주지. 간다.
0: 도저히 앞으로 갈

0: 요즘엔 왜 이렇게 물고기가 없지? 오늘은 그만 돌아가야겠어. 에? 비가 오려는 건가? 매연이잖아. 펭귄 녀석들 또 레이싱을 하나 보군. 에? 뭐야? 빙하가 녹고 있다!
1: 치치가 이기고 있어!
0: 와, 힘내, 치치!
2: 승리는 내 거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이건 몰랐을 거다. 캬!
1: 저게 뭐야?
3: 안 돼!
1: 치치가 졌어.
2: 처음부터 정해진 승부였어. 자, 그럼 너 반칙이라고.
4: 에? 승부를 인정 못한다는 거야?
2: 내가 못 봤을 줄 알고 뒤에서 이상한 얼음 덩어리를 날렸잖아.
5: 무엄하다. 신성한 경기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반칙을 썼다니. 이건 황제 폐하에 대한 모독이다. 이 자들을 잡아라.
0: 이거 놔.

0: 진짜 비겁해. 분명히 내가 앞서고 있었다고.
1: 맞아. 반칙만 안 했으면 치치의 승리가 확실한 건데.
2: 괜찮아 치치, 넌 최선을 다했잖아.
0: 그래 치치, 너무 실망하지 마.
3: 생크미는 어디 있는 거야?
0: 생크미만 있었으면 이런 벽도 뻥 뚫어버렸지.

0: 말이지.
1: 어? 벼? 맞아. 우리에겐 엘리베이터 버튼이 있잖아.
0: 오호. 핑핑, 어서 꺼내봐.
2: 내 핑크펜 어디에서 없어진 거지?
1: 우린 절대 여기를 못 빠져나갈 거야.
3: 우와! 생큼 생큼.
2: 생큼아,
0: 너 어디 갔었어?
3: 생큼 생큼.
0: 뭐? 생큼이 너만 어떻게 빠져나간 거야?
1: 아무렴 어때?
0: 생큼이가 우리 구해줄 텐데.
1: 생큼아, 우리 지금 갇힌 거 보이지?
3: 생큼.
1: 여기서 나가려면 핑크백이 필요해. 찾을 수 있겠어?
3: 생큼?
0: 아으, 그거 있잖아. 요렇게, 요렇게 생긴 거. 아니, 이렇게 생겼던가?
3: 생큼!
0: 생큼이가 알아들었나 봐.
1: 좋았어.

0: 오케이.
1: 생크바 분홍색을 찾아야 돼.
0: 생크?
2: 딸기 우유. 딸기 우유 알지? 그런 색깔을 찾는 거야.
0: 우와.

0: 우유, 우유 좋아.
1: 생크마.
0: 생크?
2: 생크마, 내가 매일 메고 다녔잖아.
0: 생크.
3: 에휴.
4: 얘들아, 우리 한 번만 더 믿어보자.
3: 우린 아마 꽁꽁 얼어서 펭귄들의 먹이가 되고 말 거야.
0: 생큼.
2: 폭탄이잖아.
4: 생큼아, 그거 다시 가져다 놔.
0: 생큼? 생큼.
5: 어, 저기 생큼이가 핑크백을 메고 있어.
6: 드디어 해냈구나.
2: 생큼아, 이거 말고 메고 있는 걸 줄래?
0: 생큼?
2: 미완성인데 괜찮을까?
3: 적어도 여기보단 낫겠지.
2: 자, 돌려줘. 어서.
3: 그냥 해보자니까.
2: 안돼, 위험하다고. 돌려줘.
6: 도켓, 여기야, 여기.
3: 자,
2: 안돼.
6: 자, 잡았다.

0: 엘리베이터가 생겼어.
1: 오호! 옆차! 야!
2: 거기!
3: 자!
2: 저 하얀 괴물을 잡아라!
3: 당장 거기 서라!
0: 어떡해!
4: 잠깐만, 무서워! 생크미도 같이 가!
2: 거기 서라! 오호, 바람 쐬기 좋은 날이구나.
5: 아유, 머리를 만지기에도 참 좋은 날입니다.
6: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2: 어서 가자. 어서 가.

0: 아이고, 같이 가시지요.
1: 잡힐 뻔했어. 어? 왜 춤수가 없는 거야?
2: 그러니까 내가 완성된 게 아니라고 했잖아.

0: 아니야?
1: 곰이다!
2: 어서 문을 닫아! 닫으라고! 가다 보면 꽁꽁 얼음이 있는 곳도 나오겠지 뭐! 여긴
3: 나들라들 어?
4: 안녕하세요.
5: 여기도 아닌 것 같지?
3: 탱크!
2: 제발 그만해.
6: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겠어.
7: 순식간에 나라가 녹아내리다니.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됐단 말이냐.
8: 고정하십시오. 머리가 망가집니다.
7: 그래.
5: 이렇게 좁은 곳에서 어떻게 지내라는 거야?
8: 얼음이 많이 녹았습니다. 여기서라도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5: 고기가 왜... 아니, 넌 여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었단 말이냐?
1: 예, 감히 우리 폐하를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예!
8: 잡아라!
5: 못 참아!
2: 여기가 어디지?
5: 당장 비키지 못해!
2: 아니, 넌!
5: 여기서 마주치다니! 아직도 패배를 인정 못하는 거야?
2: 뭐?
8: 얼음 동굴까지 녹기 시작했습니다!
1: 왜? 어떡해!
5: 이게 다 너희가 뿜어대는 프레온 가스 때문이잖아!
7: 무슨 소리야? 너희가 매일 레이싱을 해서 그런 거잖아!
0: 제발 그만! 이건 두 나라 모두의 잘못이에요! 같이 되돌려야 한다고요!
2: 뭐?
7: 내가 100번 양보해서 꽁꽁 얼음부터 되돌리자!
5: 내가 하려던 말이야!

0: 꽁꽁 얼음이
1: 다시 돌아왔어.
0: 우와, 정말 다행이야.
2: 얼음이 다시 얼었다. 야호!
3: 이번 미션도 성공. 그럼 다시 레이싱을 즐겨볼까?
1: 뭐?
3: 걱정 마, 매연이 나오지 않는 특별 레이싱 카를 만들었으니까.
1: 그럼 나도?
3: 좋지.

0: 번째 경기를 시작해볼까?
1: 뭐야? 나랑도 다시 해!
0: 넌 날 이길 수 없어. 저기 하얀 아이면 모를까.
2: 에헤, 무릉, 무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식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냄새가 지독해.
11: 렉스 안녕.
10: 안녕 얘들아. 너
11: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뭐야? 렉스!
10: 토모, 이게 무슨 일이야?
11: 지금 사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어. 어서 빨리 기지로 와줘.
10: 알았어, 바로 갈게.
11: 우리도 갈래, 렉스.
10: 그래, 빨리 가보자.

0: 어? 너무 지독해. 이게 뭐지?
1: 얘들아!
2: 이게 무슨 냄새야?
1: 모르겠어. 어제부터 갑자기 냄새가 나더니 오늘은 더 심해졌어.
3: 이것 좀 봐.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아. 저기에서 냄새가 밀려오고 있는 것 같아.
2: 그래? 그럼 원인을 찾으러 어서 가보자.
0: 점점 독해지고 있어.
3: 렉스, 저기 좀 봐.
4: 깜짝이야. 다들 급하게 어딜 가는 거지? 꼭 도망치는 것 같아.
2: 그러게, 좀 이상하네. 저 공룡들은 여기가 집인데.
3: 냄새 때문인 것 같은데.
1: 어?

0: 어? 저기 디플로도쿠스들이 있는데?
1: 디플로도쿠스?
2: 디플로는 이 지역에 살지 않는데 왜 여기 있는 거지? 디플로가 먹이를 찾아서 여기로 온 것 같은데?
3: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데? 대체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지? 어? 우와! 이유를 찾은 것 같아.
1: 디플로의 방귀 냄새가 그렇게 강력했다니.
2: 목이 긴 공룡들은 엄청난 양의 식물을 다 먹어치우거든.
4: 그만큼 방귀향도 어마어마하겠구나.
2: 그렇지. 원래 디플로가 살던 곳에서는 방귀를 끼워도 별 문제가 없었을 거야.
5: 여긴 워낙 좁은 숲이라 냄새가 고여있어서 메탄가스 농도가 짙어진 것 같아.
2: 아무래도 이 지역에 원래 살던 공룡들한테 피해가 클 것 같아.
4: 정말? 그럼 어쩌지?
2: 토모! 뭔가 공기를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4: 공기청정기는 어때?
5: 그래! 그러면 되겠다!
2: 정말 좋은 생각인데? 그럼 부탁할게, 토모.
5: 응! 나한테 맡겨두라고! 아, 완성됐다!
1: 우와! 진짜 멋지다! 토모, 역시 대단해!
5: 이제 숲 중앙에다가 설치하기만 하면 돼! 어?
2: 해보자!
5: 응!
2: 백신! 토! 백신!
5: 토! 블록파! 백신! 렉스, 이 방독면은 5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 잊지 마.
2: 알았어.

0: 고모, 오른쪽으로.
1: 와, 대단한데. 렉스, 도모, 힘내, 힘내.
0: 도모, 위험해.
1: 렉스, 방독면 시간이 거의 다 됐어.
0: 안 되겠어. 일단 돌아가자.
1: 다 됐어.
0: 다른 방법이 필요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1: 응?
0: 하늘로 옮기면 돼.
2: 하늘로? 그럼 핑계하면 되겠다.
3: 너무 무겁지 않을까?
4: 맞아. 그리고 핑은 아까 기절도 했잖아.
1: 아, 비바브는 어때? 비행 모드가 있잖아.
0: 그래, 그럼 되겠다. 비바브, 비행 모드로 바로 변신해서 저기 표시된 곳에 공기청정기를 옮겨줘.

0: 비비,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돼. 알았지?
1: 비비. 얘들아, 잘할 수 있지? 비비.
2: 아무래도 걱정이 좀 되는데.
3: 비바 붓끼리 출동하는 건 처음인데 괜찮을까?
1: 얘들아, 조심해. 비비.
4: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갈게.
0: 핑! 괜찮겠어?
4: 괜찮아.

0: 여기야 비바보 내려
1: 비
0: 됐다 비바보 아래로 내려
1: 삐

0: 좋았어. 이제 내 차례야. 이야. 어? 냄새가 안 나네? 토모! 이 방금면 정말 좋아!
1: 고마워, 핑! 근데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2: 빨리 버튼을 눌러야 해.
0: 알았어, 걱정 마. 간다! 예! Yeah.

0: 정말 잘했어, 핀!
1: 와! 아까 도망쳤던 드리오들이 돌아오고 있어! 도모의 공기청정기 덕분인가 봐!
0: 맞아! 그렇지만 디플로의 방귀에 좋은 점도 있어! 방귀에 들어있는 메탄가스로 인해서 다른 공룡들이 살기 적당한 온도가 되기도 하거든!
2: 좋은 점도 있구나!
3: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하마터면 또 기절할 뻔했지 뭐야! 우와! 냄새!

0: 자, 받아. 디플로 카드야.
1: 오늘 탐험 정말 재밌었어. 응,
2: 두 번 다시 맡고 싶지 않은 냄새였지만.
1: 신비한 무늬 공룡.
2: 렉스, 오늘은 어떤 공룡 정보를 수집하러 가는 거야?
0: 긴 꼬리와 너구리 같은 눈 무늬를 가진 시노사우롭테릭스라는 공룡을 보러 갈 거야.
1: 시노사우롭테릭스? 처음 듣는 이름인데.
2: 나도 그래. 와, 정말 기대된다. 렉스, 빨리 가자. 어? 빨리. 빨리, 빨리.
0: 알았어.
3: 자, 여기쯤이면 고사리가 있을 것 같은데.
4: 그래? 그럼 어서 찾아보자.
3: 양쪽으로 삐죽하고 넓게 펼쳐진 이 피라. 어디에 있을까? 고사리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니까.
4: 여기 있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쪽이 분명해. 없네. 아이, 그럼 저쪽인가?
3: 이건 아니야. 이파리가 양쪽으로 삐죽하고 넓게 펼쳐진 모양인데. 이것도 아니고.

0: 핑! 너도 봤어? 방금 꼬리에 줄무늬 모양이 있는 공룡이 수집기를 가져갔어.
1: 무슨 소리야? 너구리 같은 눈 무늬가 있는 공룡이었어.
0: 잘못 본 거 아니야? 꼬리에 줄무늬가 있었다니까.
1: 토모, 네가 눈에 무늬가 있는 걸 잘못 본 거겠지.
0: 아,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1: 나도 봤어. 게다가 내가 그루터기에서 더 가까이 있었잖아.
0: 어?
1: 아유, 답답해. 나 혼자서 찾을래.
0: 어? 아이, 핑! 좋아. 그럼 나도 혼자 찾지 뭐.
2: 시노사우로테릭스는 어떤 공룡일까?
3: 그러게, 빨리 만나보고 싶다.
4: 신호는 몸집이 좀 작고 귀여운 공룡이지만 시속 24km의 속도로 날쌔게 뛸 수 있어.
3: 정말?
5: 렉스, 방금 본 그 공룡 뭐야?
3: 엄청 빠르던데? 눈에 너구리 같은 무늬도 있고. 저 공룡이 신호구나. 맞지?
4: 응, 맞아. 근데 신호가 정보 수집기를 갖고 있던데.
5: 정보 수집기를?
4: 응. 먹이가 풍부한 강가로 가보자. 거기라면 신호가 있을 거야.
1: 응. 분명히 눈에 너구리 같은 무늬가 있는 공룡이었어. 왠지 이쪽으로 왔을 것 같은데. 어? 찾았다. 우야마. 큰일 날 뻔했다. 나무에 무늬였구나. 어떡하지? 토모보다 빨리 찾아야 하는데. 저기 있었구나. 이야.

0: 이 드론만 있으면 핑보다 더 빨리 그 공룡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디에 있는 거야?
1: 아, 여기 있었구나!
0: 어? 꼬리가 왜 이렇게 길지? 디플로더크스였구나!
1: 우와! 우와! 미안해, 디플로야!
0: 찾았다! 이번엔 진짜겠지? 수집기를 가져간 공룡은 바로!
2: 신호 말이야, 정말 빠르더라.
3: 얼굴에 무늬가 정말 너구리 같았어.
4: 꼬리도 엄청 길더라.
2: 나만 못 본 거야? 우리 빨리 가자. 나도 꼭 신호를 볼 거야.
5: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아유, 힘들어.
1: 공룡 찾기도 어렵고 드론도 부서졌네.
5: 토모잖아? 범인을 나보다 먼저 찾은 건 아니겠지?
0: 핑이 혹시 범인을 찾은 건가? 절대 안 되는데.
5: 그래서? 그 꼬리에 무늬가 있는 공룡은 찾았어?
1: 그러는 넌 너구리 무늬 공룡을 벌써 찾은 거야?
5: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너구리 눈무늬!
1: 찾았다! 긴 줄무늬 꼬리!
5: 토모 말이 맞잖아!
0: 핑 말이 맞잖아!
5: 같은 공룡이야! 도망간다!
1: 핑! 우선 수집기를 되찾아보자!

0: 뭔데? 토모, 뱀이 왜 이렇게 많지?
1: 아, 여기 뱀의 서식지인가 봐.
0: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어떡하지?
1: 그러게.
0: 토모, 내가 신호를 들고 네 위로 올라갈게.
1: 뭐라고?
0: 우리가 뱀들보다 훨씬 덩치가 커 보이면 무서워서 도망갈지도 모르잖아. 조모, 빨리!
1: 알았어! 진짜 멈췄어!
2: 이 소린 핑 목소리잖아.
3: 토모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2: 어서 가보자. 레이스 내놓고 개신.
0: 오지마, 저리 가라고.
2: 핑, 토모.
0: 레이스, 우리 좀 도와줘.
1: 빨리 빨리.
2: 좋았어. 렉스 슈퍼 대거리 발사. 렉스 슈퍼 엔진.
0: 다행이다. 렉스 고마워.
3: 뭐라고? 그럼 둘이서 시노사우루 테릭스를 보고 서로 다른 공룡이라고 우겼던 거야?
0: 토모 미안해. 네 말 안 믿어서.
1: 아니야. 나도 계속 고집 부렸잖아. 정말 미안해.
2: 시노사우루 테릭스야, 이제 그 정보 수집기를 우리한테 주지 않을래? 어디가? 시노야, 그거 돌려줘! 찾았다!
3: 엄청 많네!
2: 아무래도 여기가 신호의 서식지 같은데?
3: 우와! 정말 좋다! 뭐 하는 거지?
4: 렉스, 지금 신호들이 뭐 하는 거야?
2: 춤을 추며 친해지는 거야.
3: 정말? 우와! 근데 목이 이리저리 막 움직이네?
5: 그러게, 정말 유연하다.

0: 신호사원 옵트릭스 카드야.
1: 우와, 고마워 렉스. 오늘 신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 나도 즐거웠어. 공룡들의 귀여운 춤까지 볼 수 있어서 정말 최고였어. 렉스, 다음 탐험 때도 꼭 같이 가야 해.
0: 응, 그래, 알았어.
1: 우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오늘의 주제는 종이접기? 뭘 접는 걸까? 오늘의 이야기는 별. 별은 그렇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 모양. 다섯 개의 끝이 뾰족뾰족한 이런 모양을 별 모양이라 부른다.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별을 왜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할까? 바닷속 불가사리는 영어로 starfish. 이름에 별을 뜻하는 star가 있고, 별 모양을 닮은 이 열대 과일의 이름에도 star가 있다.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별은 이런 모양,

세계 지도를 펼쳐보자. 그런데 여기도 저기도 세계 국기에 별이 이렇게나 많았나? 지구촌 별 볼 일 참 많다.

모양. 눈을 크게 뜨고 봐야겠다. 별은 정말로 다섯 개의 뾰족한 모서리를 가지고 있을까? 진짜 별을 보러 날아가 보자.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 보이는 수많은 별들. 실제 관측된 별의 모양은 타원형에 가깝지만 사람들은 공기에 흔들려 삐죽삐죽하게 보인 별빛의 모양을 보고 별 모양을 만들었다. 우주의 별을 직접 관측할 수 없었던 고대 그리스인들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지금과 비슷한 다섯 갈래의 별을 그렸다고 한다. 이집트인들도 별을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생각해서인지 다섯 갈래로 갈라진 불가사리 모양으로 별을 그렸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별이 빛나는 모양을 다섯 갈래로 생각한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가 아는 별 모양은 사실 길이가 같은 다섯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정오각형에서 유래됐다. 정오각형의 내부에 차례차례 대각선을 그어보면 별 모양이 나타난다. 이 별 모양을 처음으로 썼던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 그는 이 별 모양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정오각형의 각 꼭지점을 연결한 별 모양에서 두 개의 대각선이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하여 대각선이 5대 8의 비율로 나눠진다는 점을 발견한 것. 5대 8이면 1대 1.6? 갑자기 웬 수학? 하지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다시 한번. 별 모양 속 대각선은 1대 1.6 비율로 나눠진다. 잠깐. 이 선과 이 선의 길이도 1대 1.6. 오각형의 한 변과 별의 대각선 길이도 1대 1.6? 1.6이라는 이 숫자, 뭔가 비밀이 있다. 별 모양의 대각선 길이가 나타내는 정확한 비율은 이론적으로 1.618에 가깝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숫자, 찬란한 황금과도 같은 아름다움의 기준, 이름하여 황금비다. 피타고라스가 별 속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황금비였다.

가장 균형적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비율. 사람들은 그것을 황금 비율이라 부른다. 날아가는 나비의 날개에서조차 발견되는 황금 비율. 나비의 날개짓이 아름다워

나와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꿀벌도 가슴과 배의 길이가 황금 비율을 이루는 곤충. 어쩌면 인간은 이렇게 자연에서 찾은 균형과 조화를 저절로 아름답게 느꼈던 것이 아닐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별의 모양. 그 속에 담겨있던 수학과 과학의 언어를. 별 모양을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한 황금비. 쉽고 자연스럽게 그려왔던 별들 속에서도 오묘한 수학 그리고 과학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잠깐 별 이야기 아직 끝이 아니다. 오각형 속에 숨어 있었던 별 모양. 그렇다면 겉면에 오각형이 있는 축구공에는 별이 몇 개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축구공에는 12개의 정오각형이 있다. 따라서 축구공에 있는 별도 12개.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찾아볼 차례다.

오늘의 이야기는 버섯. 오늘 저녁 반찬은 버섯 볶음인가? 잠시 먹지 말고 버섯을 관찰해보자. 버섯, 보통 이렇게 생겼다. 종류가 달라 서로 조금씩 다르게 생겼지만 왠지 닮아 보이는 버섯의 모양. 기둥 위에 넓은 갓이 달린 버섯의 모양을 보니 홀로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 같기도 하고 넓은 삿갓을 쓰고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를 닮기도 했다. 보면 볼수록 궁금해지는 버섯. 정체가 뭘까?

버섯으로 과학해볼 시간. 건드려보고 매달려보자. 야생 버섯들도 즐겨 쓰는 갓. 버섯의 갓과 자루를 분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갓만 따로 모아 안쪽을 보니 비슷한 모양이 눈에 들어온다. 수많은 주름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자. 주름 속엔 무엇이 있을까? 다닥다닥 붙은 알갱이들. 버섯의 포자다. 포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필요한 것은 자루를 자른 버섯과 종이 한 장. 버섯 위에 살포시 휴지를 얹고 촉촉하게 물을 뿌려주자. 버섯은 습기를 좋아한다. 이제 기다려보자. 하루가 지나고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개봉 박둑. 어? 저게 뭐지? 버섯의 주름살 무늬가 종이에 그대로 복사됐다? 버섯의 포자가 남기는 이 무늬는 버섯마다 다양하다고 한다.

버섯의 윗부분에 우산처럼 펼쳐져 있는 갓은 포자가 만들어지는 주름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주름 속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는 포자를 지키기 위해 버섯이 갓을 쓰고 있었던 것. 포자가 날린다. 생명이 퍼져나간다.

버섯의 세계는 울창한 숲속에서 펼쳐진다. 신비하고 은밀한 모습으로 마치 새싹처럼 땅에서 하늘을 향해 피어오른다. 습기차고 그늘진 곳에 호련히 나타나는 버섯. 식물과 닮은 듯 다른 듯 알쏭달쏭한데 버섯도 식물일까? 햇살을 받으며 자라는 식물들. 지금 나무는 식사 중이다. 햇빛을 양분으로 바꿔주는 엽록체가 있어 식물은 초록색이다. 그런데 버섯은 초록색이 아니다. 엽록체가 없어서 햇빛으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는 버섯. 어쩔 수 없이 다른 동물이나 식물로부터 양분을 얻어 자란다. 그렇다면 버섯은 식물이 아닌 건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점은 식물과 닮았지만 다른 생명체에서 에너지를 얻는 점은 동물과 비슷하다. 식물 같지만 동물 같고 동물 같지만 식물 같은 이상한 존재. 버섯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동물보다는 식물에 가까워 보이는데 혹시 뿌리도 있지 않을까? 뿌리라기보단 톱밥 사이사이에 그물 같은 것이 얽혀있는 것처럼 생겼다. 우리가 몰랐던 버섯 아래 세상은 사실 가늘고 긴 실타래와도 같다. 땅속이나 썩은 나무 속에 뭉쳐진 균사덩어리가 버섯의 본체. 이 거대한 본체의 아주 작은 일부가 바로 버섯이다. 일생 중 잠시 포자를 퍼뜨리기 위해 버섯을 피운 것. 동물도 식물도 아니지만 버섯도 똑같이 경이로운 자연의 신비를 조용히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생명이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연에는 독을 가진 생물들이 있다. 잘 모르고 함부로 다가갔다가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법. 버섯 중에도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독버섯을 잘못 먹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자, 여기에 하얀색 버섯, 화려한 색의 빨간 버섯,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은 버섯이 있다. 이 중 독버섯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이 버섯의 이름은 달걀버섯. 화려한 빨간색 버섯 중에는 독버섯이 많아 조심해야 하지만 달걀버섯에는 독이 없어 식용으로 쓰인다. 빨갛다고 전부 독버섯은 아니지만 반드시 확인한 뒤 조리할 것. 의외로 수수한 모습의 하얀 이 버섯이 독버섯이다. 벌레가 먹고 있다 해도 안심은 금물. 자연의 상식은 이렇게 수시로 뒤집힌다. 자,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 볼 차례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주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Hello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돌라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맛있는 전통 한국 음식 만들어 볼 거예요. 하지만 트위스트 있어요. We're doing something a little different. 오늘은 몸 위에서 밥 대신 두부. 네, today we're making tofu noodle kimbap. 네, 두부면 김밥.

Here are today's ingredients. We have tofu noodles. 네, 우리 두부면 쓸 거예요. Next, we have honey mustard dressing. 한국어로 honey mustard dressing입니다. And we have vegetables. 채소도 있어요. We have perilla leaves. 우리 캐닙 있고. And we have carrot. 당근도 있고. We have pickled radish. 네, 김밥 좋아하는 친구들 이거 잘 알아요. 단무지예요. We have burdock. 한국은 우엉이요. Then we have seaweed, dried seaweed. 네, 우리 김 있어요. That's all we need to make tofu noodle kimbap. Where do we start? We start with the tofu. 네, 우리 두부 먼저 시작할 거예요. 두부면 혼자서 만들 수 있지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벌써 만든 두부면 쓸 거예요. So let's open the noodles. 우리 조심하게 열고. And now let's pour them in here. Okay, there we go. 와, 면 벌써 맛있겠다. 하지만 좀 젖었어요. And we're gonna dry the noodles. 그 남은 물이 좀 패야 해요. 이렇게 살짝 키친 타올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김밥 만들었을 때 물이 조심해야 해요. 왜냐면 물이 너무 많이 있을 때 김밥은 다 엉망진창 될 거예요. Our noodles are ready. 우리 두부면 다 됐어요. 까꿍! 우리 캐닙 필요해요. 하지만 싱싱한 캐닙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씻어야 돼요. We have to wash our perilla leaves. It's simple. We just wash the leaves. 그냥 이렇게 씻어도 돼요. I think they're clean. It's ready. And now we need carrot. 네, 우리 또 다른 채소 당근 잘라야 돼요. 우리 김밥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얇게 얇게 잘라요. So let's cut here. 우리 파 안 써도 돼요. 우리 이 정도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잘라요. We're gonna cut like this. 우리 이렇게 like this. 손 항상 조심하세요. And now we cut this way. 계속 이렇게 cut like this. And last ones 조금 더 자르고. 아이고, 한 번 더. All done. Now we're ready. 당근 때문에 우리 프라이팬 쓸 거예요. We're going to fry the carrots to make them soft. 우리 당근 부드럽게 만들 거예요. Some olive oil, olive oil. So we'll let the pan heat up. 네. And we put the carrots in. 우리 당근 넣는 거예요. Sizzle, sizzle, sizzle. 굴 소리 항상 좋습니다. I like the sound of sizzling carrots. 오늘은 당근들이 골든 브라운 안에 들어요. Can you see? They're changing. 조금 더 부드럽게, 부드럽게. 소금 조금 필요해요. 왜냐면 소금 넣었을 때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소금 조금만 이렇게 불어요. 하지만 소금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왜냐면 단무지도 소금 들어가요. I think it will be very delicious. 이제 두부면 김밥 만들어드려요? Can we make tofu noodle kimbap now? No, not yet. 왜냐하면 중요한 거 하나 필요해요. 바로 김밥! We need a rolling mat. 이거 봤어요? 혹시 엄마? 엄마 쓰는 거 봤어요? 아니면 김밥 가게 갔을 때 요리하는 사람 이거 쓰는 거 봤어요? We take one piece of seaweed and half. 우리 반으로 잘라요. 왜냐하면 혹시 우리 재료들이 너무 쳐졌을 때 김이 말랑말랑 될 거예요. 그래서 김 조금만 더 쓸 거예요. We use a little more seaweed. Like this. 여기 넣을 거예요. Yeah. That will protect our seaweed. Next, perilla leaves. 우리 다음에 캐닙 쓸 거예요.
깻잎은 그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은 자르고 we put them one like this and one here. 혹시 깻잎 싫어하는 사람은 깻잎 대신 상추 써도 돼? 아니면 다른 잎 써도 돼요? 아니면 안 써도 돼요? Next, the noodles. 네, 우리 두부면? 네, 우리 콩기밥은 안 들어가고 그래서 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면은 칼로리 별로 없어요. 단백질도 많고 그래서 몸이 좋고. Next, dressing. Honey mustard dressing. 네, 우리 honey mustard dressing 여기 그 센터 한 줄 이렇게 할 거예요. Next, radish. 네, pickled radish. 우리 단무지 하나만 쓸 거예요. 이렇게. And we need a burdock. 우리 우엉이. 우엉 하나, 단무지 하나. Next, carrots. 당근이지. 당근 필요해요. So we put the carrots here. Fantastic. Now we're ready to roll. 이제 우리 김밥 말아도 돼요? We're going to roll very slowly and very carefully. 천천히 말아요. We roll slowly. That's it. 여기까지. 아, 지금 stop 하세요. Now we stop. 우리 물 살짝 붓으로 찢을 거예요. 그래서 스티키하게 잘 붙이는 거 만들 수 있어요. And then we roll again. It will stick together if we use water like this. Now let's open it up. Slowly, slowly, slowly. Ha! I did it! 성공했습니다! Are you ready to cut the kimbap? Let's go! So, we cut like this. You cut the kimbap like you cut bread.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김밥 생각하면서 사이즈 맞춰서 잘 짓어요. My tofu noodle kimbap is finished. 네, 저의 두부면 김밥 완성됐습니다.

It's tasting time. 맛보기. 밥 필요 없어요. 밥 없는 김밥 제일 맛있는 김밥입니다. The tofu noodles are really chewy. The carrot is soft. The pickles are sharp. 와, 다 섞여서 진짜 맛있어요. It's delicious. Today, we cooked the impossible. 진짜 impossible 요리했습니다. 밥 없는 김밥. Yes, we made tofu noodle 김밥. 두부면 김밥 만들었습니다. Next time, maybe a different 김밥, or maybe a different curry, or maybe a different dish.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 해드릴게요. See you next time. Bye-bye.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머는 아머드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과연 적들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0: 얘들아! 얘들아!
1: 아, 뭔데?
0: 세나 엄마가 나한테...
1: 뭐? 너네 엄마 오셨다고?
0: 아니, 세나 엄마!
1: 세나한테 엄마가 있어?
0: 어, 우리 기사란 거 보고 연락한 거래. 세나가 특히 화제였잖아.
2: 그래서 강우쌤이 언니를 불렀구나.
3: 잘 됐다.
4: 좋은 일인가?
2: 엄마 만나면 좋잖아.
4: 그것도 엄마 나름이지.
5: 좋은 분이든 아니든 낳아주신 분이잖아. 근본을 알게 된 건데 좋은 일이지.
6: 난 엄청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0: 그치? 고아는 맡길 땐 언제고.
1: 그래도 좋지 않을까? 세상 혼자라는 느낌보단.
0: 그것도 그래. 세상

0: 제일 좋은 게 엄만데.
1: 당황스럽겠지만 좋은 소식이야.
2: 세나 엄마가 여기 오시면 우리도 볼수 있겠네.
3: 언니가 나가서 만나지 않을까? 여긴 부모님들도 맘대로 올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2: 아, 진짜 좋겠다. 나도 엄마 한번 만나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3: 오빤 할머니 계시잖아.
2: 맞아. 난 엄마도 할머니, 아빠도 할머니.
4: 언니 엄마 생겨서 좋지. 이제 언니도 방학 때 집에 갈수 있잖아. 언니 엄마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다. 언니 엄마 만날 때 나도 데려가면 안 돼? 언니, 자? 내말 들었어? 언니 엄마 만날 때.
5: 너 혼자 만나.
4: 언니 엄마를 내가 왜 혼자 만나?

0: 끓여 먹는 거라며? 날 걸어 먹어도 되는 거 맞아?
1: 아, 일단 먹어봐.
0: 야, 진짜 맛있다.
1: 여기에 설탕도 조금 넣으면 단짠의 조합이 환상인데.
0: 아니야,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완벽해.
1: 아, 근데 난 우리 엄마 닮아서 입이 좀 까다롭대. 우리 할머니가.
0: 네가 입이 까다롭다고?
1: 난 엄마를 본 적은 없지만 기분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 세나도 엄마 만나면 따뜻한 기분이 들겠지?
0: 처음엔 좀 어색하지 않을까? 처음 본 사람인데 엄마라고 하면.
1: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친근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엄마니까.
0: 그럴라나? 상상도 안 되네. 나에게 엄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였으니까.
1: 너네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
0: 용감한 분? 용감한 분이셨어. 불의를 못 참고. 덕분에 우리 형제도 불의를 못 참고.
1: 너 형제도 있었어?
0: 그만 자자.
1: 아, 하여튼 분위기 깨는 데는 선수야. 10분만 기다려.
2: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동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훈련에도 평상시처럼 임했고요.
3: 세나에겐 가족이라는 개념이 다른 아이들과 다릅니다.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지만 지금의 세나를 만든 건 디아모라고 생각해요. 링커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뚜렷하기 때문에 자신의 근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4: 그럼 더 논의할 필요도 없겠군.
3: 하지만 생모에 대해 호기심을 가질 겁니다. 생모에 대한 궁금증이 내내 남아있다가 언제 어떻게 불씨가 될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만나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4: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이라 리스크가 커. 만나지 않고도 호기심을 없앨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면 되지 않나?
5: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닙니다. 디아마 아카데미 교장으로서 제게도 세나는 소중한 링커입니다. 아마 전 세계 지부에서 그럴 겁니다. 심리적 영향으로 세나의 전투력이 떨어지면 디아마 전력에도 차질이 생기겠죠. 하지만 이건 철륜 문제입니다. 일단 만나게 해야죠.
4: 자식을 버린 것도 철륜이지. 그 아이들을 키운 건

0: 우리야.
1: 제가 세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2: 왜 만나야죠? 이제 와서.
1: 꼭 만나야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네 어머니는 널 보고 싶어 하니까 넌 어떤지 묻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네 의사니까.
2: 생물학적 어머니죠. 그것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신문에는 제 얼굴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버린 지 15년도 지났는데.
1: 네가 많이 달라졌어도 자식이니까 당연히 알아보지.
2: 부사령관님, 아이 있으세요?
1: 그래, 사실은 나도 잘 몰라. 널 떠나보냈을 때 마음이 어떨지, 지금 무슨 마음으로 널 만나고 싶은지 어떻게 알겠니? 그러니 만나서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지. 최소한 네가 남은 삶 동안 궁금해하진 않아도 되잖아.
3: 그래서 안 만난대?
4: 세나답네.
3: 만나게 할 방법이 없나? 없어? 아, 너네 머리 좋잖아. 작전 좀 짜봐.
2: 뭐야, 니네?
5: 언니.
2: 작전까지 해놓으랬더니 엉뚱한 작전이나 짜고 있고.
5: 언니 오면 같이 하려고 그랬지.
2: 빨리 하자.
3: 너 진짜 안 만날 거야?
2: 니네 왜 그래, 진짜? 내가 누굴 만나든 말든 니네가 무슨 상관인데?
4: 상관은 없는데.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0: 진행은 잘 돼가고 있는 거죠?
1: 네, 이터널 코어 동력화 작업 성공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죠.
2: 영우를 만나러 온 건가?
3: 갑작스러운 방문이라서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터널 코어 연구소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2: 자금 좀 든다고 아주 자기들 남방처럼 휘젓고 다니는군.
3: 신 아머에 대한 보고는 따로 받았을 텐데 추가 자금을 결정하러 온 게 아닐까요? 가보시겠습니까?
2: 아니, 추가 자금 얘기는 다음에 정식으로 하지.
3: 네.
2: 신암호만 성공적이었어도.
0: 이터널 코어 연구는 진행이 잘 되고 있더라.
4: 다행이에요, 어머니.
0: 그건 그렇고 아카데미 쪽은 어떠니? 링커도 새로 왔다던데.
4: 지난 원정에서 대승을 거둬 고무된 분위기예요. 새로운 동료하고도 잘 지내고요. 다만 세나가 걱정이에요.
0: 세나?
4: 세나 어머니가 나타났다는데 세나는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도 낳아주신 분이니 만나보면 좋을 텐데.
0: 용우야, 네가 그딴 일에 왜 신경을 써? 넌 전투만 잘하면 돼. 다른 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더 잘할 생각을 해.
4: 네.
0: 넌 곧 여기서 탑이 될 거야. 이미 넌 그 애들 위에 있는 거나 다름없어.
4: 네. 잘할게요, 어머니.
5: 오늘은 끝.

0: 꽤 길어지네.
1: 싸인 잔소리가 맞나 봐.
0: 왜?
1: 내가 아냐? 근데 요즘 용우가 변한 것 같긴 해.
0: 맞아. 우리에 대한 애정이 식었어. 진이랑 친해지고 나서.
1: 그게 아니라 전처럼 연습만 하지 않잖아. 다른 링커들 하는 것도 하려고 하고.
0: 그러게. 지난번 링커대전 때도 놀자고 하는 게임 죽자고 덤볐고. 설마 그걸 다 알고 오신 건가?
1: 그렇겠지. 디아몬 곳곳에 용우 엄마 감시망 쫙 깔렸는데.
0: 불쌍하다, 우리 영우. 만났다.
1: 저런 엄마면 없는 게 낫지.
0: 그래도 돈은 많잖아.
1: 야, 우리가 뭐 돈이 필요하다고.
0: 그건 그래.
2: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3: 어?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2: 엄마 만나란 말 하려고 했잖아.
3: 아니, 세나야, 그래도.
2: 하지 마.
3: 엄마잖아. 기회를 줘봐야지. 아까우니까 그렇지.
4: 잘했어.
5: 화난 것 같은데.
4: 언니는 우리 말안 듣는 것 같아도 우리 말다 들어.

0: 만날게요. 내 엄마라는 사람.
1: 그래.
0: 어떤 사람인지 확인만 하는 거예요. 다시 연락 안 오게 해주세요.
1: 만나 뵙고 나서 네 마음이 그러면 그래, 다시 안 보면 돼. 하지만 지금 그걸 결정할 필요는 없어.
0: 지금 결정한 거 아니에요. 방학 때마다, 혼자 이곳에 남아있을 때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한 거예요.
1: 왜 이렇게 안 오지?
2: 네.
1: 안녕하세요.
2: 세나는요?
1: 세나야.
2: 세나야. 이렇게 만나는구나. 정말 많이 보고 싶어서. 정말 보고 싶었어.

0: 세나 형이 호텔에 머무른 시간은 30분 정도입니다. 그 후 제가 따로 그 여자를 만났으나 별다른 얘기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1: 결국 바라는 건 돈이겠지.
0: 그쪽에서 먼저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정황상 그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1: 돈으로 해결되면 간단하긴 한데.
0: 돈을 바란 게 아니더라도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건 어떨까요?
1: 그래, 그렇게 하지. 유전자 검사도 못 하면서 자꾸 신경 쓰게 하는 것보단 단칼에 끊어버리는 게 나아. 그리고 다신 소름 피우지 못하게 사람 붙여서 감시해.
0: 네, 알겠습니다.

0: 있잖아요. 다시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1: 잠깐만. 잠깐이면 돼. 이것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건 아닌데, 너에게 주고 싶었어. 넌 기억 못하겠지만, 널 만나기 전까지, 나에게 넌 이렇게 작은 옷을 입던 아까였어. 곁에서 크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미안해. 염치 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나한테 기회를 줄래? 응?

용우 앞에 있는 링커들 하나하나 치워버리고 슬슬 사령부를 흔들어 놓을까?

0: 신나는 ABC송.
1: 그럼 이제 알파벳 동의노를 세워볼까요?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라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아홍철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

0: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나타나기만 하면 무조건 도망치는 고양이가 있다?
1: 나보다 못하지 않냐? 그리고 쟤 저러다가 일 나오면 어떡하냐?
0: 사람과 눈도 마주치기 싫다. 사람의 손길은 더 싫다. 어떻게든 다가가 보려는 집사와 무조건 피하는 양이. 숨 막히는 숨바꼭질이 벌써 4년째.
2: 여기가 감옥이라고 생각 안 하고.
0: 하지만 녀석은 점점 자신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데. 집사들도 가끔 우리 고양이가 맞나 의심이 든다는 요 녀석. 과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봄꽃이 한창이지만 마음 한켠은 아직 겨울이라는 이대.
3: 안녕하세요.
0: 집사님들, 저희도 반갑습니다.
1: 우리 집에는 양이가 6마리가 있고요. 큰아이가 나봉이.
0: 오, 이 집에 맏형.
1: 둘째가 연지.
0: 부끄럼이 많은 친구래요.
1: 셋째가 꼬질이.
0: 제 딴에는 꼬국 숨은 거라고.
1: 다음에 이부.
0: 자칭 타칭 순둥이.
1: 마지막으로 온 애가 봉세리.
2: 한 마리는 여기 옷장에 있어요, 여기.
0: 낯선 제작진의 방문이 불편했던 걸까요?
4: 이 안에 있다고요?
0: 조심스럽게 옷장 문을 열어보는데. 오셨나요? 자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오호라, 요 녀석이 오늘의 문제냥, 꼬맹이랍니다. 얼굴 보기 참 힘드네요.
1: 지금 한 4년이 넘은 것 같은데 얘를 안아본 횟수가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되고 손톱도 못 깎아주고.
0: 세상에, 집사들도 4년 동안 거의 볼 수가 없었다는데요. 옷장 문을 여는 앞발 기술 보셨나요? 아니, 캄캄한 옷장을 스스로 열고 들어가 왜 안 나오는지 집사들도 답답할 뿐이랍니다.
2: 꼬맹이는 옷장 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아예 눈만 마주쳐도 피하고.
0: 꼬맹이는 이 댁의 다른 양이들과 차원이 다르답니다. 집사들과 함께 뛰어놀고 살 부비며 사는 게 집냥이들의 행복이건만. 꼬맹이는 24시간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옷장 밖으로는 나올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집사도 피하는 마당에 낯선 제작진을 반가워할 턱이 없겠죠. 꼬맹이의 일상을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노릇노릇 식빵을 구우며 쉬고 있는 녀석. 그런데 그 순간 집사의 움직임 소리가 들리자 한껏 몸을 낮추며 긴장하는 꼬맹이. 오, 이번엔 친구가 놀러왔네요.
5: 누구니? 꼬질이냐옹?
0: 사람만큼 경계하진 않지만 나올 생각은 없는 듯. 그런데 잠시 후 맛나게 먹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0: 꼬맹이 입맛을 다시는데요. 꼬맹아, 나가서 밥 먹어. 옷장을 차지하고 들어앉은 꼬맹이 때문에 집사들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 아니, 많이 떼졌네? 이게 진짜 많이 떼진 거예요.
2: 여기.
1: 헐. 왜 못 입어요? 여기 가득 찼겠다. 여기 보면은 모른데 이렇게 다 뜯어놨어요.
3: 지금 여섯 번은 넘게 버린 것 같아요.
2: 여기만 때가 타 있어요. 애지 손때가.
0: 꼬맹이를 옷장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집사들 정말 안 해본 게 없다고 합니다.
4: 억지로 걔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을 정도로 잡아가지고 한 번씩 안아보는데 그것도 방법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1: 고양이가 좋아하는 음악도 틀어줘보고 캣닙도 막 그 주변에 다 뿌려주고 해도 아무것도 안 돼.
0: 집사들 출근 시간.
4: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0: 엄마 집사 출근 후 딸 집사도 급히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1분 1초가 급한 이 시간에 엥? 뭐 하시는 거예요? 바닥에 간식을 짜기 시작하는데요. 설마 꼬맹이를 위해서?
5: 그렇게 짜시는 이유가 있어요?
1: 혹시 나오다가 먹기라도 하라고.
0: 맛있는 간식길만 걸으라는 집사의 마음인데요. 혹시나 배고프면 꼬맹이가 나와서 먹지 않을까 싶어 사료도 넉넉히 부어둡니다.
6: 감사합니다.
0: 드디어 집사들이 모두 출근하고 집에는 고양이들 뿐. 꼬맹이 반응이 궁금해지는데요. 오호, 옷장 밖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나올 때도 조심조심 주변을 살펴보고 나오는 꼬맹이. 꼬맹아, 누나가 너 먹으라고 놓은 거야. 맛 좀 봐봐. 하지만 매사 늘 경계하고 조심하는 꼬맹이 녀석 그냥 지나쳐버리네요. 집사님 서운하겠다 했는데 기다렸다는 듯 세리가 나타나 진공청소기로 흡입하듯 깨끗이 간식을 모두 먹어 치우네요. 그렇게 집사가 없는 집에서 꼬맹이는 따사로운 햇볕 아래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일광욕을 즐기더니 좌로 뒹굴, 우로 뒹굴 편안한 시간을 보내네요. 그러고는 어딜 가나 했더니 화장실로 직행. 긴 시간 동안 옷장에 있었으니 볼 일도 당연히 봐야겠죠. 쉬. 얼마나 참았던 거니. 소변 오래 참으면 병되는데 걱정이다야. 비록 옷장에 살고 있지만 화장실 에티켓은 잊지 않았네요. 거실을 지나 녀석의 다음 목적지는 역시나 밥입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더니 다시 한번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먹기 시작하는데요. 꼬맹아, 배고팠지? 아이고, 괜찮아. 천천히 먹어. 그렇게 볼일 다 보고 집사들이 퇴근하지도 않았는데 옷장으로 들어가는 녀석. 이 공간이 얼마나 편했으면 여기서 그루밍을 하네요. 사람이 없어도 옷장 밖은 불안한 모양입니다. 배도 부르고 긴장도 풀리고 녀석 그대로 긴 잠에 빠집니다. 어둠이 내리고 밤이 돼서야 집에 불이 켜집니다.
1: 꼬맹아, 꼬맹아, 꼬맹이가 진짜 없는데?
0: 있어야 할 옷장에 꼬맹이가 없다는데요. 녀석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3: 꼬맹이는 와서 찾아야 되니까 늘 확인은 해요. 어디에 있나.
5: 보통 이렇게 퇴근해 오시면은 항상 꼬맹이는 이런 식으로 열어보시고 찾으시는.
3: 그쵸, 찾아야죠.
0: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지만
1: 할머니 장롱에 봤어, 엄마? 없어, 없어.
7: 없는데?
0: 아니, 항상 옷장에만 있던 녀석이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1: 어디 있어요?
0: 그런데 녀석이 관찰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시간은 바야흐로 30분 전 집사의 갑작스런 퇴근에 녀석이 미처 옷장으로 가지 못하고 엄마 집사 방으로 숨어버린 것.
1: 아니, 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다 뒤졌잖아.
3: 그치.
1: 근데 없으면...

0: 그런데 꼬맹아, 거기 숨어 있는 거 다 보여. 얼른 나와.
1: 아니, 아니, 얘 하지 말고.
2: 해봐봐. 엄마, 나와.
0: 어찌나 잽싸게 숨는지. 이번에는 침대 밑인데요.
2: 거시문
1: 받았어.
0: 매번 집사를 피하는 꼬맹이. 녀석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3: 저희가 이제 가게 건너편 쪽에 시래기 뒤에서 구조를 하게 되는데
0: 옥상에서 떨어져 시래기와 벽 사이에 끼어서 어미도 없이 이틀을 울었던 꼬맹이.
2: 구조의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구조, 걔는 엄마랑 계속 있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우리를 엄마랑 떼어내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왔을 때도 제가 처음에 진정을 시키려고 계속 안고 이랬는데 그때도 항상 어미 찾듯이 계속 울더라고요. 그러다가 혼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0: 어둠이 내리고 굳게 닫혀있던 옷장에서 슬그머니 나오는 녀석. 집사가 잠이 들자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목이 마를 땐 실컷 마시면 좋으련만.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작은 움직임에도 황급히 몸을 숨기기 바쁜 꼬맹이. 입양했을 때부터 마음을 닫은 꼬맹이는 처음 이 댁에 왔을 땐 침대 밑이나 가구 밑에 들어가 있었고 6개월이 지난 후 자신에게 조금 힘이 생기자 옷장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는데요. 지금까지 4년. 앞으로 얼마나 더 옷장에서 지낼지 모르는 상황. 시원한 비가 한바탕 쏟아진 아침. 눈 뜨자마자 집사들이 양이 밥에 약을 타기 시작합니다.
2: 왜 이렇게 맘만 먹자?
1: 배 아파.
2: 어, 그래.
0: 근데 어디가 아픈 건가요?
2: 최근에 고양이들이 감기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고양이들이 6마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옮게 되는 거예요. 꼬맹이가 계속 기침을 하는 상황이고 약을 먹이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잡히질 않으니까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들은 하루가 다르게 좀 수척해져 가고.
0: 꼬맹이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옷장 생활로 얼굴도 제대로 못 보니 약을 먹일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데요. 미아홍철쌤께 꼬맹이의 상황을 미리 보여드렸습니다.
4: 문제는 보호자랑 대면하는 순간에 무조건 이 상황을 회피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큰 옷장 공간이면서도 보호자랑 대면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좀 한정된 구역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집에서는 바로 베란다가 그런 공간입니다.
0: 집사들이 꼬맹이를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는데요. 옷장인 듯 옷장 아닌 옷장 같은 꼬맹이만의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2: 꼬맹아.
3: 이게 얘네들 집이에요.
0: 오늘은 절친 꼬질이가 놀러와 있네요. 옷장 생활은 이제 그만. 집사님, 꼬질이 먼저 꺼내는데요. 하지만 예민한 꼬맹이는 벌써 사태 파악 끝.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 엄마가 진짜 기다려.
0: 꼬맹이를 꺼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2: 됐다. 됐어. 나는 빨리 문 닫아.
0: 사람에 대한 경계가 얼마나 심한지 바로 쫓아갔지만 이미 자취를 감춰버렸는데요. 어디에도 녀석은 보이지 않습니다.
3: 여기 공간으로 가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
0: 싱크대 하부장 공간을 해체하는데요.
2: 어, 나야, 여기 있다. 꼬맹이 여기 있어. 빨리 와봐.
0: 어디 있나요?
2: 어, 안 돼. 저리 도망갔어. 저쪽으로 갔어, 저쪽으로. 아이고, 세상에, 여기서. 이쪽에 지금 또 빼갖고 얘를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돼. 나야, 이거 좀 빨리 도와줘, 빨리.
0: 본격적으로 싱크대를 해체하는 모녀. 드디어 하부장이 열리고 꼬맹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녀석이 아니죠. 이번엔 침대로 숨어든 녀석을 유인해보는데요. 오오오 하다가 꼬맹이가 스스로 베란다에 들어가줬습니다. 2시간여의 사투

0: 끝에 성공하는데요.
1: 꼬맹아, 어이구.
2: 어이구.
1: 꼬맹이 그 갖고 놀아봐. 안식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만 였으면 좋겠어. 여기가 감옥이라고 생각 안 하고.
0: 과연 꽁꽁 닫힌 꼬맹이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양이들의 슈퍼맨. 가족들의 오랜 숙제를 풀기 위해 한다름에 달려와 주셨는데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4: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5: 이쪽에다가 꼬맹이 전용 공간을 만들어줬거든요.
3: 일단은 본인이 좀 혼자 생활할 만한 그래도 공간 배치가 나오네요.
5: 다행이에요.
0: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 꼬맹이. 녀석을 위해 선생님이 준비한 것이 있다는데요.
6: 일단 지금 꼬맹이가 지금 사람 자체에 대해서 되게 대면하는 것조차도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맞습니다. 4년 동안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꼬맹이의 이런 트라우마적인 공포심을 조금 낮춰주기 위해서 항불안제를 조금 맛있는 간식이랑 섞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0: 먼저 안정을 찾아주는 것이 급선무.
7: 꼬맹이야.
0: 아니나 다를까 안절부절 도망치기 바쁜데요.
7: 자. 먹는 거야?
0: 침착하게 꼬맹이에게 다가섰다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나옵니다.
5: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보다는 조금 많이 빠졌어요.
3: 사실 그렇게 마르지 않았어요.
5: 아, 그래?
3: 정상 체형이어서 그리고 아이 지금 기본 건강 상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만한 어떤 요인은 없긴 하거든요.
5: 근데 제 그 접종을 아기 때, 아기 때는 좀 사실은 잡기가 조금 더 편했잖아요.
3: 아,
5: 그때 한 번만 하고.
3: 그때 예방접종을 하고 이후에 못 했고.
5: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고, 심지어 이것도 한 번도 잘라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3: 발톱도.
5: 네네.
3: 근데 걱정이 되신 거에 대해서 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일까요?
0: 병원 가는 건 시기상조라는 거.
5: 아니죠.
3: 아니죠.
5: 네네.
3: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치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게 우선이죠.
5: 아, 맞네요.
0: 4년 동안 옷장 속에서 숨어 살았던 만큼 지금부터 서서히 집사와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게 우선이라는데요. 꼬맹이가 지냈던 옷장도 살펴보는 미아홍철 쌤.
3: 그렇죠.
0: 녀석은 왜 마음을 열지 못한 걸까요?
3: 완전 동물이잖아요.
5: 네네.
3: 자기가 노출이 안 돼. 아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렸을 때 트라우마 상황까지 같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5: 정말 안 나오려고 하는 거를 끄집어냈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이틀 동안 울고 있었던 걸 알았어요.
3: 고양이 입장에서 이게 나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건지
5: 아.
3: 아니면 나를 여기서 꺼내주려고 하는 건지 그걸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5: 사람이 심정으로만 안타까우니까.
3: 그렇죠. 근데 구조를 하는 건 맞긴 한데
5: 네.
3: 그 상황을 그 고양이는 엄청나게 큰
5: 스트레스
3: 외상후 증후군처럼 그 상황을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 그랬네요.
0: 그날의 사건으로 사람에게서 더 멀어지게 된 겁니다.
3: 생사의 기로에서 느꼈던 그 극한의 공포심은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공포심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두고 조금씩 먹을 걸 던져줘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 없이 시간이 그냥 쭉 흘린 거예요. 집 안에 길거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5: 그니까요.
3: 네. 그래서
5: 그게 진짜 그래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0: 결국 꼬맹이는 사람의 손길을 피해 고립된 공간으로 숨어버린 건데요. 평소 꼬맹이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집사님들 뭘 보고 그렇게 놀라신 거예요? 집사들이 없을 때 밥 먹고 볼일 정도 보겠지 했는데 숨기 바빴던 녀석이 여유롭게 뒹굴뒹굴 할 줄도 안다는 게 신기하다는 것.
1: 얘가 편안한 걸 처음 보니까 이렇게 보는 게 거의 없어요. 아예 처음 봐요.
0: 더 재밌는 건 관찰 카메라에 잡힌 꼬맹이 얼굴에 대한 반응.
1: 근데 사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미남이야. 원래 맨날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에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귀여워.
0: 세상에 꼬맹이가 그루밍하는 것도 4년 만에 처음 본다고. 그러면 집사님들

0: 장면 보시면 더 깜짝 놀라시겠는걸요?
1: 너한테 올라왔어?
2: 내 침대. 설마 여기까지 온 거야? 제가 잘못 진짜 많이 했어요.
0: 무슨 잘못을요?
2: 너 키워주고 먹여주는 것들인데 어떻게 이러냐면서 막 혼내기도 하고 갖다 버린다 할까.
1: 아니 그 말을 해도 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도 이제 너무 애가 곁을 안 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3: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나마 약간의 희망이 보이는 거는 보호자분이 자고 있을 때 이불 밑을 조금 파고드는 정도까지 왔다는 것도
2: 희망이
3: 사실은 많이 뭔가 용기 낸 거거든요.
2: 그래요?
3: 꼬맹이한테.
0: 꼬맹이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평소 갑자기 튀어나오는 녀석 때문에 집사님들 놀랄 일이 참 많았죠.
3: 가능하면 꼬맹이 근처에 갔을 때는 최대한 좀 의연하게 큰 제스처 없이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관계가 오히려 조금 생기다가도 깨질 수가 있어요.
2: 꼬맹이는 만약에 자기가 정말 궁지 물리면 저를 공격할 것 같은 생각에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요.
3: 꼬맹이를 직접 손으로 만지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0: 이제는 침착하게 꼬맹이와 마주하기로 약속해요. 마지막으로 꼬맹이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만 남았습니다.
3: 거리를 한 1.5m 정도 유지하고 그 상황에서 눈인사 한번, 이름 불러주고 간식 그 앞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그냥 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너한테 이걸 주고 가. 이것만 알려주는 거거든요.
0: 절대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먹으라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것.
2: 아이고.
3: 조금 더 가까이 가셔도 괜찮아요. 지금 캣타워 있는 그 위치까지 한 걸음만 더. 네. 눈인사 가볍게 하시고 이름 불러주고 그 앞에다가 간식 내려놓고 돌아서서 나올게요.
4: 미안해 미안해 누나. 미안해 누나. 뭐 하는 거 아니고 간식 들어온 거야. 누나 갈게. 응?
0: 아이고, 꼬맹이 녀석 비록 얼음이 됐지만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
1: 야, 이거
3: 오늘 조금 길었어요.
2: 아, 더 짧게요?
3: 더 짧게. 처음 시작은 정말 눈인사하고 꼬맹아, 간식이야. 바로 돌아서. 정말 노출 시간은 짧고 보상만 딱 두고 오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매일 하루에 네 번에 나눠서 그 먹을 것, 사료를 제한급식으로 조금씩 가져다 주고 이게 그냥 가장 기본 시작이에요.
2: 순화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3: 꼬맹이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피해서 다닌 시간이 이미 4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사람으로 치면은 뭐 10년 이상의 시간을 계속해서 그 공포심 때문에 숨어 다니던 친구인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일주일 안에 훨씬 더 갑자기 좋아진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시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0: 마지막 꿀팁 대방출.
3: 여기를 좀 더 넓은 옷장 공간처럼 느끼게 해주려고 해요. 이런 시각적인 자극 부분도 지금 차단을 해줄 거고 나중에는 저희가 커튼을 이렇게 살짝 열어서 이렇게 봐도 피하지 않고 편하게 먹을 걸 먹고 있는 그때는 좀 더 사람하고 유대감이 쌓였다라는 증거를 보셔도 괜찮아요.
0: 멀리 돌아왔지만 이제 길을 알았으니 지금도 늦지 않았답니다.
1: 구조했다는 1차적인 생각뿐이었고 오히려 더 집안에서 길냥이를 만들었다는 게 그냥 미안한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2: 여기가 정말 걔 안식처가 돼서 그냥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0: 꼬맹아, 여기도 불편하지는 않지? 어둡고 외로웠던 혼자만의 생활과 이젠 작별하고 앞으로 집사님들과 꽃길만 걷자. 꼬맹이의 묘생 이막, 집사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위대한 수업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몇 명이나 낳고 싶나요? 2023년 2월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죠. 우리는 일본 저출생 문제 전문가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를 초청했습니다. 패러사이트 싱글, 격차 사회 등의 개념을 창안한 그는 일본의 저출생이 왜 30년 동안이나 계속됐는지 연구했죠. 오늘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성기 문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Okay.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0: KBS 퀴즈.
1: 무대에 불이 켜지면 환상적인 고개가 펼쳐집니다. 1000명이 넘는 공연 아티스트들이 매년 전 세계 450개 도시에서 무대에 오르는데요. 이를 맨 앞에서 이끄는 사람은 다니엘 라마르. 23년 전부터 서커스와 함께 해왔습니다. 비틀즈,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를 포함해 45편의 작품들을 잇따라 성공시켰죠. 팬데믹 당시엔 파산 위기에 놓인 서커스를 되살리면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아슬아슬한 고개의 세계에서 균형을 잡는 그만의 기술은 뭔지 서커스 무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2: Bonjour et bienvenue au Cirque du Soleil.
1: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TV 국민행동 요령 시진테이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소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0: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디딩 헤이는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제품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해, 대비해.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에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2: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발음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2: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2: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저는 지금 우리나라 최북단 고성 대진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 편에서 땅속 세상이랑 바다 위를 탐험한 적이 있는데
1: 지난 가을 서해 바다에서 장어잡이 조업을 하면서 바닷속 세상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0: 이번에는 우리나라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직접 바다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1: 이곳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동해 최북단 대진항. 그 중에서도 대진항의 인기 스타는 바로 요 녀석, 피문어입니다.
2: 피문어는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제사상에 항상 이거 올라야 돼.
1: 강원도에선 문어 없는 잔치가 없을 정도죠.
3: 먹어도 되는데
0: 네.
3: 그 사람은 짜다고 빼달라고.
0: 아, 짜다고. 얼마에 사가시는 거예요?
2: 30만 원.
0: 자기분이 좋아하시겠다.
1: 오늘의 베테랑이 여기 있습니다.

0: 여기 이제 보면 지역 같아 보이는데 비가면 천국이에요.
1: 바다 밑에 금강산은 해금강은 여기까지 뻗어 있다고.
2: 이런 걸 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8년은 주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0: 아이, 선수입니다.
1: 예, 예,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선장님이시구나.
1: 예, 예.
2: 오늘부턴 저의 든든한 선배님이시죠.
3: 나온다.
2: 그런데 장비가 아주 특이한데요. 잠수복도 혼자선 못 입는답니다. 방수가 제대로 될지 궁금했는데요. 나사로 단단히 고정하면 물샐 틈이 없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 재래식 머구리 작업복입니다.
4: 이거 200만 원.
0: 아, 200이에요? 이거 만드는 업체가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있어요?
4: 딱 한 군데
0: 있어요. 한 군데 있어요? 네.
4: 머구리라고 하는데 뭐 그 개구리라는 날도 있고 일본 한국이 같이 살 때 도입된 장비이기 때문에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잠수함은 오직 이것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 뭐 스킨 스쿠버 이런 게 없었으니까.
2: 이곳은 비무장지대 인근에 위치해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곳이죠.
0: 이렇게 빨갛게 떠 있는 게 다 문어 부표예요.
4: 맞아.
0: 이게 다 문어 부표, 문어 낚시, 문어 밑뜨가 내려가 있는 부표래요. 저. 야, 이 구성은 완전 문어잡이의 타격이구나. 여기가 왜 문어가 많은 거예요?
4: 그러니까 자연 보호구역이 된 거지. 네. BMG가.
0: BMG 때문에 문어가 많은 거구나. 지리적 특성이 있다.
4: 북한이 우리별로 한 15분, 20분이면 북한이요.
0: 아, 그래요?
2: 북방 한계선에서 약 2km 떨어진 곳입니다. 하필 이렇게 칼바람 부는 날 바다에 나오다니 슬슬 걱정인데요.
0: 그냥 추워요. 이 추운데 어떻게 들어가실지. 아유, 얼마나 물속 추우실 텐데.
4: 앞에 댕이 붙였대.
0: 앞에 댕이 붙이셨대. 아, 역시.
4: 몸에 한 부분만 땄다 해도.
0: 맞아.
4: 안 추워, 안 괜찮아.
2: 머구리 작업은 두 명이나 세 명이 한 조로 움직입니다. 잠수복을 입혀주는 것도 배 위에 작업자가 할 일이죠.
0: 이게 총 몇 킬로예요?
4: 아,
0: 예. 이게 지금 이게 사고 하시는 게?
4: 신발이 하나가 6킬로, 6킬로, 6킬로 신발. 예. 그 다음에 이게 또 한 15킬로 되고, 저거까지.
0: 17킬로.
4: 저거까지. 예. 그러면 이게 또 잠수복도 한 10킬로 나가고.
0: 아,
4: 그 납도 10킬로, 11킬로.
0: 아, 납을 또 있구나.
2: 착용 장비만 60kg 정도. 이 무게를 이용해 가라앉고 균형을 잡습니다. 베테랑은 배 위의 동료를 믿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0: 어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머구리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1: 위험해요. 위험순위 제 넘버원이에요. 위험 직장 넘버원이에요.
2: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뭐예요?
1: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거죠.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한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위의 잘못을 해서 나는 사고가 90%예요. 사실상.
0: 혹시 해녀와 머구리의 차이를 아시나요? 해녀는 산소 장비 없이 맨몸으로 해산물을 채취하지만 머구리는 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아 깊은 수심에서 오래 작업할 수 있습니다.
3: 베테랑께서 지금 이걸로 숨쉬고 있는 거 이게 라인이에요?
4: 네, 맞아요.
3: 아, 이 펌프랑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에요.
4: 이게 산소탱크예요, 이게.
0: 이게 공기 압축기입니다. 공기 압축기는 머구리의 투구와 호스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머구리는 투구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고 잠수복에도 공기를 채웁니다. 투구의 밸브로 공기를 내보내는데 빨리 내보내면 몸이 하강하고 천천히 내보내면 뜹니다. 그래서 호스는 머구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선장은 다른 배의 접근을 막고 잠수부의 움직임을 따라 배를 이동합니다. 배 위에서도 참 할 일이 많죠.
4: 보통 이게 저처럼 항상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얘기 나누다가 아니면 깜빡 졸다가
2: 그럴 수 있죠.
4: 의외로 꽤 많이 발생해요.
2: 네, 사고라는 게 항상
4: 사실 죽음이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아빠가 항상 저한테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고. 네.
0: 이제 베테랑의 일터에 직접 방문해 보겠습니다.

0: 와, 진짜 슈퍼 베테랑이구나 이분은 느꼈습니다. 영화 와우 잠룡 아세요? 그거 보면은 막 건물들 사이를 땅에서 무협인이 이렇게 막 올라가서 막 날아다니거든요. 네,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데 지금도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막 섬이 있는데 요런 데를 뭐 한 1층, 2층 정도를 이렇게 걸어서 진짜 올라가더라고요.
1: 와, 무협인이 진짜 신기하다. 네, 진짜 최고. 베테랑은 다르구나. 와, 대단하시네.
0: 아유,
1: 진짜 놀랐어요. 진짜 잘하신다. 와, 진짜 목소리도 완전 다르네요.
2: 네, 무협은 날아다녀요.
1: 네, 날아다니니까.
2: 그건 영상으로만 보죠, 영상으로만.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혼자 들어가는 거니까.
1: 그러니까.
2: 뭔가 옆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되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보고 싶어요, 밑에 들어가서. 그 날아다니다가 위에 올라서 걸어다니면 불편하죠.
1: 네, 그럴 것 같아요.
2: 뭔가 날개를 잃어버린 느낌이 나죠?
1: 날개를 잃어버린 느낌. 말씀드려야겠네.
3: 작업한 지 40분. 베테랑이 출수를 준비합니다. 와, 망태기가 가득 찼습니다. 베테랑이 건져 올린 바닷속 보물들 구경 한번 해볼까요?
4: 이게 해삼.
5: 예. 예.
4: 얘도 또 바닥에 청청. 그건 가리비.
5: 네.
4: 와. 근데 이거는
5: 물소라 같은 거네요.
4: 소라. 예. 여기서 경복소라라고. 이거는 문어.
5: 예.
4: 잘생겼죠?
5: 비문어인데 이게 조그매서 비문어인 거구나.
4: 예. 1kg 되겠다.
6: 저만한 문어 잡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5: 얘요? 예, 잡을 수 있죠. 이 정도는 뛰어나니까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죠.
1: 아, 문어가 빠르던데요.
6: 아유.
1: 우와. 되게 빠르다.

0: 이게 다 오늘 수확한 양입니다. 베테랑은 직접 잡은 해산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1: 식당에 필요한 네. 거니까. 네.
2: 멍게 깔 수 있어요?
3: 뭐 아니요, 안 까봤죠. 저
2: 이거. 제 멍게 난이도가 없는 거니까.
3: 난이도가 없어요?
2: 네, 멍게를 찍은 거예요.
3: 이렇게. 끝까지 가지 말고. 네.
0: 됐어요. 멍게를 손질하고 있으니 짭조름한 바다 향에 군침이 돌더라고요. 와, 정말 맛있겠죠? 이번엔 해삼 손질.
3: 어휴, 네, 됐습니다.
2: 자, 배를 붙여서 내장.
3: 아, 내장 다 빼는 거예요?
2: 네, 빼야 돼.
4: 아,
2: 이거
4: 버리지 마.
3: 버리지 마요? 어, 왜요?
2: 우리 개집 사장만 먹는
3: 국거리 있었어요. 네.
2: 잠수하고 났으면
3: 저 지금 먹는 거예요?
2: 네. 우리 해삼보다 더 좋은 게 그거예요. 이 제일 비싼 족가래 시장에서 와다 조지라고 이거 해산 대장으로 우리가 진짜 자연인이 나는 자연인이라면
3: 그러네요.
2: 진짜 자연인 우리야
3: 진짜 예.
0: 오늘 잡은 해산물로 차린 점심 식사
3: 학식이잖아 학식
0: 말할 틈도 없이 한 그릇 뚝딱했습니다
3: 한망태기 채우기 전까지 못 올라오고 막 그런 건 없어요
5: 망태기 채우지 않고 올라오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3: 위에 두 분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5: 대부분 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위에서 자기 지키고 있으니까.
3: 네, 두 분이 계시니까 또.
0: 내일은 저도 1인분의 몫을 꼭 해내겠습니다.
6: 저 잘 보이십니까? 지금은 아침 4시 50분. 벌써 항구는 밝고 출항을 준비하는 배들이 많습니다.
0: 오늘은 동해안 어민들이 손꼽아 기다린 날. 저도 어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0: 얼마나 가야 돼요?
1: 한 20분?
0: 20분? 어, 네. 평소보다 멀리 가네요.
1: 네. 오늘 첫 개장날이라.
2: 평소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라 그만큼 어족 자원이 풍부하답니다. 저도어장은 북방 한계선과 조업 한계선 사이에 위치하는데요. 북방 한계선에서 배로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3: 저도어장 개장하는 날은 기분이 어떠세요?
1: 좀 들떠있죠. 좀.
3: 평소랑 비교하면 어획량이 몇 배 정도가 돼요?
1: 한 10배지.
3: 10배요? 와, 평소 10배가 아, 그러니까 이렇게 배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확실히. 어, 중요한 날이구나.
2: 안전한 조업을 위해 해경의 무선 점호가 시작됩니다.
4: 5 경진, 125 경진.
5: 됩니다.
4: 126 마냥, 126 마냥.
5: 합류합니다.
2: 바다 위에 긴장감이 맴돕니다.

0: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선 더 빨리 달려야 합니다.
1: 이렇게 많은 배를 띄우는 거는 진짜 처음이네요.
2: 이거 100m 달리긴 해요.
0: 서둘러 도착했는데 이미 자리 잡은 배들이 많습니다.
3: 해녀배, 해녀배네요, 저거는.
4: 네, 해녀배.
3: 해녀 여러분들 타고 계시네.
0: 다양한 어업 방식의 배들이 총출동해 이날만 168척이 모였습니다.
5: 안녕하세요.
0: 오늘처럼 배가 많은 날엔 선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1: 여기 보이는 건물들은 대부분 군부대예요?
6: 전부.
1: 전부
5: 여기는 민간이 출신지.
1: 아, 민통선이어서? 네.
0: 바다 위 국경은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서니 그 경계가 더 또렷이 실감납니다.
1: 지금 남쪽에서 제일 북쪽으로 올라온 거네요. 우리 남한 국민이 갈 수 있는 최북단이네요, 여기가.
5: 맞아요.
1: 저 금강산 보이네요, 낙타봉.
5: 네, 해금강.
1: 해금강, 네. 낙타봉.

0: 갑자기 조업선 한 척이 다가옵니다.
1: 아 근데 여기 너무 가까이 있잖아 오늘.
0: 호스가 어선 수풀에 걸리기라도 하면 정말 위험한데요. 자리를 선점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긴 겁니다.
2: 원래는 그러면 막 와서 막 욕해요. 좀 비켜라, 좀 떨어져라. 막.
3: 여기 왜 왔냐? 아, 근데 여기 뿌린 거 안 보이냐? 아, 아니 뭐 작업하다 작업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저 착한 분들은 또 착하고. 보통 장수 이게 머리 어려운 사람들은 문어 지나간 길을 봐요.
2: 아, 어, 길
3: 나는
2: 그
3: 아무리 설명 들어도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어, 길을 봐요. 어. 문어 지나간 길이 보인대.
0: 문어가 숨을 만한 곳도 족집게처럼 찾아냅니다.

오, 이 정도면 변신 아닌가요? 커다란 다리와 빨판으로 저항합니다. 저는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0: 무슨 못 건지고 살살 올려야 돼요. 치맛살 싹 잡아당기면 나오고, 그래서 안 나오면 요 숨길. 거기다 우리 요 갈구리를 여가지고 싹 당기면 또 나고.
1: 드디어 수면 위에 베테랑의 모습이 보입니다.
2: 땡겨. 오케이, 됐어. 나요, 나. 여기 잡아요, 망태.
3: 망태이 잡았습니다.
1: 그런데 베테랑의 몸에 뭔가 감겨 있는데요.
2: 자, 잡고 있어요.
1: 바로 대왕 문어. 베테랑 몸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우와.
2: 됐어요.
3: 어, 수고하셨습니다.
1: 이렇게 큰 문어는 난생 처음 봅니다.
2: 대가리 넣었어요?
3: 대가리가 들어갔습니다.
2: 오케이. 자,
1: 진달래 피는 봄철에 가장 맛있어서 꽃문어라고 불린다는 바로 그 대왕 문어입니다.
3: 하나, 둘, 셋. 와, 30 넘어. 와, 이거 어떻게 얘를 데리고 올라왔냐? 어디 놨어요?
1: 여기가 베테랑의 마지막 포인트. 수심이 낮은 바다에서 서서히 몸을 원상복구 시키는 거죠.
3: 수고하셨습니다.
1: 멍게가 제철이라 그런지 수확량이 유독 많았는데요.
0: 옛날엔 단 6월까지도 물이 찼어요. 이 바다가 그릇이 커가지고 천천히 식고 천천히 더워지는데 지금 그 기간이 가을에 한 달, 봄에 한 달 다 그렇게 됐어요. 빨라졌던 것 같아요.
4: 물속 풍경도 뭐 한 10년 전이랑 바뀐 게 실감이
0: 좀...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돌이 안 보였어요. 풀에 잠겨서 밀림 속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물은 숨을 곳이 많고 돌하고 멍게밖에 안 보여요.
1: 10년 뒤에도 고성 앞바다에서 대왕 문어를 볼 수 있을까요? 드디어 그날이 오고야 말았네요.
5: 쇠 신발이 돼가지고.
6: 네네네네.
5: 발이 다 저거다고. 아.
6: 베테랑님, 많은 분들 교육시켜 보셨죠? 아유. 여러 명 하셨죠?
5: 한 열대 명 했어요.
6: 열대 명이요? 아, 영광입니다.
5: 딱 이제 하겠다고 했다가
6: 네.
5: 딱 입힐 때까지 있다가 이제 사다리에 딱 매달리니까 푸른 바다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서 비가 나고 보니까 검은 바다인 거야. 검푸른 바다인 거야.
6: 그러겠죠. 아.
5: 딱 부둥켜 안고 못 들어가는 사람 있어. 못 나 사다리를 못 나.
6: 네.
3: 오, 팔을 넣으세요.
1: 네. 우주복을 입는 게 꼭 이런 기분일까요?
5: 자, 앉고.
4: 와, 오케이.
6: 네.
7: 제가 첫 느낌이.
3: 자, 당겨.
6: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얼떨떨하네요, 이게 약간.
5: 이게 직장이에요, 직장.
6: 네, 직장이죠.
5: 직장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네. 출근한 거예요.
6: 되게 장복이 굉장히 특수하네요.
3: 오. 거예요.
1: 무겁고 갑갑하고 또 조금은 외롭습니다.
8: 여기가 공기 빠지는 데고요. 요거를 이제 누르면 공기가 빠지고. 그래서 이걸 누른 상태에서 쭉 누른 상태에서 하강을 하고.
4: 이걸 머리로 이렇게 누르는 거라는데 이사도 안
1: 버튼을 누르면 공기가 빠지면서 몸이 가라앉는 겁니다.
5: 다 씌우면 무조건 이거 빠지고 있어야지.
8: 네.
5: 이게 뭐야? 폭풍에서 오만하기 때문에 자동차 타이어 유는구나 이거 네. 같기 때문에 금방 팽팽해진다.
8: 아, 오만이야.
5: 씌우자마자 이게 좀 뭐야?
8: 아...
5: 계속 빠져야 되는 거야. 말도 안 되고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해야 된다.
8: 와, 이걸 평생 하신 거예요?
6: 어휴.
4: 천천히.
8: 어휴.
1: 이땐 정말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60kg 무게를

0: 마치고 천천히 바다에 들어갑니다.
1: 아직 내려가지 못하네. 손을 놔야 되는데.

0: 이런 거구나. 아, 그 바닥이 낮아가지고 그래도. 아, 바닥이 근데 닿더라고요, 땅이.
1: 아니, 아니야, 안 닿았어. 안 내려갔어.
0: 아, 안 내려간 거예요?
2: 네, 안 내려.
0: 아, 내려간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갔다고.
2: 안 내려갔어.
1: 손을 있죠, 손을.
0: 네.
1: 손을 넣으면서 몸을 일찍 들면서 네. 일찍 시켜서 제가
3: 이번엔 호수 대신 사다리를 붙잡았습니다.
2: 오, 내려갔어, 내려갔어, 내려갔어, 내려갔어.
3: 잠수복이 무거워서 몸이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는데요.
4: 계속 이 공기가 머리로 들어오면서 온몸에 있는 이 수트에 공기가 차면서 몸은 팽창되고 이게 뜨는 건지 가라앉는 건지 가라앉는다면은 얼마나 가라앉는 건지 이게 바닥의 깊이가 가늠이 안 되니까 물론 몇 미터인지는 알고 들어가는데 체감이 안 되니까 내 몸이 지금 어디쯤 있는 거지? 이게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0: 어허. 내려가는 기분은 알겠는데
2: 나도 뒤 잘리면 일로 와요.
3: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0: 저산 가는 거예요, 지금?
1: 응, 뒤에. 이게 예. 건강이 엄청 좋아요.
0: 예.
1: 바닷가는 물방울이 깨지면서 나오는 산소. 산에는 나무가 이제 내는 산소.
0: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니까.
1: 잘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네. 다 왔어, 다 왔어.
0: 예.
2: 베테랑가의 산책길.
3: 여기가 비밟은 눈 코스. 따라올 수 있어요?
4: 예?
3: 내 발로 한번 따라와 봐요.
4: 아니, 어디까지 하는 줄 알아요?
3: 저 우회까지.
2: 정말 당황했는데요.
4: 이 정도는 듣고 정도는 다신다더니.
3: 아니, 그 이거 끝나면 비포장이에요.
4: 이거 너.
3: 예. 이거 운동, 잠수는 팔, 허리, 다리.
4: 예.
3: 이게 보완된.
4: 아, 이게 근데 이게 스쿼트처럼 된다. 오리 걸음처럼.
3: 네.
4: 되네. 이기는데,
2: 다 온 줄 알았는데, 아직 멀었더라고요.
3: 이거 전신 운동 진짜 좋아요.
4: 예, 네, 그렇게 하네요.
3: 엄청 이거 좋아, 이게.
4: 좋긴 좋은데. 네. 근데 진짜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거?
2: 결국 제가 베테랑보다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4: 같이 하고 싶네요.
3: 이젠 달리기.
2: 이럴 줄 모르고 겨울 점퍼를 입고 왔네요.
3: 원래 이 비포장에서 써야지.
4: 네. 근데 전력실장은 우리 카메라들이. 자, 택시 다 같이.
3: 자, 난 절대 실력 운동하니. 네.
2: 건강하게 더 오래 일하기 위한 베테랑의 운동 루틴입니다.
4: 어디까지 가시는 거지? 너무 좋네요.
3: 피카지.
4: 예? 다리 찍혀? 다리 유연성이 없는데.
3: 돌기.
1: 이거 머리 여기 10번 닿기.
4: 예?
3: 뒷짐지고.
4: 뒷짐지고요?
3: 뒷짐.
4: 군대에서 하는 거죠. 우와. 왔다고. 에이, 안 되는 거 하지 말자. 이 좋은 거 아드님은 왜 같이 안 해요?
3: 자기를 구속하지 말래.
4: 자기 구속하지 말래?
3: 같이 하자, 말 안 해, 그래서.
4: 같이 하자.
3: 이 몸에 뱅기 그라서. 인민군 군인 체질.
4: 인민군?
5: 예. 군인 생활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3: 20년.
2: 박명호 베테랑은 북한 군인 출신입니다. 2006년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뭐라도 해야 했죠.
1: 제가 이제 중대장을 할 때인데 군인들 먹고 사는 문제를 자체로 알아서 해 먹으라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일체 부식은 모두 자체 해결이에요. 자체 자력 갱생이라는 그 구호 아래 그 대신 뭔가 하면 해상으로 부업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줘요. 나는 이제 농사보다 그쪽을 더 좋아했어요.
2: 결국 자신의 몸 하나에 의지해서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머구리가 됐습니다.
4: 북에서 오셔가지고 왜 대진에 자리 잡으셨어요?
6: 이거 열리면 왔다 갔다 하면서.
4: 아, 이거 최북단이니까.
6: 네.
1: 그랬는데 오늘이 아니라 20년이 가네. 나타났어.
4: 아, 그래요?

0: 이제 진짜 머구리가 될 시간입니다.
1: 할까요? 물속으로
2: 한두 개.
1: 네. 네.
0: 이상하게 오늘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1: 오늘 다 해주시니까 좋네. 해주시는 게 많이 잡아오라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3: 착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라고.
4: 이거 부담스러울 것 같아. 두 분이 해주시면 우선 3인일 줄 아는데.
0: 오늘따라 왜 이리 바다는 넓고 깊어 보이는지. 눈앞은 온통 검푸른 바다.
2: 돌멩이처럼 내려가면 돼, 돌멩이처럼. 귀가 허용하는 한.
1: 귀가 허용하는 한?
2: 내려갈 때 저 잠수평은 없어.
1: 아, 올라올 때는 어떻게 천천히 올라와야 돼요?
2: 그래,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와야지. 최대한 천천히. 그걸 하는 이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3: 저도 돌멩이, 저도 비치면서 올라왔어요.
2: 손 잡고!
1: 2번 여기 판.
2: 한 칸 더!
0: 다들 긴장한 느낌인데요. 네. 웃는 게 매력적인 베테랑도 내내 굳은 표정.
1: 누구 인생이 만나 구해줘야 돼요. 이런 걸 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을 몰랐는데. 위에서 봐주신다고 믿고. 네. 믿음의 벨트네, 믿음의 벨트.
0: 이제 투구만 쓰면 끝.
1: 다녀올게요, 선장님.
3: 우리 앞으로 살짝 숙이고, 머리를 살짝 집어 넣어야 돼요. 아니, 몸을 숙이 말고, 머리만.
0: 투구를 쓰니 외부와 단절된 느낌. 제 불안한 숨소리만 더 크게 들리고요. 입수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니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요. 몸의 균형을 잡고 투구 버튼을 누르며 조금씩 하강하기. 늘 설레게 하지.

0: 해파리를 보고 있자니 바다가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1: 말미잘, 그 다음에 미역, 이런 것들이 바다의 숲처럼 이렇게 생태계가 어떤 풍경을 자아내고 있고, 이렇게 지금 산이나 이런 것들이 언덕이 있는 것처럼 물 속에 굉장히 다양한 지형이 있더라고요.
0: 슬슬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2: 내려가서 손으로 내 몸을 밀어야 돼. 바다로 내 몸을 밀어야 돼. 그걸 잘 못해 처음에. 왜냐면 믿음이 안 가니까. 그래, 이 무거운 돌을 내가 뜰 수 있나? 내려갈 수 있나? 뭐 이런 거. 근데 잘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물에 빠졌을 때 이게 몸이 안 들어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살짝 뒤집어질 뻔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뭐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쑥 들어가더라고요.
0: 사실 제가 걱정이 많아서 준비 많이 했습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지금 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3: 뜨거운데 다이빙 배우러 왔습니다.
0: 5개월 동안 틈만 나면 바다로 향했습니다. 특히 차가운 바다 수온에 적응하는 훈련을 많이 했죠.
4: 물속에서 이제는 좀 적응이 돼. 그냥 움직이잖아. 이? 공기방울 보면 알래. 가만히 있는 공기방울하고 움직이는 공기방울하고 다르거든.
0: 머구리가 이동하면 공기방울도 따라 움직입니다.
4: 여기 들어가면 걱정이 없어지고 올라오면 걱정거리가 많아져요.
5: 그래요?
4: 여기 이제 여기서 보면 지옥 같이 보이는데 뒤 가면 천국이에요.
0: 정말 든든합니다. 제가 뭐라도 잡아야 할 텐데요. 이번엔 멍게입니다. 어찌나 깊게 박혀있던지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6: 아, 멍게 하나. 멍게 하나 잡았다.
1: 근데 이제 멍게가 되게 이렇게 따는 게 보이기엔 되게 쉬웠거든요. 베테랑이 하실 때 보면서 이게 올라와 있는 녀석을 손으로 그냥 훔치면 되는 거여서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게 얘가 힘이 세더라고요. 갈고리로 힘으로 하려다가 한두 미는 이렇게 찢어놓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다르구나. 남이 하는 걸 볼 때는 굉장히 쉬워 보였는데 내가 할 때는 다르구나.
0: 혹시 보셨나요? 바로 문어. 베테랑에게 배운 대로 해봐도 자꾸 빠져나갑니다.

0: 올라온다.
1: 올라오네, 맞네.
0: 전진, 전진.
1: 멍게, 어휴, 멍게. 멍게 잡았어, 멍게.
2: 아, 멍게를.

0: 천천히.
1: 예.
0: 아. 아이고.
2: 자, 앉아, 여기 앉아.
0: 아, 예, 아유. 와, 손이 너무 차요, 지금. 손끝이 시려요.
2: 물 어마어마하게 차요, 지금.
0: 예. 그러네요.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서 눈앞에 보이는 거 막 획득하는데 정신 팔려고.
1: 그게 바로 가장의 무게, 가장의 무게. 가장.
0: 가장이, 아, 가장의 의무. 야. 멍게 13마리. 아, 멍게 14개, 성게 5개.
1: 예. 지금 아직 성게철이 아니라서.
0: 아, 그래요?
1: 알이.
0: 예. 있네요.
1: 이야, 올 여름 성게 잘 되겠다. 또 벌겠다.
0: 이게 성게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표준어로는. 자연산 성게전.
3: 직접 채취하시어서 드시는 거 어떠세요?
0: 맛있네.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제가 직접 먹어요. 성게 전. 이 맛에 어업을 하시는구나.
1: 이거 다시 하라고 하면 안 할 거죠?
0: 이거요?
2: 어. 오늘 아마 밤에 아마 꿈에 아마 문어 놓친 문어 계속 나올 거야. 아,
0: 근데 지금
2: 야,
0: 그러니까 문어 놓친 문어 생각.
2: 잠이 안 와, 계속 나온다고 꿈에.
0: 아, 근데 지금 약간 호흡이 가쁘네요. 이게 빨리 작업하고 올라오니까 이게. 와, 이 밑에서
2: 그래.
0: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2: 귀도 멍하고.
0: 예.
1: 아, 자, 한 3시간 되면 몸이 나그네.
0: 예.
1: 수고하셨어요.
0: 아유.

0: 조업을 마친 배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장의 명물 피문어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1: 전방에 문어가 없답니다.
0: 대왕 문어가 넘쳐나던 시절을 기억하는 어민들은 시름이 깊습니다.
2: 아유, 오늘 저도 오장 처음 들어가는 날인데 이렇게 나온 건 안 돼. 아.
3: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여기서? 여기서?
4: 3년?
5: 그럼 30년 전보다는 문어 많이 뜨는 거예요?
4: 아유, 앞으로만 좀.
6: 그럼요. 큰 문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7: 아, 네, 지금 문어가 좀 자라졌어요.
6: 자라지거든요.
8: 작년도 안 나왔고 올해도 안 나오고 지금 계속 지금 어획고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구멍에도 이렇게 조절해갖고 하고 있는데도 네. 수원하고 뭐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0: 바닷속 풍경을 직접 마주하는 직업. 머구리의 눈으로 바라본 바다는 신비롭지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바닷속 자원이 풍부했던 옛 시절을 지나 바다는 퍽 삭막해졌습니다. 밀림은 사라졌고 문어가 숨을 곳이 줄었습니다. 10년 뒤에도 베테랑이 대왕 문어를 힘차게 건져 올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0: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

0: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1: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1: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반가운 봄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 바다의 꽃 멍게 올리고 있습니다.
0: 바다의 꽃 멍게가 가장 맛있어지는 계절. 멍게를 수확하기 위해 새벽부터 온 힘을 쏟는 이들이 있습니다.
2: 쉬지도 못하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오늘까지 작업하고.
0: 손으로 일일이 살을 발라내야 하는 멍게. 다른 해산물보다도 작업이 까다로운데요. 종일 이어지는 작업에 안 아픈 곳이 없는데요.
3: 다리 좀 있어야 하는데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파요.
0: 한편 전남 고흥에도 봄의 제왕이 찾아왔습니다. 캄캄한 새벽부터 시작되는 작업.
4: 시간이 나올 시간이.
5: 잠도 안 자고 해.
0: 새벽 잠도 잊게 만드는 봄의 선물. 육체나물과 취나물.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고된 노동과 싸우는 이들.
6: 계속 백 몇 개씩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0: 무한 반복되는 나물과의 싸움. 한편 봄나물의 제왕 두릅을 채취하기 위해 매일 위험천만한 산밭을 오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7: 괜찮으세요?
8: 네, 괜찮아요. 많아요. 이거 이것 때문에 작업 못해요.
0: 한가운 봄의 제왕들을 수확하느라 쉴 새 없이 바빠진 이들의 고군분투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0: 사시사철 맛있는 해산물을 내어주는 통영 앞바다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8월 시장에도 봄과 함께 등장한 해산물들로 풍성한데요. 그 중에서도 봄을 대표하는 해산물은 바로 멍게입니다.
1: 멍게가 봄 지금 제일 맛이 있는 때가 됐어요. 멍게 걸리지 뭐. 이게 붉어진.
0: 봄이 되면 수온 변화로 인해 특유의 감칠맛과 멍게의 단맛이 최고조라고 하는데요.
1: 통영 사람들은 멍게하고 굴이 주 그거 아닙니까? 멍게하고 굴이 잘 팔리고 잘 떼야만 돈이 많습니다.
0: 멍게 수확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하루 평균 10톤이 넘는 멍게를 수확하고 있는데요. 다른 해산물과는 달리 손이 많이 간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멍게 한 지 한 30년 된 김재철입니다. 지금 3월달 멍게 작업 수확이 최고 바쁜 시간입니다. 멍게 한번 보세요. 이 멍게 얼마나 크고 맛있게 사랑스러워요. 꽃만치. 진짜 이 맛이 있어요. 한계가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까만. 얼마나 맛있는 향이 납니다.
0: 봄꽃보다도 먼저 피는 바다의 꽃. 입안 가득 바다의 향을 선사해 주는데요. 특히 멍게를 잘게 다져 쓱쓱 비벼먹는 멍게 비빔밥은 봄철 최고의 별미로 꼽히죠. 어부들이 젓갈에 밥을 비벼먹는 것에서 유래된 멍게 비빔밥. 봄철 최고의 만찬입니다. 멍게 수확으로 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는 어부들. 오늘도 서둘러 배 위에 오릅니다.
2: 바다에 멍게 꽃 가지러 갑니다. 멍게 꽃.
0: 출항 전 배에 또 다른 배를 단단히 고정해주는데요. 멍게 수확을 위한 필수 준비랍니다.
3: 멍게가 조금 더 덜 다치게 하려고 동력이 없는 거에다가 묶어가지고 끌고 올 거예요.
0: 멍게의 무게가 무겁다 보니 배 하나로는 역부죠. 뗏목 역할을 할 배가 필요한 건데요. 드디어 멍게를 만나기 위한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4: 선장님 이제 얼마나 나가야 돼요?
5: 한 15분요.
0: 여러 섬과 해류가 만나는 통영은 플랑크톤이 풍부한데요. 멍게가 자라기에 최상의 조건.
4: 양쪽이 어디 있어요?
3: 저쪽에 저기 있어요. 바로 앞에 저쪽에.
0: 약 10만 제곱미터 넓이의 멍게 양식장. 축구장 14개 정도의 크기인데요. 통영에서는 주로 긴 줄을 늘어뜨려 멍게를 키우는

0: 후하식으로 양식이 됩니다. 양식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닷속 멍게줄을 지탱하고 있는 중심 밧줄을 끌어올립니다.
1: 멍게가 달려있는 어장줄인데 그거를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멍게를 이제 위로 올리는 거죠.
0: 기계를 이용해 천천히 수심 6m 아래에서 자라고 있던 멍게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요. 멍게는 바닷속에서 평균 2년 이상 자라야 수확이 가능한데요. 바다의 붉은 봄꽃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1: 봐요, 벌게 얼마나 뛰지? 봐요, 여기 봐요.
0: 전국의 멍게 생산량 중 70%를 담당하고 있는 통영. 수온에 민감하다 보니 폐사율도 높은데요. 올해는 다행히 풍년입니다.
2: 재작년이나 수온이 높아가지고 고수온이 와가지고 전부 완전 막 100% 거의 전멸했거든.
0: 갓 잡아 올린 반가운 멍게. 맛을 안 볼 수가 없겠죠. 노란 속살 속에 바다향이 가득. 멍게를 키우느라 애쓴 2년간의 고생이 싹 잊혀집니다.
1: 아, 멍게향이 진하게 올라오는 게 이게 봄이 왔다 생각 드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0: 이제 본격적으로 멍게를 수확해야 할 차례. 2년 이상 바닷속에서 단단히 묶인 밧줄부터 풀어내기 시작하는데요.
1: 맞아, 이거 멍게 올려볼 겁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이거.
0: 멍게가 매달린 밧줄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자칫 손을 다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요.
2: 올려봐라, 내가. 들어 올려봐라. 무게가 어떻게 올리니까.
3: 이게 무거워요?
2: 잘못 150kg, 150kg.
0: 줄의 길이는 약 5m. 천여 마리의 멍게가 자라고 있는데요. 온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1: 지금 멍게, 작업할 멍게는 태양열로 보면 죽습니다, 죽어.
0: 재빨리 멍게가 매달린 밧줄을 뗏목 역할의 배에 단단히 고정을 해주는데요. 야, 멍게가 꽃다발처럼 모아졌습니다.
1: 수납을 해가지고 돈을 버니까 그래도 내 아버지가 열심히 키우셔가지고 결실을 맺는 건 맺는 거니까 같이 하니까 기분 좋았어요.
0: 오늘 수확해야 할 양을 확보한 후 항구로 돌아오는 길. 멍게는 애 위로 올리지 않고 그대로 바다 위에서 끌고 가는데요.
2: 힘을 찾는 대로 빨리 가기가. 빨리 가보면 바다하고 도로편에 물 차는 거하고 지기돌 돌로편이 바다 유황이 물고 가피해.
0: 오늘 수확한 멍게는 약 120줄, 무게가 10톤이 넘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도착한 항구. 곧바로 선별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기계로 멍게를 줄에서 분리해내는 작업. 작업장엔 멍게들의 분수쇼가 펼쳐집니다.
3: 아버님, 물 다 맞았어요.
4: 물을 마취합니다.
0: 바닷물 속에 플랑크톤을 걸러먹으며 자라나는 멍게. 물을 쏘는 모습 때문에 영국에서는 바다의 물총이라고도 불린다는군요.
1: 하나는 먹는 입이고 하나는 까는 기고.
0: 물총 세례에 괴로운 건 작업자들. 하지만 불평할 새도 없이 재빨리 분리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멍게가 터지지 않게 줄을 당기는 속도를 잘 조절해줘야 한답니다.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작업.
4: 너무 많이 타면 여기서 이란이나 힘들어 천천히 해야 속도가 맞춰져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 일이 힘들게 딱 같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0: 멍게를 1차로 분리하는 작업은 기계가 있어 편해졌지만 사람 손을 꼭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많은 힘이 들어간답니다.
1: 셰프야, 셰프.
4: 셰프야, 셰프 강해요?
1: 네, 셰프.
0: 성장을 위해 밧줄에

0: 꼭 붙어 있었던 멍게. 단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계에서 분리되지 않은 멍게와 이물질은 일일이 손으로 떼어내야 합니다. 이때 속도는 생명.
1: 그래야 작은 것들은 저쪽에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분리가
0: 하나씩 잘 분리된 멍게는 깨끗하게 세척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세척 과정을 마친 후 크기별로 선별 작업에 들어갑니다. 가장 최상급의 멍게는 가로 5cm, 세로 10cm 안팎. 크기에 따라 가격도 쓰임도 다르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하얀 멍게. 이것도 멍게가 맞나요?
2: 아, 이건 먹으면은요, 아들 못 놓은 사람들, 이거 먹으면 아들 놓고 말이에요.
3: 아버님, 이거 먹고 아들이 났어요?
2: 네, 네, 네. 네.
0: 분류 작업까지 마친 멍게는 출하를 위해 일정한 양으로 다시 나눠 담는데요. 통영은 멍게의 주산지이지만 최근 몇 년간 고수원의 영향으로 집단 폐사하면서 어민들의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오늘만큼은 넉넉한 수확량에 그 고생의 보상을 받는 느낌입니다.
2: 그때는 직업이 없어갖고 멍게 요 일하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고.
0: 멍게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까지 잃었던 제철 씨.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품고 있는 꿈이 있기 때문인데요.
2: 저는 돈 벌어가지고 고아원에 좀 주고 싶어요. 제 마음은 항상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돈 많이 좀 버리, 멍게하고 좀 버리. 딴 건 나 필요 없어요. 아들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는 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요.
0: 자신이 고아로 자랐기에 자신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3: 바쁜 것 같아.
0: 뒤늦게 점심 식사를 챙기는 작업자들.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로 어떤 메뉴를 준비하셨을까요? 갓 잡아 올린 멍게로 비빔밥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곳 사람들만의 별식이 있다는데요. 바로 멍게 라면입니다.
4: 멍게 라면이 개발자. 개발자가 길게 돼요.
0: 작업자가 직접 개발했다는 멍게 라면. 어떤 맛일지 궁금해지는군요.
4: 자, 멍게 향이 건네줍니다.
2: 원래 밥 먹는 즐거운 시간 아닙니까? 제가 나와볼 때는 먹는 게 맨 즐거운 게.
0: 멍게한테 빼앗긴 체력, 멍게로 보충합니다. 오후 시간, 선별 과정이 끝난 멍게를 까는 작업으로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 멍게를 까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5: 나이 까면 한 300톤.
3: 300톤이요?
5: 300kg.
0: 요즘 같은 제철에는 300kg 이상씩 까는 일이 많답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작업해줘야 하는데요.
3: 몇 시부터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5: 아침에 5시에 나와가지고 오후 3시, 4시까지
0: 단 3번만의 칼질로 멍게살을 발라내는 것이 노하우. 마지막 칼질로 이물질까지 제거해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술이랍니다.
5: 이게 똥 빠지라고. 이거 차고 있는 이거 빠지라고.
0: 쓴맛을 내는 배설물을 빼내주는 것이 핵심.
5: 딱 나가서.
0: 하루 온종일 딱딱한 멍게를 따다 보면 전신에 피로가 몰려오는데요. 하지만 당일 생산된 멍게는 그날 바로 작업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꾀를 부릴 수도 없습니다.
5: 빨리 좀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빨리지. 팔이 안 들면 힘이 더, 팔이 더 아파.
0: 힘을 덜기 위해선 팔의 예리함은 필수. 작업 중간중간 칼을

0: 갈아주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칼을 가는 도구가 좀 신기합니다.
1: 칼 가는 속도? 네.
2: 고무로 가요?
1: 고무 맞는데 저기 이 칼이 부드러워서 저 갈면 잘 가요.
0: 오랜 작업 끝에 생긴 나름의 노하우랍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멍게 까기 작업. 단순하게 반복되는 작업 때문에 온몸이 쑤셔오곤 하는데요. 게다가 하루 종일 서서 작업을 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답니다.
1: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루 종일 서 하는데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파요.
0: 오늘 까낸 멍게의 양은 총 300kg 정도. 멍게 개수로만 수천 개가 넘는 양입니다. 당장 10시간 만에 모든 작업이 끝나고 작업을 마친 멍게살은 바닷물로 살짝 씻어준 후 포장을 해주는데요.
3: 지금 그래도 출하를 뭐 값이 없지만도 그래도 지금 마음이 조금 뿌듯합니다. 다음에 얼마나 더 올라오니까요.
0: 멍게가 도착한 곳은 한 가공 공장. 당일 생산된 멍게로 바로 만들어 배송하는 것이 원칙.
4: 멍게 묻힐 거예요.
0: 깨끗하게 손질된 멍게를 다시 한번 세척해 줍니다.
4: 물에다 너무 많이 담그면 단맛이 빠져서 살짝 한 번만 헹궈주면 돼요.
0: 멍게 특유의 향과 맛을 최대한 살린 후 각종 채소와 양념을 넣고 살살 버무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때 꼭 손으로 해야 맛을 살릴 수 있답니다.
4: 기계로 아무래도 좀 깨지고 사이사이에 그 골고루 잘 안 배는 것 같아서 손으로 해요.
0: 힘을 주지 않고 살살 버무려낸 멍게 무침. 보고만 있어도 군침이 절로 돕니다. 통영까지 가지 않아도 간편하게 멍게를 즐길 수 있겠군요. 통영 앞바다의 봄의 황제, 멍게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4: 그러니까 봄에 이제 한마다 보일 때 이거랑 흰밥이랑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0: 봄을 맞아 곳곳에서 반가운 제철 음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봄 하면 가장 먼저 기다려지는 게 바로 봄나물입니다. 향긋한 봄나물이 가득한 시장.
1: 미나리 많이 나오고 쑥 나오고 먹을 때 나오고.
0: 셀 수 없이 많은 나물들이 모습을 뽐내는데요. 향은 물론 맛도 좋은 봄나물은 겨울에 부족했던 영양을 채워주는 자연의 보약이라고도 합니다.
5: 봄나물이 역시 맛있죠. 쌉싸름한 약이 약 저거.
0: 봄이 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는 이곳. 누구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성의 맛이 있다는데요. 대체 어떤 음식일까요?
6: 뭔가 쫀득쫀득하고 이 식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딱 좋아하는 진한 맛이에요.
7: 옛날 시골 생각나죠. 아, 그때 뭐 생일이나 뭐 그때 먹죠. 아무 때고 먹는 게 아니죠 이런 거.
0: 아하, 바로 취떡이었군요. 제철 취나물로 만든 쫄깃쫄깃한 취떡은 봄철 이 시장의 명물로 자리 잡았는데요. 새벽부터 떡 만드는데 여념이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재료는 취나물.
8: 우리나라 농경 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해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따지면 뭐 한 5천 년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0: 정선 산속에서 채취한 취나물을 잘 데쳐서 갈아준 후 다시 한번 찜기에 푹 쪄줘야 하는데요. 이때 온도 체크는 필수. 고온에 찌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9: 90도 이상이 돼야 이제 완전 살균이 되기 때문에 그 온도계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0: 떡에 들어갈 취나물 준비가 끝나면 먼저 만들어주고 있었던 떡 반죽에 준비한 취를 넣어 골고루 배합해줘야 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까다로운 과정.
1: 이걸 따로따로 쪄서 넣으면 색이 좀 파랗게 나오거든요.
0: 약 10분간 배합해주면 특유의 취떡 색깔이 완성됐는데요. 완성된 취떡 반죽은 성형하기 쉽게 한 차례 식혀줘야 합니다. 한김 식힌 취떡 반죽에 팥 앙금을 넣어 예쁘게 빚어주는데요. 기계로 만들 수도 있지만 떡은 정성이라고 생각해 늘 이 방법을 고수한답니다.
1: 그 옛날에 쌀이 좀 귀하고 하다 보니까 단오 날만큼은 꼭 취떡을 해 먹었어요. 이게 단오에 먹는 절기 음식이거든요.
0: 완성된 떡은 깔끔하게 낱개로 포장을 해주는데요. 매해 봄이 되면 하루에 수천 개 이상 전국으로 팔려나가며 인기라는군요. 한편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
2: 안녕하세요. 이 새벽부터 왜 나오시는 거예요?
3: 나물 빌어.
0: 올해 처음 나물을 수확하기 위해 밤잠도 잊었다는데요. 어둠 속에서도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꿋꿋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맘때쯤 가장 맛있는 나물이라는데 대체 어떤 나물인가요?
3: 취나물이요.
2: 취나물?
3: 응.
2: 근데 왜 이렇게 새벽부터 해야 돼요?
3: 새벽부터 해야. 아니 이 시간에 나올 시간이요. 언제고 일어나서 해.
4: 서울로
3: 올리지. 서울로 올리지. 빨리 작업을 해갖고.
2: 아 맨날 이 시간부터 일해요?
3: 응.
0: 해가 떠오르니 푸릇하게 생기가 넘실거리는 나물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수확해야 하는 취나물은 약 4톤. 올해 처음 수확하는 취나물은 봄나물의 으뜸이라고 할 만큼 향도 좋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3: 공치가 향도 좋고 공기 좋은 데 사면 얼마나 맛있어.
5: 이렇게 맛있는 거 어디가 있어. 소고기보다 맛있단 게.
0: 이 마을에선 오래전부터 귀한 대접받아온 취나물. 취나물이 고기이자 과일이나 마찬가지랍니다. 뿐만 아니라 봄철 주머니를 든든하게 해줄 효자 작물이라는데요.
2: 봄에 이 작업하니까 좋으세요?
5: 네, 좋다요.
3: 주인도 돈 번 게 좋고 우리도 이거 해서 돈 번 게 좋고 다 똑같아.
2: 돈 벌면 뭐 하시게요?
3: 돈 벌면 물리치료 하러 병원도 가고 가야지 또 내일 일을 하지.
0: 이른 봄, 본격적인 농사 시작 전 소중한 일자리가 되어진다는데요. 일자리의 소중함을 알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2: 시나물 보면 좋으세요?
3: 부추, 통조개. 이게 너무 초내는 이런 것도 없잖아.
0: 반가운 봄꽃처럼 들에도 각종 나물들이 지천입니다. 오늘은 고흥의 명물인 유채나물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봄을 대표하는 유채나물은 향긋한 맛뿐 아니라 영양이 풍부한 건강 식재료인데요.
3: 유채.
2: 유채를 먹어요? 고소만 피는 게 아니에요?
3: 네, 아니요. 요거 무채도 먹고 우거지로도 들어가고. 달짝지근해. 맛있어. 다리다리.
0: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흥 지역의 유채나물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나물의 향도 진하답니다. 또한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유채가 자라기 좋은 환경인데요. 취나물보다 수확이 까다로운 유채나물.
3: 이렇게 나서 한 거리요. 그냥 이렇게 잡아갖고 나서 이렇게 툭 당기고 손은 저리 밀이고.
0: 취나물보다 키가 큰 유채나물은 낫으로 베야 하는 위치부터 1차 손질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특히 누렇게 변한 전잎과 상한 잎을 골라내는 일은 필수.
3: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르죠. 노란 거 이것이. 예. 이것이 들어가면 공장에서 안 쉬죠.

0: 사람값을 때려버려. 그렇게 안 열고 단단히 해야 돼.
1: 또한 유채나물의 맛에도 차이가 난답니다.
0: 밑에만 잡으면 진입이 들어간 게 밑에만 잡아야 돼.
2: 아, 위에만 잡아야 돼요?
0: 응. 그래야지 안 들어가지.
1: 전잎까지 꼼꼼히 보며 작업해야 하다 보니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 게다가 속도까지 내야 합니다. 밭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 온몸의 통증이 말도 못한다는데요. 손가락 통증은 기본.
0: 손이 아파. 손 매디매디가 아프죠. 요 깍진 게 맨날. 농사를 지으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이거 안 빚으면 또 농사지 사람이. 이걸 못 하죠. 한국 때는 우리들 또 날로 댕겼지. 세월이 야속할라. 세월이 다 잡고 가, 세월아. 고가 삼간 집을 짓는 아기염소 벗을 삼아 논밭길을 가노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흥흥에 살기라.
1: 세월은 봄날처럼 짧습니다. 뒤늦게 식사를 챙기는 작업자들. 오늘의 점심 메뉴는 유채나물 비빔밥인데요. 영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0: 맛있겠다. 일하다가 먹으면 더 맛있어.
3: 이제 아직 버려보시오.
1: 아삭한 유채나물을 넣어 만든 비빔밥. 맛은 어떠신가요?
0: 맛있어, 맛있어.
3: 새콤, 달콤. 달짝지구나, 맛있어. 우리 밥하고.
1: 작업자들만 누릴 수 있는 호사라죠. 점심 식사 후 또다시 시작되는 유채나물 수확. 한쪽에선 수확한 나무를 한 대 묶어 한 곳에 옮겨주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4: 아, 그게 무게가 얼마나 되는데요?
5: 많이 묶고 30kg인데 이건 뭐 한 25kg, 20kg, 25kg 정도 될 거야.
1: 적당한 양으로 모아준 다음 차에 실을 수 있게 밭 바깥쪽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기계 없이 직접 지게에 지고 하나하나 옮기는 작업자.
6: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이게 비는 기계도 없고, 이게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하는 게 똑같아요.
1: 약 30kg의 나물 보따리를 나르는 일은 숙련자가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인데요.
6: 처음에는 지고 가면 이게 균형이 안 잡혀서 이러는데, 이 동네만 이 지게로 하지 다른 데는 지게로 안 해요. 지게 자체가 없어요.
1: 하루 평균 100여 개가 넘는 나물 보따리를 혼자 옮기는데요. 힘과 균형이 모두 필요한 만만치 않은 작업.
4: 제가 한번 매봐도 돼요?
5: 이 정도는 한 20몇 kg밖에 안 될
3: 거예요. 접으시오. 앞으로 넘어져버려.
5: 아니, 이 정도는 할까 마니까요. 이어가지고 뭐.
1: 지게에 도전해본 극한 PD. 아하. 과연 일어설 수 있을까요?
5: 아,
6: 저.
1: 조심하세요.
4: 안 무겁다면서요?
5: 이건 좀 대박이죠.
4: 중심 잡기 안 좋은데요?
6: 처음 해보니까.
1: 보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군요.
4: 이게 나물이라고 해서 가볍다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이게.
1: 한 번에 지게질도 힘든데 이 과정을 수백 번 반복하다니 정말 대단한 고수입니다.
6: 계속 백 몇 개씩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아침 5시에 일어나고 보니까
1: 나물 보따리를 내려놓을 때도 묶음 방향이 위로 오게 내려놓는 것이 노하우인데요. 그래야만 나물을 차에 실을 때 흠집이 나지 않는다는군요.
6: 허리가 아프니까요. 계속 이게 뭐 날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이제 66이고 그렇게 허리가 아파요. 그렇게 한 번씩.
1: 하지만 질퍽한 밭 안에 기계가 들어올 수 없어서 일일이 지게로 나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 번 반복되는 작업. 6시간 만에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
0: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기분이 좋네요.
4: 이제 이걸 뭐 하실 거예요?
0: 맛있는 거 사 먹고 병원에 가고 그래야지 뭐.
1: 이제 나물들을 모두 실어 가공 공장으로 이동해 줘야 하는데요. 이동 도중 흐트러지지 않게 잘 쌓아줘야 합니다.
2: 이제 힘들게 농사 지은 거 제품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니까 그게 좋은 거죠.
1: 힘들게 수확한 유채나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길 바랍니다. 수확한 유채나물은 마을 가공 공장으로 모이는데요. 보관을 좀 더 오래 하기 위해 바로 나물 데치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7: 여기서 이제 삶아서 말리는 역할을 합니다. 삶아서 데치는 역할을.
4: 여기서 하루에 얼마 삶아요?
7: 하루에 한 20톤 정도 삶을 수 있어요.
1: 유채나물은 1차로 세척한 후 데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7: 야, 솥단지로 들어가네, 솥단지로. 자습솥으로. 98도 온도에서 이제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삶아요. 높은 온도에서 삶아야지 잘 물러져요.
1: 뜨거운 고온에서 약 3분간 데쳐주는데요. 이로써 더 부드러운 유채나물을 즐길 수 있답니다.
7: 여러분 솥을 쓸 때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유연성이 있어요. 불라지지 않고.
1: 단시간에 부드러울 정도만 데쳐내는 것이 노하우. 데친 나물은 다시 또 세척 과정을 거치는데요. 진짜 작업은 지금부터. 데쳐서 세척한 유채나물은 건조 작업을 위해 꼭 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데요. 판에 일정한 두께로 유채나물을 널어주는 것이 필수.
8: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잘 안 말라요. 검게 나와, 시커먼. 그러니까 얇게 펴서 파란색으로.
1: 뜨거운 바람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건조 작업장. 때 아닌 더위와의 전쟁 중인데요. 힘들지만 멈추지 않는 손길.
8: 더워서요. 대형 선풍기 아니면 감당해야 돼요.
1: 오늘 데친 양을 모두 건조시키려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건조판에 잘 널린 유채나물은 곧바로 건조기에 넣어줍니다.
8: 시간으로 나오는 17시간 합니다.
4: 왜 먹어야 돼요?
8: 완전히 마르지 않으면 이게 상해.
1: 잘 마르게 하기 위해 틈틈이 온도와 습도 체크도 필수.
7: 아이스크림 먹고 가자!
1: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난 후 드디어 휴식 시간.
9: 감사합니다.
1: 아이스크림만큼이나 달콤한 시간입니다. 힘들어도 이 맛에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7: 힘들게 일하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잠깐 휴식 꿀맛이죠.
1: 다음 날 약 17시간 동안 건조된 유채나물. 유채나물은 어떤 상태일까요? 푸릇한 봄 기운을 여전히 가득 머금고 있는 유채나물. 이만하면 첫 수확이 성공적입니다. 노력한 만큼 예쁘게 완성됐습니다.
7: 시골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내 자식이 먹는다 생각하고 나물을 키워요.

0: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전달됐을 때 봄의 건강한 기운을 느끼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한편 또 다른 봄나물의 제왕을 만나러 온 곳은 고흥의 한 산속. 봄꽃들이 점령한 산속에 어떤 나물이 숨어 있을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고흥에서 두릅 농사를 3년째 짓고 있는 정현각이라고 합니다. 두릅 잘 나오나요?
3: 올해 작황이 좋다.
2: 아빠 두릅 좀 보여주세요.
3: 올해 두릅은 이렇게 참 좋은데 아쉽게도 앞으로 한 40일가량 정도밖에 맛을 못 볼 것 같아. 40일 후에는 출하가 종료되니까.
2: 신선한 두릅이 막 생산되는 걸 보니 올해 봄이 벌써 온 것처럼 날도 따뜻하고 좋네요.
1: 귀한 참두릅을 첫 수확하는 날. 두릅은 배수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경사진 곳에서 키워내야 하는데요.
4: 여기가 넓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5: 이렇게 3만 평이 넘어요, 이게. 개 가는 거 가까이 해갖고 3만 평이 넘어.
2: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약 20만 개 정도, 20만 개 정도 심어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4: 그럼 언제 다 해요?
2: 한 40일 정도 수확한다고 하십니다.
1: 두릅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치는 참두릅.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수확하는 첫 새순은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데요. 첫 수확이다 보니 20만 그루의 두릅나무 중 수확할 수 있는 나무와의 숨바꼭질이 시작되는데요. 잎이 너무 많이 자라도 너무 적게 자라도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할 때부터 잘 판별해야 합니다.
3: 튼튼하고 굵으면서 청색을 띠고 적당한 크기로 자란 것이 좋은 두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늘고 잎이 빨리 이렇게 피어진 것은 좀 품질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1: 최상품의 두릅은 보통 줄기가 10에서 12cm 내외로 잎이 벌어지기 전에 붓근 모양을 한 것이 가장 맛있다는데요.
2: 두릅 밑동을 살려놓는 이유는 신선도를 좀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1cm 미만으로 제가 남겨놓고 있어요.
1: 소비자에게 배송될 때까지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함께 잘라주는데요. 수확 시 두릅을 보호하는 비닐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도 필수랍니다.
3: 꽃샘 추위 올 때 서리 맞지 마라고 키우는 거고요. 서리를 맞으면 냉해를 입어서 두릅숲 상품성도 떨어지고 성장도 멈춰보고 꽃이 낮아버려요.
2: 아, 두릅 같은 경우가 한 5시간, 6시간만 지나도 금방금방 바로바로 크거든요. 그 수확하는 처리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여기 전체를 다 돌아야 돼요.
1: 언제 어느 곳에서 두릅이 얼만큼 자라나고 있을지 몰라 삼밭 전체를 순회하며 수확을 하는 작업자들. 비탈진 곳이다 보니 곳곳에 위험천만한 환경을 항상 예의주시해야 하는데요.
2: 경사지고 바닥이 지금 돌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배수가 잘 되더라고요. 두릅이 물에 많이 취약하거든요.
1: 하지만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빠르게 걸음을 옮기다 보면 넘어지는 일은 다반사랍니다.
4: 괜찮으세요?
6: 진짜 미끄러졌다.
4: 괜찮으세요?
6: 네, 괜찮아요.
4: 산에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6: 네, 많아요. 이거 이럴 때면 작업 못해요.
1: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두릅 수확. 점점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하는데요. 넓디 넓은 두릅밭을 샅샅이 살펴가며 수확하는 일이 고되기만 한데요.
6: 아이고, 옷이 빠진다. 더워라.
4: 아니, 더우세요?
6: 네.
2: 죽겠네요. 아침에는 추워서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왔는데 금세 날이 따뜻해져서 땀을 좀 많이 흘린 것 같습니다.
3: 더운데 물 한 잔씩 하고 합시다.
1: 잠깐의 휴식 시간. 산밭을 오르내리다 보니 땀을 비오듯 쏟는 작업자들. 물맛이

0: 약대의 보약이요.
1: 맛 좋아요.
2: 보약, 한점 먹었어, 보약.
3: 옛날에도 많이 먹었어요?
0: 예, 아니야, 맨날 까먹어요.
4: 힘은 들지만 고운 진달래 덕분에 보는 재미에 먹는 재미까지. 고된 노동 속 소소한 행복이라네요. 휴식 시간도 잠깐, 또다시 두릅 수확에 나섭니다. 두릅 수확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가시. 아!
5: 왜요? 왜
6: 그랬어요? 가시 실렸어요. 아니, 괜찮아요. 자주 있는 일이라서.
4: 자잘하게 박혀있는 가시가 잘 보이지 않아 손에 찔리는 게 다반사랍니다.
7: 이런 가시 때문에 옷을 두껍게 안 입으면 상처가 많이 나요.
3: 이거 힘들지 않아요? 이걸 하나 자른 때?
6: 아, 재밌습니다.
3: 왜 그래 재밌어요?
6: 하나에 3,000원이라 생각하고 자르면 재밌어요.
4: 청정 자연에서만 자라는 참두릅. 밭이 험한 만큼 몸에는 더 좋은데요.
0: 용기도 있네.
4: 뜻밖의 자연의 선물도 발견. 청정 지역이다 보니 각종 약초들이 많답니다.
3: 버섯도 있어요?
0: 많아요. 엄청 많아요.
4: 진황색 불로초라고도 불리며 귀하게 대접받는 영지버섯. 두릅과 비슷한 자생 환경을 좋아하는데요.
3: 안 가져갔어요?
0: 아유, 가지가 귀찮아요.
4: 영지버섯보다 제철 참두릅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수확을 마친 후 하산을 하는데 비탈진 산을 내려가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7: 아니, 안전상 미끄러지니까 다칠 염려가 있잖아요. 경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4: 항상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두릅 수확 작업 현장입니다. 오늘 수확한 양은 약 300kg. 나무 개수로만 따졌을 때 약 4,800그루에서 수확한 양입니다. 첫 수확치고는 꽤 만족할 만한 양인데요.
8: 처음 수확한 겁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4: 두릅은 신선도가 생명. 크기에 따라 바로 두릅을 선별해 주는데요. 선별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6: 손으로 이렇게 살짝만 잡아도 끊어져요. 잎이. 바람이 많이 불면 겉에가 이렇게 말라서 바스라지거든요. 그래서 포장을 미리 해주면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닿질 않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를 오래 보관을 해요.
4: 잎이 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바로 포장을 해줘야 하는데요. 1년 만에 탐스럽게 자태를 뽐내는 걸 보니 작업자들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0: 자식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는 기분이라고 그럴까요?
4: 한편 포장 작업을 하는 사이 주방에서는 두릅 요리 잔치가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 맛보는 두릅.
0: 네, 이제 그냥 막 데치게 되면 위쪽에 약한 쪽이 올려집니다.
4: 두릅을 데칠 땐 소금물을 약간 넣어 물을 끓인 후 줄기 쪽부터 넣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0: 쓴맛도 있지만은 약간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치면 그 독이 없어집니다.
4: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더 귀한 참두릅. 그냥 데쳐 넣기만 해도 맛있지만 다양한 요리로 응용해 먹으면 맛이 두 배랍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제육볶음에 제철 두릅을 넣으면 사모님만의 특별식입니다. 소고기에 돌돌 말아 함께 구워주면 더할 나위 없는 영양식이 되는데요. 여기에 두릅 장아찌까지.
9: 엄청 맛있습니다. 건강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4: 모두들 첫 수확을 축하하며 봄 기운이 가득한 두릅 만찬을 즐기는데요. 이 쌉싸름한 두릅 맛 덕분에 매해 봄이 기다려진다는군요.
0: 배가 고프다 보니까 아주 맛있고 그냥 달기만은 해요. 소고기에다 싸먹으니까 향이 타올라와서 네. 맛있고
2: 새벽에 나왔고 배고

0: 같은데 맛있게 먹고 있는 거야 지금.
1: 힘은 들어도 매일 새벽 산밭을 오르는 이유라죠. 작업자들에게 두릅은 봄의 제왕 그 이상입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대응,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1: 산행 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2: 겨울 동해바다를 가보지 않았다면 바다에 갔다 하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하얀 모래밭, 거칠기 짝이 없는 파도, 살 쏘듯 들이닥치는 찬바람. 그래요, 이 맛에 겨울 동해바다를 찾는 거겠죠. 하지만 이게 동해바다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은 보고도 믿기지 않는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문견주자 장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는 능파대라 하는 곳인데요. 예전엔 섬이었지만 지금은 모래가 쌓여 육지와 연결돼 있습니다.
2: 지질학자들은 이런 곰보바위를 타폰이라 한답니다. 바위의 구멍들은 돌 사이로 침투한 소금 성분이 결정을 이루고 자라면서 수천만 년에 걸쳐 조금씩 바위를 부수며 만든 것이랍니다. 세월 이길 장사 없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죠. 이런 모습이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이 동해바다 노래를 하는 게 아닐까요?
3: 제가 제대로 선곡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노래 한 소절 남겨놓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물주께서 이 바다를 만들어 놓고 내려다 보시다 좀 단조롭다 싶었는지 풍경이 싱거워지는 곳 몇 군데다 기묘한 형상들을 뿌려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필요없는 부분들을 깎아내어 돌 속에 갇혀있는 것들을 꺼내 생명을 주는 것이라 했다는데 여기를 덮고 있던 나무, 흙, 바위를 몇천 몇억 년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깎아내 찾아내려 했던 것은 바로 이 부채가 아니었을까요? 요새 사람들은 스누피 바위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위협하듯 크게 입을 벌리고 한껏 배를 부풀린 보거바위도 조각가의 솜씨와 공력이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이곳을 기암괴석의 전시장이라 했습니다. 과연 명불허전. 유명한 이름이 괜히 난리 없지요. 거친 바람과 거센 파도만이 주인인 겨울 동해바다. 어느 시인은 마음이 소란해질 땐 겨울바다로 가라 했던가요?

0: 모두가 편안히 잠자리에 들 시간. 하지만 누군가에겐 이 밤이 고통입니다. 혹시 오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건 아닐지 두렵기 때문이죠.
1: 조금 애매하면 그냥 아예 밤을 새버렸던 일들이 많았어요. 네.
2: 막 졸려갖고 텔레비 딱 끄잖아요. 정신이 말똥말똥해. 그래서
3: 거의 잘 잤다라고 하는 게 뭐 손에 꼽을 정도로도 없을 정도로.
0: 자고 싶어도 잠들지 못하는 괴로움. 점점 더 멀리 도망가 버리는 잠을 붙잡을 수는 없을까요?
4: 불면증 환자들 되게 이제 잠을 짝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짝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잠에 자꾸 매달리는 게 나를 더 못 자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0: 잠에 대한 집착과 욕구가 커지면서 평범했던 일상까지 망가뜨리는 불면증. 잠을 짝사랑해 잠 못 드는 당신. 오늘 밤 행복한 꿀잠을 꿈꾸시나요? 여기 명쾌한 해법이 있습니다.

0: 주문이 밀려드는 점심시간. 칼국수집을 운영 중인 오영채 씨는 어젯밤도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불면증으로 6년째 고생 중입니다.
1: 한두 시간. 어떤 데는 꼬박 설 때 있고. 왜 사람이 막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더 쌩쌩해지잖아.
0: 어디서 기운이 솟아나는지 일할 땐 피로도 있는다는데요. 하지만 바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상황은 달라집니다.
1: 환장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의자 붙여놓고 잠깐 자고.
0: 게다가 손자를 돌봐야 하는 그녀에겐 피곤할 틈이 없습니다.
1: 우리 애들이 어린애들이나 뻑하면 아픈 거야. 열감기가 무섭잖아요. 열 올리면은 한 2, 3일은 애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병원에 갔다 오면서 잠깐인데 차가 이렇게 가더라고. 어머야.
0: 매일 졸음과 싸워야 하는 일상. 과연 오늘 밤은 단잠을 청할 수 있을까요? 고단한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잠이 오나 싶었지만 졸음은 말 그대로 졸음일 뿐입니다.
1: 피곤한데 왜 잠이 안 오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정신이 말짱해져요.
0: 그래도 오늘은 다르겠지란 기대감을 안고 잠을 청하러 침실로 들어가 봅니다. 과연 수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곧바로 잠이 든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금세 뒤척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오늘도 잠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불면증이 뭐길래 이토록 애를 태우게 하는 걸까요?
1: 늘 피곤해. 아침이면. 그래서 잠을 푹 오죽했으면 제가 선생님한테 수면제를 처방해달라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꼬박 설 때가 많으니까.
0: 불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영채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2: 두세 시간씩 깨면 뭐 하세요?
1: 그냥 누워 있어요.
2: 살면서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거나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해결했으면 하지.
1: 네.
2: 이 문제를 어떻게든 네.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일에 자꾸 매달려요. 그죠? 근데 그런 매달리고 관심이 있고 자꾸 신경 쓰는 거는 나한테 긴장을 요구해요. 긴장.
1: 네.
2: 긴장하면 잠이 더 오겠어요?
1: 안 오죠.
2: 안 오지. 그러니까 더 힘들고 괴롭단 말이죠. 그죠?
0: 잠에 대한 갈망이 커질수록 과다각성 상태가 되는데요. 불면증 척도검사에서도 중등도의 심각한 불면증이 나타났습니다. 실제 각성 상태는 어떤지 뇌파검사를 시행했습니다.
3: 뇌파검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기가 좀 흐르실 수 있어요.
1: 네.
3: 이제 5분 동안 측정할 거고요. 눈 감고 계시면 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0: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패턴 중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로 긴장도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심신의 안정을 나타내는 알파파는 높을수록 좋고 불안,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베타파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또 극도의 흥분 상태를 나타내는 감마파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2: 긴장하면 뇌파의 그 빠른 주파수 때 베타나 감마 때 영역들이 많이 증가, 신경이 쉽게 말하면 곤두서 있어서 수면으로 인한 뇌 기능상의 노화, 우울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델타파에 반영되고 그 긴장도 높은 것들은 이제 베타파나 감마파에 반영이 돼서 증가돼 있고 그런 반면에

0: 정상에서 보이는 알파파는 줄어들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쉽게 잠들지 못하고 또 원치 않게 깨버리는 잠. 왜 이런 걸까요?
0: 살면서 늘상 이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제 가뜩이나 힘들고 괴로웠던 일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됐는데 잠까지 못 자게 되면 이제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러면 잠을 잡으려고 뭐 정보도 뭐가 먹으면 좋다더라. 무슨 건강식품이 좋다더라. 무슨 음식이 좋다더라. 그것도 먹어보고.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잠이 안 돼. 그러면 좌절하고 잠 못 자면 몸이 안 좋아서 불안해하고 잠 못 자는 게 나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계속 갈수록 이제 그 신경이 곤두서게 되죠. 이게
1: 과다 각성이란 수면을 취해야 하는 시간 동안에 뇌의 전반적인 각성 상태가 과도하게 높아진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인지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나 걱정, 불안 등 여러 원인이 뇌의 각성 상태를 높여 수면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속될 경우 그것을 고치기 위한 행동 자체가 수면을 점차 방해하게 되면서 오히려 불면증이 만성화됩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부신피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는 뇌줄기에서 각성을 유도하는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세포를 자극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이로 인해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가고 각성상태가 됨으로써 불면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면증의 진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0: 불면증의 주요 증상이 이제 잠들기 어렵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깨서 잠들기 어려운 증상이 일주일에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제 만성 불면증이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1: 불면증이 의심된다면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항목 중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불면증을 포함한 수면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성 불면증은 또 밀려오는 졸음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종록 씨도 졸음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는데요.
2: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운전할 때 그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운전할 때 조금 졸음이 많이 와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좀 차를 세워놓고 눈을 붙이고 운전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좀 불편한 거였고
1: 봄철 교통사고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불면증은 이런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뿐 아니라 치명적 질병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은 실험용 주에서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0: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 심장질환 같은 거 발병률도 올라가고 뇌졸중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대사질환의 문제,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든지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건강에 있어서 측면에서는 우울감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을 잘 초반에 조절을 해주면 우울증 발생 위험을 훨씬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인지장애나 치매 발병 위험이 좀 올라갈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몸 신진대사의 모든 영향이 구석구석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수면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 김은주 씨는 5년 전부터 심한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데요.
0: 요새는 몇 시쯤 주무시나요?
3: 11시에서 12시.
1: 그녀는 현재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복용 중입니다.
0: 아침에 햇볕 쬐는 것도 도움된다고 옛날부터 말씀드렸는데 실내 나가면 좋은 점은 산책하는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나가시라고 하는데 방에 그냥 집안에 햇볕 잘 드는 데 있으면 거기 가서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1: 환자에게 불면증이 생긴 건

0: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서부터였습니다.
1: 폐경되면서 이제 그 얼굴 화끈화끈하고 막 이렇게 그 흔히들 말하는 뭐 두근두근하고 그런 증상도 있어. 그것 때문에 좀 잠을 못 주무신 게 있었잖아요, 일부분. 그래서 그때 호르몬제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호르몬 치료를?
2: 네, 호르몬 치료하고 있어요.
1: 네, 그거 하면서 이제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는 굉장히 갱년기 증상이 이제 불면증을 흔히 워낙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죠. 그러니까 뭐 갱년기 때 생기는 뭐 심리적인 변화도 있지만 그 얼굴 화끈거리고 막 가슴 두근거리고 식은땀 나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밤에 이제 그런 일이 심해지면 그런 것들이 수면을 방해하게 되고 그 수면을 방해하는 일을 또 계속 지속해서 겪다 보면 잠못 자는 게 나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그러면 갱년기 증상 때문에 힘든데 잠까지 못 자니까 또 잠을 은근히 짝사랑해야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불면증도 심해지고 이런 상황이 될수 있죠. 수면을 방해하는
0: 그녀가 이렇게
1: 요소는
0: 불면증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 잠을 못 자면서 생긴 건망증 때문이었습니다.
2: 제가 자꾸 깜빡깜빡 하니까 가스불도 켰는지 안 켰는지 항상 그것도 잊어버리고 가족들이 뭘 저한테 부탁을 하면은 그걸 제가 까먹으니까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좀 불편해 했었어요.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고 좀 사람을 좀 피하게 되고 아무튼 내 자신이 뭔가 자꾸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0: 특히 수면은 기억과 관련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1: 뇌를 그게 하고 머리뼈 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빈 공간에 이제 뇌척수액이라는 아주 깨끗한 물이 뇌를 감싸고 있는데 이 물이 뇌가 잠이 들면 뇌를 이렇게 스며 들어가서 이렇게 뇌를 씻겨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수면의 양하고 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뇌 청소 기전에 문제가 생겨서 뇌에 이제 여러 가지 노폐물들. 흔히 알려진 것 중에 제일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치매인데. 치매의 제일 대표적인 원인이 알츠하이머 병이잖아요. 알츠하이머 병이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많이 쌓여서 생기는데, 이제 그런 아밀로이드 단백질도 이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그 청소가 안 되고, 그러면서 뇌에 자꾸 생겨서 이제 치매 같은 발병률도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0: 수면은 총 4단계의 주기를 반복합니다. 얕은 수면에서 약 1시간 후 깊은 수면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마지막 나타나는 REM 수면 단계는 깊은 수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1: REM 수면은 이제 감정 처리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받았던 뭐 흥분, 안 좋았던 그런 감정 상태들을 이제 정리해서 소화해내는 거죠. 그래서
0: 1년 전부터 잠이 오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다는 김순자 환자. 조금이라도 자기 위해 수면제 복용을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3: 지난 한달 동안 취침 후 30분 이내에 잠드실 수 없었던 적이 몇번 정도 되세요?
4: 약안 먹으면 거의예요.
3: 근데 거의 매일 약을 드셨다는 거죠?
4: 네, 매일
3: 네, 그러면 없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 중간에 깨세요?
4: 네,
3: 주무시다가?
4: 네, 두세 번.
3: 일주일에 몇 번 정도?
4: 매일같이.
3: 거의 매일 깨세요? 그럼 한 주에 세번 이상?
0: 그녀는 매우 심각한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4: 호딱 밤을 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도 잠이 안 와요. 안 먹으면 잠이 안올 거, 12시, 1시까지 될 거, 어차피 먹어버린다고 그냥 먹어버렸는데, 아이 친구들은 한 알, 두 알씩 먹는데요.
0: 뇌파 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 느림파와 델타파인데 머리 전체에 걸쳐서 정상 데이터에 비해서 이렇게 빨갛게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요. 세타파도 마찬가지로 정상인에 비해서 그 머리 뒤쪽에서 증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수면을 유도하는 델타파가 정상 범주를 벗어나 수면의 질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불면증의 심각도 역시 높게 나타났습니다.
1: 피지와 수면 질척도는 그 10점으로 수면의 질이 나빠진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면증 중증도 척도는 15점으로 불면증이 유의하게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지만 불면증의 근본적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제는 어떤 약효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0: 수면제는 대부분 중추신경계의 활성을 억제하여 수면을 유도, 유지하게 됩니다. 뇌에는 GABA라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이 존재하는데요. 수면제는 신경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GABA 수용체와 결합하게 됩니다. 이때 뇌신경세포의 활성이 떨어져 졸음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면제 복용은 의존성과 금단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최소한의 용량으로 단기간 복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낮까지 수면 효과가 이어질 경우 주간 졸림증이 나타날 수 있고 무기력감, 기억력과 판단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기억상실과 환각, 몽유병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요 정도 효과만 있어도 잠을 취하다가 이제 점점 긴장도 올라간 상태에서 약을 먹게 되면 약효도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먹는 약의 종류도 많아지게 되고 용량도 많아지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약제의 선택과 치료 기간은 그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0: 그런데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불면증 환자들의 수면제 사용량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 불면증을 치료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김순자 환자는 수면제 없이 불면증을 치료할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1: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일단은 잠잘 때 공간하고 생활하는 공간이 분리가 돼요.
2: 네.
1: 그래서 어르신이 생활하는 데가 잠자리 분리가 안 되면
2: 네.
1: 내가 여기가 생활하는 데인지 잠자는 데인지 계속 헷갈리는, 계속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예요. 밤에 잠자는 공간에서는 TV 보거나 뭐 핸드폰 하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2: 네, 오케이. 해야죠.
1: 이 다음이 고비인데 일단 수면제를 끊어봐야 돼요, 우리.
2: 네.
1: 수면제 끊으면 더 못 잘 거예요, 며칠.
2: 네, 네.
1: 그래서 오늘도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잘 거라는 생각이 머리에 떠나지 않고
2: 네.
1: 거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내가 못 잘 거라고 생각하는 불안감, 걱정이 네. 나를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2: 네.
1: 그러니까 까짓거 하루 이틀 못 자면 어떠냐 이렇게
2: 네.
1: 편히 생각하셔야 되고 하는데 자, 오늘부터 12시까지 졸려도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2: 네.
1: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잤던 것 때문에 아유 그냥 약 먹고 편히 잤으면 좋겠어 이런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갈증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자고 싶어야 되는 욕구 때문에 일찍 가서 눕는데 잠이 그냥 바로 들면 상관없는데 10분 정도 지나면 잠이 안 오시면 누워있지 마시고 거실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2: 네. 네.
1: 거실에 나와서 다시 본인 좋아하는 일, 아까 하다만 일 다시 하세요.
2: 네.
1: 졸음이란 걸 느껴보고 졸렸을 때 잠자러 한번 들어가 보는데 한 번에서 안 되면 나와가지고 두 번째 졸음이란 걸 느껴볼 기회를 갖고 두 번째 연습하고 두 번 연습해서 안 되면 세 번째 한번 하는 거고
2: 네.
1: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돼. 네. 우린 항상 내일이 있잖아요. 그죠? 자, 하실 수 있겠어요?
2: 하겠어요.
1: 하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2: 그러니까 네,
0: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는 비약물적 치료로 환자들의 잘못된 생활습관과 수면 패턴, 왜곡된 인지 등을 개선시켜 수면 건강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입니다.
1: 그 불면증 환자들이 잠을 못 자니까 깨서 시간을 자꾸 보내고 깨어있는 동안에 잠이 안 오니까 뭐 핸드폰도 보고 뭐 TV도 틀어놓고 뭐 음악도 듣고 어떤 분들은 양 한 마리 두 마리 세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잠자리 누워있는 시간, 누워있는 자세가 내가 몸과 마음이 잠자는 시간, 잠자는 자세라고 느끼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시간, 내가 계속 고민하고 고통받는 시간이라고 느끼는 것은 그 고리를 끊어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잠자리에서 깨어있는 시간을 최소한 줄이고 그게 성공하면 차츰차츰 수면 시간을 늘려드려서 목표 시간까지 늘려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은 짧게는 4주, 표준적으로 6주에서 8주 정도, 6번에 8번 정도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불면증이 60%에서 80% 정도 해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아주 유효한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불면증 탈출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먼저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기상시간을 정해 규칙적인 수면 생활을 갖도록 합니다. 또 되도록 낮잠을 피하고 만약 잠을 잤다면 30분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면 전 TV나 스마트폰 사용은 자제하고 잠자리에선 시간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일은 금하도록 합니다. 또 10분이 지나도록 잠이 오지 않는다면 곧바로 침실 밖으로 나가 하고 싶은 일을 즐기다 졸음이 느껴질 때쯤 다시 자리에 눕도록 합니다. 20대의 박태호 씨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1: 생활 시간이란 게 있어요. 좀 일찍 자려고 12시, 뭐 2시, 1시쯤 일찍 자려고 누워봐도 머릿속 시계는 아직 낮이라서 머릿속에 이렇게 한참 불이 들어와 있을 테니까 잠이 안 오는 거고 이제 그러다 이제 본인 잠들 시간 4, 5시쯤 잠들었다가 8시에는 할 수 없이 일어나 한밤중에 깨는 거죠. 한밤중에 깨려니까 힘들고
0: 일명 올빼미형이라 불리는 불면증인데요. 새벽이 돼서야 잠드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1: 올빼미형이라는 게 저희가 의학용어로 하면 지연 수면 각성 리듬 장애. 수면하고 각성하는 리듬이 24시간 주기로 일정한 패턴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뇌 안에 있는 생체 시계. 이 시계가 남들보다 늦게 가는 거죠. 사회적인 시간하고 나의 생체 리듬이 맞지 않으면 그 불일치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수면의 질하고 양의 부족, 우울한 것도 많이 생기고 그게 장기간 노출되면 심혈관 대사 질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늦게 자는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좋지 않은 일들을 조금 더 많이 담배도 많이 피고 신체 활동량도 줄어들고 밤에 폭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체중도 좀 늘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내 개인의 수면이나 건강에 문제를 준다 하면 교정이 필요하죠.
0: 특히 새벽까지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즐기는 수면 시간 지연 행동은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보통은 12시에 누우러 가는데 그냥 계속 켜져 있으니까 잠이 오지 않으니까 계속 그냥 그렇게 생활하다가 2시쯤에 불을 끄고 누워도 핸드폰이라든지 작은 빛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0: 잘못된 생체 리듬 주기를 되돌리기 위해 환자는 인지행동 치료뿐 아니라 멜라토닌도 복용 중입니다.
1: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이라서 특정 시간대에 복용을 하면 아 이제 밤이다라는 시그널을 주면 그 늦게 가던 시계가 이제 앞으로 좀 당겨질 수 있어서 되게 빛과 멜라토닌을 잘 이용하면 그 부분을 시간을 조절해 드릴 수 있습니다.
0: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낮 동안 빛이 눈에 들어오면 분비가 줄고 밤이 되면 증가해 졸음을 유발합니다. 이 멜라토닌을 이용해 생체 리듬 주기를 맞추는데요. 박태호 환자의 수면 상태는 어떨까요? 20살 이후 부모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독립생활을 하고 있다는 박태호 씨. 불면증 치료를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실천하는 중입니다.
3: 그전에는 사실 상관없이 먹었었는데 수면 패턴을 조금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저녁 먹는 것도 비슷하게 맞추고 싶어가지고 7시 전으로 네 조금 이번에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0: 사실 그의 올빼미형 수면 습관은 스페인 여행 가이드를 할 당시 늘 시간에 쫓기면서 생겨났습니다.
3: 국립공원인데요. 바쁜 투어들은 5시 출발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가지고 제가 보통 2시 넘어서 잠자러 누우러 가는데 그때 되면은 어차피 2시간밖에 못 잘 것 같으니까 그냥 괜히 밤새버리고 네,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게다가 꼼꼼하고 예민한 성격 탓에 잠을 못 이루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3: 처음에는 사실 그대로 누워서 눈 뜬 채로 1시간 반 이렇게 있는데

0: 조금 수면 유도제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시간 줄어들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약도 안 먹고 그냥 자고 있어요.
1: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기 위해 알람을 맞춰놓는데요. 과거엔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해 지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0: 진짜 많이 맞출 때는 10개? 10분마다? 근데 그 1개가 5개씩 울리는. 그러니까 한 50번 울리는 거죠. 네.
1: 수면 계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지 관찰 카메라로 살펴봤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고운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0: 기상시간을 알리는 알람소리. 금세 잠에서 깨어납니다. 숙면 때문인지 쉰번이 울려도 듣지 못했던 알람소리가 이젠 잘 들리나 봅니다. 표정이 상쾌해 보이는데요. 어젯밤 잠은 잘 주무신 건가요?
1: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떻게 해요?
2: 컨디션도 완전 좋아요. 네.
0: 제때 일어나니 아침 출근 시간도 이렇게 여유가 생겼습니다.
2: 네, 일단 아침 일어날 때부터 컨디션이 좋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일어나고 네, 아무래도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로워지고 쫓기지 않는 느낌이라서 네, 훨씬 마음도 좀 릴렉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0: 박진숙 환자는 잠이 들고 난 후 새벽에 자주 깨는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싶은데요.
3: 요날은 새벽 5시까지 못 주무셨는데 네네. 뭐 하셨습니까?
4: 계속 영화 봤어요.
3: 어디서?
4: 거실에서.
3: 나와서?
4: 네네.
3: 아, 그냥 아예 작정하고 영화 보려고 보신 거예요? 잠이 안 와서?
4: 아니, 잠이 안 와서요. 아,
3: 얼마 만에 잠이 안 와서?
4: 한 시간 넘게 있었어요.
3: 한 시간 넘게?
4: 네.
0: 긴 시간을 침실에서 보내고 있었지만 실제 수면 시간은 짧습니다.
3: 그래서 일단 생활 습관을 좀 바꾸셔야 될 게 네. 잠이 금방 들면 상관없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서 잠이 안 오시면
4: 네.
3: 누워 계시지 말고
4: 아.
3: 거실로 다시 나오세요.
4: 아, 10분이요?
3: 네. 워낙 꼼꼼하셔서
4: 네.
3: 꼼꼼하신 분들이 불면증이 잘 생겨요.
4: 네.
3: 이게 남들에 대해 배려도 잘하고 뭐 일도 꼼꼼하게 하고 그런 면이 있으니 좋은 면도 있지만 잠자는 거에 약간 취약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건데 하여튼 10분 되는지 확인하려고 계속 시계 보고 그러지 말고
4: 네.
3: 졸리던 느낌이 좀 달아나는 네. 느낌이 들면 그냥 주저없이 나오세요.
4: 아, 네.
0: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뇌의 각성도를 살펴보는 뇌파검사와 불면증의 심각도를 알아봤는데요. 역시나 수면의 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4: 저는 일반적으로는 예민하진 않은데요. 그러니까는 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애가 안 들어오면 이제 그게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걱정들.
0: 박진숙 씨는 불면증도 고민이지만 수면 중 불편한 증상이 있어 더 걱정입니다.
4: 제가 수면 무호흡이라고 느낀 거는 한 4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떨 때 느꼈냐면 차만 타면 제가 좀 자거든요. 근데 남편 차를 타고 가는데 전 남편이 제 목을 조르는 줄 알았어요. 하고 제가 깨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아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구나. 예.
0: 수면 무호흡증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수면 다원 검사를 시행해보기로 했습니다.
4: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잠을 자는 게 좋아요.
5: 아니, 못 주무시면 수면증이 들을 거고.
6: 이거 너무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어떻게 잘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0: 이 검사로 수면 중 뇌파와 근육의 움직임, 호흡과

0: 과 심전도 등 환자의 수면 상태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과연 그녀의 수면 다원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1: 짧으면 한 10초, 길면은 한 30초 정도.
2: 네.
1: 호흡이 잠깐 끊긴 거예요. 네. 수면 무호흡증이 좀 있으신 건데,
2: 네.
1: 보통 정상은 한 시간에 5번 미만인데,
2: 아.
1: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한 시간에 14.8에 대충 한 15번 정도 돼서,
2: 네.
1: 밤에 나는 잤다고 느껴도, 한 시간에 뭐 15번, 20번 이렇게 자꾸 뇌가 깨는 일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자고 나도 개운하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드하고 막 머리 멍하고 심한 게 불면증도 있으시면 불면증이 더해서 같이 있어서 그러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0: 수면 무호흡증이란 비강에서 인후두까지 상기도 공간이 좁아져 잠자는 동안 숨쉬기를 멈추는 증상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치료가 양압기 치료입니다. 공기압을 좁거나 막힌 기도에 보내 숨구멍을 확보하는 치료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양압기 사용해야 돼요. 그냥은 자연 뭐 이렇게 뭐지 행동 바꾸고 이런다고
1: 그런다고 해서 그건 해결되지 않아요.
2: 그러니까 아,
1: 몸에 산소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면 그게 몸에 누적돼서 뇌하고 심장에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뭐 심장 부정맥 같은 거 생길 확률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뇌졸중이나 뭐 치매 같은 게 생길 확률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확률을 줄어들려면 양압기 써서 무호흡증 개선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2: 실제적으로 저렇게 도표로 보니까 저렇게 자주 그건 저는 못 느꼈거든요. 제가 그렇게 자주 그러는지는 아까 뭐 14번 정도를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놀라웠어요. 예.
0: 30대인 김용우 씨도 가위눌림과 불면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3: 수면 장애 때문에 왔고요. 자다 깨다가 하는 횟수가 너무 좀 많고 뭐 잠을 좀 쉽사리 자지 못 드는 상황이 생기고 뭐 수면 중에 뭐 가끔이지만은 숨이 안 쉬어져서 정신은 깨어 있는데 뭐 몸은 계속 자고 있는 듯한 그 가위눌림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을 받고 갑자기 심장이 조금 두근거려서 깨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게 있었거든요.
0: 스스로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하는 김용호 씨. 그간 많은 노력들을 해봤는데요.
3: 자기 전에 또 따뜻한 차 먹는 게 좋다고 해서 차도 많이 마셔보고 저녁 먹고 나서 산책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제 뭐 그런 걸 하더라도 이제 뭐 별로 이제 효과를 제가 못 느껴서.
0: 불면증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수면 다원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걱정하는 것처럼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날까요? 결과를 듣기 위해 외래를 찾았습니다.
1: 수면 검사는 했는데 다행히 무호흡증은 전혀 없어요.
3: 아, 네.
1: 그래서 특별히 이상이 전혀 없어서 다른 수면의 질환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건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 환자는 다행히 수면 무호흡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혈당 수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 당이 약간 좀 100이거든요.
3: 아, 네.
1: 공복당이 100 미만이 정상인데 좀 올라가는데 이제 체중 관리하고 음식 조절은 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3: 알겠습니다.
1: 나중에 공복혈당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당뇨가 생길 수 있어서.
3: 네네.
0: 정기검진하시고. 그럼 불면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1: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잠자기 전에 이게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고 자꾸 깼던 현상들이 긴장하면 우리 심장이 뛰잖아요. 더더군다나 부정맥이 있어서 약간 빈맥기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긴장하면 박동수가 올라가는 느낌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서 불면증에 의한 증상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불면증을 해결해주면 그런 심장 뛰는 현상도 줄어들고 가끔씩 잠들기 어렵고 자꾸 깨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0: 잠들고 싶지만 잠들지 못해 고통에 빠지는 불면증. 건강한 수면 위생만 지켜도 불면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을 호소하는 4명의 환자들과 함께 2주간

0: 네,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1: 한 10분 정도 지나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힘든데 1시 반까지 방에 들어가면 안 돼. 리듬을 조절하는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제대로 일정하게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것만 하시고 7시 반에는 꼭 일어나셔야 돼요. 평상시 생활할 때는 낮에 자려고 하거나 누우면 안 돼요.
2: 네.
1: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하실 수 있겠어요?
2: 네.
0: 강한 의지를 내보인 환자들,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영채 씨는 잠에 대한 욕구를 높이기 위해 새벽 1시 30분까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미뤄보기로 했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엄청 졸립답니다.
0: 수면 제한 요법으로 새벽 1시까지 졸음을 참아야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잠에 대한 욕구가 최대치가 될 때까지 눕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데요. 힘들었지만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5: 어제는 1시 넘어서 잠을 들어서 낮에 많이 졸렸습니다. 네, 낮잠은 자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행동을 교정하기로 해서 낮잠은 자지 않았고, 이제 오늘은 11시 반 지금 취침하려고 합니다.
6: 아, 지금 시간 3시 35분입니다. 1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침실을 벗어나라는 말씀을 하셔서 더 누워있으면 잠이 들 것 같았지만 거실로 나왔습니다.
0: 박진숙 씨 역시 잘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7: 시간은요? 1시 16분. 말똥말똥해요. 언제 잘지 모르겠네요, 또.
0: 김용호 씨 역시 졸릴 때만 눕도록 하는 자극 조절 요법을 잘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잠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8: 오늘은 3월 18일 토요일이고요. 1시 11분입니다. 일단 어제 수면의 질은 정말 좋았고요. 제가 오랜만에 통잠을 잤습니다. 중간에 한번 깨긴 했는데 바로 다시 잠들 정도로 수면의 질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잘 잤다라는 기분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0: 2주간의 불면증 탈출 프로젝트. 과연 환자들의 수면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1: 적응이 조금 되세요?
9: 오늘 좀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아요.
1: 차츰차츰 좀 나았는데 좀 덜 힘들죠.
9: 그렇죠.
0: 수면 중 자주 깨는 증상이 있던 박진숙 환자는 잠에서 깨는 횟수가 현격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잠드는데 한 30분 이상 걸리셨는데 요즘은 잠자는데 뭐 5분, 10분 이내로 주무시고 그렇게 되시고, 수면 효율이라고 실제 잠자는 시간의 비율인데 수면율이 86%에서 지금 96%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0: 수면 시 안정감을 나타내는 세타파가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 2주 정도 그래도 그 인지행동 치료를 받고 나니까 좋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계속 뭐 꾸준히 잘 실천해 보도록 할 거고요.
0: 늘 피로를 달고 살던 오영채 환자의 상태는 어떨까요?
10: 1시 반까지는 좀 힘들었는데
1: 기다리는 게 좀 힘들었죠.
10: 네, 돌아서 자는 거는 그 전보다 좀 나아졌어요.
1: 잠드는데 얼마 정도 걸리시던가요?
10: 거의 한 15분에서 10분 사이.
1: 아, 잠드는 거 훨씬 빨라졌네요. 네네. 그죠?
0: 오영채 씨도 수면의 질이 좋아졌는데요. 특히 입면 시간이 이전보다 짧아졌습니다.
1: 각성도가 많이 높았던 베타파나 감마파도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져서 이제 평균에 근접하게 돼 있어서 뇌파에서 관찰되는 여러 가지 소견도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10: 일단 깨는 시간이 줄었어요. 신기할 정도로. 옛날엔 자다가 뭐 자고 일어나면은

0: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리고 설사 깨더라도 다시 금방금방 잠들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 네.
0: 그래서 그걸 좀더잘 지켜야 돼요.
2: 짧은 수면 시간으로 늘 괴로웠던 김용호 환자는 이제 꿀잠의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 제가 이제 거의 통잠을 잔 적이 기억이 안날 정도로 없었는데 지금 이 기간 동안 두 번은 통잠을 잤거든요.
3: 지금 컨디션은 좀
1: 아, 좋아요. 아마 아주 상쾌합니다. 잠못 자는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계속해서 좀 통잠 자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계속 실천하고 싶습니다.
2: 김순자 환자는 이번 프로젝트에 과연 성공했을까요?
0: 12시까지 기다리시는 게 너무 힘드시겠나요? 처음에?
4: 네.
0: 그죠?
4: 남편뿐이 없는데 다 자니까.
0: 아, 그 밤에 외로워가지고 혼자 있기에 적적하셔서. 아,
4: 안 돼요. 선생님, 안 되겠어요.
0: 일종의 그잠못 자는 것도 습관처럼 돼버린 상황이긴 한데 그거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건데 바꿀 때 과정이 좀 힘들어도 이걸 좀 견뎌내면 좋아지는 거 틀림없거든요.
4: 아, 네.
0: 네, 진짜로 좋아져요. 그러니까
4: 네.
0: 약안 먹고 주무실 수 있으려면 똑같은 거는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면 12시까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시다가 기다렸다가 다그 잠자리 들어가는 잠이 안 오면 나온다. 그러다 밖에서 자는 시간 보이나 졸리면 방에 들어가면 잠이 안 오면 또 나온다. 그날 밤을 새도 좋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4: 그런 생각해요.
0: 네, 그렇게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잠드는 날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불안하고 이런 걱정도 훨씬 더 줄어드시고 그렇게 될 거거든요. 다시
4: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
0: 제가 충분히 알고
2: 다시 심기일전하도록
0: 있지만
2: 용기를
0: 이걸
2: 주는
0: 해보는
2: 윤창호
0: 가치가
2: 교수.
0: 있다는 걸 다시
2: 김순자 씨는 힘을 내봅니다.
0: 그래서 수면 시간 더 늘려드릴
4: 또 해야지, 어떻게 해요? 또 하고. 이제 괴롭더라도 이제 또 선생님이 하려는 대로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고칠 수 있다고 그러시니까. 근데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참아야지, 어떻게 해요?
2: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란 쉽지 않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장과의 짝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0: 수면 위생은 적절한 수면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나열한 기본적인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잠 자지 말고 졸릴 때만 방에 들어가고 잠이 안 오면 누워 있지 말고 나오고 그다음에 아침에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기 직전에 담배 하지 말고 과음 피하고 커피를 오후 늦게 마시지 말고 운동을 하되 너무 늦은 시간 하지 말고 낮 시간에 적절한 운동하라 뭐 이런 기본적인 수면을 위한 건강 제언 비슷한 건데 잠에 대한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올바르게 대응하면 이제 약물이나 이런 거에 도움 없이 스스로 극복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성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

충전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신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커요.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 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2: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자전거.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2: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3: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2: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3: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2: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럼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2: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3: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0: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반려동물 인구 1300만 시대. 개와 고양이는 이제 가족 같은 존재죠. 그런데 혹시 이 질환 때문에 고민이진 않으신가요?
1: 강아지가 온 지가 한 5년 됐어요. 눈이 막 가려. 그래서 계속 눈을 비비다 보면은 고름이 생겨서 좀 째게 됐어요.
2: 눈물 콧물 흘리고 막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3: 고양이 알러지는 있는지 모르다가 고양이를 입양해서 좀 더 심해져가지고 주로 재채기가 많고요. 콧물하고.
4: 반려동물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제일 심할 때는 사실 밤에 잠을 들기가 어려워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0: 요즘 같은 봄철 가장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알레르기 환자들. 꽃가루와 반려동물, 식품까지 원인 물질도 다양해졌죠.
5: 복숭아 같이 과일에 이제 털이 조금 있는 과일들 먹으면 또 똑같이 알레르기 증상이 나와요.
6: 꽃이 잘 피고 나무가 새로 싹이 트고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힘든 시간인 거죠.
7: 가끔 껍질에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두드러기가 그냥 정말 얼굴부터 발끝까지가 다 나왔어가지고.
0: 알레르기는 주로 아토피 피부염, 비염, 천식을 유발하지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8: 갑자기 쇼크 증상 오면서

0: 기도가 붓고 숨이 안 쉬어지고
1: 그냥 쓰러진 거죠. 정신을 잃은 거예요. 알레르기는 정말 철저한 악마 같아요. 90은 해방됐죠.
2: 지긋지긋한 알레르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환자들에게 해방감을 안겨주는 의사가 있습니다. 30년간 알레르기 환자들의 곁을 지켜온 박중원 교수.
3: 알레르기 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알레르기 환자라는 게 참 다양합니다. 어떤 원인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환자들한테 해결책을 좀 제시할 때가 이제 가장 기쁩니다.
2: 과연 알레르기 질환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골프장 관리자로 일하는 정진희 씨. 알레르기와 30년간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1: 진먼지, 뭐 진드기, 꽃가루, 잔디, 그리고 비타민 B 이런 알레르기는 다 있어요. 재채기, 그리고 눈물, 콧물이 이렇게 물방울처럼 맺히죠. 피부 껍질이 얇아서 밤에 건조하면 긁기 시작하면 제가 제 피부를 이렇게 벗기는 거죠. 그래서 손톱 깎을 때도 보면 항상 네모나게 깎아요. 뾰족하게 깎지 않아요. 뾰족하게 깎으면 심하게 이렇게 할까 봐. 근데도 긁어요. 팔 보면 이런 데 흉터 있죠. 이게 이제 있어요.
2: 아토피 피부염을 달고 살다 보니 늘어간 몸의 상처만큼 마음의 상처도 깊어졌습니다.
1: 처음에 알레르기를 안 거는 한 20살 때쯤이었어요. 그때 치통이 있어서 약국에 가서 치통약을 사서 먹었는데 알레르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검사하고 나서 피리닌 알레르기라는 게 있다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알았죠.
2: 어릴 때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녀. 어른이 된 뒤 약물에서 시작해 꽃가루, 고양이로 자꾸만 번져갔습니다. 특히 일터가 골프장이다 보니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진희 씨는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죠.
1: 봄가을에 너무 심했어요. 네. 생계형 직장 아니었으면은 아마 그만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더 나가서 생각하면 제가 결혼을 안 한 것도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다리 막 이렇게 보기 싫은데 엄마한테도 보여주기 싫은 다리를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되고
3: 아유, 안녕하세요.
2: 병원을 전전하다 박중원 교수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진희 씨.
3: 지금 봄이 되게 힘드시죠?
1: 작년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네.
2: 박 교수를 만나기 전까지 아토피 피부염과 비염으로 몸살을 앓았던 잔인한 4월. 그렇다면 알레르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알레르기는 해롭지 않은 외부 물질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항원이 처음 몸속에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B세포가 정상인에겐 없는 특이 IgE 항체를 만드는데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비만세포와 결합합니다. 특정 항원이 다시 몸속에 들어오면 비만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염증 물질인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죠. 피부 혈관이 확장되고 혈장이 비정상적으로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면 두드러기와 혈관 부종이 나타나고 코 점막과 신경 말단을 자극해 콧물과 재채기가 나거나 기도가 좁아져 호흡 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알레르기 질환은 우리가 흔히 노출이 되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반려동물, 계란, 우유, 땅콩, 밀가루 이런 것들을 흔히 먹는 거에 의해서 알레르기 면역 반응이 작동이 돼서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흔히 보통 사람들은 정상인들은 이런 물질에 노출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 몸속에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맞서 싸우는 면역세포들은 마치 군인을 떠올리게 하죠. 침입자가 발생했다는 신호를 받은 면역세포들은 즉시 전투태세에 돌입하는데요.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 보니 염증도 발생하는데

0: 문제는 과잉 반응. 이때 관여하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1: 비만세포는 알레르기 질환의 아주 핵심적인 세포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만세포가 이렇게 살찌는 거랑은 이렇게 연상을 시키면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게 비만세포는 현미경으로 이렇게 그 이 세포를 보면은 다른 세포와의 달리 통통하게 이렇게 살쪄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면역학자들이 처음 이 세포를 접하고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극을 하면은 반응이 바로바로 순식간에 나타나는 그런 굉장히 화끈한 세포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비만세포 내에 강력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그 비만세포를 자극하게 되면은 바로 한 5분 내에 막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먹었다든지 했을 때 5분 내에 나타나든지 아무리 늦게 나타나도 30분이면 대부분 다 증상이 나타납니다.
0: 원인 물질에 노출됐을 때 피부에 발생하는 두드러기나 재채기 같은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죠.
1: 비만세포는 우리가 전신에 다 있는 거예요. 피부에도 있고 기관지 점막에도 있고 그다음 장 점막, 위장관 점막에도 있고 근데 코에도 있고 그런데 이런 노출이 됐을 때 전신에 다 있는 비만세포가 다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비만세포가 활성화되면 피부에서 보면은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혈관 밖으로 혈장이 나가서 부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입술, 눈꺼풀에는 이게 탱탱 이렇게 그 다음에 코에서는 이게 혈장의 혈관을 밖으로 나가서 콧물이라든지 재채기 이런 것들을 잘 유발을 하죠. 또 다른 축이 뭐냐면은 서서히 나타나긴 하지만은 기관지가 좁아졌다든지 아토피 피부염 같이 장시간 지속이 되는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0: 알레르기는 즉각적인 면역 반응 외에도 아토피 피부염처럼 재발이 잦거나 반복적으로 기관지가 좁아지는 천식과 같은 만성질환을 부르기도 하죠.
2: 돼지고기를 먹으면 희한하게 온몸에 두들기처럼 확 번지는 게 많이 나왔었고
3: 새우 꼬리를 뜯을 때 제가 혹시 입으로 뜯다가 입술에 그 꼬리가 닿았다 그러면은 눈이랑 입술이 이렇게 부어오르거든요.
4: 제가 대학교 졸업을 이번 겨울에 했는데 선물로 꽃다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화병에 꽂고 방에 놨는데 이유를 모르게 갑자기 되게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5: 이거 강아지 때문에 보통이 됩니다. 이쁘긴 이쁜데 계속 눈을 비비다 보면은 눈이 안쪽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고 막 안까지 가가지고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났죠.
6: 고양이랑 있으면 그날은 하루 종일 콧물이 나고 눈도 많이 가렵고 잠도 잘 못 자고 재채기도 많이 하고
0: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유발물질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 알레르기 유발 물질, 그 알레르겐은 크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흡입 알레르겐과 식품 알레르겐이 있습니다. 흡입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이렇게 보면은 좀 시대에 따라서 좀 상당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먼지 진드기 바퀴가 이렇게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를 입양한 가정이 되게 많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이 반려동물에 의해서 천식 비염이 발생하는 경우, 생기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식품 알레르기는 소아에서는 계란, 우유, 그 다음에 땅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일으키는데 성인에서는 새우, 뭐 게, 가재, 밀가루, 이런 것들이 주로 일으키는 원인 물질들이 나이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0: 반려동물 털에 묻은 침이나 분비물로 인해 비염이나 천식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침구에 서식하는 진먼지 진드기 혹은 꽃가루와 같은 유발인자에 동시에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성인에게 특히 알레르기를 자주 유발하는 식품으로는 갑각류와 밀가루, 견과류, 복숭아, 사과와 같은 과일이 대표적입니다.
1: 자,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6: 제가 비염이 20년이 됐고요. 천식이

0: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 되게 오래되셨는데
0: 네.
1: 숨 차세요?
0: 평소는 완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코로나 8월쯤에 앓고 나서 잠을 못잘 때마다 이 천식이 많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중학생 때 비염이 시작됐고 성인이 돼서 천식까지 생겼다는 성호 씨. 코로나 이후 증상이 악화돼 병원을 찾았습니다.
1: 근데 집에 혹시 반려동물이 있으세요?
0: 네, 제가 고양이를 한
1: 연말이 있으세요?
0: 두 마리,
3: 두 마리?
0: 네, 그것 때문에 아마
1: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0: 예.
1: 좀 이게 비염 천식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이 집먼지 진드기 반려동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숨 쉬어보세요. 내쉬고요. 그 지금 숨소리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 기관지가 안 좋아. 천식 맞으셔. 천식도 있으시고 피부 반응 검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어떤 게 진짜 고양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뭐 다른 고양이만 그런 게 아닐 수 있거든요.
2: 과연 그를 괴롭혀온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항원을 떨어뜨린 뒤 바늘로 살짝 긁어 피부 반응을 살피는 검사가 진행됩니다. 꽃가루와 고양이 털을 비롯한 55종의 항원에 대해 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피부가 부풀어오르는 펜진의 크기를 통해 원인을 찾아낼 수 있죠.
1: 이 피부 반응 검사에서 보니까 그딱그 고양이가 나아요. 그러니까 고양이 알레르기 맞으셔. 그리고 좀 꽃가루도 있기는 있는데 가을철 꽃가루. 혹시 가을철 8월 말 9월 달에 좀안 좋으세요?
0: 환절기 때마다
1: 조금 좀안 좋으시죠?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되는 건이 고양이가 제일 문제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2: 심증만 있었던 고양이 알레르기에 대한 오랜 궁금증이 이제야 풀렸습니다.
0: 네, 확실히 제가 고양이를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한 천식이 발병할 당시까지 7년 정도를 같이 집에서 사니까 이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20대가 되고 계속해서 한 10초마다 막 이렇게 목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게 계속 생겼어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같이 지내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나중에 부모가 되고 자식이 생기면 고양이를 기르고 싶다, 뭘 기르고 싶다 하면 저는 알레르기 테스트 먼저 받게 하고 결정을 할것 같아요.
2: 피부 반응 검사를 진행하는 또 다른 환자들이 있습니다. 황별희 씨와 송경태 씨. 비슷한 시기에 검사를 받은 이들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두드러기를 유발한 원인 물질은 각각 달랐는데요. 그렇다면 원인 물질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1: 식품 알레르기, 약물 알레르기는 해피가 제일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반면에 그 천식이라든지 비염 같은 경우에는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반려동물이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청소하라 하면은 좀 먼지를 줄일 수는 있지만은 그 효과가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하고 약물 치료로 잘 조절이 안 되면은 일부러 내 면역 내성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치료법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2: 원인 물질을 밝히는 것이 알레르기 치료의 첫걸음. 특히 식품이나 약물은 생명의 위협까지 불러올 수 있어 원인 물질 규명이 중요합니다.
4: 다리에 주사를 맞고요. 다리에 뭐 이상하게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선생님 저 이상해요 하고 쓰러진 거죠. 그러고 눈을 떴더니 이제 119에서 왔는데 그 분을 보고 또 쓰러진 거예요. 한번 더.
5: 손이 베어서 응급실에 그 봉합수술을 하러 갔는데 항생제 테스트 중에 혀가 말리고 약간 엄청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사실 막좀 기억이 잘안 나고.
2: 두 사람이 겪은 쇼크 증상은 과연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음식이나 약물 등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쇼크 증세와 같은 심한 전신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특정 항원을 받아들일 때 비만 세포 안에 있던 히스타민이 폭발적으로 방출하게 되는데요. 히스타민은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에 관여하는 화학물질로 히스타민 수용체에 결합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또 혀나 목젖이 부어오르면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고 기관지 수축이 심해지면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단 몇 분 내로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감지되는 즉시 에피네프린을 허벅지에 자가 주사하고 10초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의식을 잃은 환자를 발견했다면 119에 즉시 신고하고 평평한 곳에 눕혀 안정을 취하게 해야 합니다.
1: 주사를 맞자마자 쇼크가 났다든지 뭐 땅콩을 먹자마자 뭐 쓰러졌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알레르기가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아주 소량만 먹어도 이게 전신에 퍼질 수가 있거든요. 두드러기가 아주 전신에 나타나든지 그리고 혈관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럼 혈압이 확 떨어지면은 뇌 혈압 그 혈액이 흐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고 기관지가 확 조여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아나필락시스라고 그러고 이게 적절하게 조치를 못하면은 이것 때문에도 이게 사망하는 경우가 아쉽지만은 좀 관찰이 됩니다.
2: 해외에서는 아이들이 유제품 등을 먹고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식품을 직접 섭취하지 않고도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복숭아 털이나 꽃가루 알레르기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을까요?
1: 보통 기생충 영화를 보면은 복숭아 그 껍질에 있는 털을 가루를 노출이 돼서 유발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꽃다발을 받았는데 그 꽃가루에서 유발이 되는 드라마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까지 예민한 사람은 아주 아주 드뭅니다. 식품에서는 보통 땅콩, 우리나라에서는 밀가루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계란, 우유 이런 것도 뭐 식품 알레르기가 흔한 아나필락시스가 있고요. 그리고 약물, 해열 소염 진통제, 항생제 이런 것도 잘 일으키죠.
2: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나필락시스를 자주 유발하는 식품은 새우, 달걀, 땅콩, 밀가루 등으로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흔히 처방되는 소염 진통제와 항생제도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황별희 씨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손을 베어 치료받던 중 갑작스런 쇼크 증상이 나타난 것이죠.
1: 피부 반응 검사 보니까 그 페니실린계하고 세파계 다 양성이 나왔어요. 항생제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름 있고 여기 어떤 약물에 대해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다. 그래서 안전한 약이 뭐다 이렇게 적어 드릴 테니까 이게 항상 가지고 다니셔서 이 약물 알레르기는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개통이 전혀 다른 항생제를 쓰셔야 돼요.
3: 약국이나 아니면은 다른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 약을 살 때 항상 보여주시고 겹치는 약이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2: 약물 안전카드는 응급 상황을 대비해 가족끼리도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아나필락시스를 방지하려면 원인을 알고 회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나필락시스가 한번 발생했다면 에피네프린이라는 자가주사를 처방받아 사용법을 알아둬야 합니다.
1: 에피네프린의 효과가 뭐냐면은 혈관을 수축을 시키고요. 그래서 혈압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또 기관지에 있는 평활근을 이완을 시켜줘서 숨구멍이 뻥 뚫려주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있게 만듭니다.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또 재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항시 휴대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0: 알레르기 3총사로 불리는 천식, 비염,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지난 20여 년 사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비염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죠.
1: 보통은 한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이 알레르기 질환으로 이제 고생을 하고 있고요. 한 50년대, 60년대는 거의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흔한 병이고 꾸준하게 증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활 패턴이 좀 많이 변한 것도 좀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알레르기로 고통받는 환자의 급증은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산업화된 국가일수록 더욱 두드러집니다.
1: 이 전 세계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난 게 언제냐면은 19세기 초부터 이게 조금씩 기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알레르기 질환이 늘었는지 너무나 흔해 빠진 질환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설명하는 방안으로 위생가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에는 다 농사 짓고 뭐 소, 돼지 키우고 근데 그러는데 요즘에는 뭐 깨끗하게 살잖아요. 이런 백신도 맞고 항생제를 사용하고 그래서 해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감염도 줄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위생 가설은 시골보다 위생적인 도시에서 유병률이 높다는 결과를 비롯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죠. 알레르기는 현대인이 맞닥뜨린 숙명일까요? 원인 물질도 한둘이 아닙니다.
2: 사과 같은 거를 그냥 한 입만 깨물어도 몸 안이 붓는 알러지라서 숨을 못 쉴 수도 있는, 여름에 수박을 먹는다던가 그런 걸 못하니까, 그리고 뭐 견과류, 아니면 꽃가루 알러지, 여러 가지 알러지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3: 돼지고기, 사과, 복숭아 이렇게 먹는 것들 있고, 꽃가루 알레르기도 있고, 먼지에도 알레르기 있고, 돼지고기 좋아했는데 못 먹으니까 부풀어 오른다고 해야 되나? 약간 되게 작게 모기 물린 게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심해지면 온몸으로 이제 퍼지고.
4: 호두나 아몬드 이런 거 조금만 많이 먹으면 피부로 바로 올라오고, 복숭아 같이 과일에 이제 털이 조금 있는 과일들 먹으면 또 똑같이 알레르기 증상이야.
0: 당혹스러운 건 원인 물질이 하나 둘 늘어갈 때입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먹는 식품들이 왜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1: 성인에서 가장 많은 식품 알레르기는 사실 과일 알레르기죠. 근데 이제 과일 뭐 사과, 복숭아, 뭐 자두, 키위, 망고 이런 과일 알레르기의 그 대부분은 사실은 이 과일 자체보다도 이 꽃가루 성분하고 과일 성분이 비슷해서 나타나는 교차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 먹는 과일이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알레르기 교차 반응은 인체의 면역 체계가 한 물질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다른 물질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유사하다고 인식하면서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교차 반응 물질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는 사과, 배와 같은 과일에서, 또 복숭아는 사과, 자두, 체리에서, 새우는 게와 가재에서 교차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인 물질도 병의 경중도 차이가 큰 알레르기 질환.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경태 씨. 치과 의사인 그는 비염 때문에 오늘은 환자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1: 네, 보니까 이게 딱 두 개인데 진먼지 진드기하고 그 가을철 쑥꽃가루가 그래요.
5: 쑥이요.
1: 네, 보니까 좀 코에 알레르기 염증이 꽤 심하셔요. 그래서 네. 약으로 좀 조절해 보시고 네. 자 이거로 내가 처방해 주는데요. 이게 좀 코에 염증이 심하니까 매일 하셔야 돼. 이렇게 하고 칙칙 하시고.
5: 네, 알겠습니다.
0: 알레르기 비염의 1차 치료는 경구용 약과 코 스프레이 형태의 약물 치료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적인 약물은 항히스타민제와 국소 스테로이드제입니다. 먼저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 매개체인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로 인해 콧물, 재채기 등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코에 뿌리는 국소용 스테로이드제는 알레르기 염증 세포를 억제시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부작용이 걱정인데 계속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1: 스테로이드 제제를 이게 알약으로 먹으면 부작용이 많거든요. 알약으로 오랫동안 먹으면 얼굴이 커진다든지 뼈가 약해진다, 또 혈당이 오른다,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알레르기에서 쓰는 것은 전부 다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를 씁니다. 이런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는 간에서 바로 대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1차 치료제로 많이 사용하는 게 코에다가 뿌리는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를 이렇게 숙이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잘 뿌린다고 이렇게 들고, 목을 들고 하시면은 이게 들어가지를 않아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왼쪽 코를 뿌려주시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코로 이렇게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코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은 바깥쪽에 더 중요한 구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0: 최근엔 반려동물 알레르기로 인해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성호 씨가 바로 그런 경우죠. 비염뿐 아니라 천식이 있는지 폐기능 검사와 객담, 즉 가래에 있는 알레르기 염증 세포를 관찰하는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5: 이게 콧물이 항상 이제 뒤로 넘어가서 계속 헛기침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1: 목에 이물감이.
0: 비염을 오래 앓았다는 성호 씨는 천식까지 악화돼 있었습니다.
1: 궁금한 게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코는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5: 따로 사실 치료를 한 적이 거의 없고요. 네.
1: 천식도?
5: 천식은 이제 초기에만 천식이 흡입기를 가끔 쓰다가 안 썼어요.
1: 그러면 약발이 안 나타납니다. 꾸준히 쓰셔야지 나타나요. 코하고 기관지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진먼지라든지 미세먼지, 기관지까지 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 기관지를 보면은 이렇게 점막이 있는 거고 그 주변에 근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식이라는 게 생기면은 여기가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붓는 거고, 또 하나는 또 주변에 있는 근육이 수축일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여주는 거죠. 이렇게
0: 천식의 대표적인 치료제는 흡입제 형태의 기관지 확장제로. 알레르기 반응으로 기관지가 좁아졌을 때 일시적으로 기관지를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천식은 만성질환이다 보니 기관지 점막의 염증이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염증이 좋아질 때까지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는 흡입제를 꾸준히 사용해야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만성 두드러기 등을 유발하는 식품 알레르기는 원인 물질을 피하는 회피 요법이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유, 땅콩, 밀가루, 돼지고기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 22종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원재료명을 표기하도록 돼 있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물 요리에 재료가 섞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알탕을 먹고 있었는데 그냥 그 알탕에 꽃게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제가 저녁에 막 목도 이렇게 붓고 막 눈도 붓고 해가지고 저는 일단 눈 이런 게 많이 부어서 얼굴이 붓거든요.
0: 만성 두드러기는 온몸으로 퍼졌고 외출조차 하기 힘들어졌죠.
3: 제가 한참 심했던 그 묘기증이라 하나요? 이렇게 긁으면 모양대로 나타나는 듯한 두드러기가 그냥 얼굴부터 발끝까지가 다 나왔어가지고 정말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얼굴도 막 이렇게 부었어가지고 그랬어가지고 제가 막 피부과도 다니고
4: 다 다녔거든요. 알러지과로 과를 옮기게 돼서.

0: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약간 아 내가 맞다 뭐 이렇게 알러지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날이 있을 정도로 어떤 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 날도 많아져가지고.
1: 수경 씨를 만성 두드러기에서 해방시킨 주사는 무엇일까? 기존 약물들이 듣지 않다 보니 생물학적 제제라는 최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알레르기 염증을 유발하는 IgE 항체나 사이토카인을 차단하는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사이토카인이 많아져 면역 균형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데 생물학적 제제는 사이토카인과 결합해 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염증을 억제시킵니다. 알레르기 질환 치료에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죠.
2: 최근에는 항체 치료라고 그 바이오 생물학적 제제 항체 치료법이 이제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알레르기 질환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약은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스테로이드입니다. 이것은 그냥 공장에서 합성하는 거예요. 그냥 이 케미칼을 합성을 하는 건데 알레르기 면역에 관여하는 IgE라든지 그 알레르기 유발 T세포의 기능을 차단하는 항체 치료는 이 단백질입니다. 이런 항체 치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에 쓰던 치료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중증 천식, 만성 두드러기도 이 항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게 약물로 조절이 안 되는 심한 환자들도 다 좋아지는 그런 성적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비싸다라는 게큰 단점입니다.
1: 그렇다면 생물학적 제제 주사는 얼마나 자주 맞아야 하는 걸까요? 또 효과는 얼마나 지속될까요?
2: 생물학적 제제는 뭐 약제마다 효과를 나타내는 기간이 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평균적으로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또한달 지나면 약효가 다 떨어집니다. 꾸준하게 하는 거지 한두 번 맞았다고 이게 뿌리가 피고 그러진 않습니다.
1: 강아지 사랑에 단단히 빠져 있는 강성록 씨.
3: 기다려.
1: 이렇게 행복을 선물할지 몰랐다죠.
3: 얘는 이름은 못 지고, 그리고 아주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귀엽고, 이쁘죠? 사람 같았으면 아마 미스 코리아감이죠. 이뻐요. 예. 한 5년 전쯤 됐겠죠. 퇴근해서 지금 현관문을 들어오는데 뭐가 싹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 뭐야 이랬더만 그게 이제 못 지었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내가 뭐 반대하고 싫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해하고 또 키우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1: 유난히 강성록 씨를 따른다는 못지.
3: 못지야 해봐. 안녕. 안아줘, 한번 안아줘봐.
1: 하지만 마냥 귀여워할 수만은 없는 노릇.
3: 나도 무의식 중에 이제 이러면서 그냥 눈을 이렇게 만지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금방은 몰라도 좀 있으면 또 가렵죠. 가려 충혈이 되고 안에 염증도 막 생기고 그래서 병원에 가고.
1: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물론이고 비염과 천식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천식으로 호흡이 불편해 알약을 복용해봤지만 쉽게 개선되질 않습니다. 반려견과 편안한 동거를 꿈꾸며 병원을 찾은 강성록 씨.
2: 그한 달에 한번 맞는 용량이 한 5만 분질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라갈 때마다 용량을 이렇게 한두배 정도 가까이 이렇게 올리면서 맞는 겁니다.
1: 근본적으로 알레르기 체질을 개선하는 면역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면역 치료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반려동물의 털, 꽃가루와 같은 원인 물질을 약물의 형태로 만들어 몸속에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환자에게 점진적으로 농도를 높여 투여해 특정 원인 물질에 대한 내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사의 횟수나 치료 간격을 기준으로 초기 치료와 유지 치료로 나눠지는데 초기 치료는 일주일에 1, 2회씩 주사하며 기간이 오래될수록 4에서 6주에 1회씩 주사하게 됩니다. 면역 치료는

0: 이 비염이나 천식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알레르기 물질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우리 몸에 이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 점차 알레르기 반응이 사라지게 됩니다.
1: 면역요법은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약물 치료는 약을 쓰는 동안에는 좋아지는데 끊으면은 바로 원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지만은 면역 치료는 내성을 키워주는 겁니다. 진먼지 진드기, 그 다음에 반려동물의 이제 털에 있는 분비물들, 꽃가루, 추출물, 꽃가루에서 그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그 단백질을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0: 면역 치료의 역사는 생각보다 깁니다. 100여 년 전, 레너드 눈 박사가 꽃가루 추출물을 주사해 효과를 입증했을 정도로 안전하고 검증된 치료법이죠. 단, 장기간 치료가 필수입니다.
1: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치료를 시작하면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면역 그 내성이 굳어지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3년 정도는 맞아야지 면역 내성이 굳어지고 한 6개월, 1년 하고 그냥 끊어버리면 다시 그 면역 내성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3에서 5년 동안을 이렇게 치료를 받고 그러시면은 굉장히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이 됩니다.
0: 제주도에 사는 경은 씨는 중증 천식에서 해방되기 위해 면역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 시도 때도 없이 기침이 나니까 그냥 걷다가도 기침이 나고 가만히 TV를 보다가도 기침이 나고 구토를 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구토를 하면 해서 여기 이제 실패줄이 다 터지고 이런 적도 있었고 뭐 TV에 나오는 알레르기 발작 이런 것처럼 숨이 안 쉬어져서 막 주저앉을 때도 있었고 진짜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0: 원인 물질이 진먼지 진드기인 경은 씨는 주사제가 아닌 알약 형태의 설화 면역 요법을 진행 중입니다.
1: 이게 혀 밑에다가 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 2분이면 다 녹습니다. 네. 이거 좀 어떠세요? 좀 효과가 좀.
2: 기존에 한 10이라고 생각을 네. 하면 한 2, 3 정도로.
1: 많이 내려가셨구나. 네, 네, 네. 이렇게 이게 특히 이렇게 설화 면역요법이 되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자주 오시기도, 제주도시니까 자주 오기도 어려우시고 네, 그러시니까 네. 이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좀, 숨소리 좀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숨소리 깨끗하시니까요. 약으로 이렇게 조절하고 그러시면 또 좋아집니다.
0: 네. 2년째 설화 면역 치료를 진행 중인데 효과를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요?
2: 제가 원래 저의 기침 빈도수로는 하루에 한 10번 정도 이렇게 기침을 했다면 요즘에는 하루에 한두 번 안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약이 이렇게 잘 듣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은 너무 편하게 잘 넘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죠.
0: 설화 면역 치료요법은 알레르기 원인 물질인 고농도의 진먼지 진드기 추출물을 알약 혹은 액상 형태로 주입합니다. 약을 혀 밑에 머금고 녹여 흡수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혀 아래 구강 점막과 접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안에 자극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적은 비교적 안전한 약입니다. 알약을 매일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정 항원에 대한 내성을 유발해 체질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치료라는 점에서 면역 주사와 원리는 같습니다. 치료를 3년에서 5년 이상 진행하면 진먼지 진드기에 의해 발생하는 천식과 비염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꽃가루, 동물 털 항원은 병원에서 주사요법으로만 가능합니다.
1: 설화 면역요법은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집에서 혀 밑에다가 본인이 녹이는 거고 피하주사법은 이 아나플락시스라든지 전신에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서 하셔야 됩니다.
0: 고양이 알레르기에서 꽃가루와 약물까지 항원이 다양하다 보니 알레르기와 전쟁을 벌여온 정진

0: 일단 콧물을 풀기 위한 무슨 가제 수건이나 요즘은 그런 걸안 가지고 나오니까 진짜 편하죠. 지금은 좀 자유를 얻은 거죠. 이런 호흡기 쪽으로는 이 정도면 아우 자유와 평화를 얻은 거고요. 100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90은 해방됐죠.
1: 아이, 좋다.
2: 천식의 고통에서 벗어나 강아지와 평화로운 일상을 꿈꿨던 강성록 씨. 근본적인 면역 치료를 시작하고 한결 달라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1: 밖에 나왔다가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에 반겨주는 애가 이 모찌예요. 아주 그냥 안기고 그러고 그냥 입맞춤 하려고 그러고 아주 그럴 때가 제일 참, 아, 이게 참 너무 정이 가고, 아, 이런 맛으로 이렇게 키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우리 가족으로서 없었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됐죠. 뭐. 잘 키우고 이쁘게 키워야죠.
2: 그렇다면 최근 급증한 반려동물 알레르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법은 무엇일까요?
3: 보통은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이나 털 달린 동물이죠. 뭐 고양이, 개 이런 건데 이제 털이 이제 문제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털에 묻혀 있는 침샘, 그 다음에 피부에 있는 피지샘에서 나오는 분비물, 또 소변이라든지 그 비뇨기에서 나오는 분비물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이제 이 개, 고양이를 보면은 이 애정 표현을 핥아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침샘에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묻혀지는 거죠. 이 털이라는 게 이제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묻혀있는 그런 것들이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퍼지게 하는 데는 이 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발 물질의 사이즈가 작아서 공중에 떠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꽤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목욕을 시키면은 알레르기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2: 다양한 원인 물질로 인해 4명 중 1명이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요즘. 알레르기로부터 해방되려면 원인과 병의 경중을 파악해 나에게 맞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3: 알레르기로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어쨌든 적절하게 회피, 약물,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은 면역 치료를 통해서 이제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다 만족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 알레르기를 질환이라는 게또 의외로 또 조절이 또잘 되는 거거든요. 그 삶의 질이 좀 올라가는 거 보면은 좀 많이 좀 뿌듯합니다.
2: 알레르기와의 작별을 꿈꾸고 계신가요? 어떤 환경에서 알레르기가 발생하는지 기록하는 건 치료의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알레르기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첫걸음을 떼보는 건 어떠신가요?

0: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그러니까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럼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8: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다리 보이나 봐봐.
1: 어, 잘 보여?
0: 셔플 댄스라고 요즘에 50, 60대가 춤추는 예, 기분도 좋고 나랄 것 같다니까요. 땀도 많이 나요.
2: 혼자 추어도 재미있고 함께 추면 더 신난답니다. 50대 후반
3: 평균. 제일 어린 사람이 54, 고작네 70.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4: 셔플이 정말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근력 운동, 근 체력 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되는 운동이라.
2: 촌바람 난 어른들의 즐겁고 건강한 딴짓. 셔플댄스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겠습니까? 전남 신안의 아름다운 섬 임자도로 갑니다. 3천여 명 주민이 살아가는 제법 큰 섬이죠. 이곳에 섬과 육지를 잇는 물류정거장 택배영업소를 찾았습니다.
5: 어?
6: 어제 물건 엄청 먹었던데.
5: 어, 거의 저걸로 채울 건데?
6: 20kg?
5: 응.
6: 오늘 뭐, 거의 많아.
5: 이거.
6: 뭐야, 이게?
5: 두 개 넣은 대파고. 응. 이거 되는 날에 두루지다, 이거.
6: 두루? 아. 대파 하나?
5: 네. 그래서 두루 조금만 한 바퀴 있어.
6: 조금만 더 있지? 두루? 20년 된 것 같은데요? 한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만?
2: 이른 아침부터 육지로 보낼 택배 접수로 분주한데요.
7: 아, 택배도 택시로 배달해버려?
2: 택시 기사님 편으로 택배만 실어서 보내왔답니다.
8: 아줌마님, 이건 누울까요?
6: 예, 어르신들이 지금 바쁜 철이어가지고 예, 직접 못 나오시니까.
2: 접수도 알아서 척척. 긴 세월 서로 속속들이 알고 지내온 덕이죠.
5: 뭘 이렇게 직접 가져오세요?
6: 요즘에는 대파. 여기는 대파 산지여가지고 대파를 많이 보내요.
5: 대파 이거 직접 다 농사 지으신 거예요?
7: 네, 농사 지어가지고 지금 택배로 해서 전국으로 보내고 있네요. 요새 서툴 그때 축제장에서 추고 네. 요즘은 잘 되고 있어요?
6: 아, 잘 나가고 있어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7: 축제 끝나기 전에 그러면 한 번.
6: 네, 한 번 더.
7: 해수욕장에서 해줘야 될 텐데.
5: 사장님. 네. 사장님이 뭐 하세요?
7: 예, 네, 네. 요즘 셔플에 미치셔가지고. 날마다 그것으로 다니시라고 지금 택배를 잘 보낸가 모르겠네. 그 돈은 저기 와이프한테 받으세요.
6: 네.
5: 아니, 어머니 어떻게 셔플댄스 손님들도 아세요?
6: 예, 많이 알아요. 제가 카톡에다 많이 올려놔서 어르신들이 주소를 카톡으로 보내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알아요. 축제 때 우리 친구들하고 저희가 영상을 이렇게 지금 카톡에 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보고 한번 보라고.
2: 임자도 주민들에게 셔플 댄스를 알리고 싶어 튤립 축제 현장에서 직접 공연도 선보이고 연습 영상은 물론 여행지에서도 기념사진 대신 셔플 영상을 찍어 부지런히 전파하는 중이라죠.
5: 택배하느라 바쁘신 거 아니세요?
6: 되게 많이 바쁘죠. 많이 바빠요.
5: 바쁜데 언제 여기 오신 거예요?
6: 3년 전에 무엇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몸치 탈출을 할 수 있는 이 셔플 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다니면서 1시간 거리에 학원을 쫓아다니면서 배웠습니다.
9: 하나야!
10: 어, 언니!
9: 아, 엄마 저번에 너 저기 전장 통화서 저 셔플 했더라.
6: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 미쳤어.
9: 뭐 잘하더라.
2: 임자도 공식 1호 셔플 댄서이자 전도사.
3: 언니, 이거를 중심을 잡아야 돼. 이렇게.
10: 이렇게?
3: 이렇게. 그렇죠, 많이 올려.
6: 어, 이렇게. 왜냐면 이게 기역자로, 기역자로 해야.
10: 기역자로.
6: 이게 내가, 몸을 살살, 놓으면, 앞에다 딱 놓으면서 쭉.
3: 다리를 뒤로 쫙 빼는 거야?
6: 쭉 빼야 돼. 어, 그리고 다리를 앞에 뭐 있다고 해서 땡겨.
3: 땡겨.
6: 쭉. 어, 땡기고. 땡기고. 어, 앞에 나가 땡기고. 아이고. 놓고. 어. 땡기고, 오! 땡기고, 오! 언니 잘한다.
3: 아, 연습했다니까. 너 보고, 올린 거 보고.
11: 무료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너 올려놓은 거 켜고 한 번씩 따라 해본다니까.
1: 오늘 방금 따라 했잖아요.
10: 예, 네, 힘들어요. 거기보다 힘들어.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그 다음 단계 하기가 힘들어요.
6: 그래서 다음 주. 우리는 운동도 만들어도 최고야. 운동도 만들어도 운동도 최고야.
3: 모여서
11: 모여서 즐긴다는 거.
10: 아이고 너무 너무 좋아. 응.
3: 하다 보면
10: 살도 빠질 거 아니냐. 무릎도 이렇게 막 크게 뭐 이렇게 물이 안 가는 것 같고.
6: 아니 이게 갱년기에 진짜 좋은 운동인 것 같아. 내가 언니
3: 빨리 전화 때문에 아주 젊어지겠네.
6: 젊어지겠네.
3: 진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2: 이왕 시작한 거 지도자 자격증까지 도전해보자 싶어 거울까지 챙겨들고 매일 연습 중이라죠.
6: 아, 발, 저의 발 스텝을 보려고요. 둘, 셋, 넷. 한다,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 이게 동작이 넘치게 좀 있어요?
6: 예, 이게 런닝맨이라는 게 있고.
1: 어떤 게 런닝맨?
6: 이게 런닝맨. 런닝맨이 있고. 티스텝 찍고 찍고 살짝 찍고 터치

0: Very good. Chester, Chester. Chester, just here. Ready? Two, three, four.
1: 기본 발동작만 익혀도 누구나 춤꾼이 될 수 있답니다.
0: 맨날 앉아서 의자에서 앉아서 일만 하니까 올라와서는 다리도 부러지고 생각보다 몸을 움직이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더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힘을 뺀 만큼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1: 사실 택배 일이라는 게 녹록치만은 않죠.
2: 한 통을 하고 몇 개야?
3: 확인해봐야 돼.
2: 저희 신랑.
3: 네, 안녕하세요.
4: 아, 그 두 분이 같이 하신 거예요?
2: 네.
4: 네. 지금 어디 있다 보시나요?
3: 지금 무안에서 물건 배달 물건 싣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2: 이거는 오늘 배달 물량이에요.
1: 매일 30건 정도 된답니다.
2: 갔다 올게.
3: 응.
2: 갔다 올게. 오늘은 많지 않더라고요, 이쪽은.
3: 응.
2: 가요.
4: 배달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2: 일정 부분은 제가 하고 나머지는 또 애기 아빠가 하고.
1: 임자도는 남편의 고향. 인천에 살다 20년 전 섬으로 들어왔죠.
3: 두 분은 어떻게 여기 와서 택배 하시게 된 거예요?
2: 애기 아빠가 직장 다니다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내려와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니까 우체국 택배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섬은 배를 타고 다니니까 택배가 아예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들어와가지고 이 택배를 시작한 거예요.
1: 딱 3년만 살자 한 게 벌써 20년.
2: 안녕하세요.
3: 예.
2: 이거 뭐 맞아요?
3: 뭔데요?
2: 세제 같은데요?
3: 네?
2: 세제 같은데? 안에 문이 또 있네.
3: 아니, 뭔 돈 되는 거라고 시골에 문명 시키노.
2: 예, 감사합니다.
3: 예, 네. 고맙습니다.
2: 네.
1: 낯설고 고립된 섬 생활. 그간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2: 많이 힘들었죠. 탈모가 오니까 맨날 모자를 벗어본 적이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삶이 더 희망적이고 그전보다도 훨씬 활기롭다고 해야 되나? 더 즐거워요. 많이 즐거워요. 그래서 얼른 일하고 또 춤추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배달을 열심히 해요.
1: 몇 년 전 육지를 잇는 다리가 생기고 자유롭게 셔플을 배우러 도시를 오가며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왔답니다.
2: 잘 찍히네. 꽃이 이쁘니까. 아무데나 꽃이 이쁘니까 아무데나 찍어도 되지 않을까?
3: 잘 나올 것 같은데.
5: 두 분 꽃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2: 꽃 보러 왔어요. 꽃도 보고 셔플도 하고.
1: 백만 송이 튤립이 수놓은 아름다운 임자도의 풍경 앞에 서면 춤바람도 더욱 신바람 난다죠.
2: 여보, 저쪽에서 내가 춤을 추고 여기서 찍어주면 어떨까?
3: 괜찮을 것 같은데?
2: 찍어주면
3: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
4: 남편분은 촬영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2: 네, 많이 잘 도와주세요.
1: 덕분에 데이트하는 시간도 많아졌답니다.
2: 자리 봐줘.
3: 앞쪽을 좀만 와, 앞쪽으로. 가운데. 됐어.

0: 전에는 사무실에만 있다 좀 우울한 생활을 하다가 쇼플 배우고 나서 성격이 많이 활발해지고 많이 밝아졌죠.
1: 활발해지니까 남편분 좋으시겠어요?
0: 기분이 굉장히 좋죠.
2: 그래서 이 좋은 걸 혼자 하기 아쉽더랍니다. 유산소 운동도 되니 3년 새 몸무게도 10kg이나 빠졌다죠.
3: 우리 나이 때는 많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게 춤을 추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셔플 댄스를 많이 좋아요.

0: 많이 신나요. 네.
1: 쉽죠? 쉽죠? 쉽죠?
2: 재미있고 운동 효과까지 있으니 그 춤바람이 잠잠할 리가요. 이미 전국적으로 뜨거운 돌풍을 일으키며 요즘 5, 60대 사이에서 가장 핫한 취미 중 하나랍니다.
3: 아마 제가 제일 연장자 같아요.
4: 나이 어떻게 되십니까?
3: 저는 66년생이요. 한갑이에요, 한갑.
2: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년의 셔플 댄서들. 오늘 셔플 축제가 있답니다.
0: 너무 힘들어. 너무 빨라졌어.
4: 옆에서 못 따라가시는데요?
0: 아니, 너무 빨라. 너무 빨라져가지고.
5: 저는 67세에 시작했어요.
4: 67세요?
5: 네.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6: 제가 피아노를 했을 때 목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운동을 하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너무너무 즐거워요.
7: 김천에서 수제 돈가스를 운영하면서 취미로 셔플 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4: 식당 일은 힘들잖아요.
7: 식당 일은 주방 제가 음식 다 하거든요. 오늘은 샀다가 내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무 즐거워서.
2: 동호회나 수업을 통해 만난 이들이 팀을 이뤄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
8: 네, 일부러 오늘 공연을 위해서 맞춰 입었어요.
9: 저희 오늘 발표곡이 그리스 뮤지컬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입은 거예요.
4: 화살이 있어요, 두 번째.
9: 아이돌 노래예요. 에스파.
4: 넥스트
9: 레벨.
4: 소화가 되세요?
9: 에스파 그래도 나이가 들다 남들처럼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4: 남자분들이 이제 셔플 하세요.
10: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11: 아이, 운동도 되고 끝내줍니다.
10: TV에서 한번 봤는데요. 굉장히 매력을 느껴가지고, 네,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냥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네, 그런 거죠. 안 해봤던 거에 대한 도전.
2: 셔플을 출 때만큼은 모두가 28 청춘.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주인공.
4: 예전에 사람 많은데 가본 적 있으세요?
5: 전혀. 네. 춤이라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기 사실 상담 심리 했거든요. 네. 맨날 앉아서 일하다가 이렇게 몸을 쓰니까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힘들어도 재밌는 거예요. 이 셔플이라는 게.
2: 함께 호흡 맞춰 곡 하나를 완성해가는 재미.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해냈다는 만족감이 주는 그 벅찬 감동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죠.
5: 너무 확실하게 틀려서 괜찮아. 너무 떨렸어요. 저도 떨렸는데 재밌었어요.
12: 너무 행복했어요.
2: 오롯이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함께 셔플 추실래요?
13: 손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5: 아,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같아요.
14: 제가 정성을 기울이는 것만큼 그 이상의 기쁨을 안겨주니까요.

0: 대존잼. 너무 재밌어요.
1: 완전! 네. 아!
2: 눈물.
1: 몰라, 눈물 날 것 같아.
3: 아! 만약에 싹싹.
4: 자연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해주는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면 된다.
5: 35세 직장인입니다.
6: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낭떠러지.
1: 어, 잠시만요. 아, PD님.
5: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0: 오빠 그냥 컴파니.
1: 여기서 좀 내려놓겠습니다.
2: 조금 더 여리여리한 요령들이 오물시지 않을까요?
1: 불안, 걱정 다 덜어냈어요.
3: 풍경 한번 보고 캐디 먹고.
1: 저만의 오아시스를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와는 정반대편의 나라, 직항이 없어서 24시간을 날았습니다. 한반도의 6배나 되는 길고 넓은 땅에서 고르고 고른 오늘의 첫 여정. 밀프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야쿠초, 이 길을 지나면 놀라운 풍경이 펼쳐지죠. 하지만 이 땅의 지명은 치열합니다. 페루군이 스페인군에 대항해 싸우다 수없이 전사한 여기는 죽음의 모퉁이. 전투에 지친 페루 군인이 어쩌면 잠시 쉬어갔을지 모를 한 계곡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저 협곡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창합니다.
4: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 밀프라는 데를 가고 있는데요. 이 밀프라는 데를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으로만 봤을 때도 색깔이 너무너무 예뻤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만 보고도 홀딱 반했었는데 지금 5월에서 6월? 지금 시기가 딱 보기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엄청 기대가 돼요.
1: 하늘이 맑아야 본색이 나온다니 예감이 좋네요.
3: 예쁘기만 하고 향기는 하나도 안 나네요.
5: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이 너무 곱다. 이 하늘 색깔이랑.
1: 요즘 자꾸 꽃이 좋아집니다. 괜히 가던 길도 멈추게 되죠.
3: 수비다 cuánto tarda?
6: 25 minutos.
7: 25 minutos.
8: ¿Por qué tienes flores en tu cuero?
9: Ah, este es el costumbre.
1: Ah.
9: Sí. Este flor adelante comprometido, atrás soltera.
1: Ah.
3: A mí necesito poner el flor atrás sol Ay. Soltera.
9: Ajá. Sí, sí, sí.
10: ¿Sabuchilla y cani?
3: ¿Sabuchilla?
9: Sola, solita.
3: Yo también soltera.
9: 솔리타.
11: 제 친구예요. 우리 같이 솔로. 우리는 솔로.
1: 아, 솔리타.
3: ¿Cómo se llama?
12: Gabriel Mateo.
3: Gabriel Mateo. Hola, Gabriel Mateo.
1: 정말 만난 걸 파시더라고요.
11: Es como una sopa?
12: Mazamorra.
11: Dulce. Mazamorra dulce, sí. Entonces, adentro solo lleva este fruto?
12: Sí, esta fruta lo cocino con su agüita, lo hago mazamorra.
11: Ah. Ajá.
12: Esta pinta. Ajá. Esta pinta.
11: Ah.
12: Este es este normal, puedes pintarte el labio, es morado.
11: Ah. 피 색깔처럼 그죠? 그래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입술에다가 발라도 된대요.
3: 보니까?
11: Pero ¿Puedo comer así?
12: Sí, normal.
11: ¿Normal?
12: Sí, es, se come.
11: 산딸기 맛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엄청 상큼해요. 산딸기 맛.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따끈따끈한데. 색깔은 좀 뭔가 보라 색깔에. 뭔가 이 과일의 향도 나는데. 옥수수 맛도 나는 것 같아요. Sabor, tiene sabor como maíz, un poquito de maíz, no sé, porque.
12: Tiene maicena.
11: Maicena.
12: Un poquito de maicena.
11: 아, 요거를 먹으면 좀 힘이 나서 올라가는데 좀 에너지를 줄 것 같아요. 좀 달달하니.
1: 진짜 맛있었어요.
11: Rico. Delicioso.
12: Gracias.
11: Bien delicioso.
1: 자, 이제 딱 25분만 걷겠습니다. 하지만 해발 3,000m 넘는 산에서 25분이란. 만만치 않습니다.
3: 거기에 올라간다고?
2: 저희 피디님이 조금 많이 힘드신가 봐요. 거친 숨소리가.
1: 페루에선 폐활량이 중요합니다. 한 체력하는 저도 걷다 서다 했어요. 마음은 여유로워서 평범한 풍경도 그림이 되네요.
2: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와! 아! 저기 봐요. 대박. 너무 이쁘죠?
1: 에메랄드빛 협곡 밀프입니다. 불빛이 감동이죠. 푸른 물의 계단 층층이 태그의 신비에 잠시 취해봅니다. 순도 높은 옥색의 비단 물길. 저 물길을 따라 들어가면 아득히 깊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갈 것만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단숨에 잊게 해줄 천상의 물빛입니다.
2: 오, 이 아름다운 물 색깔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5: 손은 담글 수 있을까?
2: 예전에는 여기서 목욕도 할 수 있었대요, 수영도.
1: 와, 여기에 몸을 담그면 천국 아니었을까요? 아쉽지만 손이라도 담가보죠.
2: 물이 진짜 시원해요. 물이 여기에 들어가서 수영하면 진짜 시원할 것 같아요.
1: 안데스 빙하와 흙 속의 미네랄, 그리고 햇빛의 삼박자가 빚어낸 하모니. 사람들은 여길 요정의 수영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요정도 감탄할 만하죠?
2: 한국에는 이런 선녀탕 있잖아요. 선녀들이 옷도 없고 여기서 목욕하는 이런 선녀탕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여기는 조금 더 여리여리한 요정들이 몸을 씻지 않았을까요?
1: 선녀도 요정도 밀프에선 성화한테 양보하세요. 밀프는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물빛은 하늘빛에 따라 낮빛을 바꾸어 버리죠. 우린 오늘 운이 참 좋았네요.
11: 자연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해주는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면 된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이 안데스 산맥에서 위안을 얻고 가는 것 같네요.
1: 한국에서 가져왔던 걱정들이 있었는데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버렸습니다. 저의 첫 번째 아지트를 찾은 것 같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치르던 병사도 이 물풀을 만났더라면 잠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0: 이제 격한 스릴감에 빠져볼까 합니다. 우리 기사 아저씨 바빠졌어요. 출발합니다. 안데스의 길은 험지가 다반사. 하지만 여긴
1: 장난 아니야.
0: 페루의 데스로드. 말 그대로 목숨 걸고 달리는 길.
1: 오 마이 갓. 저기를 내려간다고? 아니지.
0: 해발 평균 3,000m. 백두산 높이보다 훨씬 높은 외길의 절벽길.

0: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낭떠러지.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피디님. 아,
1: 진짜 무서웠어요. 다른 차를 만나면 어쩌나 했는데
0: 무사통과.
1: 거의 모든 길이 외길의 1차선이지만 가드레일 없습니다. 내려보면 움찔하죠. 올려다봐도 아찔합니다.
0: 누가 이렇게 길을...
1: 미쳤다 미쳤다.
0: 우와.
1: 이건 비명일까요? 감탄일까요? 잠시 섰다 갈까요?
0: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와,
1: 여러분 잠시만요.
0: 잠시만요.
1: 와, 와, 와, 와. 아, 진짜 바로 밑에가 정말 낭떠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사망하신 분이 계신가 봐요. 굳이 좋은 곳에 다시. 매년 수십 명이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한 산악지역에 길이 뚫린 이유는 여기에도 다 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매번이 위험한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다.
2: 신들의 호의에 기대어 기도하며 달리는 길. 저에겐 모험의 길이었지만 현지인들은 생계를 위해 오가는 길. 길을 내고 또 살아낸 사람들에겐 불굴의 길이었습니다. 경외감이 들었어요. 그 길 사이에서 저는 수없이 안데스의 영험한 기운과 마주했습니다. 신비로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구름은 안개였다가 꽃이었다가 또 그늘이 되어주었습니다. 산이 빚어낸 다채로운 구름의 향연에 폭 안겨보았죠.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1: 저희가 여기 풍경이 너무 좋지 않나요? 근데 마침 배도 고파가지고 여기서 한국의 맛을 좀 느끼고 가보려고 자리를 폈습니다.
3: 카메라 앞에서
1: 마음이 바빴어요.

0: 수시간째 절벽길을 달렸으니 눈물겹게 반가운 라면.
1: 진짜 여기서 먹는 라면은 꿀맛일 것 같네요.
2: 오, 잘 익은 것 같은데? 오, 익었다, 익었다.
3: 약간 3600에서 먹는 라면 맛은 어떨까?
2: 안데스의 바람을 입혀줘야지 얘네들이 꼬들꼬들해지거든요.
1: 아, 풍경 한번 보고
2: 그림 먹고. 아, 이 꼬불꼬불 길을 올라와서 먹는 이 라면은 절대 못 잊을 것 같아.
0: 감동이었죠. 얼마나 허겁지겁 먹었던지. 더할 나위 없는 만찬이었습니다. 그렇게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마을 앞산에서 흘러넘치는 시원한 물줄기가 장관. 이 물에 관한 신묘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여기는 타르마입니다. 1년 내내 봄 같은 곳이에요. 밭 전경이 참 정겹죠?
4: 여기 해발고도 3천이 넘는데도 주변이 엄청 푸릇푸릇해요.
0: 네, 만물 소생의 기운이 온화합니다. 동네 시장도 조용히 분주하네요. 그런데 다른 시장하고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꽃이 유난히 많았어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왜 다들 꽃을 들고 다닐까요?
5: Buenas, diga.
6: Usted está comprando
5: flores mucho aquí
6: para
5: llevar al Campo Santo donde mi madrecita, de todas las madres.
6: Toda la madre, madre.
5: Ah, ya, un feliz día, día de la madre.
6: Ah, aroma también. 이게 이 타르마 지역에서 나는 꽃이라고 하는데요. 타르마의 꽃을 부모님께 바칩니다. 대신 저는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돈이 최고죠.
7: 알렐리. 알렐리.
6: 알렐리. 라고 하네요. 알렐리. ¿Cuántos tiempo trabajaba aquí?
7: No, mucho tiempo.
6: No, mucho tiempo. 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Cuánto cuesta esto?
7: No sé.
6: 그런데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대요. ¿Y usted ya dieron flores a su mamá?
7: Todavía, pero ya tengo el regalo.
6: ¿Tu ama tu... ¿Te ama tu mamá?
7: Sí.
6: ¿Sí?
7: Mucho.
6: Mucho, mucho.
0: Sí, caballero. 엄마는 바쁘시네요. 오늘은 모든 페루 어머니들의 날. 아버지의 날보다 사람들은 어머니의 날을 더 알뜰하게 챙겼습니다.
8: 할머니랑 엄마
0: 자식들 효도법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어디 잘 나왔나 볼까요? 그런데 할머니 반응이
9: 기분
10: 좋아. 야, 누이스 코모스 티야. 뭐요?
9: 기분이
10: 좋아. 시. 아이. Siempre nos tomamos cada vez siempre.
0: 다나 하시죠?
11: Ahora también me manda el otro me trae acá. Estoy alegre.
1: Sí, alegre.
11: Sí.
0: 작고 고군등에 실린 세월이 더 고맙게 느껴지는 하루. 오늘만은 다들 어머니와 함께입니다. 여기 신기한 가게.

0: de seis pedidos para que terminen su carrera, sean algo en la vida. Entre ellos todos, ahorita mis hijos son profesionales, están trabajando y ellos.
1: Oh, es una fe, es una fe. Ah,
2: 그렇다면 저는 집이 없으니까 집으로 집을 달라고 소원을 한번 빌어보고 싶네요.
0: Si hacemos el documento, ¿eh?
2: Ah, sí. 이게 집을 사면은
0: el señor de Uruguay, ¿no?
2: En Uruguay. 집 증서도 해주시네요. 이렇게 철저하게 집 증서까지 만들어서 En Seúl. S E O.
1: 이왕이면 전세 말고 차가
2: 되올 때. 아, 진짜 내 집을 마련하는 거야 이제.
1: 이게 뭐라고 간절히 썼답니다.
0: Casita siempre que te hagas la vida pronto en la ciudad de Seúl. Y va a tener que te traiga suerte también en tu salud, en tu trabajo, en tus viajes, en el estudio, en el negocio también. Igual también le hacemos entrega de esta casita a nombre del señor de Uruguay. Que sea buena hora y también felicitaciones por tu casita también que va a tener pronto. Suerte para usted, señorita.
2: Muchísimas gracias. Muchísimas gracias. 진짜로 집이 생긴 기분인데요. Sí, muchísimas gracias.
0: Ahora lo llevas al templo, lo haces escuchar misa, lo haces bendecir y ya te lo llevas a la casa.
2: Ah, sí. Muchísimas gracias.
3: Sí, sí, amarillo.
0: A ver, que este niño...
1: 우리 코디님은 더 간절했어요.
3: 내년 한 2월 15일쯤에 애기가 나오게 기대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로.
1: 자, 공증 한 번 더 확실히 받아두겠습니다. 소원 잘 들어주기로 소문난 성당이래요. 마침 무르와이 성인의 축제 주간. 이 성당이 지어진 전설이 영험했어요.
2: 이곳에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패전한 스페인 군사 중 한 명이 몸을 피할 곳을 찾다가 바위 아래에서 지친 몸을 쉬어서 갔는데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다쳤던 몸이 모두 다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마음에 이곳에 십자가 기호를 걸고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고 건강을 빚는 게 아닐까 싶어요.
1: 저처럼 공증받으러 오신 분들 많았습니다. 다들 진지했어요. 저도 간절했죠. 이루어 주실까요? 그런데 이 성당의 진짜 유명세는 따로 있었어요. 벽 쪽을 향해 일렬 횡대. 뭐라고 계실까요? 한 방울, 두 방울. 물을 받느라 이러고 계셨네요. 이 물이 대체 뭐길래요?
4: Mucha fe.
2: Mucha fe. Ah, no mucho agua. Mucha fe. ¿Cuánto tarda? ¿Cuántos minutos?
4: 15 minutos.
1: 기도하듯 경건하게.
2: ¿Y usted va a tomar?
4: ¿Tomar también? Sí, para susto, para susto.
2: Sí, sí.
4: Es el agua para el susto. Toma el agua, no me la toma.
5: Para el susto, para el susto.
4: ¿No vas a tomarte tú?
5: Entonces me tiras acá.
6: Yo me tomo acá.
2: ¿Así?
5: Bastante, pues has tomado tú, Lice. Él tenía bastante.
7: Pero ese es bueno para el susto, susto para la cabeza, es curativo. Este agua como viene de la tierra de adentro.
2: Ah, tierra de adentro. Oh, pero porque usted no como y solamente...
7: Pero también todos nos podemos
2: comer. Ah, 우리도 먹을 수 있는데 애기들 먼저 주는 거죠.
1: 물이 엄청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들의 건강과 그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이 좀 감동적이에요. 신비한 물의 기적.

0: 어머니들의 기도의 기운이 아닐까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어머니의 물이었습니다. 따뜻한 어머니들의 마을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 여기를 찾아낸 날 환호했습니다. 차가운 평원이라는 뜻의 판파칠입니다. 알파카 녀석들이 반겨주네요. 지명이 왜 차가운 평원일까 했는데 드문드문 석회바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와, 그렇게 만났죠. 엄청난 삼각바위들의 숲. 페루의 대자연은 정말 놀랍습니다. 높이가 무려 6m급 이상인 거대한 뾰족 바위들. 18만 평에 이르는 평지에 수백 개의 삼각산들이 퍼레이드로 서 있습니다. 와,
1: 돌들이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꽃갈 모양의 돌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듬성듬성 나 있는 것 같지만 엄청 빽빽하게 모여 있거든요. 조금만 더 걸어볼까요? 와, 어떻게 이 딱 여기 이 지형만 이렇게 꽃갈 모양들이 났는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0: 오. 누가 만든 걸작일까요?
1: 여기도 있고 저기도 보면은 꽃갈들이
0: 예술가는 비와 바람
1: 이렇게 쏙쏙쏙쏙쏙 자라나 있는데
0: 그리고 화산 폭발의 마그마들
1: 봄이 되면 죽순들이
0: 뭘 닮은 것 같나요?
1: 와, 얘도 지금 조끼 제 키가 160 조끼 한 6m는 되는 것 같은데요? 좀 이게 가벼운 돌의 느낌인데요. 이렇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돌이 엄청 바짝바짝 건조하게 말라있는 느낌이에요. 와,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여기로 보세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불리냐면은 보스케 데 피에드라라고 그 돌들의 숲. 정말 숲 같지 않나요? 어머어머, 어떻게 이렇게 다 뾰족뾰족 다 올라와 있지? 이런 지형은 진짜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의 손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그런 지형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0: 여기서 더 멋있는 걸 발견했죠.
1: 여기 지금 꽃이 펴 있어요. 이 단단한 돌을 뚫고 나온 이 아름다운 꽃. 정말 대단하죠. 얘네가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작고 아름답다고 힘이 없는 건 아니랍니다. 자, 난다! 코 박고 맞추면 나요. 진짜 나요. 진짜 상큼해요. 장난 아니고 진짜 상큼한 건 꽃냄새 나요.
0: 예전엔 안데스의 고블린, 괴물이 돌아다녔다는 전설의 숲. Like a starry summer night or a snow-covered winter's day. 저는 만화 속의 스머프 마을이 떠올랐어요.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사람이 살아요.
2: 아까 저희가 봤던 돌들이 여기도 이렇게 모여있는데? 어머어머, 여기 누가 사시나 봐요. 집같이 생겼는데 저기 문이 있는데 사람 소리도 들려요.
0: 이 음악 생각나시죠? 정말 똘똘이 스머프라도 나올 것 같은데 진짜 누가 살까요?
3: 아, hola, buenas tardes.
4: Muy bien, muy bien.
3: ¿Usted?
4: Sí.
3: ¿Usted también vive aquí?
4: Sí.
0: 이 큰 바위

0: 저희 집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또 어떻게 집이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바위 집에 사는 이 마을의 유일한 주민이세요. 오.
1: ¿Cómo hicieron esta casa?
2: Esto mi papá había hecho. Ya cuando estaba hecho ya yo he nacido. Con mano, con barreta, pico. Con eso han hecho.
1: ¿Y después?
2: Hicieron pared.
0: 돌을 얼마나 파내야 집이 될까요? 안을 보여주셨어요. 꽤 아늑합니다. 바위 아래를 일부만 파서 벽과 지붕으로. 바깥 벽은 손으로 촘촘히 쌓았습니다.
1: Entonces, ¿esta piedra tiene dueño?
2: No, no tiene dueño.
1: Entonces, si quiero una casita, yo hago así.
3: Claro. Oh,
1: oh. 집 가지고 싶으면 여기 있는데 아무 때나 파가지고 하면 집 된대요. 오, 저 안데스의 집이 하나 생기겠는데요?
3: 에이, qué bueno.
1: Podemos hacer vecino.
2: Claro. Para que me acompañe.
1: 저희 이웃 될 수 있겠다고 같이 지낼 수 있겠네요.
0: 남편은 양을 치러 몇 달씩 멀리 나가고 생계는 자급자족. 그나저나 제가 그렇게 바라던 집이 여기서 생기는 건가요?
1: 응, pero ¿por qué le cuesta vivir aquí?
2: Bueno, casi diario me siento feliz.
1: Casi todo el día. ¿Por qué?
2: Porque no tanto no trabajo.
1: Sí, no trabajo, no tanto trabajo, es feliz.
2: Solamente estoy con mis animales. Bueno, nosotros vivimos con estos animales, vaca, ovino, con esos vivimos.
1: ¿Son 행복해 보이시지 않나요? Se hace feliz. Se ve muy feliz.
2: Soy calentito.
0: 조용히 같이 앉아 해바라기 했습니다.
1: 나도 저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겠어요.

이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눈엔 거친 자연인의 삶.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치열하지 않아도 되는 소박한 삶.

0: 이렇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또 배웁니다. 하늘이 환해졌습니다.
1: 오, 자켓아. 아우, 착하지.
2: 목에 이쁜 것도 달았네.
0: 엄마 된 지 얼마 안 된 양이래요.
1: 어, 부드러워.
2: 와, 귀여워. 5일밖에 안 된 애기야.
1: 얘네 nombre? Este.
2: No.
1: Poner un nombre para.
2: Sí, ya.
1: ¿Qué? ¿Qué hago? ¿Qué?
3: Usted, a ver, póngmelo.
2: Ah, sí, sí.
0: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1: 솜털? 어, 솜털 좋다.
2: 알고돈. Se llama algodón.
1: Parece algodón.
3: Ah, yeah.
1: Sí, algodón.
3: Ah, yeah.
1: 알고돈.
2: 아직 자기가 알고돈인지 몰라요. 자기가 아직 솜털인지 몰라.
0: 저도 식구가 된 것 같았어요.
1: 마음에 따라 알고돈?
3: Yeah, yeah. Here is the sky, I'm your
0: more, I'm your more. You tell me that it's red, I'm your more, I'm your more. 밥 한 끼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You say put them on your head, I'm your more, I'm your more. You make me un poco loco, un poquitito. 풀무질 도구가 신박하네요. That I'm only. 양고기를 말려서 먹더라고요. 냉장고 대신 자연 건조법을 쓰네요. 이 집의 최신 도구. 있을 건 다 있습니다.
4: ¿Es su hija?
1: Sí. 아, 딸이 있구나.
0: Sol. 딸이랑은 통하는 게 많았어요. 20대 청춘, 고민이 많을 때죠.
5: ¿Has vivido aquí por mucho tiempo?
6: No. Yo recién estoy este como se llama, fui a Lima un año y ya pues regresé de un año aquí.
0: Ah.
6: Sí, pero siempre viví aquí desde muy chiquita.
5: ¿Pero por qué? ¿Por qué regresaste?
6: Un poco mal me ponía y ya pues me regresé de aquí.
5: Yo tengo que ir a ciudad grande para trabajar, estudiar, claro. Pero me da mucho estrés.
6: Eso sí.
5: Sí.
6: Estrés, sí.
5: Sí, estrés.
6: Cuando trabajas, por el trabajo te da estrés.
5: Sí, sí, sí.
6: Sí, no está mal.
0: 도시를 동경했대요. 하지만 고향만 못했다네요. 자연이 있고 살 부대끼는 가족이 있고 원래 걷던 걸음대로 살고 싶었답니다. 여기선 딸 이네스도 모든 일의 전문가죠.
7: 트리고.
2: 트리고.
7: 시.
8: 시 puedo tratar.
7: A ver pues.
0: 갑자기 승부욕이 돋더라고요.
2: 이 손잡이가 있네요.
0: 소리 경쾌하죠?
9: 소리 무겁진 않아요?
2: 무겁네요. 뺐어 mucho, 뺐어 muchísimo. 오, 돌이 꽤 많이 무거운데요. 그래서 이게 잘 빠이나 봐요. 잘 빠지나 봐요.
0: 그런데
2: 오, 잘 빠이네 이거.
1: 아, 힘들어.
2: 아, 간세다. 야메 간세.
0: 잘한 게 아니었어요.
1: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2: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0: 역시 이 일의 프로는 딸 이네스. 뒷처리도 이네스가.
2: 가만, 네. 그만.
0: 저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보리가루를 넣으면 요리가 걸쭉해지죠? 말린 양고기로 육수를 낸 스프 맛은 어떨까요?
2: 양들도 난리 난 스프 향. 미안하다. 푹 고아졌습니다. 엄마와 딸은 말이 없어도 손발이 척척.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담긴 부족함 없는 한 상입니다. 무엇보다 식당 풍경이 최고였어요. 자, 먹어볼까요?
7: Primero, yo tengo frío.
5: Yeah.
7: Quiero comer sopa primero.
5: Yeah, yeah.
2: 점도도 조금 있고 한번 먹어볼게요. 오, 향이 좋다.
5: 이거 없지?
7: 저는 사실 이 양고기가 들어가서 조금 맛이 독특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이 보리 간 걸 넣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누룽지 먹는 맛이에요.
2: 그새 우리 할머니는 꽃단장을 하셨네요.
5: 아시스 까메.
2: 아시. 아. 아, 저렇게 잘라가지고.

0: 이렇게 손으로 힘을 좀 줘서.
1: 전 이 맛에 반했어요.
0: 일단 우선 다른 거 한번 먹을게요. 양고기 말린 거. 오! 잠시만. 오징어, 진짜 오징어 먹는 맛이에요.
2: 신기하다.
3: ¿Usted come así todo el día?
4: No,
3: así
4: es. No. Variamos otra comida, segundo. Cualquier cosa hacemos. Natural.
0: Natural, sí, todo natural. 역시 모든 것은 natural이네요.
1: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3: Mi cabeza está lleno de pensamientos.
1: 어머님이 명언 한마디 남겨주셨어요.
4: Ah, claro, tienes que cuidarte para que estés feliz. Uh-huh. Ah, no pensar en tantas cosas que uh-huh. puede estar para que estés tranquila, uh-huh. feliz. Uh-huh. Sí.
0: 정말 어머니 말씀 듣고 나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생각을 적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1: 어머님이 제 마음을 토닥토닥 해주셨습니다.
3: Mamita, ya me voy. Muchísimas gracias.
2: Yo, pues, felicidades.
5: Ya, mamá, felicidades.
2: Chao, chao.
5: Chao, chao.
2: Chao, chao.
5: Feliz viaje.
2: Gracias.
1: 고맙습니다. 비우고 채우는 법을 배워갑니다. 여기서 저만의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0: 진짜 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큰 염전은 처음 봤어요. 너무 놀라워요. 이 도시를 어떻게 이렇게 잘 구조적으로 만들었을까?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민법과 민사소송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형법과 형사 절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가장 대표적인 사법이고 형법은 가장 대표적인 공법입니다. 민법과 형법은 같은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다른 특징을 갖습니다. 우리가 법을 잘 알고 잘 쓰기 위해서는 이 민법과 형법, 공법과 사법의 차이를 꼭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형법과 형사 절차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이란 죄와 벌, 다시 말해서 금지와 처벌을 다루고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국가가 범죄를 확인하고 또 범죄자를 처벌하는 과정을 형사 절차라고 합니다. 우선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자를 체포합니다. 검사는 범죄 혐의자와 증거물을 들고 법정에 가서 그 범죄 혐의자의 범죄를 기소합니다. 이 기소란 것은 재판을 건다는 뜻인데요. 특히 형사 재판에 대해서만 쓰이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관은 재판을 하겠죠. 만약에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즉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그 유죄 판결이 징역형이라고 한다면 그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이렇게 경찰의

수사 단계로부터 교도소에 이르기까지 이전 과정을 형사 절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을 배운 민법에서는 개인들의 합의로, 약속으로 법에 우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죠. 형법 분야에서는 오로지 국가만이 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정한 법만이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형법 규정이 강행 규정인 것이죠. 형법과 형사 절차를 이해할 때는 범죄를 과연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범죄에 경악하고 범죄자한테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저 사람은 그 피해자를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는데, 근데 우린 왜저 사람을 인간으로 대우해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형사 처벌을 하는 국가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권력인가, 이것도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것, 그것 못지않게 또한 중요한 것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범죄 혐의자들이 자신들의 절차적 권리, 방어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권리 행사가 사실은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형사 처벌로부터의 위험을 지켜주는 방파제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부터 형법의 원칙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는 미리 법에 정해 놓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미리 법으로 범죄라고 선언해 놓지 않은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처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이고 모두가 아는 나쁜 짓이라고 한다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도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또는 사람들이 이제 나쁜 행위라는 것을 알아서 그 이유로 새로 법을 만들어서 금지하고 처벌하기로 했다면 그 전에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도 같이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정의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죄형 법정주의 원칙은 완벽한 원칙도 아니고요. 이상적인 원칙도 아닙니다. 이 원칙은 더큰 불상사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원칙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포기하는 순간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 몇 사람을 더 처벌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 국가 권력에게 죄와 형벌에 관한 정권을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 국가 권력 전체는 위험하지. 하지만 재판을 하는 법관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죄형 법정주의 원칙은 법관에게도 이러한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법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눈앞의 죄를 보면 개인적인 편견과 감정에 휩쓸릴 위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죄형 법정주의 원칙으로부터 세 가지 파생 원칙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명확성의 원칙, 형벌 불소급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들인데요. 한 가지씩 차례로 보겠습니다. 우선 명확성의 원칙은 형법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때는 무효가 된다는 원칙입니다. 자, 한번 이런 규정을 생각해 볼까요?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최초로 선언한 것은 프랑스 대혁명이 지나서 인권 선언에서 규정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랑스 대혁명은 다잘 알고 계시죠? 군주와 귀족들이 함부로 죄도 없는 사람을 가두고 처벌하고 하는
압종을 폐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 프랑스 혁명이었고

그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권선언을 발표합니다. 그의 인권선언 8조에는 누구든지 범죄 이전에 재정 공포되고 적법하게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명확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혁명 세력들에 의해 제정된 형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반혁명 혐의자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해서 혁명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반혁명 혐의자이므로 처벌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혁명의 열의를 보이지 않는 자,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이죠. 이것은 국가 권력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파생 원칙으로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범죄와 형벌을 정한 형법의 효력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이죠. 범죄 행위를 할 당시에 법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는 것이고 행위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법이 만들어졌다 한다면 더 이상 그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자, 이것은 범죄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원칙입니다. 지금은 권력자가, 입법자가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 않지만 5년 후, 10년 후가 돼서 입법자가 바뀌고 권력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 법을 만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처벌한다면 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장래 법이 바뀌어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원칙,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 그것이 바로 형벌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자, 셋째 파생 원칙은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인데요. 자, 유추라는 것은 우리들이 늘상 하는 일입니다. 논리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비슷한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추측한다는 것이죠. 법관은 유추 해석을 통해서 다른 법을 지금 현재 법이 없는 영역에 적용합니다. 단 형법에서만큼은 그것이 금지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법관에게 법을 제정하는 권력을 수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서를 위조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 이런 권리가 있어, 이런 것들을 문서 위조죄라고 하는데요. 휴대폰 사진기에다가 위조한 문서를 사진 찍어서 사람들에게 나 이런 문서가 있어 라고 보여주면서 자기 권리를 위장하는 행위, 이것은 문서 위조죄에 해당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그것이 바로 유추 해석입니다. 문서란 종이 위에 작성된 것이 문서이고요. 휴대폰에 있는 사진은 문서가 아니라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선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형사소송 절차의 여러 원칙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또는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유죄로 벌해서는 안 된다. 유죄의 확정 판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피고인을 유죄로 선고해서는 안 된다. 엄격 증명의 원칙, 또는 피고인의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 또 증거에 관한 대원칙으로서 위법수식 증거 배제의 법칙, 이런 모든 형사 절차상의 원칙과 법칙들은 국가 권력에게 어려운 핸디캡을 부여해서 피고인에게 국가 권력

전력과의 게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더 잘 변호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들은 사실은 범인을 놓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겠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법 절차에 관해서 보면서 미란다 원칙에 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 사건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네스토 미란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미화 8달러를 훔친 잡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추궁을 하고 압박을 하니 자백을 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강간과 유괴라는 중범죄도 저지른 중대범죄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법원에서는 이 미란다에게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시각의 판단을 합니다. 연방대법원은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이다. 그런데 미란다가 경찰에 수사받는 도중 그 전에 그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경찰이 알려준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수사이다. 따라서 그가 했던 모든 자백과 진술은 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바로 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란다 원칙이라는 새로운 대원칙이 서게 되었습니다. 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야 라고 하는 반대 여론도 많았었죠. 하지만 세월 속에서 그 판결의 가치가 증명되었습니다.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또 억울한 사람들을 제대로 방면하기 위해서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관은 언제든지 진실 발견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상황에 관해서 질문할 수 있고 검사에게도 또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위한 노력이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죠. 그것이 바로 수사기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찾은 경우입니다. 아무리 진실이 중요하다고 해도 위법한 수사를 통한 진실은 금지됩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수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증거라고 해도 법에 정한 절차를 어기면서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인 것이죠. 제가 일본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일본 막부 시대에 한 쇼군이 귀한 감귤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손님들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파티를 열었죠. 그런데 감귤이 몇 개가 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감귤을 보관했던 하인을 불러서 추궁했죠. 처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니 매를 맞기 시작하자 하인이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하인에게 실망한 쇼군은 그 하인을 창고에 가두라고 명하고 손님들 있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손자를 만났죠. 손자가 말합니다. 사실은 그 감귤을 먹은 것은 자기라고요. 충격에 빠진 장군은 하인에게 돌아가서 사과합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진실을 알아내려는 목적으로 몽둥이를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여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 발견에 제약을 만드는 제도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재판을 위한 권리이고 진실에 대한 인간의 겸허함이 강제되는 재판을 위한 권리입니다. 오늘은 형사법과 형사 절차에 관해서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는 형량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파견!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우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그 깊이는 저마다 달라도 누구나 가슴 속에 호수 같은 꿈을 품고 있습니다.
1: 밥을 먹어야 여기가 터질란가 봐.
2: 여기 공간에다 내가 내 얼굴이 나오죠?
0: 꿈이 있으면 언제나 청춘.
3: 마음의 자신감. 나도 이렇게
4: 나도 그래.
3: 작가가 됐구나.
4: 사진 이거 비고 나가면 되게 재밌어.
0: 꿈을 향해 달리니 멋진 청춘. 따사로운 이 계절만큼이나 봄볕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 빛나는 완주.
5: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0: 완주에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는 나날들은 언제나 봄날입니다. 우남산 짙은 산세와 어우러진 대아호. 완주가 호반의 도시였던가요? 크고 작은 저수지가 많은데요. 대아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저수지입니다. 봄날엔 벚꽃길이 펼쳐지는 대아 저수지 인근에 자리한 부산면. 만경강 상류에 자리 잡아 예로부터 물이 맑기로 유명하다는데요. 고산면에서도 물 맑고 꽃이 많기로 소문난 화정마을.
6: 얼마나 늦는 거는
0: 모르겠어. 오늘이 무슨 날이 단가요?
6: 고기가, 오징어 고기가.
0: 잔치라도 있는지 기름 냄새 솔솔 풍기며 부유합니다.
6: 여기다 불러주세요.
0: 마을의 행동대장 문주 여사님. 마을의 막내 해리 여사님.
7: 나는 막내라 아무것도 할지 모르니까 아이들 잘 먹어요.
8: 잘 먹겠지 이제.
7: 목맷딸.
0: 화전은 에피타이저. 출출한 어르신들 위해 내친김에 점심 식사까지.
6: 여기다 둬야죠.
0: 손으로 비벼야 제맛인 비빔국수가 오늘의 메뉴인데요. 아는 맛이 더 맛있다고? 하하, 그 국수 참 맛깔스러워 보이네요. 특별한 기교가 없어도 손맛 자체로 기막힌 맛. 찬 없이 대충 먹어도 함께 먹으면 찐으로 그냥 맛있답니다.
9: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이래서 먹은 게.
6: 맛있던 없던 비유사 주면 잘 잡수는 게 좋아.
9: 잘 음식을 잘하니까. 아니 진짜요.
0: 참 사이좋은 마을이죠.
9: 즐거운 길이 나오지.
6: 이렇게 사람이
9: 나오면 얘기라도 서로 웃었었고 그런 게 좋지.
10: 제가 여기 형님들도 있고 이게 이런 동생도 있고 여기서 좋고 되게 재밌게 살아.
0: 할머니들의 재미난 일상 궁금하단 게요. 어르신들을 찾아온 반가운 손님.
11: 처음에는 나는 너도나도 다 배우도 할 거고 촬영 감독도 할 건데.
0: 지역 미디어센터 강사님입니다. 선상님 말씀은 그냥 무조건 집중입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한데 대체 뭔 얘기길래 눈빛이 반짝반짝이실까요?
12: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촬영할 때 필요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근데
0: 영화요?
13: 아니 일산 호수공원에 가면
12: 그쵸. 그런 촬영 많이 찍죠. 어머니 이제 거기 살아셨을 때 많이 오셨어요.
9: 그러니까 뭔 걱정 있어요? 허란 대로 하면 되죠. 재밌게.
6: 자신은 없어도 좋기만 해요. 자신은 없어.
0: 어르신들이 영화를 찍는다고요?
12: 아마 카메라 앞에 다 한 번 이상씩은 배우로. 배우로 다 서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부끄러워서 나 뒤로 갈 거야 이게 아니고
8: 자, 힘내고 우리 엄마들 형님들 힘내고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14: 마을 주민들이랑 같이 결합해서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영화를 찍는다거나 이런 미디어에 관련된 교육활동을 진행하는데 그중 이제 하나로 제가 화정마을에 와서 작년에 사진 교육을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0: 화정마을 사진 기록책 아느작 아느작 꽃마실 할머니 선수들이 카메라 들고 동네 한 바퀴 쫙
8: 똥 좋죠. 똥 좋아. 기분도 좋고.
15: 아, 지금 집도 나왔어?
14: 응. 옆집, 막 우리 집.
8: 장독도 나오고 다 나왔어.
14: 사진 실력들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제 걱정이 되게 기우였던 것 같고 또 어린 아이들의 같은 시선으로 담는 사진들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0: 삶의 터전이 되어주던 마을 곳곳의 장소들. 활기 넘치던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
8: 신기했죠. 저렇게 사진을 해가지고 책에다가 해서 주니까 좋았지. 나는 우리 집 며느리들이 어머니 축하해.
16: 사진을 핸드폰으로는 찍었어도 내가 카메라 갖고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는 좀 일이지.
12: 우리 카메라는 잘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세요.
0: 사진 촬영하는 거 혹시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자, 어르신들 지금부터 복습 들어갑니다. 손에 카메라가 쥐어지니 다시금 가슴이 뜁니다.
8: 저거 담 이게 우리 집이야. 내가 22살 먹어서 와갖고 우두막집인데 뿌시고 짓고 해갖고.
0: 오래된 집도 카메라로 보니 얼마나 예쁜지. 늘 보던 풍경도 새롭게만 한대요.
8: 산수화.
12: 여기까지만.
8: 산수화 뽑혀서 다 지었는데 여기 앉아졌어. 오, 이쁘다. 이뻐요, 이뻐.
12: 안 봤네. 네.
8: 아줌마들 열심히 지을게요. 날라가요.
0: 꿈 많던 소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시죠?
16: 나는 사진 찍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 이 나이에. 카메라를 놓고 사진 작가 노릇도 하네.
8: 마음에 자신감.

0: 나도 이렇게
1: 나도 그래요.
0: 작가가 됐구나.
1: 응, 사랑합니다.
2: 사랑합니다.
1: 최원주가 사랑합니다.
3: 어르신들의 그 세상이 아름다운 줄 진즉 알았답니다. 대하저수지가 자리한 호산면과 접해 있는 동상면에도 동상저수지가 있습니다. 참 물 많은 고장 많네요. 네.

0: 역사 수업도 있고 오카리나 수업도 있고 수학 수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험 위주 프로그램 중에서는 숯밧줄 체험도 있고 요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농사 체험도 하고요. 저희 그리고 여름에는 물놀이도 가고 다양한 체험을 하고
1: 노랫말처럼 소중했던 푸르른 날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아이들. 어린아이 보기 힘들다는 요즘 시골 마을에 흔치 않은 풍경인데요.
2: 네.
1: 대체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그 사이 분주한 한 사람. 시골 엄마를 자처하는 임진희 씨.
3: 네, 제가...
4: 감사합니다. 저희는 농촌유학센터거든요. 네, 그래서 전부 도시 아이들이 시골살이를 하는 곳이에요.
5: 그래서 껍질 들어가면 안 돼?
1: 농촌유학? 아이고, 음식 양도 그냥 엄청나네요.
5: 20명인데 네, 애들이 잘 먹어서 기본 30인분? 아니 할 때는 뭐 애기들이 좋아하는 거 할 때는 뭐 40인분?
1: 아침 저녁으로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5: 애기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런 거 힘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1: 그렇다면 맛있게 먹으러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메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리고기.
6: 오리고기.
5: 우와, 푸딩 같다, 야. 나. 우와. 어이야.
1: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시골 밥상.
7: 네. 저.
8: 여기 와가지고 뭐 많이 먹고 편식 안 하게 됐어요.
9: 여기. 더 생활하면서 콩자반을 더 잘 먹게 됐어요.
1: 도시에 비해선 소박하지만 아이들은 더 잘 먹고 잘 크고 있답니다.
10: 저희는 지금 양치하러 갑니다.
1: 서로 부대끼며 함께 어울리는 아이들. 농촌 생활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11: 학습도 하고 독서, 책 읽고 기록하기. 저희 핸드폰 없거든요. 네, 핸드폰을 아예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심심할 새가 없어요.
1: 오호, 대단한데요.
5: 얘들아, 이제 마무리하고 자기 책상 정리하고 가서 바로 취침합시다. 자, 정리하고.
1: 스스로 알아서 척척척.
5: 너무 불쌍해요.
12: 외동이어서 원래는 외로웠는데 여기 오니까 친구들도 많고 언니 오빠들이 재밌게도 놀아주고.
1: 유학센터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날. 신나는 아침 등교길.

0: 서울에서 유학 왔습니다.
1: 서울 서초구에서.
2: 이렇게 먼 시골까지 내려온 이유. 아름다운 자연을 둘러싼 동상 초등학교에 다니기 위해서인데요. 어이? 그런데 등교하자마자 학생들이 농기구를 들고 뭘 하는 겁니까?
3: 텃밭 1년 농사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텃밭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고 이제 텃밭 수업 진행하려고 합니다.
4: 근데 오늘 텃밭 쪽에는 검은 비닐 씌울 거예요. 검은 비닐 왜 씌워요?
5: 검은색이 태양을 잘 받으니까 적당히 받을 수 있도록.
6: 곤충이 먹지 말라고.
4: 그러면 오늘 검은 비닐을 잘 씌워놓으면은 일단 너희가 풀을 안 뽑아도 되겠지?
2: 농촌 유학으로 농촌 학교는 폐교를 막고 아이들에게 도시의 삶을 벗어나 제2의 고향을 선물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7: 옛날에는 화가 여기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화가 별로 안 나요.
8: 여기선 자연의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자연 몸이 뭔가 좀 자연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9: 여기 와가지고 다들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같이 생활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많지만 그 속에서 이제 배우면서 자기들이 조금 이제 더 커가는 것이 아닌가.
2: 산골 학교엔 별별 재미가 꿈틀꿈틀을.
9: 감자인데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감자.
10: 시감자.
9: 이제 씨로 심으니까 시감자기도 하고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어. 캐는 시기가 그때쯤이었고 낮이 제일 길어질 때.
10: 와마감자.
9: 낮이 제일 길어질 때.
10: 보름 감자.
6: 겨울 감자.
9: 하지.
11: 내가 말했는데.
9: 그 무렵에 캔다고 그랬고 얘 하지 감자라고 그래.
4: 이쪽 길로 들어와.
12: 선생님께서요.
10: 왜 여기 시가 아니니까.
2: 학생들이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교실이 됩니다.
13: 나도 덮었다 이거.
14: 되게 재밌어요. 선생님이 1대1 수업을 해주세요. 학생이 적어서.
15: 전국 8대 5지에 속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위치한 벽지학교인데요. 초등학생이 22명이고 유학생은 지금 현재 13명이어서 한 60% 정도 됩니다.
2: 소멸 위기의 농촌에도 활력을 주고 있죠. 자, 이번엔 또 무슨 수업인가요? 이? 마트? 이건 다 뭘까요? 학용품에 간식에, 응?
16: 여기가 이제 산촌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가게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아이들이 열심히 했던 활동들에 대한 어떤 그 쿠폰을 모으고 그 모은 쿠폰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게끔.
4: 잘 생각해 보세요.
2: 동상초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자연스럽게 경제 교육 효과까지.
10: 이거 하나. 네.
17: 갑니다.
18: 아금파에서 하고 싶고.
10: 5.
18: 5.
10: 7호.
18: 7호. 와.
19: 저는 학용품을 맡았어요.
11: 전 아이스크림.
1: 저는 가장 인기가 많은 과자를 맡았습니다.
2: 작은 결핍이 만들어내는 소박한 행복.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우죠.
8: 여기. 어떤 거 살까? 골라봐, 한 번. 형이 좀 알려줄게.
20: 이것도 뭐야?
8: 이거?
20: 이것도 뭐야?
8: 이 연필 깎이야, 이거 연필 깎이.
20: 이것도 뭐야?
8: 필통. 천 원이야.
2: 서로 배려하고 함께하는 법도 익혀나갑니다.
21: 800 더하기
22: 몇이었냐?
21: 250.
2: 동상마트 영업 마감. 본격적인 교과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23: 끝나고 태연이 말 끝나고.
2: 적은 인원이다 보니 모두가 수업에 적극적이죠.
4: 얘는 영영이 이렇게 떠.
23: 내가

0: 점심시간 아이들이 산책길에 나섭니다.
1: 여기 봐, 저기 있잖아.
2: 여기 있어요.
0: 아이들의 눈에 띈 것은 나무 위에 한 마리 새?
3: 저 새는 왜가리라는 새고요. 새끼 새인데 지금 지금 태어난 지 한 1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조류 박사로 불리는 안유담 학생.
4: 집박불이다. 집박불이.
3: 저 새는 부리가 좀 길고 머리가 되게 헤어스타일이 뾰족뾰족하고 그 꿀을 빨아먹는 새예요.
5: 꿀을 빨아먹는다고?
3: 네.
5: 오, 그거 몰랐네.
4: 집박불이가.
5: 그때 거기 봤던 거 공박새는 언제 갔어요?
3: 공박새는 이제 막 도착할 애들이에요. 여름철 새라서.
5: 우리 유담이 특대기 그냥 선생님이 이거저거 많이 배운다. 점심때 이렇게 한 번씩 같이 산책을 하는데 저는 못 보는데 그때그때마다 막 소리를 듣고 먼 새 있다 찾으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0: 학교 주변의 산과 저수지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생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 도시에서는 꿈도 못 꾸는 거를 여기서 많이 해요. 그리고 이렇게 꽃도 많이 주었어요. 그러니까
5: 독고마리. 우와. 선생님이 하나하나 아이들 살펴보고 하루 종일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 색깔을 찾아주는 데 좀 많이 애를 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어떤 개성을 찾아가고.
0: 봄이 벚나무의 한 것처럼 시골 학교는 따뜻한 햇볕으로 아이들의 꿈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삼내읍. 여긴 또 어디일까요? 올해 25살의 다현 씨는 입사 2개월 차 새내기 직장인인데요.
7: 네. 실제로 질문한 것처럼 회원하고 있었는데요.
8: 완주에 있는 작고 소소한 소식들을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가면서 이야기를 듣고 정리해서 매월마다 소식지를 내고 있습니다.
0: 지역 소식지 기자로 활동하고 있죠.
8: 소식지를 그 마을에 갖다 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마을의 이야기를 또 기록을 하나 해냈구나.
0: 오늘도 완주에 흩어져 있는 아라리 소식들을 찾아서 나가봅니다.
8: 비봉으로 취재에 나가려고요.
0: 다현 씨는 어떻게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었을까요?
8: 지역이 점점 사라지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왜냐면 그 마을 특유의 무단이나 풍토 같은 게 남아있었을 텐데 기록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점점 사라질 테니까.
0: 오늘의 취재지는 비봉면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진 농악대 연습이 한창인데요.
9: 하나 둘.
10: 1980년대까지만 해도 완주군 각 마을마다 농악단이 전부 다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다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이제 옛날 분들 선생님들 찾아가지고 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0: 비봉 농악대. 비봉면 주민들로 이루어진 농악단으로 토박이들은 물론 귀농 귀촌인들이 함께 지역에 사라져가는 문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올 가을 일본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데요.
11: 팔 안 아프세요?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치시던데. 팔 근육 생기시겠어요?
8: 저희 완두콩 소식지예요. 이게 2월달 건데 2월달에는 이제 봄을 준비하는 사람들 마을버스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 500원만 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네네.
0: 본격적인 인터뷰. 오사카에서 비봉 농악을 배우러 와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 구보타 씨.
10: 이제 이분이 일본 공연 오사카 축제에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부자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갱.
0: 줄무랑
1: 덮어만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겨울이 오면 다시 만나.
5: 좋아. 꽃도 피었는데 왜 이렇게 춥지? 나 오늘 새 원피스 입고 나왔는데.
6: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꽃샘 추위래.
7: 뭐? 꽃샘? 진동샘 말고 꽃샘도 있는 거야?
6: 아이 대구야. 그 샘이 아니고. 봄에 꽃이 피면 겨울이 샘나서 심술 부리는 거래.
5: 으야, 겨울이 그만 샘내고 얼른 가면 좋겠다.
6: 진짜.
5: 좋아야. 거기서 뭐해? 거울은 왜 보고 있어?
7: 아무것도 아니야. 어제부터 앞니가 자꾸 흔들거려. 할아버지한테 말할까? 혼나면 어떡해.
8: 얘들아, 얘들아, 넌 와.
6: 추워서 안 되겠다. 난 옷 갈아입을게.
7: 옛날에 아빠랑 눈사람 만든 날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8: 와, 눈 진짜 예쁘다, 그치?
5: 아빠, 아빠, 눈.
9: 여기야,
5: 아빠, 눈, 눈.
9: 아이고, 그래.
5: 눈사람 만들어요.
9: 눈사람 만들까? 그래.

0: 자, 이렇게 하면 아빠 눈 사람 완성!
1: 눈 사람.
0: 좋아야. 어때? 아빠 닮았지?
1: 아빠 눈 사람.
0: 나도. 아유.
1: 그때 아빠 눈 사람 만든 거 진짜 재밌었는데.
2: 좋아야. 나랑 눈사람 만들래.
1: 눈사람?
2: 응.
1: 응. 좋아.
3: 좋아. 얼른 만들자.
2: 얼른 만들자. 자.
1: 자.
2: 좋아, 좋아.
3: 좋아, 좋아.
2: 눈사람 만들기 좋아.
3: 이렇게, 이렇게.
1: 얘들아, 어? 우리 눈사람 더 크게 만들자. 댕구보다도 더 크게.
3: 우와.
1: 우와. 우리 아빠만 하게.
2: 자, 올려보자. 우와.

0: 같다.
1: 진짜 사람 같아.
0: 에? 이건 아빠 눈사람이야. 어때? 우리 아빠 닮았지?
1: 글쎄. 난 너네 아빠 본 적이 없는데.
2: 맞다. 좋아, 너 아빠랑 같이 안 살잖아. 너 아빠 얼굴 본 적 있어?
3: 당연하지. 난 아빠 얼굴 다 기억나.

0: 나는 아빠를 달까지 가는 길만큼 사랑해요. 아기 토끼는 눈을 감으면서 말합니다.
1: 아빠.
2: 좋아요.
3: 좋아요.
2: 좋아요.
3: 좋아요.
1: 아빠.
4: 얘들아. 동화책 시간이에요. 얼른 들어와야지.
5: 와우! 동화책! 네. 빨리 가자고. 빨리 시간. 빨리 가자.
1: 눈사람 아빠. 이건 비밀인데요. 저 앞니가 자꾸 흔들흔들해요.
6: 깬 늑대는 기지개를 켜며 몸을 일으켰어요.
7: 으아, 너무 잤더니 목이 마른걸.
4: 좋아요. 밖에 뭐가 있어?
1: 아니에요.
6: 자, 늑대는 물을 먹으러 연못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한 걸음 원앵이들이 우르르르르르르.
1: 이따가 또 같이 놀아줄 거죠?
6: 그러자 뱃속의 돌멩이들이 우르르르르르 앞으로 쏠려 풍덩.
1: 우와, 조아는 눈사람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눈사람이랑 있으니까 조아가 행복해 보여. 우와, 여기도 눈이 오네.

근데 앞니가 계속 흔들거리면 어떻게 해요? 네? 치과요? 치과는 무서워요.

0: 집에 안 갔어? 할아버지 걱정하시겠다. 얼른 집에 가야지.
1: 네. 이따가 또 올게요. 어디 가면 안 돼요. 알았죠?
0: 조심히 가.
1: 네.
0: 조화가 눈사람을 엄청 좋아하네. 날씨가 따뜻해져서 눈사람이 금방 녹을 텐데.

사람, 아니, 아빠, 저 왔어요. 치과요? 싫어요. 안 갈래요. 그냥 여기서 같이 놀래요.

0: 좋아야!
1: 좋아야!
0: 우리 조아가 어디 갔노?
1: 좋아야!
0: 좋아야!
1: 어? 할아버지! 예. 여기, 여기, 여기.
0: 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조아가 왜 여기 있어? 아이고!
1: 어, 저 할아버지 이마가 불똥이에요. 아이고, 어서, 어서 집으로 내려와요. 어서.
0: 오냐, 오냐. 아이고, 또 와냐.

얼른 이 눈을 멈춰야 하는데. 누가 제발 도와줘.

사람? 가지마.

가지 마세요. 눈사람이 어디 갔지? 차가워. 눈사람 아빠. 안돼. 눈사람 다시 만들어야 돼. 왜 다 없어져?

0: 다 나왔어?
1: 선생님 다 없어졌어요.
0: 뭐가?
1: 아빠 아니 어?

0: 좋아야. 근데 괜찮아. 이는 금방 새로 자랄 거고 또 눈사람도 다시 만날 수 있어.
1: 정말요?
0: 어.
1: 언제요?
0: 언제? 아, 좋아야. 저기 좋다. 저기. 꽃나무 보이지?
1: 네.
0: 응. 저 꽃나무에 꽃이 더 활짝 피고 그러다가 꽃잎이 떨어지고 또 낙엽도 지고 그리고 눈이 오면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꼭 다시 만날 거야.
1: 그렇게나 오래요? 그치만 저 아빠 아니 눈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요. 혼자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2: 좋아야. 좋아는 혼자가 아니야.
0: 그래.
2: 내가 있잖아. 나랑 같이 기다리자.
3: 그래, 좋아야. 기다리는 동안 나랑 이거 갖고 같이 놀자.
2: 그래.
4: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 놀이하면서 기다릴까?
0: 뭐?
4: 이름 자, 내가 아빠일 거야.
2: 아, 우리 편지 쓰면서 기다릴래?
0: 어?
2: 저번에 하늘이 기다릴 때 편지 쓰니까 시간이 잘 갔어.
0: 우와, 우리 하리가 아주 좋은 생각 해냈다. 얘들아,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보고 싶은 사람한테 편지 쓸까?
5: 좋아요.
2: 친구들 많이 사귀었냐고. 나도 할머니한테 네 얘기 쓸 거야. 고마워. 할머니, 저는
6: 재밌다.
7: 잘 지내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유치원도 잘 다니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도 잘 지내요.
2: 어때요? 컸어요? 컸어요?
7: 키도 조금
2: 우와,
7: 컸고요.
2: 좋아, 컸다. 좋아, 키 컸다.
7: 얼마 전에는 앞니도 빠졌어요. 아파서 조금 울었지만 그래도 기다리면 금방 새 이가 날 거래요. 기다리다 보면 또 겨울이 오면 우리도 또 만날 수 있대요.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조아가.

0: 보고 싶어요.
1: 다 썼어?
2: 응, 나 다 썼어.
1: 나는 좀 더 써야 돼.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우와.
3: 그해 겨울.
0: 눈이다.

0: 좋았어. 눈을 굴렸어. 눈을 굴렸어. 눈사람을 만들자.
1: 좋아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콕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도레미 친구들, 이제 소풍 갈까요?
1: 네!
0: 울 때는 안 돼요.
2: 고마운 일이 있을 땐 이렇게 말해봐.

0: 그리고 고마워요.
1: 왜요?
2: 그림 그리기를 도와주셔서요.
3: 소풍에 데려와주셔서요.
4: 빨대를 꽂아주셔서요. 손수건 빌려주셔서요.
5: 우리를 사랑해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또.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요호 보네.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3: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2: 여기서도 싱싱
3: 빙글빙글 날라라 시소도 날라라
2: 재밌다. 잠깐 쉬자.
3: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2: 의자도 돌려볼까.
3: 데이터 놀자. 안녕
2: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원더키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점 업장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4: 얼굴엔
2: 순한 길길
4: 중물엔
2: 덥덥한 말
5: 순하게
2: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조금만 더 놀까?
1: 지금은 어두운 밤이잖아. 환한 낮에 놀아야지.
0: 낮?
1: 그래, 할아버지가 낮에 놀라고 하셨어.
2: 난 지금 보물상자 가지고 놀고 싶은데.
1: 보물상자? 아, 맞다! 우리 뭐든지 자판기에서 나온 선물들을 모아뒀지.
0: 응. 꺼내볼게.
1: 응.
0: 자.
1: 짠! 오, 돋보기가 있네. 낙타도 있어.
2: 또 공도 있지.
1: 아, 놀고 싶다.
0: 우리 마당에서 조금만 놀까?
3: 같이 놀자.
1: 그래.
3: 오, 돋보기로 크게 보자.
1: 응. 우와. 어두워서 잘 안 보여.
2: 그럼
1: 축구하자.
2: 자, 간다.
1: 자. 어두워서 잘 안 보여. 낮은 밝은데. 낮에는 마음껏 놀 수 있지?
2: 낮이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
1: 아, 뭐든지 자판기에 낮 한글 카드를 넣어볼까?
3: 그래, 그럼 낮이 될지도 몰라.
1: 자,
2: 나. 그 다음은 뭐지? 나 어떻게 쓰지?
1: 아, 아이야를 불러보자.
2: 응.

0: 어. 이.
1: 야.
0: 훈민정음 안녕?
2: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3: 나지 궁금해.
1: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한글의 문.
1: 낮을 쓰려면 니은이 필요해. 니은의 문을 찾자.
4: 무무무무무 느느느느느
5: 여기야.
4: 느느느느느
0: 니은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2: 아이야가 간다.

도와줘서 고마워. 냉장고에 니은. 소설아,

0: 자,
1: 니은이
0: 아를 만나 나. 나. 낮에 나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지읒을 찾자.
2: 받침에 군.

0: 낫, 낫, 낫, 낫.
1: 여기야! 받침 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한다! 한다.

0: 젖소야, 받침 지읒을 보았니? 젖소 무늬에서 지읒을 보았어.
1: 들어라.
2: 회전수.
0: 젖소의 받침 지.
1: 나라 한대.
0: 아차. 받침 지읒.

0: 아침 치읓. 나 받침 치읓 낫
1: 합체
2: 저장 완료
1: 낫
2: 국민정음의 손으로
3: 와 낫 한글 카드다
4: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3: 응
4: 뭐든지 자판기에 낫 한글 카드를 넣으면
3: 아.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낮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낮. 나. 나. 읏. 나. 읏. 나. 읏. 나. 읏. 나. 읏. 낮. 낮. 낮에는 해가 하늘에 있어요. 아이 눈부셔. 아, 아이 눈부셔.
1: 맛있다.
0: 나? 나. 받침 지읒이 어디로 갔지?
2: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0: 나. 낫. 낫. 낫다. 낫다. 낫다. 마다. 마다. 차다. 차다. 마읏. 마읏. 맞다. 맞다. 맞다. 읏, 읏, 읏, 읏. 차읏. 차읏. 찾다. 찾다. 찾다. 찾다. 읏. 맞다. 낫다. 낫다.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낫. 친구들 따라해봐요. 낫. 끝.
1: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대낮, 밤낮, 맨날.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대낮, 밤낮, 맨날.
2: 낮.
3: 어두운 밤이 되었어요. 훈민이와 정음이는 더 놀고 싶어요.
4: 낮이 더 길어졌으면.
3: 냉장고에 니은이 아를 만나 나. 나가 젖소에 받침 지읒을 만나 낮. 한글 카드를 넣으니 낮이 되었어요. 훈민 정음은 낮을 좋아해요. 훈민 정음은 낮을 좋아해요. 훈민 정음은 낮을 좋아해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0: 우리 유치원에서 그림자 놀이 한 적 있지?
1: 맞아. 선생님께서 불을 끄고 빛을 비추어 주셨지.
0: 우리도 해보자.
1: 응.
2: 꽃게랑 놀고 싶은 친구들 모여라.
3: 뽕, 뽕, 뽕. 나도 같이 갈래.
4: 나풀, 나풀. 나비도 같이 갈래.
2: 가자.
4: 나풀, 나풀.
3: 뽕, 뽕, 뽕.
0: 꽃게야, 우리 왔어.
3: 뽕, 뽕.
0: 친구들아, 안녕. 우리 빛나는 모래사장에서 신나게 놀자.
4: 와, 나풀.
3: 뽕, 뽕, 뽕.
2: 꽃게, 꽃게.
3: 뽕, 뽕.
0: 어? 빛이 없어졌네?
1: 빛이 왜 안 나오지?
0: 고장났나 봐. 한참 재밌었는데.
1: 뭐든지 자판기에 빛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0: 그래? 그러면 빛이 생길지도 몰라.
1: 근데 너 빛 쓸 수 있어?
0: 아니, 너무 어려워.
1: IR을 불러보자.
0: 응. 한글 용사 IR!
5: 어, 이,
6: 야,
5: 훈민 조금 안녕.
7: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빛, 빛이 궁금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한글의 문.
5: 빛을 쓰려면 비읍이 필요해. 비읍의 문을 찾자.
8: 느, 느, 느, 느, 느,
9: 푸, 푸, 푸, 푸, 푸.
7: 여기야! 비읍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나는 긴머리 라푼젤. 빗으로 머리를 빗어요.
1: 비읍을 찾아야 돼. 비읍은 어디에 있지? 응? 혹시 위에 있나? 올라가 보자. 아차!
0: 한글 명사님?
1: 동화 속 주인공을 여기서 만나다니. 반가워. 찾았어! 빛의 비읍! 나라 한글! 비읍이 이를 만나 비! 빛의 비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치읓을 찾자. 받침에

0: 빕 빕 빈 빈 빈 빈 빈 빛 빛 빛 빛 빛
1: 여기야!
2: 받침 치읓을 찾으러 떠나자. 한계를 찾아서
1: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옛날로 왔군. 받침 치유술 찾자. 저건 뭐지? 사람들이 윷놀이를 하고 있군. 찾았어. 멈춰라 시공간. 유세, 받침, 치유. 하! 돌아와 하늘에. 하! 하! 받침, 치유. 받침, 치유.
1: 비
0: 받침 치읓
2: 빛
3: 합체 저장 완료 빛 훈민정음의 손으로
4: 빛 단계 카드가 생겼어. 뭐든지 자판기에 빛 단계 카드를 넣으면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빛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빛!
5: 비! 비! 비!
1: 비!
5: 읏! 읏! 읏! 읏! 읏! 비! 비! 비, 읏.
1: 빛. 빛! 아, 어두워졌네. 할아버지는 빛이 필요해요. 오, 빛은 밝아요. 오, 호호호호호.
6: 냠냠, 꿀꺽. 야, 받침 치읓 맛있다.
1: 아, 비? 비? 받침 치읓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0: 이웃, 숫, 빛. 친구들 따라해봐요. 빛. 끝.
1: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빛깔, 빈틈, 빈손.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빛깔, 빈틈, 빈손.
2: 빛. 훈민정음은 빛을 비추어요. 그림자가 생겼어요. 훈민정음은 빛놀이가 재미있어요. 그런데 빛이 사라졌어요.

0: 시세 비읍이 이를 만나 비 비가 유채 받침 치읓을 만나 빛 한글 카드를 넣으니 손전등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은 빛이 재미있어요. 훈민정음은 빛이 재미있어요. 훈민정음은 빛이 재미있어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아이즈와 니치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회사는 있어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

0: 까지 초미세세탁 하세요. 버신 딥클린.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0: 얼굴엔
4: 순한 킹킹.
0: 주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지금 둘이 무슨 놀이 하고 있는 거야? 이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해?

그래. 너희들은 이 게임 절대 못 이겨.

내가 원하는 거잖아. 모두 쓸어버리겠어.

드디어 역전 성공! 혹시 이걸 타고 집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

내 말을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이제 우리 천천히 한번 날아볼까?

나 잘 날지? 집으로 다시 출발!

이 마법의 빗자루를 계속 타면 나도 저 무서운 마녀처럼 변하는 거야? 그럼 나도 코가 저렇게 커져? 어? 나 이제 안 타도 될 것 같아. 얘기했잖아. 충분히 탔다고. 엄마! 그런데 이 빗자루가 제발 내 코가 무섭게 커지기 전에 이 빗자루를 밖으로 내보내주면 안 될까?

널 두고 어딜 간다 이거지? 그래 좋아. 곰도 없으니 집에나 가야겠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이제 됐어? 다녀올게. 뭐야, 인사도 없어? 이렇게는 절대 여행을 떠날 수 없다고.

거니까 걱정 마. 엽서 보내면 꼭 답장.

뭐? 곰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고?

Ha ha ha!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술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옥스퍼드 탕.
4: 해보고
3: 주소 사고 발생. 혈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7: 순한 길게!
6: 식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화.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1: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2: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개치면 놀이터.
2: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4: 내일 떠나자.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커졌어요. 간식 먹자. 간식이요. 누가 보면 굶은 줄 알겠네. 그러게, 방금 아침 먹었잖아.
1: 간식 배는 따로 있다끼요.
2: 맛있습니다, 뮤. 또 먹고 싶다, 큐. 주주, 하나만 더 줘라, 큐. 큐? 어? 큐? 귀여워.
0: 또 줄 거냐, 큐? 그건 안 돼. 그렇게 계속 먹으면 퉁퉁 붓는다.
2: 주주 밉다, 큐.
0: 갖고 온 빵 냄새 너무 좋아요.
3: 새로운 레시피로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좋아할지 걱정이야.
0: 제가 시식해볼까요? 제 입은 정확하잖아요.
3: 그럴래? 아니, 빵이 다 어디 갔지? 오다가 흘렸나?
0: 설마? 못 살아. 핑크비즈, 너? 너 베이커리 출입 금지야!

0: 만들고 싶냐구요?
1: 슈슈!
0: 난 아주아주 아주 큰 빵을 만들고 싶다구요.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슈슈! 좋은 방법이 있다고? 뭐냐구요?
1: 슈슈! 슈슈! 슈슈슈!
0: 이야! 여기 든 부풀어 가루를 뿌리면 빵이 커진다구요?
1: 슈!
0: 슈슈! 괜찮아.

0: 다 먹는다 뀨. 핑크비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벌써 아침이냐 뀨. 어? 핑크비주, 왜 그렇게 부었어? 슈슈슈슈. 크림비주가 뭐래? 심각한 표정인데. 별거 아니다 뀨. 주주, 이러다 지각하겠다 뀨. 어? 빠! 지각이야. 슈. 핑크비주, 점심시간에 운동 좀 해. 어제 뭘 먹었길래 점점 붓는 거야? 그 빵은 또 뭐야?
1: 주주, 네가 지각하는 바람에 아침을 못 먹었다 끼어.
0: 안 되겠어. 너 이리 와. 핑크비주,
1: 하기 싫다 뀨.
0: 얼른 하라니까.
1: 알았다 뀨.
2: 주주, 괜찮아? 어떡해.
0: 핑크비주.
1: 쉬어.
2: 핑크비주?
1: 어떻게 된 거냐, 큐?
0: 이렇게 커진 주비주는 본 적이 없다뇨.
1: 이러다 큰일 난다, 뷰.
0: 당장 운동을 실시합니다, 뷰. 너?
3: 주주, 해결 방법부터 생각해보자. 그래, 크림비주, 작아지게 만드는 마법의 가루는 없어?
1: 슈슈.
4: 슈. 그게 작아지는 마법의 가루야?
1: 슈슈.
0: 그럼 얼른 핑크비주한테 뿌려줘.
1: 슈. 어? 어? 슈. 슈. 슈.
0: 어떻게 된 거냐, 큐?
1: 주러주러 가루가 아니라 나라나라 가루를 뿌렸다고 한다, 큐!
0: 핑크비주!
4: 변신해서 따라가자.
0: 치링치링치리링! 치링, 치링, 치링, 치링, 슈슈!

0: レンボーリプスティック。
1: 먹어볼래, 뀨?
0: 어? 아, 아니, 됐거든?
2: 도망가, 아뇨!
0: 뀨! 자, 뀨! 먹어봐라, 뀨!

0: 드디어 동아나라 문이 열렸어.
1: 이게 다 레드비즈랑 루시 덕분이야. 고마워.
0: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어? 여기 동아나라 맞아?
1: 맞아. 여긴 플레로마 성인데 왜 이렇게 됐지?
0: 주주, 이거 봐라. 뀨. 그 쓰레기는 뭐야?
2: 쓰레기라니. 이건 요정의 보물이다뇨.
0: 보물이라고? 뭔데, 뭔데?
2: 내 거 재봉틀이다뇨.
0: 주주!
1: 이건 요정 주주가 쓰던 거울인데?
3: 누구야? 나를 깨운 게?
1: 어? 너 요정 주주가 어디 있는지 알아?
3: 요정 주주? 긴 루이 왕자를 찾으러 갔는데.
0: 떠났다고? 어디로? 언제 오는데요?
3: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0: 여긴 날씨가 왜 이래?
3: 차가워. 난 갈래. 여긴 춥고 아무도 없다고.
1: 안 돼. 가지 마.
4: 로사가 동화나라 독감에 걸렸다 큐.
0: 어떡해. 얼른 나아야 할 텐데.
1: 추워.
0: 어머, 얘 떨고 있잖아. 담요랑 이불이 더 필요해.
4: 우리가 덮어줄게 큐. 사두르자 큐.
1: 너무 추워.
0: 아직도? 어떡하지?
4: 짠! 바느질에

0: 깊이 잠들었어.
1: 이제 안 추운가 봐. 너 제법인데?
2: 푹 자게. 그만 나가자. 키워.
1: 내가 너희를 뒤치다 거리나 하다니.
2: 투덜대지 말고 얼른 가자, 뿅.
1: 알았어.
3: 피곤해.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힘들어.
4: 멈춰라뇨.
1: 왜 그래?
4: 내가 저 사람에게 꿀잠을 선물하겠다뇨.
1: 봉틀에 나쁜 마법이 걸렸어. 당장 멈춰야 해.
2: 루시! 뀨!
0: 루시가 너네한테 간 지 한참인데 어디로 사라진 거야?
5: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얼른 찾아보자. 모두 잠들었어. 다들 뭔가 덮고 있는데?
2: 큰일 났습니다, 뮤! 옐로비즈의 재봉틀이 이상해졌다, 뮤!
5: 얼른 변신하자. 지링 지링 지리링 시크릿.

0: 주주? 주주?
1: 일어나, 로사. 친구들이 위험해.
0: 주주, 너 어디 있어?
1: 난 항상 네 곁에 있어. 먼 데가 아니라 바로 네 옆을 보라고.
0: 이건...
1: 친구들이 위험해!
0: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2: 이게 뭐야?
3: 나 좀 도와줘라뇨!
2: 옐로비즈, 조금만 참아!
1: 조심해! 백캡 레인보우 스틱! 스와이 댄스 링!
2: 옐로비즈! 이대로는 안 되겠어. 트윙클 부스트! 스피드!

0: 너무 늦은 건 아니지?
1: 노래! 노래를 불러줘라, 뀨!
2: 그래! 이건 우리가 해결한다, 뀨!
0: 알았어! 얘들아, 시작!

0: 됐어.
1: 야, 잘 잤다.
2: 어, 아이고, 깜빡 잠들었네.
0: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루사, 너도 다 나은 거지?
3: 응, 있잖아. 나 너희를 잃는 줄 알고 걱정했어. 더는 소중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4: 우린 어디 안 가. 사라진 이 친구는 같이 찾아보자.
5: 나도 도울게.
3: 모두 고마워.
0: 어? 옐로비쥬, 뭐 하는 거야?
4: 너희의 우정을 위해 작은 선물을 만드는 중이다, 뉴!
0: 안 돼! 멈춰!
4: 어? 받기 싫으면 넌 빼고 주겠다, 뉴!
0: 그건 더 안 돼!
4: 어쩌라는 거야, 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식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래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제?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옥스퍼드 향.

0: 주유소 사고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옥스퍼드 타운.
1: 어,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래 놀이 해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정사가 경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온 이후로 우리는 용감한 탐험가로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새로운 친구를 찾아 나서고 동그라미들을 상대했지요.
6: 동그라미들,
5: 이제 동그라미의 끝판왕과 맞붙을 시간이 됐습니다. 바로 달이죠. 우리 정사각형들은 달에 갈 방법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로켓을 사용하지 않고 정사각형의 힘만으로요. 왜냐고요? 끝내주는 모험이 될 테니까요.
7: 소영이, 내가 첫 번째로 갈 거야.
8: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저기로... 미안, 어떻게 저기까지 가지?
5: 친구들을 몇 명 부를 거야. 큰 수의 정사각형 친구들.
9: 49가 레인보우 테스트 비행을 시작합니다. 모든 시스템 확인 완료. 7 곱하기 7. 행운을 빌어줘.
10: 우와, 우와, 우와. 세상에.
9: 그렇게 높이는 못 갔네. 하지만 내가 정사각형 무지개를 만들어냈어. 너희도 행운을 얻고 싶으면 한번 해봐.
11: 아, 어, 여기 있었네. 이리 와봐. 보여줄게 아주 많다고. 나는 64야. 막강한 정사각형으로 변신하지. 체스판! 슈퍼 정사각형. 옥터블록 8개. 거기에 더해서 슈퍼 큐브. 하지만 오늘 내가 보여줄 비장의 무기는 바이너리 부스터. 두 배의 파워를 이용해서 어떤 숫자든지 우주로 보낼 수 있어. 먼저 나를 나누어 볼게.
7: 32로.
11: 16으로.
12: 8로. 4로.
13: 2로.
7: 1로. 빨간 버튼을 눌러줄 일 하나 더. 누가 올라갈지 결정하자.
14: 나 갈래.
11: 안 갈래?
12: 나는 갈래. 갈래.
13: 안 갈래.
7: 난 갈래. 그러면 출사!
15: 45가 높이 올라갑니다.
5: 멋지다! 저건 정사각형이 아닌데.
7: 잠깐 기다려봐.
5: 정사각형이 두 개!
8: 우주의 끝으로 거의 다...
5: 만세! 굉장해! 정사각형을 로켓도 없이 우주 끝까지 보냈어. 파워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무슨 소리였지?
12: 그게 내가 낸 소리였을 거야. 약간 몸이...
7: 엄청난 재채기 한 방이었어.
12: 그렇게 인상적이었어? 블록 친구들 꼭 잡아. 이게 마음에 쏙 들 거야. 발사 준비.
5: 이륙 성공이야.
9: 초기 발사 단계 완료. 두 번째 단계 변신 시. 우주에 도착했어. 2단계도 성공.
8: 달의 궤도에 들어가고 있어. 달 착륙기 발사.
7: 정사각형이 착륙했어.
5: 우리가 해냈어. 이제 남은 건 정사각형 클럽 깃발을 꽂는 거야.
7: 넘버랜드, 문제가 생겼어. 깃발을 놓고 왔어.
12: 걱정 마, 귀여운 친구야. 이건 내가 챙겨갈게.
7: 대기다.
12: 그리고 약속할게.
9: 로켓은 사용하지 않고
12: 정사각형의 힘으로만 가겠다. 안녕. 이거 기다렸니?